김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윌 맥코이의 Another Night이셨습니다. 찰손 브로즈님이 신청하신 거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네요. 자, 쌀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쌀은 사실 신선 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래되면은 맛이 없어지죠. 그래서 쌀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게 쟁여놓고 드시게 되면은 약간 좀 맛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보관을 잘 하시든가. 그래서 이 즉석밥이 좀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도정하자마자 그걸 예를 들면 이제 건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석밥이 좀 맛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밥은 늘 탁 밥통에 밥솥에서 해야 맛있죠. 자,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아주 최적화된 시간 마련해드립니다.

킴 와일드의 You Came에 이어서 퀸시 존스의 I Know Korea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킴 와일드 노래는 홍영미 씨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I Know Korea 푸른 하늘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수연님이 일하면서 이어폰으로 듣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 아, 선곡이 정말, 아유, 정말 뭐예요. 너무 좋아요. 말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없군요, 선곡. 선곡은 늘 여러분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곡들을 해드리기 때문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입니다. 저는 을, 아니, 저는 을도 아니고요. 병 정도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 한동준입니다. 사냥자리님이 의왕 초평동 9번 마을버스 안에서 기사님도 듣고 계시네요. 저는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기사님.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피터 폴 앤 메리의 퍼프, 퍼프 더 매직 드래곤 준비했고요. 이어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박서, 그리고 버즈의 턴턴턴 욜로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앤디 깁의 쉐도우 댄싱에 이어서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앤디 깁의 노래 쉐도우 댄싱은 조윤진 씨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1444번으로 털장 수술하고 한 달 만에 햄버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먹을 때 안 아프니까 너무 좋네요. 동준님도 아프지 마셔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운동도 좀 하고 먹는 것도 좀 자제하고 그 또 잠도 잘 자야 되고 뭐 그런데 아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참네. 2151번으로 친구들 모임하고 FM 팝스 들으면서 자유로 달려서 지금 주차장에 도착해서 선곡이 좋아서 못 내리고 있습니다. FM 팝스 최고! 그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선곡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자, 신디 로퍼의 노래 듣겠습니다. Time After Time. 둔봉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이 노래는 1797번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지만 적막한 건지라서 늘 레인보우를 켜두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레인보우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디 로퍼의 Time After Time.

자, 한동준의 FM팝스 듣고 계십니다. 한동준의 FM팝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을 계속해서 두 곡, 세 곡, 어떤 땐 네다섯 곡씩 계속해서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고 노래 소개 그리고 신청하신 분 소개 정도만 합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2: 때로는 솔로몬처럼,
3: 때로는 다비다처럼,
4: 때로는 바나바처럼,
5: 때로는 다윗처럼,
1: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오늘은요, 저희 노크토크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주셨는데요. 현재 백성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님이신 우리 송민 교수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는 네. 전 세계의 전쟁의 위험을 구원하는 원더우먼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아, 그렇죠.
1: 한국에는 네. 말씀으로 유쾌한 위로를 전하는 원더우먼 송우민이 있습니다.
2: 원더우먼.
0: 원더우먼. 이름 너무 좋으시다.
3: 마치 지하철 2호선 위에 망토를 두르는 교수님께서 쫙 달려오는 이런 느낌이 있죠.
1: 날아다니겠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우리 원더우민 교수님과 함께라서 그런지 더욱 든든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4: 첫사랑은 굉장히 설레고 뜨거웠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2: 텐션이 다들 높아요.
5: 첫사랑이잖아.
2: 사랑이잖아.
0: 우리 레오 씨는 그럼 첫 연애는 언제?
6: 첫 연애가 이제 20살 때인데 만남도 아쉬웠는데 헤어지면 더 아쉬웠다.
1: 진짜 극장에 가자. 저 내리면서 이랬어요. 자, 우리 다음에 만날게요. 하고 만납시다.
3: 남편은 일곱 번째 남자예요.
2: 멋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 처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는 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네요.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도대체 여자친구는 저희 어떤 부분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사랑도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 있다면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0: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사랑도 배울 수 있나요? 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 가장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2: 전문가.
0: 네, 미소가 지어지는 우리 레온 씨.
6: 그렇죠. 예. 네.
0: 우리 레온 씨는 그럼 첫 연애는 언제였죠?
6: 첫 연애가 이제 네. 20살 때인데 네. 그때를 생각하면 만남도 아쉬웠는데 헤어지면 더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그리고 거지네. 어디 공부해, 어디서?
6: 아, 공부하죠. 사랑은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0: 움직이는 거.
2: 예. 명언이 많아.
6: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헤어지고 나서 너무 첫 연애에 괴로워서
0: 네.
6: 그 마음을 시로 쓴 게 있어요.
0: 아, 진짜로?
6: 예, 직접. 근데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대학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0: 네.
6: 시 발표 1등을 했습니다.
0: 이야. 진짜
6: 학점을 A4를 받은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상처를 이걸로 치료하세요. 영등포 초코 엄마. 만남은 달달한 커피, 이별은 쓰디쓴 한약. 처음 문자에 심장은 뛰었죠. 그러나 마지막 문자에 심장은 멈췄죠. 이별이 슬픔이 아니라 카톡이더라. 이별의 무게는 손끝, 나의 마음의 무게는 토르망치. 둘이었다가 혼자가 되니 보이더라. 아예 혼자가 됐어야 했다는 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너의 말.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나의 말. 왜 너만 갑이니? 왜 나는 을이니? 헤어지겠다는 마음, 네 마음이 아닌 주변에서 속삭이는 친구들의 마음. 집 앞에 찾아간 나의 걸음은 10만 보. 집 앞에 만났던 너의 표정은 잔만 보. 사과의 의미가 과일보다 못하니?
2: 랩인데.
6: 편지의 의미가 종이보다 못하니? 이제 나 간다. 너 없는 앞으로 나아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3: 잘 먹고 잘 살아라.
6: 이게 1등 했던.
2: 아, 나 왜 이렇게 웃기지?
6: A4를 받았던 시입니다.
3: 뭐 산산이 찢어진 그 남자의 심정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네요.
2: 노래 가사 같아, 노래 가사.
6: 근데 노래 나중에 이거 자꾸
2: 한번. 아, 난 싫어요.
0: 아니, 우리 교수님은
1: 네.
0: 네, 첫사랑을 물어봐도 되나요?
1: 아, 우리 여기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0: 네. 네,
1: 저희 남편으로 이야기를 하죠.
0: 아, 네.
1: 그래서 이제 네. 저희 남편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 1.5세죠.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은 많지만, 이제 그, 대학교를 가면서 저희 남편은 공대에서 신학교를 가고 저는 고등학생에서 바로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첫날 오리엔테이션부터 같이 다니는 CC였어요.
0: 좋다.
1: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0: 네네.
1: 어느 날 이제 좀 무르익어서 우리 자동차 극장에 가자. 드라이빙 그 무비 띄어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길 갔어요. 근데 저도 초짜고 우리 남편도 초짜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좀 좋은 이미지를 풍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생전 안 하던 향수를 뿌린 거예요.
0: 향수를.
1: 근데 얼마만큼 그걸 뿌려야 되는지 몰라서 에따 모르겠다 그냥 막 뿌리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딱 영화를 보러 갔어요. 바깥에 너무 추우니까 창문은 열 수 없고 2시간 반 동안 알고 봤더니 우리 남편도 뿌리고 온 거야.
0: 아이고.
1: 두 가지 향수가 같이 섞여서 냄새가 나오는데
3: 절도네요.
1: 영화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0: 그치 두 분 다 이렇게 심하게 뿌리시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죠.
1: 끝자리에서.
0: 근데 귀엽다.
2: 아니 근데 처음엔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 이 첫 연애는 그러니까 연애란 거 자체가 현실이라는 분모 위에 좋음이라는 감정이 분자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정수를 생각한 거예요. 딱 1 더하기 1은 2라는 생각을 사람들 다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이란 건 이런 그 분수일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착각을 하는 거지. 사랑은 정수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은 되게 앞서는데 표현도 서툴죠. 그쵸. 준비도 안 됐죠. 그러니까 또 다툼도 일어나고 하니까 사실은 첫사랑은 누구나 다 두 사람 다 가슴 아픈 정수가 되기 이전에 분수 같은 모습을 갖춰져 있지 않나.
3: 아, 저는 뭐 좀 솔직해지겠습니다. 네. 남편은 일곱 번째 남자예요.
2: 멋있다.
3: 죄인가요? 아, 그럼요.
6: 달리는 순환선이네.
3: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인 연애는 사실은 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그 첫사랑하고 생각을 해보면 먹었던 음식이 먼저 떠오르죠. 저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몽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많이 먹으면 설사하는 거. 처음으로 자몽을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89년도였는데 그걸 먹었는데 전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근데 자몽이 또 크다. 한 8개를 먹었어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밤새 토하고 설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헤어졌네요. 그래서 그 남 첫사랑의 기억은 자몽을 먹고 토하고 설사한 기억, 뽀뽀 한번 못하고 헤어진 기억으로 끝났네요.
4: 저는 뭐 많이 사랑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뭐 이호선 교수님만큼은 안 되고요. 소수의 사람과.
3: 제가 이분의 과거를 알아요. 저만큼 돼요. 그러면
4: 다 실패한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은 그래도 서로 아, 좀 좋아해야 그래. 되니까.
2: 얼굴 빨개지시네, 슬슬.
4: 저희 아내는 아니고. 네, 아내랑 늦게 만났기 때문에 첫사랑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진짜 첫사랑은 굉장히 설레고 뜨거웠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 새로운 세계. 거의 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랑을 해나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여러 번 경험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는 좋으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만났어요. 맨날 문자 보내고 또 문자에 답이 안 오면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첫사랑 때 제가 느꼈던 감정 중에 불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크다 보니까 결국 그 불안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요. 상대방도 불안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사랑이 끝나고 나서 경험했던 게 아,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목적론적으로 연애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사람 만나야지. 그러면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아,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3: 목사님들은 병이 깊은 것 같아요. 일단 사랑도 깊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말도 길게 하네요. 말씀이 다 설교 같아요. 목사님들이 예.
4: 직업병이
3: 마지막에 한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아요. 네,
6: 예. 고린도전서 사랑장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예.
0: 아 진짜. 아 근데 다 이제 첫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근데 누구나 처음은 다 서툴기 마련인 것 같아요.
3: 왜 우리만 얘기해요?
0: 아 저 첫사랑이요?
3: 네.
0: 아 제 첫사랑.
2: 아 이거 궁금한데.
0: 아니 그럼 쌍방으로 사랑한 거죠.
2: 아닐 수도 없어요. 있죠. 아니 첫사랑인데.
3: 대신 교생 선생님은 안 돼요.
0: 아 그래요? 네. 아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3: 아이 장난 아니지. 그렇구나.
2: 그렇게 넘어가시네.
3: 지금 남편은 28살 남자다.
0: 아 그렇구나.
3: 그렇게 따지면.
0: 그래도 개그 지망생 때 만났다. 아 그 만나 지금 혼자만 짝사랑이었죠. 허경아 씨는 그래도 개그 지망생 때 네, 그 서로 힘들 때 같이 이제 고생했던 분. 네.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네, 오늘의 질문자의 질문이죠. 우리 식구들은 사랑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2: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진짜요?
2: 그러니까 사랑을 배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 그 실패할 때 그 뭐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배려함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첫사랑을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막 그 막 안으려고 하면 아프고 찔리고 근데 그게 다 깎여 나가면 나중에는 이제 안을 수 있는 그 정도에 된다 해서 이제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을 배운다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또 매너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그 첫사랑들이 결혼해도 결혼해서 또 그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도 또 겪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제가 생각하기엔 꼭 운전면허 따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이 운전면허 우리 자격증 따려면 일단 필기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에 대한 이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현장은 아니잖아요.
0: 네,
1: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도로주행 또 시험을 봐야 되겠죠. 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라이센스를 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느끼는 그 운전 스타일하고 내가 하는 그 스타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하고 좀 이렇게 잘 맞춰주는 그런 매너하고 그 규칙을 좀 잘 알고 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든다면 너무 과속하면 본인은 아 나 이거 내 스타일이야 막 달려 막 이럴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거 뭐지 막 그치,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막 그리고 차간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암만 내가 잘 달린다고 하더라도 이 차 들 간에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0: 그쵸.
1: 충돌합니다. 이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암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붙어 있고 싶다 하더라도 거리는 지켜주는 게 그게 안전하다고 제가 또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있죠. 깜빡이는 항상 켜야 되는데 신호 없이 훅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앉아서 열받죠.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빵빵 대기도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 당황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도 갑자기 이랬다가 막 갑자기 이러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돼야 되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이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걸 못 느낀다 그러고 나간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는데 그 게리 채프맨이라는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사랑에도 다섯 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거를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언어가 정말 난 이렇게 소프트하게 막 이렇게 스킨십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완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 있잖아요. 잘했어. 네가 최고야. 너무 이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간 같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난 사랑해 하는데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
2: 핸드백이라도 이렇게 줘요.
1: 아, 뭐 핸드백은 안 해드려도 뭐 그 에코백이라도 줘. 뭔가 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물질로 표현을 안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암만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도대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2: 그런, 예.
1: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서운한 거죠. 그쵸. 아닌가 봐. 아닌가벼 하고 이제.
6: 저는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자동차로 따지면 저는 항상 폐차를 많이 하거든요.
0: 아하.
6: 네, 항상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 네. 저는 이제 사랑은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날 때는 배우지만 헤어질 땐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시기적절하게 기승전결, 전개, 뭐 절정, 결말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배우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벤트라든지 아름다운 말이라든지 뭐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뭔가 움직여요. 네. 뭐, 아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나라는 존재를 보고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 속에서 요 뻐꾸기. 요걸 통해서 그 안에 화살 같은 말들이 꽂혔을 때 그가 나한테 반응했을 때.
3: 참고로 아이디가 아니라 아이덴터티예요.
6: 아이덴티. 아이덴티티.
5: 그럴 때는 좌우당간.
6: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녀에게 이제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샀을 때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왜 나도 좋아하고 얘도 나를 좋아하니 이게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이게 사랑 되는구나. 네. 근데 헤어질 때는 내가 왜 잘못했을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쓰레기일까? 왜 나는 바보일까? 이 자책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면서 한 번도 안 찾던 하나님을 찾고 한 번도 안 찾던 목사님을 찾고 한 번도 안 보는 성경을 보고 한 번도 안 하는 기도에 기도를 하는 이런 현장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느끼죠. 아, 나란 존재는 연약하구나. 근데 또 사랑을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또 잊고 살아갑니다.
3: 저는 레온 씨가 한 얘기가 정말 정확할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헤어져 본 자잖아요.
2: 그러네요.
3: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정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레온 씨가 했던 이야기 또 윤성 전도사님께서 하신 이야기 또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합치면 이게 사랑의 인식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당연히 거기에 동의를 하고 실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관계학습이죠. 그걸 통해서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학습의 영역이 넓어지고 나를 통해서 네가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상처마저도 우리 교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바로 또 사랑이잖아요. 그러고 보자면 사랑은 역시 배우는 게 맞다. 근데 저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혹시 여러분 아세요? John Lennon이라고. 우리 식으로 존 레논. 존 레논.

0: 그 예술적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의 여러 경험치들, 결과물도 결국은 우리는 삶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세월의 값을 치르고, 감정의 값을 치르고 결국 배우게 된다. 좋은 사랑도 배우고 대신 나쁜 사랑도 배운다.
1: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사랑도 배워야 되나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젊으니까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많은 사람을 좀 만나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보면 다들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2: 맞아요.
1: 많은 사람을 안 만나요.
2: 맞아요.
1: 그쵸?
3: 맞아요.
1: 만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다들.
2: 맞아요. 네,
1: 너무 바쁘게 살아요.
2: 맞아요.
1: 취직해야 되고. 근데 그래도 사랑할 시간은 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스카펙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 스카펙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은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나와서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감정에 빠진 상태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반복될 거예요. 문제는 또 풍덩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잘해볼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감정에서 좀 벗어나서 감정을 내가 잘 추스르고 조율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이제 저도 사랑을 해보니까 꼭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0: 그럼요.
1: 가다가 실증 날 때도 있고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갈 때도 있고.
0: 그래요?
1: 그렇지 않나요?
2: 그런 적 없는데.
0: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1: 아, 그런가요?
0: 괜찮으세요? 저는 그냥 오로지 제 귀염둥이 하나예요. 네.
1: 그랬던가요?
2: 목사님 신기한데요? 네.
1: 아니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저희 아내는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이게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네. 좋은 감정만 풍덕풍덕 빠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생겼다가 네. 어떨 때는
2: 맞아요.
1: 또 줄어들기도 하고
2: 맞아요.
1: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런데 스카펙 이야기에 의하면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나가는 것 또 그러다 보면 감정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사연자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배워가시면 좋겠고 레온 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끝났을 때 내가 했던 사랑을 한번 성찰해보는 것 성찰해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네, 목사님 말씀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 꼭 참고하셔서요. 다음 사랑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0: 가정은 가장 지속적인 전쟁터다.
5: 당신 이리 와봐. 앉아봐. 당신 잘못했어, 안 했어?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6: 이제까지 연애를 5번 넘게 하면서 난 한 번도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오히려 그 여자친구는 다 답답하다.
7: 그래서 다 헤어진 거야.
6: 그래서 헤어진 거야.
7: 이제 이겨봐.
1: 잘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잘룡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0: 귀엽다.
6: 미잘룡.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새댁입니다. 같은 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다가 결혼한 저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맞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믿음도 좋고 온화한 성품이어서 교회나 직장 안에서도 누군가와 크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거나 감정이 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표출하는 저와 달리 갈등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점이 바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남편이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씩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부부간 다툼이 생겼을 때 대화를 시도하면 피하진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거부당했을 때 의견 충돌이 있을 때면 남편은 연락 두절이 되거나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외식 중에 남편과 말다툼을 했는데 식사 중에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나타나서 어떤 설명도 없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평소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며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싫다며 짜증을 내고 또 자리를 피해버려요. 남편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회피성 성격장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맞춰주라는데 저는 대화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함을 느끼는 성격이라 계속 이렇게 가다간 속병을 앓거나 정신

0: 희귀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0: 노크토크 식구들, 가정은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저와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오늘은 남편과의 소통 단절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 아내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네. 그 배우자와의 다툼이나 그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보통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2: 저희 두 사람이 약간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좀 웃기려고 해요.
1: 웃기려고?
2: 네, 웃기려고.
1: 화났는데. 막
2: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저, 이제 사실은 감정이 제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감정이 안 좋을 땐 그렇게 웃기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그쵸, 상황인데, 그쵸. 예를 들면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어떻게 했는데, 제가, 저희 이제 카페 하잖아요. 네, 카페에서 그쵸. 가끔 막 바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아내 지치는 거야. 그럼 그쵸. 제가,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힘들면 대답을 안 해. 근데 직원들 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창피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어, 창피한데 나 되게 창피한데 나도 이 회사 이사인데 이러다가 그 농담해요. 아 왜 난 안 보이는 건가? 난 그림자야? 나 왜 내 얘기 왜 안 들어? 막 그럼 직원들이 막 나 안 보여 나 여기 안 보여? 나 안 보여? 막 정아 씨한테 가 하면 막 직원들 막 웃고 정아 씨도 웃고 그러니까 웃기려고 그냥 하면 풀어져요. 나중에 아까 미안해.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아예 직원 답변하지 마. 그러면 이제 좋아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화났을 경우는 정화 씨는 막 매달려요 저한테. 그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했다가 집에 막 들어가서 제가 기분 안 좋으면 와갖고 뒤에서 저한테 막 엎혀. 그러면 키가 1m73.5야. 1m74야. 근데 다리가 다 땅에. 근데 매달리고 그럼 저는 웃긴 거야 그 상황이. 아, 이 사람 맨날 엎히고 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어. 근데
3: 아니 내가 매달렸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2: 아니 뭐 뒤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웃기잖아.
4: 이거 아니야.
2: 이거 바로 윤동근 씨. 이거
4: 나한테
5: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는 게 의견이 틀리다는 얘기하네요. 근데 뭐 서로 내 의견이 맞다, 뭐 네 의견이 맞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정이 이제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주장을 이렇게 막 그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눈 돌려가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남편이 그럴 때가 있어요. 됐어 그만해.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뭘 그만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마치자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거기서 제가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딱 됐어 그만해 그러면 내가 비록 오라도 맞아도 알았어 그만하자 딱 그래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야말로 쿨업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기분이 좀 좋고 그럴 때 이제 그때 살짝 얘기하죠. 근데 지난번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행동하고 그럴 때 나 진짜 조금 상처를 받았어. 근데 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 몰랐네. 알았어. 안 그렇게 하지. 그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날 나가지고 당신 이리 와봐. 앉아봐.
1: 앉아봐.
5: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남편 완전히 뭐 애 다루듯이.
1: 그치,
5: 당신
1: 그치.
5: 잘못했어 안 했어.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남자들 자존심 팍 상해갖고 이제 끝까지 우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래가면서.
1: 네,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도.
5: 해도 이제
1: 뭘 잘못했는데 근데 거기서
5: 구체적으로 얘기해.
1: 구체적으로 얘기해.
2: 네. 네.
5: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를 훈계하듯이 하면 남편은 정말 자꾸 이렇게 회피를 할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맞아요.
0: 저는 오히려 자존심이 없어서 싸운 적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애할 때 한 번도 제가 화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켜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여자친구가 더 짜증난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져줘요. 근데 오히려 그게 여자친구는 다 답답하다.
2: 그래서 다 헤어진 거야.
0: 그래서 헤어진 거야.
2: 이제 이겨봐요.
0: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2: 반성문을
0: 그래서 남이야 나는 오늘 너의 이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 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어떤 부분을 하냐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부분이.
2: 시원하겠다.
0: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이 시원하겠어. 내가 생각했을 땐 부족하다고 난 느꼈어. 그래서 난 너한테 사과를 구할게. 미안해.
1: 사과를 구할게.
0: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막 진짜 이런 남자가 어딨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남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너 자신을 알지?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는 남자.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너 자신을 알지? 뭐 네가 소크라테스야? 막 이러는데 결국은 이게 다섯 번, 여섯 번 반복되면 진절머리가 난다.
2: 진짜.
1: 너무 많은 걸 너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왜 이래?
3: 아는데 왜 이렇게
1: 아는데 왜 이래? 너 아는 사람이 그래.
3: 그게 더 나쁜 사람이야.
1: 그 이게 더 나쁘다는 거야.
2: 그래서 갑자기 확 오는데.
3: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1: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3: 그래 그것들 헤어질 거야.
2: 다 헤어지네.
1: 이래서 사랑이 어려워.
2: 어려워.
1: 이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야.
4: 아 저는 이 그 사연자가 이해가 돼요. 회피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명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K-팝 이런 게 있는 것처럼 K-잔소리라고 잔소리의 표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환청이 들리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2: 환청.
4: 잔소리에 환청이 들리는 거. 그 자다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자고 있는데도 저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3: 그리고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주무시는
4: 그러지 말라는데 그걸 그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 이걸 한 40번 정도 평균 반복해야 요게 건이 끝나더라고요. 본인의 해소 지점이 이제 와야 되는 거죠. 포화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대부분 잘못은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잔소리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한 40번 정도는 뭐 견뎌내고요. 50번 넘는 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긴 하는데, 분명한 건 잔소리가 이어질 동안에 요걸 견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서로 간의 약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내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한 40번은 얘기해야 되는구나. 40번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 생애까지도 얘기가 없어요.
3: 평생 연분이셔. 네. 평생 연분이야.
4: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룰이 명확해서 저희 집은 조금 수월한데 그때까지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네.
2: 네. 근데 다툼이 생겼을 땐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의 남편분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오면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그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5: 제가 저희 아내는 아니고 그 전에
3: 의심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데
5: 저희 아내랑은 대화가 잘 통해요. 근데 네. 이제 그 전에 만났던 여자분, 네. 그 여자분이 요 남자분하고 비슷해요. 이제 그 자매분하고 이렇게 만나다가 어느 날 나는 뭐 다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잠수를 타요. 연락이 안 돼요.
1: 이해돼.
5: 그럼 문자도 반응도 안 하고.
2: 만나고 있는데.
5: 나중에 이제 한 1, 2주일 연락 안 돼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서운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딱 이 사연을 보낸 이 여성이 남편한테 느끼는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물론 이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 타면 그게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남편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만났던 그 여자분이 굉장히 그래도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잘 못하고 상대방을 맞춰주고 배려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 이게 문제야 이거 바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어떻게 보면 처음엔 그게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들어주고 잘 받아주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 말을 못하니까 끙끙 앓다가 결국은 차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랑 계속 보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잠깐 멈추고 자기 안에서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잠수 타는 분들의 심리가 그렇지 않나.
6: 그러니까 남편이 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또 아내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는 당장 해결을 해야 되고 왜 이걸 질질 끌어. 이거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되지. 근데 남편은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하는 집도 있고, 근데 아내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난 아직 이걸 마주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때는 나한테 다 맞추라 그러면 그건 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이 아직 준비 안 됐으면 그냥 기다려줄 수밖에요. 그죠?
4: 언제까지 기다려요?
6: 아, 그러게요. 40년 기다려서는 아시겠죠. 알겠지만.
3: 주변에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조금 힘든 상황 아니죠. 약간 불편한 상황 있으면 일단 전화기 꺼놔. 일단 전화기 꺼놓고 연락 안 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는 이제 제 사업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외부 업무 때문에 싹 다 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안 나와 버렸어. 그러면 이제 당장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이제 제가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그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넌 왜 그런 사람이 전화를 왜 다 꺼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상황에 오면 무조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해. 그게 한대요. 근데 그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 나만 있어요. 생각해야 돼. 아닌가?
3: 아 근데 네? 우리 상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1: 네, 부부니까.
3: 네, 안 볼 사이가 아니니까.
2: 그럼 교수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4: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고 그게 어렵다 싶으면 다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네. 저도 할 수 있으면 얼른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못 도망가서 그게 왼수죠.
2: 그렇죠.
4: 가만 생각해보면 이 남편이 보니까 결혼 전에 성격이 워낙에 좋던 남자예요. 갈등이 없었어.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피할 때 찾아보니까 회피성 인격장애인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제 분명한 건 보통 이런 회피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자기 불안이 높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못 이기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갈등을 해 그러면 내 불안이 커져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견딜 수 없는 측면을 몇 번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괜찮았던 거야. 그리고 갈등이 최소화됐던 거야.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 땐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얘기해라. 그 룰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을 주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무작정 나가버리는 건 또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걸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강할 경우에도 사실 굳이 그 갈등을 내가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해결될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끝날 싸움이라는 게 분명하면 굳이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나갔다 들어오든 그냥 있던 어차피 난 루즈예요. 난 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나래도 살자. 나래도 살자. 그리고 관계라도 살리자. 이 남편이 돌아와서 사과하잖아요. 관계를 해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2: 맞아요. 사실 저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만큼 답답한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살아가면서 배우자와의 소통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6: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보니 그 김국환 씨 노래 타타타라는 거 혹시 뭐 거룩하시니까 모르는데.
3: 내가 뭘 모르는데 남 듣는 노래.
6: 그거죠 바로. 아니 당신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겠느냐. 그죠? 그래서 한치 앞도 모두 몰라서 다 안다면 재미없지라고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떤 때는 제 자신도 맞아.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3: 맞아, 맞아, 맞아.
6: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어쨌든 내 자신을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상대방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고 하는 게 이 지금 이제 부부의 소통이기는 한데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성도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영어로 골든 룰이라 그러죠. 황금 룰. 황금 룰이 이제 드디어 성경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왔대요. 무엇이든지, 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너 이거 좋아? 그러면 남에게도 그렇게 해. 너 이거 싫어? 남한테도 그러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은 남편도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인정해줘. 오 당신 너무 멋있어. 이런 말 막 듣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에 너무 같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막 무서운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막. 맞아.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애들과 자식도. 그래서 가족 간의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맞아요. 생각을 좀 해요. 너무 밀착돼 있으니까 뭐 문자만 하나 띵 와도 뭐야? 누구한테 왔어? 막 이런다든가 막 모든 거 간섭하고 참견하려고 하고 그러면 숨 막힐 것 같아요.
1: 숨 막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부럽다. 네. 이렇게 숨 거의 마지막 끝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숨
6: 막힙니다. 집착은 그래. 무서운 거예요. 네.
1: 그게 되면 만나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6: 큰일 납니다. 이제.
1: 혼자는 되나.
5: 뭐 소통이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죠. 뭐 그쵸? 부부든 모든 세상에는 소통이 다 중요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내하고 이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하다가 다 싸우면 상대방이 이제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잘용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2: 오, 귀엽다. 미잘용.
5: 미잘용. 이게 진지한 건데 네. 장난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막 심각하게 싸우다가 한쪽이 더 화가 나서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나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이제 이게 정식으로 진작에 미안해 하기는 부끄럽잖아요. 하고 싶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알았어. 미잘용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마디 더 해요. 아니 진지하게 해봐. 미잘용. 아니 끝까지 해. 끝까지 단어를. 미안해. 그러면 남은 거 있잖아. 그냥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 이러다 보면 좀 풀려요.
1: 좋다 좋다.
5: 저도 근데 써먹어요. 막 하다가.
1: 미잘용.
5: 미잘용해. 이렇게 하면 사인인 거죠. 그러면 이제
2: 괜찮다, 이거.
5: 네, 거기서 저희 아내가 미잘용을 일단 해줘요.
7: 해야겠다.
5: 그러면 더 가는 게 이제 멈출 수 있는 사인이 되니까. 그래서
7: 좋다, 그런 이거, 되게.
5: 소통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7: 이거 되게, 저희, 되게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사실 미잘용. 이거를 저희 그 둘째 아들이 맨날 하거든요. 아빠가 이거 잘못했잖아. 빨리 미안해 해. 알아서 미안해. 그렇죠, 가면 바로 풀려요.
5: 그렇죠, 그렇죠.
7: 똑같아요, 근데. 이거 부부끼리도 이거를 해봐야겠어요.
4: 그게 말미잘은 말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잘할게요. 이거잖아요.
7: 좋다. 말미잘, 미잘용.
4: 이게 뭐 오늘 뭐 대방출이네요.
2: 써먹었지.
7: 아니, 좋은 것 같아요.
1: 나 연애 오래 가겠는데?
4: 갈 것 같아요.
2: 미잘용.
7: 미잘용 너무 귀엽다.
4: 네, 우리가 그 마틴 부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초의 관계가 있었다. 마치 하나님하고 첫 번째 소통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가족 간의 소통이 있고 그다음 배우자와의 소통을 하고 그다음 다음 세대랑 또 소통을 하잖아요.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이제 숨통이 막힐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보통 나를 잘 아는 것 또 나를 잘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소통을 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깊은 속내를 안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고 사실 그 사람의 깊은 속내를 알면 그 사람에게 멱살을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깊은 속을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 안에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그 깊은 속에 들어가서 심장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통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이 그럼 전부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소통은 한 60%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또 10%는 센스와 유머 되게 유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문과라 그게 합쳐서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시죠?
2: 네.
4: 70% 같습니다.
2: 아, 70%?
4: 네. 나머지 30%는, 나만의 영역이에요. 나만의 영역.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영역 가지고, 어느 정도 센스와 유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소통을 생각한다면, 그게 제일 부부 사이에서도 안전한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가장 분명한 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부부끼리만 소통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깥 외부인들과 소통 잘하는 사람은 부부들 사이에도 소통이 잘 돼요. 부부 사이 소통이 잘 되는 집들은 보면 자식하고도 잘 지내요. 자식하고 잘 지내는 집들을 보면 시댁하고도 잘 지내. 시댁하고 잘 지내는 집들은 유산을 많이 받아요. 아주 그냥 훌륭한 연결 지점이 있기 때문에.
7: 결론이 네. 이렇게. 네.
4: 그렇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7: 소통은 유산이다. 네. 소통은 유산.
2: 근데 사연을 보면 주변에서는 우리 사연자에게 야 그냥 네가 좀 맞춰주고 살아라고 하신다는데 아니 이게 계속 한쪽에서만 참고 맞춰주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1: 제가 봤을 때는 폭발하거나 포기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2: 그쵸.
1: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야 쟤는 그냥 포기하고 살자. 야, 너대로 살아라 그냥 도장 찍고 끝내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 손바닥이 양손이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손바닥 치는 맛이 있고 근데 한 손으로는 손바닥을 못 치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건 짝사랑인데 근데 짝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부부끼리 하는 사랑이고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저기 판사님 앞에 서는 거죠. 아.
6: 제가 듣기에도 정말 계속 이렇게 한쪽만 맞춰서 산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요. 애들 말대로 레알 깨집니다.
2: 맞아요.
6: 항상 일방향이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원웨이면은. 이제 양쪽으로 가고 결국은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양보해서 중간을 만나야 되는데 난 안 맞을 거야. 난 중간에 안 갈 거야. 너 네가 와. 이러면 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 보내신 것 자체가 뭔가 잘 해보고 싶어서 그런 그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임재범 씨의 노래처럼 내 거친 생각과
3: 거친 생각과
6: 바로 나오네. 네. 불안한 눈빛과
1: 가수예요, 가수.
6: 아, 그렇구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 남편분이 정말 이렇게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진 않은지 내 거친 생각과 내 거친 이런 것으로 당신 맞춰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게 지금 서로 한쪽에만 간다면 계속 불안해가지고
7: 끝에 이게 나오네.
3: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6: 빙고.
7: 아니, 사실 이게 이분이 되게 마음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 지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중간 지점. 그러니까 이게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 지점을 찾는 게 더 급한 게 아닐까.
4: 맞춘 게 어려워요. 양복점도 아니고 네. 그리고 언제까지 맞추겠어요. 네. 또 일방적으로 맞춘다는 건 돈을 이렇게 맞춰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다 어떻게 보면은 수요하고 공급의 원칙에 따르고 또 내가 뭔가를 공급했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의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아내가 맞춘다? 이거 아내는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 아내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당장의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대신 뒤끝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 절대 아니고 남편 입장에서는 끝장을 보자는 이 여자랑 계속 있다가 내가 끝장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로가 지급할 마음의 그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재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아까 윤성 전도사님께서 중간지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간지대를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서로 값을 좀 상호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문의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몇 분 정도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때 뭐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을 뭐 5분 정도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규칙과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의 안들을 조금 가족회의 두 분이지만 가족회의를 하셔가지고 그 안쪽에 정서적인 안정도 제공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기도 하고 동시에 약속으로 지켜줄 수 있는 건강한 소도라고 해서 옛날 삼국시대에 범죄자가 도망가도 잡을 수 없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소도 울타리가 너무 넓지 않게 시간적 또 공간적으로 규칙을 성으로 좀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교통규칙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지지도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랑, 아름다운 사랑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네, 교수님 말씀처럼 회복되지 않는 차가움이 오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부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6: 바로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네네. 그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일단 남편이 어느 순간에 이제 수위에 다다라서 나는 더 이상 이거 듣기 힘들 것 같아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딱 거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서 보면은 잘못한 게 계속 보여요. 남편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 잘못한 점이 보이는데 무의식적으로 남편이 또 잘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본인도 생각 못하게. 그럴 때, 오, 당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오, 진짜 좋다. 오, 나 정말 당신하고 정말 이렇게 확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역시 우리, 우리 사장 치고 막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거를 하면은 남편도, 오, 그래? 내가 좀 잘하나 보네? 막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유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어차피 안 살 거면 모르는데, 어차피 살 거면 이왕이면 재밌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저 외식해서 밥을, 이렇게 저 항상 남편이 페이를 하죠. 그럼 그냥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어머, 송 사장님, 너무 맛있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남편 또 맞짱 쳐주느라고. 임여사가 좋다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나가요. 네, 이러면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어서 네. 좀 키득키득할 수 있는 재밌어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1: 아니, 항상 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사랑에는 다섯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온 남자도 있고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타 등등의 말씀을 하시지만 또 네. 사소한 것부터 사소한 말 한마디. 목사님께서 미잘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미고사축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2: 미고.
1: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래서 미잘용과 함께 미고사축을 같이 가지고 간다면 미안할 땐 미잘용. 그리고 뭔가 사랑하고 뭔가 이제 회복되려고 할 땐 미고사축이라고 해주면 사소한 말 한마디 하나에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 교수님, 되게 재밌는 유머러스한 그 행동.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건데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밖에서 강의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용돈이 좀 생기면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그걸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둘 다가 이제 퍼포먼스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 오늘 수여식을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아내가 알아먹어요. 아, 뭔가 용돈을 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딱 서 이렇게 상장 주고 받듯이 두 사람이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딱 건네요. 이게 수여식인 거죠. 이렇게 하면요. 저희 아내가 90도로 인사를 하고 받아요. 진짜로.
7: 수여하는 것처럼.
5: 수여 받는 것처럼. 근데 그게 너무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재미가 있어서 아내한테 오늘 수여식 할까요? 그러면 아내가 딴짓 하다가도 바로 알아먹자. 오늘 돈을 주는구나.
7: 근데 저한테 그러셔도 저도 90도로.
4: 저는 180도로 할 거예요.
7: 네. 180도요?
1: 저는
4: 뒤집어졌어요.
1: 민들민들.
5: 근데 그런 행동이 부부 사이에 이제 갈등이나 긴장을 많이 녹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연자분도 지금 당장 뭔가 남편을 내가 원하는 테이블로 오려고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남자분이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를 인정해주고 방법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조언받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 요새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면 진단을 찾아서 진단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진단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진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환자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다 우리 도망가고 싶고요. 좋은 곳은 다 머무르고 싶고 때로는 인간이 다 치사하고요. 어떨 땐 나라는 사람도 너무 졸렬하고 어떨 땐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경우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경우를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원래 눈 멀고요. 사랑이라는 게 제정신이 아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눈 멀고 제정신이 아닌 병을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불러요. 조현병은 옛날엔 정신분열이라고 했지만 지금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처럼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진단인가 아니면 분석과 그 다음번에 해결 과정인가. 진단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좀 물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 그때 어떻게 브라보. 상담 현장 다 똑같아요. 상담 현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작은 성공들을 이루었을 때 옆에서 브라보, 너무 잘했어, 훌륭하네요. 다음번에 요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으쌰으쌰 격려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작은 성취가 이 사람의 전체 성격의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내가 할 일은 회피성 인격장인 거에 같아요가 아니라 이렇게 도망가는 이 남자를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합의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내가 뭘 해야 되냐면 숨을 좀 골아줘야 돼요. 아내가 지금 성격이 단단한 성격이기 때문에 단단한 거는 연약한 이를 가진 사람이 울면 이가 부러집니다. 남편이 만약에 연약한 이를 가졌다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소프트하고 말랑한 캐러멜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약간 조절을 해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내하고 남편은 갈등이 지금부터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이런 다른 사람과 갈등하지 않은 이런 측면이 나에게는 명약이 돼서 다가와서 행복감이라는 단어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어요.
2: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참 이런 것이 잘 맞고 남편과의 관계와 성격이 참 좋다고 생각했지만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또 그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힘겹게 느껴지고 있는 이 사연자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또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또 더 아름다운 그 두 사람의 그 가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예전에 하나님 참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있었네요 라고 아름답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또 두 부부가 서로 노력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 앞길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 모델이 되는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 아멘.
2: 네, 이제 노크토크 인사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송우민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8: 끝내줬습니다. 너무 좋았고 이게 부부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 이렇게 만남을 계속 좋게 이어가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만나길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언젠가는 우리 고백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아멘. 네. 네. 교수님 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세요.
8: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2: 맞아요.
8: 그야말로 6.25 때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고 가정이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하게 묶여져야 될 때 막 더 오히려 붕괴되는 그런 현상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나 힘들 때 막 자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승리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살아서 버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잘 버티시고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시청자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아멘. 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셔서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5: 때로는 솔로몬처럼,
4: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7: 때로는 다윗처럼
2: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7: 토크.
2: 다음 주에 만나요. 처절곡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5: 그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처절곡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네. 보는 순간 아, 내가 가질까? 아,
7: 전 다 뜯겼어요.
2: 아, 진짜로? 느낌이 뭐 다 뜯긴 것 같은 느낌? 이런 뉘앙스. 결혼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5: 네, 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2: 아, 그렇지, 맞아. 맞아.
4: 사모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통 농담 삼아 사모님들끼리 얘기합니다. 첫째, 남현서 사모. 얼떨결에 사모, 눈떠보니 사모.
1: 일반 세상 사람은 돈키호테만 믿으면 돼. 돈 있고 그다음에 키 크고 호감형 얼굴에 테크닉 말 잘하는 사람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X하는 것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섯 개가 있잖아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집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런 거 있죠. 뭔가 더운 바람? 그런데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다는 느낌의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겨울을 좋아하는 제가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도 하죠. 점점 더 시원해지고 차가워지는 공기와 온도가 저를 더욱더 설레게 합니다. 추운 겨울날 코끝이 살짝 시린 온도에서 뜨거운 차 한 잔과 함께 책장을 넘기는 상상은 언제나 제가 기다려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의 시작,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Morelli Vibe 였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곡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 이디엄을 이렇게 자주 듣는 편은 아닌데 가끔 정말로 듣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콜라 먹는 느낌이랄까요? 톡 쏘는 탄산이 필요할 때 아주 가끔 콜라를 저도 마시긴 하는데 그 음악에서 이디엄은 저에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콜라 같은 느낌, 뭔가 탄산수 같은 느낌, 기분 좋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가을이라고 말을 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날씨, 계절 그리고 날짜가 된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쌀쌀함. 네, 왜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쌀쌀맞는데 그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다? 오히려 편하다? 안녕하세요. 그럼 네, 요 정도만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안정감이 든다. 그리고 뭐 딱히 다정할 이유도 나도 없다. 그리고 불편하지도 않다.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을은 뭔가 여름처럼 탁 다가와서 끈적끈적하게 안기진 않지만 그렇다고 싫지도 않은, 거리는 유지하지만 내 몸이 끈적대지 않고 땀도 안 나서 내 온도와 피부는 뽀송뽀송해지고 상대방에게 불편함도 주지 않는, 굳이 이제 감정적인 표현을 하자면 저에게 가을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왔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단풍, 네, 어디에 단풍이 이쁠까 기다리는 그런 또 낭만이 있는 시간이죠. 이 단풍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단풍을 보면은 청소부들의 골칫거리가 되고요. 산에 올라 단풍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마음에 행복이 됩니다. 길거리에서 보는 것과 산에서 보는 건 같은 단풍인데 우리 마음이 달라지니까 행복해졌다가 불편해졌다가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단풍.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단풍을 즐기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사는 동네에는 단풍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너무나도 시끄러운 도심의 한복판이 있기 때문에 단풍을 볼 수 없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 저도 단풍을 본답니다. 특히 방송국 오는 길이 이 베이사이드, 뉴욕 베이사이드 뒷길이 단풍이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 아닌데 제가 오래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골목길을 잘 알다 보니까 길이 좀 이쁜 길들이 있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은 힘들겠지만 제 마음은 편안해지는 그런 단풍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EDM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분 좋은 쌀쌀 맞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기분 좋은 곡 듣고 본격적으로 내 인생의 명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포르투갈.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이거든요. 러시아 물리학자의 시크릿 노트라는 부제가 있는 책. 바딤 잘란드라는 소련의 양자 물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이게 8권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이 책은 이범희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의 저자이신 이범희 작가님이 추천한 책인데 저는 누군가가 추천한 책을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인터뷰할 때도 여러분들 소개해서 음성 파일로 아셨다시피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이처럼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믿고 책을 읽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너무 즐겁게 푹 빠져서 책을 읽었습니다. 바딤 젤란드는 소련의 양자 물리학자였고 이후에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중 우주 이론을 기반으로 현실 변환 기법을 설명한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 이게 시리즈인데요. 책이 200만 부 이상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돼서 러시아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 말이에요. 트랜서핑이라는 말은 작가가 직접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라는 다른 쪽으로 옮기다, 옮겨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서핑, 파도 타기.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파도 타기,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 이 트랜스 서핑, 요거를 이어서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팔리기는 했지만 작가분께서 유명세를 원하지 않는 탓에 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자의 개인적 신상을 공개하지도 않았고요. 작가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필명을 사용하면서 본인을 공개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도 그런 분이십니다. 옮긴 이는 박인수 씨예요. 이 책은 번역을 하는 분이 옮기기에는 좀 쉽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옮긴 이의 양력과 활동 내역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울대학교에서 독일어를 전공하고 러시아로 건너가신 분입니다. 대학교 초년 시절에 임사체험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임사체험이라고 예전에 저희가 책에서 다뤘었는데 죽음을 체험하는 경험을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나는 죽어 있는데 영혼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죽어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의식의 빛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마음 공부에 입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사체험이라는 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실제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팩트입니다. 한 명, 내가 아는 어떤 누군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육체가 누워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또 책과 강연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을 시작으로 이 역자는 20년간 굉장히 많은 책들과 번역을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거치면서 자기개발과 영적 치유에 열정을 쏟았고 또 실제로 이 트랜서핑 기법을 연구하고 전하려는 의도를 주위에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야를 본인이 직접 번역하고 이 번역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인수 역자가요. 자, 지은이 바딤 젤란드, 그 다음에 옮기니 박인수 씨의 책 리얼리티 트랜서핑,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은 조금 특별합니다.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고 3페이지 정도로 서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이해하는데 정말로 좋은 트리거가 되는 내용들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서문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이들에게 누구나 그렇듯이 당신도 분명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 질병과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종종 당신의 삶은 엇나가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바라는 대로 전개되기는커녕 삶은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에 떠있는 한 점 종이배처럼 느껴지도록 당신을 희롱하고 있는 것만 같다. 당신은 행복을 찾으려고 이미 소문에 떠도는 온갖 방법들을 많이 시도해 보았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가? 이 책에는 별나고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당신은 충격을 먹을 수도 있다. 당신은 이런 얘기를 믿으려 들지도 않을 테지만 믿을 이유도 없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을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는 모든 도구가 주어질 것이다. 그걸 다 시험해 보고 나면 당신의 평범한 인생과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트랜서핑은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걸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다. 다시 말하면 당신 마음대로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더 큰 뭔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현실이 그 어떤 마법보다 훨씬 더 놀랍다는 걸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책은 많이 있다. 그 모두가 우리를 무척 유혹을 한다.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런 책

열어보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나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되는 얘기가 등장한다. 그건 우리를 정말 좌절하게 만든다. 살아가는 거 하나 자체가 힘든 시련인데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당신 안에 남아있는 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라고 말한다. 그들은 당신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변해야만 한다고 설득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말한다. 아마도 당신은 현재 자신이 흡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디에선가는 나는 변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건 당연하다. 당신이 옳기 때문이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설득하려는 말들을 믿지 말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그 누가 알겠는가.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당신은 지금 엉뚱한 곳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어떤 훈련도 명상이나 자아성찰 따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트랜서핑은 또 다른 자기 개발 기법이 아니다. 트랜서핑은 당신이 원하는 걸 얻게 해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다. 삶에서 원하는 걸 얻고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그저 얻는 방법이다. 또 이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꿈꾼다. 나는 러시아의 노랫말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을 하듯이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는 여행이라기보다는 과거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여행이라고 말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책이 끝날 때쯤에야 베일을 벗을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말하려는 것을 당신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듣거나 읽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깜짝 놀라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길 바란다.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또 그만큼이나 즐거울 것이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리얼리티 트랜스핑 바딤 젤란드 저자의 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몇 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실 책이 이렇게 술술 이렇게 넘어가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과학적인 배경이 많이 있고 또 다중 우주 이론을 기반으로 현실 변환 기법을 아주 열심히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학의 그리고 양자역학의 물리학에 관련된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고 다가가기 편하고 저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가슴 아픈 건 제가 이해한 만큼 제가 바라보는 만큼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의 그릇이 엄청나게 크고 저의 지식의 깊이가 엄청 깊지 못한 것을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인 가능태 모델이라는 주제예요. 이 장에서는 트랜서핑의 이론적인 배경을 소개하는데 트랜서핑의 방법은 가능태 모델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태는 이 세상 이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인데요. 이 인류는 우리 인간은 애쓰지 않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명해 내는데 이 1장 가능태 모델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자가. 처음 시작은 소주제로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로 나옵니다. 중요한 듯 중요하지 않은 듯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에 잠을 깬다. 귀찮은 놈. 언제나 저놈은 나를 깨운다. 난 이 개를 증오한다.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저놈이 짖는 소리에 잠을 깨야 하나. 산책이라도 하면서 어떻게든 달래야 한다. 짖는 개나 그 주인이나 50보 100보다 내 인생이 기어들어와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꼭 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신경질적으로 옷을 입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밖을 걸어나갑니다. 축축한 안개가 감쌉니다. 몸을.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는데 다가온 담배 연기가 눈에 들어와 더 짜증이 납니다. 저자는 세상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밤에 짖는 개와 싸우고 그 개의 주인과 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슬리퍼와 싸우고 담배와 싸우고 담배 연기가 눈에 들어간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려 할 때마다 세상은 처음에는 덤덤한 척 지낸 듯한 모습을 보이며 희망을 보여주다가도 어느 순간 여지없이 뒤통수를 칩니다. 이런 기분 나쁜 생각이 사로잡힌 채 해변으로 나가는데요. 이번엔 갈매기가 문제입니다. 여기저기 해안가에 썩어가는 것들을 쪼아먹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또 저자를 짜증나게 합니다. 그때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노숙자 한 명이 해변에서 빈병을 줍고 있습니다. 늙은 불황자. 저자는 다시 한번 짜증이 납니다. 내 쪽으로 걸어오는 저 불황자가 나에게 구걸을 하진 않을까. 그리고 더럽지는 않을까.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걸진 않을까. 그냥 저 멀리 있는 불황자를 보며 또 한 번 세상과 싸웁니다. 새벽별이 속삭이는 어느 날 또다시 잠이 깹니다. 저자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 숲속으로 길이 나 있고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 그런데 듣기가 좋습니다.
새들마다 독특한 음색이 멜로디에 협주곡처럼 들립니다. 태양은 나무들 사이로 햇살을 드리우고 있는데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간밤에 그 꿈은 고요와 평안을 느꼈던 그 꿈은 내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꿈을 꿉니다. 산림보호구역에 있습니다. 찬란한 아름다움에 탄성을 뱉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늙은이가 지나갑니다. 그 늙은이는 보호구역 감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를 관찰합니다. 근데 그 관찰이 기분이 나쁩니다. 항상 너희 같은 방문객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쓰레기만 잔뜩 버리는 욕심 덩어리야 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갑니다. 다시 감시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니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장관을 보여줍니다.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을.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때 문득 이건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야 라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감시인은 말합니다. 아름답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놀라운 걸 보게 될걸? 그리고 계곡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자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말에 산림 관리인은 기가 찬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저기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대체 누가 맞기나 한단 말인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부자로 태어나는 건 아니고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만 태어나길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그리고 지금 나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저기에서 살 정도의 부를 잃을 순 없다고 판에 박힌 말로 반박합니다. 그러자 산림 관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운명을 골라잡을 수가 있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유는 선택의 자유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일세. 저자의 인생관과 이해를 넘어선 그 말을 한 산림 관리인은 다시 말을 붙였다. 자네는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야. 자네는 선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때 저자는 생각합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 세상이 모든 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허락했다는 뜻인가? 그때 저자는 이건 꿈이야. 그래서 난 이걸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다시 산림 관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쓸데없는 논쟁은 그만두고 어쩌겠나. 하지만 나는 내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걸.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네. 자네는 이 자유를 어떻게 얻겠는가? 만약에 수수께끼를 푼다면 사과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일세. 저자는 아니 사과는 또 웬 말이야? 이미 인내심을 잃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꿈이나 동화 속에서 온갖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인가? 저자가 잠에서 깼을 때 아쉽게도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산림 감시인이 머릿속에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 주었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그 정보,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지만 이 단어가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트랜서핑. 머릿속에 맴도는 유일한 생각은 나의 세계를 내가 나서서 갖추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모든 건 내가 끼어들기 전에 오래전 이미 창조되어 있었다는 것. 나의 행복을 위해. 그래서 나는 좋은 지위를 얻으려고 세상과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건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내가 선택하는 걸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저자가 잠에서 깼을 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주제하고 있습니다. 바딤 젤란드가 지은 책이죠. 러시아 물리학자의 시크릿 노트. 저는 잠시 후에 내 인생의 명작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리얼리티 트랜스핑 바딤 젤란드 저자의 책입니다. 내 인생의 명작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의해서 저자가 꿈에서 깨어났던 장면부터 내용을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꿈이 터무니없이 느껴졌다. 그리고 꿈에 대해 모든 걸 잊어버렸다고 느꼈을 때 놀랍게도 나는 꿈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살림 감시인이 자신의 세상을 선택한다라는 표현을 빌어 말하고자 했던 걸 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트랜서핑을 발견한 이후 나의 삶은 새롭고 즐거운 의미로 가득 찼다. 창조적인 일을 해본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많은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운명을 창조해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운명을 창조한다는 말이 가리키는 보통의 의미와는 좀 다르지만 말이다. 트랜서핑은 자신의 운명을 말 그대로 골라잡는 방법이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과 같다. 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싶다.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사과가 어떻게 하늘로 떨어질 수 있는지,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가 무엇인지, 그 밖에 다른 온갖 희한한 것들이 여러분이 그것들을 발견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다. 운명의 본질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운명이란 미리 정해져 있는 숙명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믿는 것이다. 이런 운명과는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우울하다. 좋은 운명을 타고나지 못하면 거기에는 어떤 개선의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무력감은 불만족과 내면의 저항이다. 불운을 타고난 사람은 불운을 느끼면서 자기의 처지는 왜 이렇게 불운한지 그 해답을 찾아보려 애쓴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나는 전생에 나쁜 업을 지었어. 아니, 나는 끔찍한 죄를 갚고 있는 중이야. 이 죄를 다 갚으면 행복해질 거야. 뭐 이런 온갖 종류의 생각들이 등장한다. 불평등, 불운,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현재의 궁핍, 현재의 고통에도 익숙해진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푸념이 가득 차게 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당신의 인생을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만일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운명은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즉 낙관론자들은 어떨까? 행복하고 싶으면 그저 행복하라. 기뻐하고 싶으면 기뻐하라. 그저 정해진 대로 살고 만족하고 단순히 삶을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한다면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이 어두운 현실을 기쁘게 맞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억지로 기뻐해야 하지?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있는데 나는 계속 억지로 기뻐해야만 하나? 이건 자신에게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미친 짓이나 마찬가지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사랑하세요가 어떤 설득력이 있겠는가? 물론 인생이 하나의 정해진 운명에만 묶여있는 단조롭고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싸움을 한다. 역사 속의 교훈적 이야기들, 영웅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온몸을 바쳐 용감하게 싸워 장애를 극복한다.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싸움에 이긴 다음 성공과 행복을 얻는다. 싸우고 고생하는 무수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성공에 도달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 성공을 위해 목숨 걸고 평생 싸워도 몽땅 헛수고가 되는데 삶이란 게 왜 이렇게 혹독하고 절망적일까? 행복을 얻기 위해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건 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세상이 양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싸워야 한다.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못생기거나 불행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당신이 결점이 많으니까 바꿔야만 한다. 인간은 날 때부터 결점과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마주하며 행복하려면 그걸 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 무슨 고약하게 암울한 현실인가. 복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성격이 아니라면 그냥 겸허하게 고난을 참아내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끝없는 싸움에 평생을 바치는 것, 그것이 운명인가? 이런 인생을 받아들이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일이 아니다. 만사가 우울하고 희망의 빛이란 없는 것일까? 탈출구는 있다. 위에 열거된 모든 해석과는 달리 그건 단순하고도 즐거운 것이다. 왜냐하면 탈출구는 전혀 다른 차원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트랜서핑에서 운명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에 있다는 건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운명과 싸우거나 기도하거나 갈구하거나 바꾸려 하지 마라. 그저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선택하면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운명과 싸우거나 기도하거나 갈구하려거나 바꾸려 하지 마라. 당신은 눈앞에 있는 것을 그저 선택하면 된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우주의 본질은 하나이며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그건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사람들이 그 한 측면을 제대로 연구하고 해명하기도 전에 이 전 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다른 측면이 나타난다. 과학자들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시켜보려고 애쓰지만 그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과학 지식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조화시켜줄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취할 수 있는 모습의 엄청난 다양성 말이다. 이 비길 데 없이 무한한 가능태야말로 우리 우주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본성이다. 자신의 분야에 집착해 어떤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이 가능태의 다양성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여러 지식 분야들의 분지점은 그에 비해 아주 부차적인데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이 원초적인 시작점이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시작점은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그냥 정보가 아닌 놀랄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어떤 연극을 봤다고 가정해보자. 다음날 당신은 같은 연극을 보러 또 극장에 간다. 그런데 오늘은 무대 장치가 조금 바뀌어 있다. 이 두 연극은 가능태 공간에서 비교적 가까이 배치된 인생 트랙이다. 다음 연극 시즌에 당신은 같은 배우들이 출연하는 같은 연극을 보는데 시나리오가 많이 바뀌어 있다. 이건 맨 처음에 보았던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 트랙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연극을 다른 극장에서 보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는 동일한 시곡 작품도 아주 다르게 해석한 연극을 보게 된다. 이건 처음 끝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인생 트랙이다. 각자가 자신만의 인생 트랙을 따라 여행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의 동일한 세계를 살고 있다. 물질 세계는 모두에게 하나지만 각자는 자기에게 실현된 고유한 현실을 갖는다. 당신이 여행자이며 지금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아름다운 풍경과 건축물을 감상하고 있다. 꽃이 만발한 정원과 분수, 작은 오솔길이 난 공원, 그리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미소 띈 얼굴을 구경하고 있다. 그런데 쓰레기통 옆을 지나다가 노숙자 한 명을 발견한다. 그는 같은 차원, 같은 세계에 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눈에 당신이 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는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빈병, 그리고 빈병을 주우러 온 다른 불황자, 또 경찰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그는 당신이 가고 있는 트랙과는 다른 인생 트랙을 가고 있다. 당신의 인생 트랙과 그의 인생 트랙은 가능태 공간 속에서 서로 교차했다. 그래서 실현된 현실인 이 세계에서

당신과 노숙자가 마주치게 된 것이다. 네, 이 부분에서는 섬뜩한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갈구할 것인가, 현실을 기도할 것인가, 원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나쁜 기억이 난다면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아,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아, 다음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길 꼭 바래야지. 이런 상상을 하는데요. 저자는 여기서 가능태의 기준으로 다른 상황을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숙자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그리는 모습을 선택해서 그 가능태 안에 새롭게 새로운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라는 뜻이죠. 저자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데 점점 흥미롭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시와 이론들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인생의 상황들은 특정 행동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의 성질에 의해서 형성되기도 한다. 당신이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 세상도 당신을 같은 식으로 대접할 것이다. 당신이 늘 투덜대며 세상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만족하지 못할 이유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부정일색이라면 세상은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그렇다.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당신은 자기가 골라잡은 것을 가진다. 당신이야 좋든 싫든 그게 사실이다. 당신의 생각들이 대략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당신은 같은 인생 트랙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당신이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사년파의 매개 변수들도 새로운 특성을 얻는다. 그러면 당신의 물질적 세계는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간다. 그 새 트랙에서는 당신이 방사하는 사년파의 변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사건이 전개된다. 만약 어떤 이유로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은 그 상황을 고쳐보려고 애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불만을 표하거나 절망이 빠진다. 그러면 당신의 사년파는 더 많은 장애가 있는 트랙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결국 인생은 점점 더 빠르게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 이런 과정은 당신의 통제력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가능태 공간 속에 말썽맞는 섹터로 실현의 에너지를 보낸 그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 당신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정확히 자기가 선택한 대로 얻은 것이다. 장애물과 싸우기를 선택하면 싸워야 할 장애물을 넘치도록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현재의 인생 트랙 위의 상황을 바꿔놓으려고 여러 가지로 행동을 취해보지만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내용을 고칠 수는 없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이 부분은 이 책 자체에서 볼드체로 두껍게 칠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내용을 고칠 수는 결코 없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가능태 공간 속의 시나리오를 고칠 수는 없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에 불쾌한 사건을 고치려고 애를 쓸 때 당신은 정확히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바로 이를 통해 당신의 선택은 물질화되어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걸 얻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선택은 정확히 당신이 싫어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원하지 않았던 것을 얻게 된다. 현재 인생 트랙에서 어떤 걸 고치는 건 불가능하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구경할 때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전시 작품을 없애거나 새로 만들 수는 없다. 거기서는 당신이 대장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발길을 돌려 다른 전시실에 가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경하는 걸 막을 사람은 없다.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기억을 선택해야 한다. 가능태 공간에는 사람마다 무한수의 인생 트랙과 운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운명을 원망할 핑계가 없다. 심지어 지식이 다양한 영역에 조차도 세상은 우리가 보기 원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슬람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운명은 거룩한 책에 적혀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말은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종교에도 물론 이러한 비슷한 말들이 수없이 있다.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의 운명에는 하나의 가능태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수의 가능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뺀다면 말이다. 운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태의 시나리오를 고칠 수가 없으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이 사실이다. 운명을 고쳐보려고 세상과 싸운다는 건 무척 힘들기도 하지만 그건 말짱 헛수고다. 시나리오를 고치려고 애쓰지 마라. 부질없는 짓이다. 그저 마음에 드는 가능태를 골라잡기만 하면 된다. 시나리오를 고치려 하지 말고 새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잡으면 된다. 당신이 그 무엇을 주문하든 그것은 언제나 무조건 배달이 된다. 그러나 선택한다는 건 무엇을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그건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당신은 곧 선택하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소원은 이루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 강력한 신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죽을 만큼 노력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반드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일만은 아니다. 그저 당신이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다. 바라지 말고 선택하라. 기도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 당신이 선택한

네, 여러분은 지금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리얼리티 트랜서핑 바딤 젤란드 저자의 책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책일 수도 있는데 이 책이 주는 메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 저자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저자가 만들어낸 용어죠. 저자가 다른 쪽으로 옮겨진다는 뜻의 트랜스, 파도타기를 뜻하는 서핑을 합쳐서 만든 이 용어, 이것과 관련된 가능태. 자, 가능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핵심적인 이 책에 메시지가 전해져 있는 그 부분을 요약 발췌했습니다. 자, 가능태 모델에 관련된 이 책의 정수, 리얼리티 트랜스핑,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였습니다. 전 다음 주에 더 좋은 음악과 더 훌륭한 책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아준이었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Song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제32편 다윗의 마스길.
4: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 제33편.
5: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어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0: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0: 제35편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0: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3: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을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Copyright.
3: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1: Mm-hmm.
3: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1: Absolutely.
3: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1: Mm-hmm.
3: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지형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3: 여러분이 네.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를 나오잖아요.
3: 그렇죠.
1: 무단복제,
3: 그러니까 piracy죠, piracy.
1: 네, 맞아요. 네.
3: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1: Exactly.
3: plagiarize.
1: 아하.
3: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3: 논문에서 논문 표절.
1: 그렇죠. 논문 표절.
3: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니까.
1: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3: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1: Yes.
3: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4: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One more time.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What is exclusive?
1: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okay. for example. That only. One thing. Only.
3: That person.
1: Yes.
3: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1: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3: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3: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1: 아무렇게나.
3: 아무렇게나.
1: 막.
3: 약간 제멋대로.
1: 그렇죠.
3: 아, willy-nilly.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1: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3: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1: right.
3: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1: 그렇죠.
3: 형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선 안 된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3: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3: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3: 그렇죠. 네.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3: 자, published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1: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3: Publisher.
1: Yeah.
3: 네, 출판사를 또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3: 자, 책의 내용을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1: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3: 저작권 침해죠.
1: Yes. 그러니까
3: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1: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3: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Okay?
1: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3: no,
1: 거잖아.
3: No. No, no. That's a big no-no.
1: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3: 그쵸.
1: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3: Punish 하면 처벌하다.
1: Yeah.
3: Punishable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1: 있는.
3: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튀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3: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3: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3: One more time.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3: Awareness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1: Awareness.
3: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1: Awareness.
3: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illy-nilly라는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3: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3: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3: One more time.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3: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3: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3: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s a big no-no라고 하죠.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3: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3: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1: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3: 그럴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5: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6: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5: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6: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5: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6: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3: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3: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3: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란 얘기를 합니다.
1: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3: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1: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3: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3: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1: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3: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1: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3: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3: Bye, everyone.
1: Bye-bye.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0.
1: 이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AI는 보고서를 요약하고 자료를 비교하고 번역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했던 일을 불과 몇 초 만에 해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은 무의미해질까요? 아닙니다. 능력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무엇보다 AI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학에서 창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역설적으로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용석입니다. 그 미래학자라고 소개하면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AI 시대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요? 저는 이 질문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지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늘 세 개의 후보가 따라붙습니다. 능력일까요? 태도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일까요? 우리는 오랜 동안 능력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빠르게 일하고 더 정확하게 기억한 사람이 유능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등장하면서 이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AI는 보고서를 요약하고 자료를 비교하고 번역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했던 일을 불과 몇 초 만에 해냅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문 칼럼도 쓰고 논문도 씁니다. 그런데 요즘 AI가 쓴 글을 보면 사람보다 더 사람답고 더 매끄럽습니다.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장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 이미 인간을 앞서는 영역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는 논문 작성에 AI를 썼느냐 안 썼느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논쟁이 핵심을 비껴간다고 봅니다. AI를 썼던 쓰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논문을 심사할 때 기존 연구에 비해서 무엇이 새로운가, 그래서 어떤 학술적인 기여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도구를 검문할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은 무의미해질까요? 아닙니다. 능력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AI가 답을 잘 낼수록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AI가 선택지를 많이 내놓을수록 그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이 정보가 정확한가?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 이 일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모든 판단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AI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미래학에서 창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0: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그 인터넷에서 그 이미지가 많이 좀 돌고 있는 그런 영상을 이제 구글 제미나이 그로 지금 만들어 본 영상이에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따라했습니다. 다리미판을 들고 암벽을 올랐습니다. 다리미판을 들고 윈드서핑도 하고 패러글라이딩도 했습니다. 저마다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수십, 수백 개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번졌습니다. 이것을 AI가 할 수 있을까요? AI는 이 장면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특이한 장면이네요 라고요.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 그럼 이걸 다른 상황에서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뻗어가는 일, 그 일은 아직 인간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미와 다리미판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조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에서는 이걸 작은 변화의 씨앗, 약신호, 위크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자라날 수 있는 변화의 징후입니다. 아직 데이터가 되지 못한 것,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이제 막 피어오르는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일, 그것이 바로 창발이고 창발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AI가 과거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평균값에서 미래의 씨앗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정답이 바뀌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능력자다. 예, 물론 태도도 중요합니다. 아, 또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 실패하는 태도입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백수십 년 전에 사진 기술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화는 끝났다. 그때 발터 벤야민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복제해도 복제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원본만이 가진 독특한 아우라다. AI가 인간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시대 끝까지 남는 것이 바로 이 아우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라 예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최근 제조업 현장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를 AI가 학습하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은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생산 현장에서 보낸 사람들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35년 동안 용접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불꽃 색깔만 봐도 온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숙련된 설비공은 기계의 진동과 소음만 들어도 이 기계의 이상 여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암묵시라고 부릅니다. 건물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설비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몸에 새겨진 시간과 암묵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답을 많이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책임지고 다시 해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사람의 아우라를 만들고 암묵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경력은 정답 목록이 아니라 시행착오의 서사입니다.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겪어본 사람입니다. AI가 여러분의 결과물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시간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넘기고 나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숙련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AI에게 쉽게 내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AI 시대에는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나눈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지위와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수없이 실패하면서 쌓아올린 한 사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운은 우리를 살아남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운이 아닙니다. 사실 AI의 충격은 무작위로 오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사람은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서는 청년입니다. 신입이 하는 일은 사실 AI가 가장 잘하기 때문입니다. AI는 자료 정리를 잘하고 초안도 매끄럽게 씁니다. 데이터 분석도 훌륭합니다. 모두 신입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이 겹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고용 유연성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뽑으면 해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미래가 불확실해질수록 신규 채용부터 줄입니다. 청년의 취업 자체가 막히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 개인은 좌절하고 국가는 미래의 인재를 잃을 겁니다. 반면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40에서 50대 경력자에게는 AI는 날개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AI는 생산성을 몇 배로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같은 기술이 누구에게는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누구에게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세대 간 고용 격차는 그렇게 벌어집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운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보다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필이면 AI 시대의 취업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운이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청년이 뭘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이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위험합니다. 개인이 던진 주사위라면 개인이 감당해야겠죠. 그러나 구조가 정한 운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숙제가 아니라 사회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통계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쉬었음입니다. 단어만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저는 이 쉬었음 청년들을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한 10명 이상 인터뷰를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쉬었어요? 왜 일을 안 했어요?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안 쉬었는데요. 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치매 걸린 할머니를 돌봤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청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왜 일 안 하고 쉬었어요?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선거 캠프에서 일했는데요. 근데 쉬었음 청년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종교 활동을 하고 지역 공동체를 돌봤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쉬고 있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쉬었으므로 분류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 그 활동에 시장이 값을 매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GDP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계산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쉬었음 청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돈은 버는 일만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오래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정치이론가 한나 아렌트는 통념에 반박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만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살면서 하는 모든 활동과 행위도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계와 제도는 오직 시장에서 값이 매겨진 노동만 인정합니다. 돌봄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사회를 실제로 지탱하면서도 장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에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중심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여, 행위를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과 사회적 헌신, 또 공동체 활동처럼 시장에서 값이 매겨지지 않던 행위를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금 가입이나 또 학습, 창업에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청년들의 행위들을 쉬었음이 아니라 기여했음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통계 용어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사회의 가치로 인정할 것인가를 다시 정하자는 제안입니다. AI 시대 국가의 역할은 뒤처진 사람을 나중에 돕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기회를 갖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좋은 운의 구조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은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할 구조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능력일까요? 태도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저는 셋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오늘의 나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만으로는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태도는 내일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태도만으로는 애초에 설 자리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어디에 서게 되느냐,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저는 운을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내가 배운 것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의 경험과 노력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본질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설 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학자로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미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AI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통계에서 보이지 않은 쉬어쓴 청년들,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듣고 대신 질문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논의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 재정, 환경, 법률 전문가들이 철저히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현재 세대와 토론하는 시스템, 바로 이게 미래 사회 옴부즈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제도와 선택은 미래 세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운이 됩니다. 그 운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몇 명의 승자를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회. 저는 그것이 AI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일부 천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이번에는 우리 연사분들의 강연을 듣고 AI가 질문을 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AI가 질문을 합니다. 자, 먼저 서영석 교수님께 던지는 AI의 질문 들어보시죠.
2: 서용석 교수님에게 질문드립니다. 교수님은 AI 시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구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데이터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은 구조를 만들자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조는 잘 바뀌지 않는 걸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구조를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1: 어휴, 세상에 어떡하면 좋죠? 이런 질문은 네가 답해야지 라고 우리가 AI한테 물어볼 것 같은데 AI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세계 최초의 세바시반의 시도입니다. 자, 액션!
3: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 가장 큰 장벽은 결국 갈등이다.
1: 갈등.
3: 아, 사회적인 갈등인데 예? 이 구조가 변한다라는 것은 이게 기존의 균형이 깨진다라는 거거든요.
1: 그죠. 예?
3: 그 균형의 깨지면서 또 거기에 그 얽혀있었던 여러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고 예? 결국 이제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워낙 또 갈등이 높다 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게 워낙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 왔고 지난 예. 또 70여 년 동안 압축 성장과 압축적인 사회 발전을 추구하다 보니 예.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결국은 갈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구 사회도 물론 이제 우리처럼 이제 갈등이 있었고 또 이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2, 300년 동안 꾸준하게 뭐 피해 투쟁도 벌이면서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합의의 기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그런 좀 합의의 기제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1: 예.
3: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좀 그 사회적인 합의의 기제를 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예. 이게 국회가 될런지 아니면 무슨 뭐 광장이 될런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이 될런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구조를 뭔가 바꾸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갈등이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인 합의의 기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1: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진단은 갈등이고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갈등은 결국 정치를 풀어야 되고 결국 이광재 위원장께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두 분께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후!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9월이 시작되고 이번 주말은 조금 더 특별한 노동절 롱 위켄입니다. 가족들과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공원에서 바베큐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다니고 누군가는 또 고기를 굽고 누군가는 그 옆에서 과일과 쌈채소를 씻고 있겠죠. 늘 바쁘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번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로운 그런 주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름처럼 뜨거웠던 시간도 있었고 반대로 무언가 천천히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일에 대한 마음이, 직장에 대한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우리 믿음도 그런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참 모든 게 참 분명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움직였고 작은 일에도 감사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감사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무감해지기도 하죠. 그럴 때면 우리는 혼자 생각하죠. 나 믿음이 약해졌나? 하고요. 그런데 믿음이란 늘 뜨거운 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늘 그렇게 확신에 차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새로운 계절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더 새로워지기를 다들 바라고 계실 텐데요. 오늘 내 삶의 찬양은 새로운 계절을 맞으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밀라노 한인교회 솔리스트 앙상블이었습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영국의 육상선수 데릭 레드먼드, 그에게는 이번 올림픽이 그 누구보다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 서울올림픽 때 경기를 시작하기 불과 몇 분 전 부리의 부상 때문에 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그렇게 4년을 더 준비해서 마침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400m 준결승. 탕! 하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일제히 선수들이 다름질 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결승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순간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붙잡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햄스트링이 끊어진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계속 달렸습니다. 관중들은 그렇게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레드먼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경기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보안요원을 밀치며 트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레드먼드의 친아버지 짐 레드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아들은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서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6만 5천 명이 넘는 관중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관중석에서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메달은 없었습니다.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여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같이 느끼지만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레드먼드 곁에 레드먼드의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는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9월의 첫 주말입니다. 새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도 않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절은 바뀝니다. 조용히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뜨거웠던 예전보다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고 그렇게 느끼시나요? 나무도 계절이 바뀔 때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세요? 하지만 나무 그 안에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우리 믿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싶어 할까요? 사람을 다시 믿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무너졌던 나 자신을 조금 다시 믿어주고 싶으신가요? 혹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실까요? 이번 주말 노동절 연휴인데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는 사람, 오늘 우리의 한 통의 전화가 필요한 사람은 혹시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너무 오래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너무 오래 지난 과거의 실패를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오늘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믿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마음이 아니라 잘 모르면서도 한 걸음 주를 의지하며 내딛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길이 과연 내일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걸어보는 것, 그런 마음으로 이번 새 계절을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 9월 첫 주말 노동절이 있어 긴 연휴인데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조금은 여유롭게 천천히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웃음이 오래 머무시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혼자 계실까요? 혼자라면 지금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 오늘 제가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까지 외롭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로운 계절 앞에 믿음도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시죠. 크게 결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워가면서 여러분의 3개월 뒤, 3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개월, 3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까를 구체적으로 상상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 롱 위켄인데요. 꼭 한번 여러분의 3개월 뒤, 3년 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한 달이, 여러분의 1년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따뜻한 이야기, 좋은 찬양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행복한 연휴 잘 보내십시오. 샬롬.

0: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11시 생활의 질,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자, 오늘 생활백서 넘기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시죠?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도 안아드리고 몸도 안아드릴게요. 사실 타국에서 살다 보면 애 키우고 일하고 그러느라 내 몸은 그냥 그야말로 방치 아닌가요? 그러다 어느새 왜 이렇게 허리 아프지? 무릎이 시큰해 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냥 서글프죠. 뭐 누가 알아줘. 그렇지 않나요, 박사님?
1: 그렇죠.
0: 네. 속상할 때가 있을 텐데. 자, 오늘 K-라디오, 라디오 생활백서에서는 우리 몸의 기둥, 중심,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뼈 얘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뼈? 아유, 나는 아직 뼈 문제는 없다. 아유, 내 친구가 얼마 전에 넘어졌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 뼈 건강을 연구하시는 우리 박사님입니다. 차세대 나노바이오센서 기반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마라 나노텍의 설립자고요. 대표이신 이혜연 박사님 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이혜연입니다.
0: 아, 박사님이라는 이 과학 박사시잖아요.
1: 네, 이학 박사. 네,
0: 박사님. 아, 내가 또 박사님을 뵙겠는데요. 아, 30년간 나노바이오 센서, 바이오전자 기술을 연구하셨고, 현재는 골다공증 치료 반응, 후속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사님, 예. 네. 이게 저한테 좀 어렵긴 하네요. 나노바이오 센서? 이게 뭘까요?
1: 아, 나노바이오 센서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20, 30년 동안 해왔던 나노바이오 센서는 나노라는 어떤 구조체를 만들어서 네. 이제 그 구조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 물질을 음흠. 우리가 센싱하는 그런 네. 어떤 연구 과제였었습니다.
0: 네.
1: 저는 원래 이제 반도체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반도체로 나노 구조체를 만드는 거를 한 30년 동안 해왔었고,
0: 와.
1: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바이오 센서, 결국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
0: 네.
1: 그 연구를 한 25년을 해왔더라고요.
0: 이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1: 예세,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0: 네.
1: 거기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고요. 논문은 한 뭐 100편 정도 제가 썼고요.
0: 네. 자,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골다공증 치료 반응, 후속 관리를 더 잘 연결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계시대는데, 오늘 또, 하나하나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가 그 얘기 먼저 할게요. 오늘 이 얘기는 뭐,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실질적으로 그 본인이 어떤 아픈 데가 있다 이런 개인적인 진단이나 약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풀어보는 건가요?
1: 예, 오늘은 뭐 골다공증 이런 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사가 아니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100세까지 우리가 요새 뭐 거의 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0: 맞아요.
1: 많으니까
0: 네.
1: 우리가 100세까지 살 때 병원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0: 안 되죠.
1: 그러니까는 내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네. 이제 건강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으러 다닐 수 있고 그다음 무언가를 보러 다닐 수 있는 그 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0: 우와. 좋다. 자, 사실은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뼈 건강 그러면 제일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게 엄마가 푹 고아 주셨던 곰탕.
1: 아, 맞아요.
0: 난 진짜 어릴 때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키가 작아 가지고 우유 먹어라. 뭐 곰탕 이 국물 끝까지 마셔라. 그리고 뭐 심지어 콩나물 먹으면 키 큰데 이래서 콩나물도 많이 먹었던
1: 그렇죠.
0: 기억이 있는데.
1: 예, 예.
0: 이 곰탕 사골국 이게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이거 과학적으로 봐도 뼈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까?
1: 거기에 이제 예스 노를 하자고 하면은 저는 이제 중간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0: 네.
1: 곰탕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양식이죠? 그러니까 그쵸. 엄마가 뭐 지금 뭐 곰탕집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할머니가 네. 열심히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랑이죠.
0: 곰탕은 사랑이다.
1: 곰탕은 저는 곰탕은 사랑이고.
0: 그러면서 저기 박사님 침대는?
1: 예. 네. 침대는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곳.
0: 침대는 과학이고 곰탕은 사랑입니다.
1: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곰탕을 많이 먹으면 뭐 이게 뼈 건강에 예방이 된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력을 회복해서 여러 가지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니까.
0: 네.
1: 그래서 뭐 곰탕을 먹어서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는 아니고
0: 네.
1: 곰탕을 드시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셔가지고 뭐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뼈 건강에 많이 움직이고 걸어 다니셔야 되는 거니까.
0: 네.
1: 이제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그걸 드시면서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뼈에 좋은 그런 어떤 칼슘들 이게 네. 제품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무슨 네. 유제품도 있고 뭐 멸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요즘에 나오는 보충제도 많은데 또 보충제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으시니까
0: 다 이렇게 배출된다고
1: 예. 네. 그러니까 또 너무 보충제에만 의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너무 과하면 항상 과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근데 내가 칼슘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걸 자각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약간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곰탕 드시고 그다음에 뭐 멸치 드시고 그다음에 보충제 드시지 마시고 하면서 병행으로 그 의료진하고 같이 의논하셔갖고 검사 네. 받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0: 곰탕 하면 근데 뼈를 이렇게 구우잖아요. 네. 그러면 뼈 안에 있던 칼슘이 쏙 다 빠져나올 것 같은데.
1: 네, 이제 그렇게 많이 상상들을 하시는데
0: 그쵸.
1: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상상 속의 이미지고 그렇게 뼈 속에 나와 있는 칼슘이 국물에 막 흘러나와서 하지는 않으니까
0: 네.
1: 이제 오히려 거기에는 뭐 나트륨, 뭐 지방 이런 것들도 계속 네. 많으니까는.
0: 지방 많다. 네. 네.
1: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네, 우리가 또 그냥 국물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금, 후추도 많이 집어넣으시고
0: 그쵸.
1: 또 저는 거기에 김치하고 깍두기 넣어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왜 먹고 싶지?
1: 네, 그러면 칼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뭐 나의 뭐 푸근함?
0: 네. 자, 어쨌든 이제 그 물론 정성이 갈땡긴 음식이어서 보양식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뼈 안에 있는 칼슘이 쏙 빠져나와서 내 몸에 쏙 들어가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은 해주셨고요. 자 대표님 사실 아까 그런 얘기 얼핏 하셨거든요. 뼈가 약해진다는 거를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기가 쉽진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신호가 집에서 있을 때 나타난다면 이게 뼈 건강에 문제다 뭐 이런 것들 있을까요?
1: 집에서 나타났다기보다도 아마 그런 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그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키를 재보면
0: 네.
1: 옛날하고 키가 많이 줄었다라는 걸 느끼실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0: 아,
1: 우리가 네.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도 그렇고 뭐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장난치면서 이제 키 검사를 할 때
0: 네.
1: 옛날에 내가 있던 키하고 한 2cm에서 4cm 정도가 좀 줄었다. 이러신 분들은 약간 골감소증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런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아 줄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모든 그 뼈에 관련된 그 근본적인 문제가
0: 네.
1: 100%는 아니지만 이런 골감소증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골감소증이라는 게 살짝 조금 난해하긴 해. 키가 줄어드는 게 골감소증인가요?
1: 그렇죠.
0: 네.
1: 아니 왜냐하면 이제 골이 골 밀도도 그렇지만 여기 조금씩 내려가면서
0: 네.
1: 사실 키가 줄어가는 그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뭐 지금 뼈에 관해서는 골다공증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골에 대한 그런 병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그런 자각 증세가 좀 있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의료진에 가서 검사 받고 그다음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0: 네. 일단 일반적으로 뭐 갑자기 뼈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잘 없기 때문에 키가 갑자기 좀 준 것 같다. 여기서 조금 애매한 포인트는 저는 항상 키를 키워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예.
0: 아 이게 진짜 내 키인가 보다. 항상 이렇게 수긍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좀 준 것 같긴 해요.
1: 사실 네. 저도 계속 줄어가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0: 네.
1: 예, 근데 사실 뭐 그러려니 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침묵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0: 네.
1: 사실상 많은 자각 증세가 있었는데 아 그냥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니 뭐 내가 뭐 갱년기가 와서 그런 거니 하고 네.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고혈압 같은 경우는 내가 막 혈압이 올라가는 게 눈에 뭐, 보이고
0: 쓰러지고 막 이러는데.
1: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측정을 하니까
0: 네.
1: 알 수가 있는데 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러지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0: 맞아요.
1: 네. 네.
0: 그전에는 뼈 건강 자체를 생각도 안 하는, 어릴 때는 차라리 키 크라고 뼈 하는데.
1: 그렇죠.
0: 네, 어느 순간부터는 뼈에 관심을 안 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병들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니까는.
0: 맞아요.
1: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만성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걷지 못하면 사실상 어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모든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뼈 건강이 굉장히 저는 기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나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궁금한 뼈 이야기 제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나노바이오 센서 기반, 아 발음이 안 돼. 나노바이오 센서 기반 헬스케어 기업 마라 나노텍의 이혜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아니 근데 나노는 알겠어요. 근데 마라는 뭐예요?
2: 마라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네. 저 마라탕은 절대로 아닙니다.
1: 탕, 탕, 마라탕 네, 아니고.
2: 오늘 곰탕 얘기도 했는데 마라탕 네. 아니고 마라는 이제 제가 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네. 출애굽기에서 그 안에 이제 마라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마라는 자체 우물을 얘기해요.
1: 우물,
2: 우물, 네. 작은 우물인데. 이제 마라는 사실 이제 쓴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네. 이제 성경책에서는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제 기적의 이제 우물로 하나의 네. 이제 의미가 돼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대학 교수 그만두고 이제 벤처 기업을 설립을 할 때 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1: 벤처 뭐, 다 되는 거 아니다.
2: 그렇죠. 뭐 네. 군인과 뭐 교수와 뭐 몇몇 분들은 절대로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아주 열심히 할 자신은 있었는데 이거를 정말 그 성공리에 이 모든 편견을 깨고 내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노력도 있고 플러스 기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마라라는 이름을 줬고 네. 나노텍은 제가 원래 전문 분야가 나노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라 나노텍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1: 네. 기적의 한 스푼을 더해서 마라 나노텍이 된 겁니다. 마라 나노텍의 이혜연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아까 앞서서 이제 골다공증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골다공증입니다. 그러면 약 드세요. 진단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 약 먹고 뭐 주사도 맞고 그러는데 이거를 계속 확인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뼈가 튼튼한 건지 뭐 만져봐서 티가 나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그냥 아 그만하란다 이런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2: 그렇죠. 제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마라 본케어 360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네.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뉴욕 뉴저지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우리가 그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당뇨병에 대한 약을 먹으면 네. 바로 표가 나거든요.
1: 그쵸.
2: 수치 떨어지고 막 하니까. 근데 이 골다공증 골에 관한 거는 표가 안 나니까 뭐 좀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회복이 된 건지 전혀 모르니까 네. 거의가 일단 평균적으로 봐서 많은 분들이 6개월 정도 되면은 전부 다 드랍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오시는 거는 실제로 뼈가 부러졌을 때 이제 오시게 되는 경우라서
1: 네.
2: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체크업에 들어가고 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1: 네.
2: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개발을 좀 했습니다.
1: 본케어 360 이런.
2: 예, 마라 본케어 360.
1: 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예,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지금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맨데토리는 아니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으시는데 많은 분들이 뭐 P1NP CTX라는 거를 이제 검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거는 네.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세히, 네. 이제 그걸 검사를 잘 하셨는지 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뭐 치료제를 처방을 받으셨을 거니까
1: 네.
2: 그 처방 받으신 그 약이 3개월 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1: 네.
2: 그래서 확인을 할 때 이제 실제로 저희 지난번 거하고 비교해서 효과가 있으면은 그대로 또 처방을 받으셔갖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1: 네.
2: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처방전을 받으셔서 약을 복용을 하거나 주사를 맞으셨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안 맞는 건가요?
2: 그렇죠. 네. 근데 세상에는 약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다른 약으로 또 갈아타서 처방을 받으셔서 또 진행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
1: 네.
2: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또 3개월 뒤에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그게 하나의 치료와 예방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1: 네.
2: 그러면 이게 하나의 워크플로우가 이게 그 순환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질병군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방이 잘 되는 거죠.
1: 네. 네.
2: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하나의 원 시스템을 그러니까 순환하는 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1: 마라 본 케어 360.
2: 예.
1: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약을 먹고 어떤 효과가 보인다. 그래서 또 3개월 더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을 쭉 그러니까 내 뼈 건강을 쭉 볼 수 있겠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다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에 보고 그다음에 또 보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환자인 우리도 좋고
1: 네.
2: 그다음에 병원도 계속 그 개인적으로 안 알려주고 이게 자동적인 저희가 시스템으로 알리게끔 해서 하게 되니까 그럼 병원도 사실 편해지고
1: 네.
2: 의료진들도 환자들이 갑자기 몇 년 뒤에 다리가 부러져서 너무 당황해서 안 네. 오셔도 되는 거고
1: 네.
2: 또 그렇게 되면 사실 보험회사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뼈가 부러져서 오시면은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하게 되면
1: 네,
2: 보험 폭탄금이 나오니까 결국은 보험회사도 또 병원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1: 네.
2: 뭐 여러 가지 보험이 있지만 근데 그것도 예방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약회사들도 사실 우리 골다공증에 관한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1: 네.
2: 먹는 약도 있고 뭐 이렇게 주사 맞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런 약들을 마련을 해놨는데
1: 네.
2: 다들 그 약 안 드시고
1: 뭐 늘 먹던 것만 쭉 먹고
2: 그렇죠.
1: 네. 네.
2: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비싼 임상 기간 다 거쳐가지고 약 인허가 다 받으셨는데
1: 네.
2: 그게 놀고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 되니까 제약회사도 좋고
1: 네.
2: 그래서 하나의 에코시스템을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만들려고 지금 야심차게 이제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와, 근데 진짜 그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었는데 이것까지 다 세세하게 신경을 쓰셨어요.
2: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과학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1: 네.
2: 이제 한 단계 한 단계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그래서 360이거든요. 이게 원 사이클 돼서
1: 아, 360.
2: 하나만 끝날 네. 그러니까 1에서 10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360 이게 네. 원을 생각을 한 거예요.
1: 이게 왜
2: 지속적으로 계속 요거는 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폐경기가 빨리 왔는데
1: 네.
2: 폐경이 오면은 보통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남성분들보다는 빨리 와요.
1: 네.
2: 왜 그러냐면

0: 더 이상 생성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뼈는 더 이상 생성이 안 되는데 뼈는 계속 부서지고 있는 네, 그런
1: 노화되고
0: 예, 네. 그런 형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르몬제를 조금 드시고 뼈에 관한 것도 막 드셔야 되는 게 호르몬 그 폐경기 이후에는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
1: 네.
0: 남성분들은 이제 여성보다는 이제 평균적으로 조금 늦게 오시는데
1: 네.
0: 한 60대 중반부터는 남성분들도
1: 아, 남성도
0: 사실 네. 왜냐면 요즘에도 많이 얘기가 되듯이 여자는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은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뭔지 시체말 남성 호르몬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고
1: 네.
0: 남성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시면
1: 네.
0: 남성 호르몬 많이 없어지고 뭐 여성 호르몬 많아서 많이
1: 여리여리해지고 아니, 진짜 뭐, 아니었어요?
0: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각각에 대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들이 나이가 네. 드시면서 많이 없어지는 거는 사실이니까
1: 네.
0: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뼈라는 인지가 많이 없었어요.
1: 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서 혹시 폐경이 왔는지 그 시기가 되면 꼭 병원을 와야 된다.
0: 그렇죠.
1: 네, 뼈 건강을 네. 체크해봤는 그런 네. 얘기 하시더라고요.
0: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돼서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자들 폐경이 되고 또 남성분들 갱년기가 되시면은 사실 뼈 말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병들이 많거든요.
1: 네.
0: 뭐 기본적으로 뭐 콜레스테롤, 당뇨, 뭐 고혈압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뼈는 보이지 않아서 자꾸만 뒤천으로 밀려가게 되는데
1: 네.
0: 어떻게 보면은 이 뼈 건강을 가장 앞서서 관리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갖고 계시는 그런 만성 질환들을 치료를 하시는 게
1: 네.
0: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요 뼈에 대한 요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1: 네. 사실 진짜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든지 나이 먹고 하나 둘 뭐 약 안 드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건강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건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지만 뼈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니까 그냥 방치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뼈 건강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진짜로 크게 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의 죽음.
0: 네. 네.
1: 자, 오늘 뼈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 뼈 건강을 보고 케어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마라 본 케어 360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 개발하셨고 추후에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될지 어떤 효능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마라 나노텍의 이혜연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0: 박사.
1: 마라탕 아니고요. 마라 나노텍의 이혜연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라 본케어 360 프로그램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굴러가요. 동그라미를 예. 계속 그리겠는데 이거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개발하시게 되셨어요?
2: 가장 커다란 그 시작점은 이제 유전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건데
1: 네.
2: 저희 외할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셨었어요. 근데 93세 정도 되셨을 때 갑자기 넘어지셨어요.
1: 네.
2: 갑자기 넘어지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시고 그리고 6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었고
1: 네.
2: 그때 이제 결국은 뭐 나중에 다른 합병증이 됐지만 넘어지신 게 원인이 되셨고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1: 네.
2: 계속 허리 아프시고 무릎이 아프시더니 요즘에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1: 네.
2: 근데 저희는 딸만 셋인데 저희 동생들이 언니가 혹시 유전 아니겠어? 이제 그 얘기를 시작을 했고
1: 네.
2: 제가 보니까 이제 그래서 연구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보니까는 유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생활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유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시 못 하더라고요.
1: 네.
2: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우리한테도 오고, 저도 어머니 많이 닮았는데, 아, 그러면은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걸어 다니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져서, 그래서 병원에 가게 돼서 그냥 그대로 생활 마감을 할 수도 있겠구나.
1: 네.
2: 그러면 미리 준비를 좀 하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2: 하고 주변에 많이 보니까 정말 넘어지셔가지고, 그대로 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 가셔서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1: 네. 네. 아니, 저도 시댁에 가면 그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하신 얘기 뭐, 이웃집에, 뒷집에 누구는 병원 갔는데 병원 갔다가 아들네 있는 서울에 가서 거기 병원에 입원했다 이유는 넘어지셨다. 이런
2: 맞아요.
1: 얘기 하시더라고요.
2: 예, 예. 예. 그래서 요새 가끔 또 얘기 들어보면은 뭐 기침하다가 뼈가 부러져가지고.
1: 그런 얘기 들었어요.
2: 그런 얘기 들었는데 예. 결국 그게 다 이런 거거든요. 뼈가 그냥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 많이 또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1: 네.
2: 근데 그거를 방치해 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뭐 진짜 뭐 암도 아니고 뭐 이런 치명적인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뼈가 부서짐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에 의해서 바로 그냥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연구는 사실 남을 위해서 아, 이제 이런 병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하자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한번
1: 네.
2: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와. 이제 여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1: 나를 위한 연구이지만 모두를 위한 연구가
2: 그렇죠.
1: 되었습니다.
2: 그렇죠. 기본적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존엄,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게 너무 그러니까
1: 당연한 거.
2: 너무 기본값이잖아요.
1: 네네.
2: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마움이 하나도 없거든요.
1: 무슨
2: 당연히 얻는 거니까.
1: 네. 네.
2: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럼 나머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무너지겠다.
1: 네.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거는 워낙 많이 듣고 보고 해서 아 위험하구나 이걸 아는데 뼈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렇죠.
1: 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어려웠던 용어입니다. 그 아까 대표님이 뭐 P1NP, CTX
2: 예.
1: 요것은 무엇인지 한번 예. 쉽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2: 그렇죠. 이제 P1NP, 뭐 CTX 제가 이제 이 마라 본케어 360의 가장 기본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1: 네.
2: P1NP, CTX를 측정을 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수치를 보고 이제 그걸 기본값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하는 건데 P1NP, CTX라는 거는 뭐냐면
1: 네.
2: 기본적으로 우리가 뼈가 생성이 됐는지
1: 그다음에 뼈가 만들어지는지
2: 네, 그리고 네. 뼈가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뼈가 얼마만큼 부서지고 있는지
1: 아, 뼈가 부서진다는 거 참 쇼킹하네요. 네. 몰랐어요.
2: 뼈가 부서지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게 P1NP CTX라는 건데 얘는 그냥 무조건 그것만 갖고 어떤 값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어떤 측정 수치가 있었는지 그거를 비교를 해야 돼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던 병원에서 늘 같은 검사소에서
1: 네.
2: 해야 되고 더군다나 P1NP는 또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CTX는 좀 측정하는데 조금 많은 조금 불편함은 좀 있어요. 아침을 뭐 안 먹고 간다든가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의사의 지시를 좀 받아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1: 네.
2: 그 기본 수치를 기본으로 해서 뭘 그것만 갖고 그게 이제 뭐 변화가 됐다 안 됐다 이거 갖고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각 사람에 대해서
1: 네.
2: 왜냐하면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어떤 분은 저혈압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복약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처방전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네. 그 처방전은 전부 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내리시는 거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안에서 이런 것들을 기본값으로 드리게 되면 그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제 처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또 우리 요즘에 또 AI 엄청나게 네. 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얘가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얘가 또 정리해서 네. 의사한테 권장을 하면은 의사 선생님은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네.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갖고 이걸 지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환자도 좋은 거고 네. 의사 선생님도 좋은 거고 거기에 일하시는 행정 직원들은 편하신 거죠. 착착착만 하면 되는 거니까.
1: 네.
2: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제가 이제 만든 거죠.
1: 야, 이 진짜 단순한 게 아닌데 이거를 발상 자체가 일단 내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P1NP가 뼈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그렇죠. 보는 거고
2: 네.
1: CTX는 뼈가 또 얼마나 부서지고 있는지
2: 그렇죠.
1: 요 수치. 근데 단지 요 수치만으로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 아니고 개개인의 상황에 딱 맞춰서
2: 그럼요.
1: 예. 네. 와, 그러면 진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약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어요.
2: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 에코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1: 네.
2: 실제로 지금 뭐 알람 앱 같은 거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은 되게 많은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1: 네.
2: 전부 다 그냥 좋은 프로그램들이 분산돼서 있는 거를 저희는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다 형성을 해서 이걸 이제 돌리는 거죠. 이렇게.
1: 네. 네.
2: 그러면은 정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골다공증이 있거나 앞으로 있을 분들을 위해서
1: 네.
2: 이제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계속 근무하시는 이제 행정 직원들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
1: 네.
2: 특히 이제 보험회사 우리가 결국 나이가 들면 의료보험회사하고 좀 친밀하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1: 계속 연락을 해야죠.
2: 네. 네. 그러면 의료보험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이제 우리가 다른 것도 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
1: 맞습니다. 그냥 윈윈이 아니라 윈윈윈윈윈이네요.
2: 네. 네.
1: 그 3개월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본다 그러셨는데 결과가 딱 나오니까 환자들이 덜 답답할 것 같아요.
2: 그렇죠. 이제 제가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아, 이게 되는구나.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러면 실제적으로 3개월 간격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아, 3개월 전에 내가 갔는데 이게 이렇더라. 그래서 약을 먹고 그러면 이제 한 1년이나 2년 뒤에 가면 잊어버리는데
1: 네.
2: 3개월이라는 기간은 내가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죠.
2: 거기서 계속 또 이제 알림도 갈 거고 나중엔 조금 제가 더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크 포인트가 또 들어갈 거니까
1: 네.
2: 그러면은 골로 시작을 하지만 여러 가지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질병군들도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2: 어떻게 보면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1: 네. 자, 관리를 위한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라 본 케어 360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케어가 가능한지 말씀 나누고 있고요. 근데 아까 P1MP, CTX 같은 이 검사를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건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2: 아, 그것 또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죠.
1: 네.
2: 이제 각각의 이제 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내가 보험이 없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의논을 하시고 이거를 조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2: 또 기본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권장을 해갖고 이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1: 네.
2: 이거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뭐 뉴욕에 있는 뭐 랩콥이라든가 퀘스트라든가 큰 검사소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니까
1: 네.
2: 그건 반드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치의와 의사 선생님과 네.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 들으니까 AI 시대에 의료 체계가 좀 획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 첫 걸음일 수도 있겠다는
2: 그렇죠.
1: 생각도 들고
2: 네.
1: 굉장히 발빠르시네요, 박사님.
2: 그러니까 지금 사실 AI가 잘 돌아가는 거는 AI한테 쓰레기 데이터를 주면은 얘는 쓰레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줘야지 얘가 정말로 똑똑하게 잘 움직일 거니까.
1: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겠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얘한테 주고 그럼 얘가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얘가 판단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얘가 우리한테 정리된 데이터를 주면 그거를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1: 네. 네. 결국은 인간이 판단하지만 그 과정들을 훨씬 더 명확하고 수월하게 볼 수 있게끔.
2: 그렇죠.
1: 네. 네.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시스템이 더 필요한 거죠.
1: 그러네요. 네. 네. 아니 근데 AI가 없는 세상은 이제 없으니까.
2: 그렇죠.
1: 그렇다면 AI하고 어떻게 발맞춰서 나갈까.
2: 지금은 그렇게 했죠. AI가 너무 발전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1: 네.
2: 아이고 AI 잘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저렇게 발전을 하니까 우리의 인생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가
1: 네.
2: 그거를 또 생각해서 제를 시켜야죠.
1: 예, 그냥 역시 그 과학 박사님이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AI 잘한다. 아이고 똑똑해져 더 똑똑해 이러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인간에게 유용하게 더 이용할 수 있을까를 또 앞서서 생각하고
2: 그렇죠.
1: 네, 프로그램 만드셨네요. 마라 본케어 360 프로그램 얘기였고요. 그 뼈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또 걷지 마라. 뼈 안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다 부러지는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2: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1: 그건 또 뼈에 괜찮다 얘기 들었어요.
2: 네. 그러니까 네. 수영을.
1: 네.
2: 근데 뭐 어디 안 좋으실 거면 뼈를 위해서 골다공증을 위해서 수영을 다니신다는데.
1: 맞아요.
2: 그 물의 부력 때문에 어떤 부담은 안 가니까
1: 네.
2: 예,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 부력 때문에 이 땅에 대고 약간 하는 그런 운동들이 돼야 되는데 골다공증은 전혀 그게 안 되니까 사실상
1: 오.
2: 수영이 골다공증에 그렇게 최적화된 운동은 아니에요. 수영은 좋은 운동인데
1: 네.
2: 수영이 골다공증에 최적화된 운동은 아니에요.
1: 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나 뼈가 약하대, 골다공증 뭐 초기 증상이 나타나 그러면은 뼈에 물이 안 가게 그냥 물에 둥둥 떠서 수영하면 그게 최고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2: 제가 아는 바로는 땅 위에서 두 발로 걷는 거예요.
1: 아, 걷기.
2: 네. 예. 걷는데 그거를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친구 그 의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1: 네.
2: 10분 동안 나는 어떻게 걸어야 돼? 만보를 걸어야 돼? 이건 절대로 하지 말고
1: 네.
2: 네 몸에 가장 맞게끔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천천히 걷고
1: 선생님 그러면 내 몸에 맞게끔은 난 걸으면 안 되는데
2: 네.
1: 넌 앉아 쉬어야 돼.
2: 네, 그거는 이제 자기 합리화죠. 귀찮아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나는 뭐
1: 아니,
2: 이런 거는 없어요.
1: 네.
2: 그러니까는 뭐 하다 못해
1: 네.
2: 이 책상을 잡고라도 서서히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니까
1: 네.
2: 그거는 굉장히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한 8년 전에 사실 굉장히 무리를 좀 해가지고 저혈압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1: 예.
2: 갑작스럽게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틀 동안 누워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퇴원할 때 의사가
1: 네.
2: 너 이제 걷지를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뭘 잡고
1: 네.
2: 계속 집안에서라도 이렇게 걸어다니는 연습을 해.
1: 예.
2: 근데 제가 아니 꼴랑 이틀 누워 있었는데 뭘 네. 걷지를 못해
1: 그러니까,
2: 날라다녔었는데
1: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2: 그런데
1: 네.
2: 진짜로 못 걷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1: 네.
2: 발을 못 대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이게 맞구나
1: 네.
2: 그래서 집에 와갖고는 정말 이렇게 식탁 이런 거 잡고 집에서 걷는 연습을 계속 조금씩 하니까 한 뭐 일주일 지나니까 정상적으로 걸음이 돌아왔는데 그것처럼 땅에 내 발을 딛고 내 바디 컨디션에 맞춰서 걷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 내 몸의 컨디션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2: 그렇죠.
1: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무리가 아니다 싶은 만큼만 걷기는 참 좋은 뼈 운동이다 이런 말씀.
2: 그렇죠.
1: 해주셨습니다.
2: 네. 어떻게 보면 걷는 건 뇌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뇌과학자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1: 네. 발 이렇게 자극이 되시는 거예요.
2: 예, 뭐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뭐 엄지 발가락을 하게 되면은 연결이 된다는데 거기까지는 뭐 저희 또 확실하게 제가 과학자로서 그거는 그렇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발을 일단 땅에 대고 천천히 걸으시는 거는 골다공증도 괜찮으시고 뇌에도 괜찮으시니까
1: 네.
2: 가능하면은 특히 요즘에 이제 날씨도 좋아지시고 하니 좋아지고 있으니까
1: 맞아요.
2: 예,
1: 네.
2: 뭐 핑계 대지 말고. 네. 나와서 10분, 20분.
1: 말고, 네. 네.
2: 걷는 거.
1: 맞아요. 저는 여기 집이 가까운데 네. 출퇴근도 차를 한번 타고 하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2: 그렇죠.
1: 이제 날도 좋아지고 살살 걸어볼까 합니다.
2: 차를 네.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게 문제예요.
2: 네.
1: 내가 문제가 아니라.
2: 그렇죠. 그렇게 합리화를 또 시키는 거죠.
1: 네. 자, 오늘, 뼈 건강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제 함께 나눠봤는데, 앞서서 이제 곰탕은, 칼슘을 쏙 빼서 내 몸에 칼슘을 쏙 집어넣어주는 그런 음식은 아니지만 보양식이어서 기력 회복에는 필수, 또 걷기는 뼈 건강에 진짜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내 뼈 건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하시는 분들에게 끝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마라텍USA.net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열고 있는데,
1: 네.
2: 거기는 완전히 그 골 건강에 대한 그것만 저희가 지금 만들 거라고 저희 홈페이지하고는 달리 마라텍USA.net을 저희가 지금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검색하면 들어가
2: 지금은 되고 있어요.
1: 네. 네.
2: 저희 지금 디자인팀이 거의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의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고 그리고 저희 healthmara.com에
1: healthmaranano.com
2: 네.
1: 네. 네.
2: 거기에 그 보면은 저희가 그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골에 대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 경험치, 저의 경험치,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최신에 나와 있는 그런 동향들, 뭐 CDC에서의 동향들이라든가
1: 네.
2: 아니면은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많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분들이 찾아보기 힘드실 거니까 그런 인포메이션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좀 올리고 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2주 정도 못 올렸는데 바빠서.
1: 네. 네.
2: 거기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좀 뼈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또 볼 수 있고
1: 네.
2: 또 사람이 그거를 보게 되면 사실 또 이게 자각을 하게 되거든요.
1: 맞아요.
2: 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와서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마라텍USA.net에는 이제 코너를 만들 거예요.
1: 네.
2: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자료 부탁하시는 분들한테는 오, 네. 드릴 수 있게끔
1: 예.
2: 그것도 지금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다음에 나올
1: 나오셔야죠.
2: 때는
1: 좀
2: 그거를 제가 네.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자, 일단은 마라텍USA.net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health.maranano.com 들어가시면 그야말로 고급 정보들, 꿀 정보들을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뭐 의학 뉴스 띄엄띄엄 하나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하고 놀랍긴 한데 여기는 정말 최신 소식들, 고급진
2: 네.
1: 정보들 담겨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디라고요? health.maranano.com입니다. 예. 자, 이제 한 3, 4분 남았거든요.
2: 예.
1: 네. 끝으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뼈를 좀 정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 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오늘 계속 얘기했지만
1: 네.
2: 일단은 차를 버리시고 나가셔가지고
1: 네.
2: 예, 한 10분, 20분 자기 바디 컨디션에 맞게끔
1: 네.
2: 걸어 다니시라는 거. 그리고 걸으실 때 반드시 등을 피시고
1: 네.
2: 이게 우리 보면은 구부정한 저도 애들한테 맨날 혼나는데
1: 네.
2: 구부정하게 있거든요.
1: 맞아요.
2: 지금도 구부정하게 있지만
1: 등을 이렇게
2: 등을 피고
1: 네.
2: 등을 피고 이렇게 한번 매일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걸어 다니시는 걸 목표로 하면 어떨까?
1: 네. 지금 허리를 쫙 이렇게 등을 쫙 펴고 이렇게 걸어 다니라 그러셨는데 제가 한때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봤더니 누가 그렇게 약간 거만한 태도죠?
2: 그렇죠.
1: 눈높이를 조금 위로 해가지고 아, 내가 낸데! 이렇게
2: 맞아요.
1: 딱 걸어 다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몇 번 했더니 훨씬 어깨도 좋아지더라고요. 아픈 게.
2: 저도 경험이 있어요.
1: 네. 네. 자, 허리를 쫙 펴고 말 나온 김에 지금 나가셔요. 예, 방송도 끝나가니까 나가셔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걸으면서 내 뼈 건강도 챙기고 진짜 꼼꼼하게 내 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health.maranano.com 들어가셔서 정보도 넣고 또 뭐 답변도 받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알찬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라본케어 360 프로그램이 잘 돼서 진짜 여기 당장은 우리 이렇게 몇 명들 또 가족들 이렇게 쭉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뼈 건강하면 마라 본케어 360 프로그램이 딱 떠오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2: 어우 고맙습니다.
1: 네. 너무 많이 애써주셨고요.
2: 네.
1: 잘 되겠죠?
2: 잘 될 겁니다.
1: 자 일단은 박사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 버리기로 하셨잖아요. 저한테 버리시면 돼요.
2: 네, 알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자동차인들을 얻어가는 기분. 실제로 우리가 뼈 건강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어쩌면 나중에는 자동차 100대를 버리는 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 그렇죠. 예.
1: 예. 항상 건강입니다.

0: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3: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Copyright.
3: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 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1: Mm-hmm.
3: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1: Absolutely.
3: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1: Mm-hmm.
3: 여러분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티영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3: 여러분이
1: 네.
3: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를 나올 법하잖아요.
3: 그렇죠.
1: 무단복제,
3: 그러니까 piracy죠, piracy.
1: 네, 맞아요. 네.
3: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1: Exactly.
3: plagiarize.
1: 아하.
3: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3: 논문에서 논문 표절.
1: 그렇죠. 논문 표절.
3: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죠.
1: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3: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1: Yes.
3: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4: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Mm-hmm. One more time.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What is exclusive?
1: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okay. for example. That only. One thing.
3: That
1: only.
3: Person.
1: Yes.
3: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1: Exclusive. Mm-hmm. E-X-C-L-U-S-I-V-E. Exclusive.
3: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3: 누군가에게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3: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3: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3: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1: 아무렇게나.
3: 아무렇게나.
1: 막.
3: 약간 제멋대로.
1: 그렇죠.
3: 아, willy-nilly.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1: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란 말이죠.
3: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1: right.
3: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1: 그렇죠.
3: 형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선 안 된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3: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3: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3: 그렇죠. 자,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3: 자, published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1: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3: Publisher.
1: Yeah.
3: 네, 출판사도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3: 자, 책의 내용을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1: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3: 저작권 침해죠.
1: Yes.
3: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1: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3: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Okay?
1: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거잖아. No-no.
3: That's a big no-no.
1: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3: 그쵸.
1: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3: Punish 하면 처벌하다.
1: Yeah.
3: Punishable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1: 있는.
3: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3: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튀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3: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3: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3: One more time.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3: Awareness란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란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1: Awareness.
3: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1: Awareness.
3: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illy-nilly란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3: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3: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3: One more time.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3: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3: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3: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s a big no-no라고 하죠.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3: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3: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1: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3: 그럴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5: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6: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5: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6: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5: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6: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3: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3: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3: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1: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3: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1: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3: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3: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1: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3: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1: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3: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3: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마지막 페이지. 폴리페모스도 세일엔도 칼립소도 만날 일 없지만 집에는 늦게 돌아가고 싶은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헬리오스의 그 소가 한우 투뿔이라고 하면은 미래고 머시기관에 잡아먹을 남자 썬킴입니다. 예.
1: 자, 최근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고대 그리스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신화 속의 영웅이라면 실제 역사에는 신화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알키비아데스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썬문답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썬킴 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가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문제적 인간이라고 하던데 대체 뭐 어떤 인물입니까?
2: 일단 오디세우스는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신화 속의 인물이었는지 확실하지가 않죠.
1: 그렇죠, 그렇죠.
2: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주인공은 진짜로 역사에 등장한 인물이면서도 네. 삐삐 고생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인물입니다.
1: 맞아요.
2: 오늘 주인공은 알키비아데스.
1: 아, 어떤 인물입니까, 알키비아데스?
2: 알키비아데스는 진짜 금수저 오브 금수저고.
1: 아, 그래요?
2: 우리 소크라테스는 다 아시죠?
1: 네.
2: 소크라테스가 진짜 사랑했던 애 제자였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가 기원전 450년경에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1: 예.
2: 요 때가 막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맹의 전쟁이 끝나고 언제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1: 불안하죠.
2: 불안하죠.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자라고 하면서 뭉칩니다.
1: 네.
2: 근데 그 전에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있었어요.
1: 네.
2: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1: 아.
2: 근데 거기에 맞서가지고 네. 아테네도 델로스 동맹이라고 만들어요. 근데 이게 델로스 동맹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스파르타가 야, 저거 저러다가 우리 치겠다? 한 거예요. 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강력한 세력이었던 스파르타가 네.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신흥 세력인 아테네를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구 세력이었던 스파르타와 신흥 세력이었던 아테네가 내전을 벌이는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1: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 사이의 내전이네요. 예예.
2: 요때 태어났어요.
1: 누구야? 알키비아데스가?
2: 알키비아데스가요.
1: 예, 예, 예. 아테네에서. 예.
2: 그리고 당시에 델로스 동맹 아테네를 이끌었던 사람이 페리클라스라고 하는 델로스 동맹이 점점 커지다가 보니까 제국이 돼버려요.
1: 네네.
2: 아테네 제국이요.
1: 네.
2: 페리클라스가 아테네를 제국으로 만들면서 약간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2: 아테네가.
1: 예.
2: 그러면서 여러 신전들을 만들어요. 아테네. 아,
1: 신전을. 네.
2: 그 대표적인 것이 파르테네 신전.
1: 아, 그때 만든 거예요?
2: 그게 페리클라스가 만든 거예요.
1: 예.
2: 이때 페리클라스의 조카로 태어납니다.
1: 알키비아데스가요? 아, 그래요?
2: 진짜
1: 금수저네.
2: 금수저였어요. 이 외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1: 아, 그러네.
2: 외삼촌이었거든요.
1: 네.
2: 진짜 금수저였어요.
1: 일단 얼굴도 엄청 잘생겼다던데.
2: 아, 네. 이 알키비아데스가 진짜 똑똑하고 예. 정말 능력있고 전략가고 하지만 최대의 무기는 얼굴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얼굴 천재.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 이런 기록이 있었거든요.
1: 네.
2: 아,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1: 네.
2: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인 남자, 아이죠. 어린 남자 아이를 약간 멘토, 멘티 같이 이끌어주면서 동성애를 하는 당시의 관습이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예, 예.
2: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알키비아데스의 또 애인이자 스승이 바로 소크라테스였거든요.
1: 아, 그 둘이 그런 관계예요?
2: 그런 관계였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래요.
2: 얼굴 잘생겼죠. 집안 빵빵하죠. 똑똑하죠. 한 가지 결함이 있었어요.
1: 알키비아데스의 유일한 결함.
2: 유일한 결함.
1: 그게 뭘까?
2: 시 건방졌어요.
1: 아, 성품이 건방졌다?
2: 아니, 내가 다 가졌는데 네. 아쉬울 게 없으니까, 나, 진짜로, 이건 그 야사가 아니라 굉장히 거만했다.
1: 그래요?
2: 소크라테스가 딱 봤을 때 저 친구가 진짜 능력이 있고 굉장히 그 포텐셜이 있어 보이는데 너무 건방져 보이잖아요.
1: 네.
2: 내가 쟤를 꺾어보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스승이 돼요. 원래 이 약간 그 성인이 어린 남자아이를 이끌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성애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소크라테스는 딱 절제랍니다. 알키비데스가 접근하면 워 물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안 넘어가요.
1: 아 결정적인 순간에 너 자신을 알라.
2: 너 자신을 알라. 워워워워
1: 선 넘지 마.
2: 선 넘지 말라. 하여간 이 페리클라스 지금의 아테네를 제국으로 만든 페리클라스가 역병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그러면서 이 알키비데스가 이제 삼촌 자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아테네의 정계의 중심에 들어와요. 근데 이때
1: 네. 네.
2: 이때는 한참 지금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1: 네.
2: 27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1: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2: 전쟁이요.
1: 예, 예.
2: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도 지치고 스파르타도 지쳤어요.
1: 그랬겠죠. 예.
2: 그래 가지고 아테네 니티아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거든요. 협상을 합니다.
1: 네.
2: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잠깐 휴전하자. 그래서 이 니키아스의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휴전협정이죠.
1: 네.
2: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잠깐 창 내려놔라고 휴전에 들어가 버려요.
1: 네.
2: 온건주의자였어요. 니키아스는요. 니키아스가 협상을 하고 전쟁을 딱 그만두는 걸 보고 이때 알키비데스가 정계에 진출했던 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지.
1: 아, 평화 무드로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알키비아데스가?
2: 아니, 이거 네. 보십시오. 지금 전쟁한 거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 마음대로 휴전하십니까? 니키아스님. 그래서 충돌하게 돼요. 니키아스파와, 그 다음에 알키비아데스파.
1: 알키비아데스파는 그러면 아테네 입장에서 스파르타를 치자는 거네요.
2: 이왕
1: 네.
2: 시작한 전쟁 스파르타를 박살 낸 다음에 끝을 보자. 하였고, 니키아스는 워워워워, 그냥 평화, 를 유지합시다.
1: 예예. 예.
2: 파가 대립을 해요.
1: 예.
2: 그러다가 알키비데스가 아테네인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약간 어중간한 휴전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패권 국가의 시민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1: 넘어가겠습니다.
2: 넘어가죠. 네. 여기서 이 알키비데스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딱 하나 해요.
1: 아테네 사람들한테?
2: 아테네 사람들한테.
1: 뭐 어떡해요?
2: 제 목표는 지금은 휴전 상태예요. 제 목표는 스파르타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를 목표로 합니까? 시칠리아를 치려고 합니다.
1: 시칠리아를? 예.
2: 이탈리아 반도의 축구공처럼 뻥 앞에 있는 섬이요.
1: 예. 아 요충지다 저기가.
2: 시칠리아를 점령해가지고 지중해 패권을 우리가 아테네가 장악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한 거죠.
1: 네.
2: 아테네가 굉장히 시민들이 그러니까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하지만 약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1: 너 해 하고 싶으면 해야 하는데.
2: 마음대로 해. 단
1: 속으로 안 믿고 있어.
2: 조건이 있어.
1: 네네네.
2: 조건이 뭐냐면 알키비데스고 네가 원정군 사령관 해. 근데 부사령관을 니키아스로 따라가게 해.
1: 아 그렇게 아까 평화 무드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을 부사령관으로
2: 그리고 또 진짜 전쟁터에서 잔뼈 갈고 굵은 노장 한 명, 세 명 같이 보내요.
1: 감시 붙이는 것 같아요.
2: 감시 붙이는 거죠. 알키비아데스 나 혼자 가야 되는데 나랑 방금까지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2: 니키아스 진짜 가시려고요? 나랑 출발해요.
1: 그렇죠. 아 출발해요. 예.
2: 근데 출발하기 바로 전날에 네. 일이 벌어집니다.
1: 어떤 일이요?
2: 그 헤르메스 있죠. 명품 말고요.
1: 헤르메스.
2: 헤르메스라고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1: 전령.
2: 전령이죠.
1: 예, 예.
2: 그 메신저요.
1: 예.
2: 전령 겸 여행, 그러니까 항해를 지켜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바다를 항해하는 집집마다 헤르메스의 얼굴과 밑에 돌기둥을 집집마다 이렇게 세워 놓는 풍습이 있었어요.
1: 아, 예.
2: 오늘도 무사히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거든요.
1: 예.
2: 알키비아데스가 출항하기 바로 전날에 이 모든 집집마다 있던 그 헤르메스의 그 장승들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요.
1: 누가 그랬어, 그거? 왜 그랬어?
2: 아직까지 몰라요. 누가 있는지.
1: 저주한 건가?
2: 그래서 찝찝한 상태에서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시칠리아로 출발합니다.
1: 예.
2: 출발을 해요.
1: 예.
2: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소크라테스가 늘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안티 만들지 말라고.
1: 알키비아데스한테.
2: 건방 떨지 말라.
1: 건방 떨지 말라.
2: 안티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얼마나 안티가 많았겠어요. 아테네에.
1: 그렇죠.
2: 알키비데스에서.
1: 네. 네네.
2: 야, 이 기회에 쟤 날리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석성 그런가 보다 해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가지고 시칠리아에 도착하기 전에
1: 예.
2: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테네에 있던 알키비아데스의 그 정적들이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알키비아데스 짓이다.
1: 아, 헤르메스 훼손한 게
2: 석상 목나라는 거.
1: 아.
2: 아테네에서 신성 모독은 굉장히 엄한 범죄예요. 소크라테스도 나중에 그 사형 당하는 것이 젊은이들을 유혹한 죄 신성 모독이었어요.
1: 그러니까 정치적 모함을 받은 거죠.
2: 모함을 받은 거죠. 누가 범이든 간에.
1: 야, 이제 고생길 시작되는 느낌이다.
2: 이때부터 예. 오디세우스는 명함도 못 내밀어 진짜.
1: 들어볼게요. 예.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시칠리아 가던 중인데.
2: 가가지고 소환 명령 내립니다. 너 오라고.
1: 아 다시 본국으로 오라고.
2: 재판 받으라고.
1: 아 그래요? 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2: 알죠, 알키비아데스도 이거 아무리 봐도 내 정적들이, 내 안티들이 꾸미낸 덫이다.
1: 그렇죠.
2: 그리고 저가 딱 보니까 내 제목이 뭔데요? 너 신성모독.
1: 신성모독은
2: 사형이잖아요. 곰곰하게 지금 고민에 빠지는 알키비아데스.
1: 아.
2: 내가 지금 아테네로 돌아가면은 개죽음이다. 여기서 내가 죽을까? 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에라이 망명이다.
1: 어디로?
2: 망명을 해버려.
1: 어디로?
2: 어디로 가냐? 나의 적국이었던 스파르타로 가버려.
1: 스파르타로 갑니까? 알키비아데스가 지금 아테네 뭐 스파르타 치자고 한 사람인데.
2: 스파르타랑 전쟁하자고 막 했던 사람이 스파르타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요.
1: 야, 적국으로 망명을 가?
2: 스파르타도 처음에 당황한 거예요. 네. 잠깐. 알키비아데스님 맞냐고. 나 맞다니까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저. 근데 왜 오셨냐고. 아, 일단 여기서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죠.
1: 어떻게요?
2: 당신들 스파르타에게 끼쳤던 손해 이상의 이익을 가져드리겠습니다.
1: 왜냐면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2: 다 알고 있으니까.
1: 그렇죠. 예.
2: 모든 정보를 다 넘겨드리겠다.
1: 지난주 매국노 특집에 이 사람을 했어야 되는데.
2: 내 말이! 예. 베네딕트 아놀드보다 이 참 이게. 아놀드는 안 됐어요, 저.
1: 그렇죠. 스파르타에서 그럼 받아주나요?
2: 받아줘요. 정보를 갖고 왔는데.
1: 그렇지.
2: 정보를 갖고 왔는데. 그래서 남은 거는 니키아스잖아요 지금요.
1: 니키아스.
2: 니키아스는 그냥 펜 때만 굴리시는 행정가예요.
1: 예.
2: 나 이거 어떡하냐. 약간 전쟁이 정말 빡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야 어떡하냐. 일로 와봐요. 나 니키아스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질질 끌어져요.
1: 예.
2: 처음에 그 시칠리아를 전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2: 그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1: 네.
2: 여기가 스파르타와 동맹 도시 국가죠.
1: 아, 네.
2: 처음에는 이 알키베데스가 온다고 하니까 하다가 항복을 해요. 근데 왜 점령을 안 하지?
1: 알키베데스가 갑자기 없어졌네.
2: 어디 갔냐? 모르겠는데요. 망명했다는 소식도 드리고 딱 보니까 니키아스라는 행정가가 있고 항복을 했는데 항복을 안 받아줘요 니키아스가.
1: 항복을 안 받아줘. 예.
2: 잠깐만. 항복.
1: 항복을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
2: 하다 보니까 질질 끌다가 시간이 끌어지니까. 이제 그 시라쿠사도 전력을 모으면서 반격을 하게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투에서 아테네 함대가 박살이 납니다.
1: 아테네가 피해를 받구나 오히려.
2: 그리고 이 니키아스도 전사를 해요.
1: 예.
2: 이 전투가 펠로폰네선 전투에서 아테네 함대가 거의 전멸을 한 첫 번째 케이스. 그리고 쭉 펠로폰네선 전투 끝까지 아테네 함대는 지금 전투력까지 올라오지 못해요.
1: 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알키비아데스 변수가 있었네요. 예. 스파르타 가서는 뭐 별일 없었습니까?
2: 스파르타에 와가지고 진짜 스파르타인이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스파르타인이에요.
1: 예.
2: 왜냐하면 알키비아데스는 민주공화정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1: 아 그래요?
2: 이 모든 혼란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한 명의 독재자가 필요하다. 주의자가 필요하다. 이거를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민주정이 정말 좋다.
1: 아, 예. 금쪽이네 금쪽이. 예.
2: 근데 스파르타가 약간 독재 국가잖아요.
1: 네.
2: 군사 국가.
1: 아.
2: 너무 체질에 잘 맞는.
1: 아, 잘 맞는구나.
2: 나는 원래 스파르타에 태어났고 잘못했다. 원래 스파르타인이었어요. 정말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아테네 해군을 다 박살내기 시작해요.
1: 잘 사네. 오디세우스급 아닌 것 같은데요.
2: 그런데 사고를 쳐요.
1: 아, 사고를 쳐요. 아, 예.
2: 당시에
1: 네.
2: 스파르타 국왕이 이제 아기스 2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1: 아기스?
2: 아기스 2세의 왕비와 바람을 펴버려요. 왕비와 바람을 핀 걸 모자라가지고 아들을 낳네.
1: 아들까지 낳아요?
2: 아들을 낳아요.
1: 아, 이러면 또 내가 볼 때 고생 시작이다 여기서. 예.
2: 그러면 보통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1: 네.
2: 같이 뭐
1: 도주.
2: 도주합시다 우리. 아들 우리가 킵시다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왕비랑 사랑한 거 맞다. 아들 태어난 거 왜 그러냐? 내 후손이 스파르타의 왕이 되는 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
1: 아기스 2세가 가만 놔둡니까?
2: 적분하죠.
1: 처형해야 되는 거 처형 아니야?
2: 처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1: 왜요, 왜요?
2: 너, 지금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전승을 너무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1: 공이 또 있어요.
2: 스파르타 내에서는 인기 짱인 거예요.
1: 그렇구나.
2: 아, 참. 진짜.
1: 야, 잘 나긴 잘 났는데, 진짜 건방지다, 예.
2: 야, 아우, 야, 너 진짜 우리 국민들의 그, 그 인기만 없었어. 너 확 그냥, 확 그냥이 아니라 지금, 뭐, 아휴.
1: 어떡해요?
2: 네?
1: 어떡해요?
2: 그래서, 자객을 보냅니다.
1: 자객을요?
2: 네.
1: 알키비아데스 죽여라.
2: 알키비아데스 죽여라. 근데 또 눈치 또 만렙이에요.
1: 알키비아데스.
2: 알키비아데스가. 자객이 오는 순간, 어? 너 자객? 그럼 튀어야지. 아싸! 튀자.
1: 아, 눈치 채고 도망. 어디로 가 이제?
2: 어디로 가냐? 이때부터 이거 진짜 매국노래 이거.
1: 왜 어디 가는데?
2: 아테네로 가가지고 빌어야지 솔직히.
1: 내가 잘못했다.
2: 내가 잘못했다. 페르시아로 가버려요.
1: 페르시아는
2: 이게 진짜 꼭 선 넘은 거예요.
1: 그리스 전체의 적이잖아.
2: 이건 아테네고 스파르타고 델로스고 머시기관에 다 필요 없고 그리스 전체의 적이에요.
1: 이야 대단하네.
2: 페르시아로 건너가요.
1: 예예. 예.
2: 아, 지금의 그 소아시아, 네. 튀르키예로 건너갑니다.
1: 페르시아에선 받아주나요?
2: 페르시아요?
1: 네.
2: 그 당시 이제 그 페르시아는 네. 어떤 스탠스였냐면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잘한다, 잘한다. 너희들끼리 잘 싸워봐라. 우구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니까 자기가 맞서 싸웠던 스파르타와 아테네 적들끼리 싸우니까 집안 싸우나.
1: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네. 지켜봐.
2: 꿀잼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알키비아데스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전략 잘했다. 그러니까 여 출 균형 출을 맞추는데 내가 네. 두 국가의 정보를 다 갖고 있다.
1: 예, 예.
2: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기려고 하면은 약점 내가 알려드리겠다. 아테네가 이기려고 하면 내가 아테네의 약점을 알려드리겠다. 요거 두 나라의 힘을 다 뺄 때까지 내가 다 도와드리겠다.
1: 정말 이제 페르시아의 편에 서서 정착하려는 생각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또 속내가 또 다른 속셈이 있었나요?
2: 아니죠.
1: 아니에요? 네.
2: 알키비아데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테네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1: 아, 그렇습니까?
2: 아테네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아테네 상황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요, 지금요.
1: 예, 예.
2: 왜냐면 일단 페르시아의 국왕 측, 다리우스 네. 2세였거든요.
1: 네.
2: 다리우스 2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파르타를 밀어주자 쪽이었어요.
1: 네.
2: 왜? 페르시아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군이 박살난 게 아테네의 해군 때문에 박살났거든요. 살라메스 해전 때문에.
1: 예, 예.
2: 그래서 스파르타는 뭐 걔들 있어봤자 육군이니까 머릿수는 우리 페르시아가 더 많거든. 중요한 건 아테네 해군이야. 해군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스파르타 쪽을 좀 밀어주자.
1: 네.
2: 그래야지 아테네 해군이 박살나고 공멸하게 된다. 였거든요.
1: 예.
2: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페르시아는 그 스파르타에게 계속 몰래 지원을 해주고 있던 때였어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 해군은 점점점 이제 슬슬슬 박살이 나고 있던 때였거든요. 여기서 먼저 아테네에서 손을 내밉니다.
1: 누구한테요?
2: 이
1: 페르시아?
2: 아니요, 알키비아데스한테요.
1: 알키비아데스한테. 예.
2: 돌아와줄 수 있냐?
1: 아, 그래요?
2: 돌아와줄 수 있냐?
1: 예.
2: 그래가지고 바로 안 들어가고 아비도스 해전이라고 있어요.
1: 네.
2: 그럼 내가 먼저 증명을 해보겠다.
1: 네.
2: 내가 진짜 아테네를 위한 사람인지.
1: 네.
2: 아, 약간 시험 무대였어요. 아비도스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워요. 그랬더니 아테네에서도 그래 아무리 정말 우리 배신했어도
1: 난 놈은 난 놈이야.
2: 야 이기니까 받아주자. 여기서 두 파가 나눠요.
1: 예.
2: 받아주자 파. 어떻게 한 번 배신은 계속 배신이다.
1: 저 고민됐겠다.
2: 아, 아비도스 해전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뭐 또 질 수도 있는 거지.
1: 철새도 이런 철새가 없어요. 진짜.
2: 아,
1: 예, 예.
2: 여기에 그 네. 알키비데스가 한 큰 걸 준비합니다.
1: 어떤 걸요?
2: 그래.
1: 예.
2: 내가 진짜 불멸의 예순신이 아니라 불멸의 알키비데스라는 걸 보여주자.
1: 어떻게요?
2: 네?
1: 어떻게요?
2: 한 건 이번에 그럼 스파르타의 해군들 내가 박살 내겠다라고 하면서 기원전 406년경에
1: 예.
2: 당시에 그 스파르타의 함선이 약 80척이었어요. 80척이었는데 알키비아데스가 모든 가용할 수 있는 함선을 다 긁어모아요.
1: 예.
2: 다 긁어모아서 예. 86척을 만들어요.
1: 수적으로 일단
2: 그리고
1: 만들고.
2: 숨겨요.
1: 86척을 숨겨요.
2: 우리가 이렇게 예. 함선이 많다는 거를 스파르타 쪽이 알지 못하게 숨깁니다.
1: 네.
2: 우리는 아직까지 약하다. 그래서 연막 자체를 펼치는 거죠. 아, 우리가 뭐 많아봤자 한 20척밖에 안 돼요. 그다 분산시켜요. 3분의 1로.
3: 예.
2: 이쪽 한 20척, 20척, 20척 이런 식으로요. 예. 그리고 엄명을 내리고 아, 이 말을 해요.
3: 예. 뭐라고요?
2: 어차피 지금 우리가 믿는 거는 와, 우린 외톨이다. 지금 스파르타도 우리 적이고 알고 보니까 페르시아도 우리 적이다. 우리 혼자밖에 안 남았다.
3: 네.
2: 진짜로 죽을 각오로 싸우자.
3: 그래요?
2: 약간 문제적인 인물은 맞아요. 나부터 먼저 죽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3: 네.
2: 그 스파르타 측 해군 그 이 제독이죠.
3: 네.
2: 또 속이게 만들어요.
3: 네.
2: 그래서 분산시킨 다음에 접근을 해요.
3: 네.
2: 딱 보니까 스파르타 측에서도 야야야. 저 아무리 그 알비키아데스가 뭐 날고 기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80척이고 저는 20척밖에 안 되네. 야 박살!
3: 오.
2: 했는데
3: 함정이었죠.
2: 예. 이것도 약간 하객진이에요.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약간 펴친 상태에서 입체적으로 협공을 해버립니다.
3: 전술가는 전술가야. 예.
2: 그래서 여기서 스파르타의 함선을 거의 다 박살낸 다음에 그 노획을 또 해버려요.
3: 예.
2: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3: 아, 그럼 아테네에서도 여론이 이제 기울겠죠.
2: 예. 그래서 아테네에서도 미워도 다시 한번.
3: 진짜.
2: 진짜 그 약간 안 좋은 과거도 있지만
3: 예.
2: 알키비데스는 진짜 알키비데스다. 라고 하면서 금이 환영을 해요.
3: 컴백홈을 해왔네 진짜 결국에는.
2: 이마스 컴백홈이 된 거예요.
3: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갔다가 한참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건 오디세우스랑 진짜 비슷하긴 한데. 아,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예, 어떻게 되나요? 이제
2: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번의 해전 끝에 마지막으로 스파르타 해군을 박살낸 다음에
3: 네.
2: 그대서야 이제 금이 환양을 하고 아테네인들이 이제 받아들여줘요.
3: 네.
2: 아, 그렇지만,
3: 네.
2: 그렇지만 요 다음에 마지막 해전이 있었어요.
3: 최후의 결전.
2: 여기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안 튀는 끝까지 안 튄 거 아시죠?
3: 네, 그럼요.
2: 저희 알키베데스 언젠가 두고 봐. 꽉 그냥 허점만 잡히기만 봐.
3: 예, 예.
2: 이거는 구설수만 올라봐 진짜. 그 일이 발생을 합니다.
3: 어떤?
2: 한번 스파르타와의 또 해전에 들어가는데
3: 네.
2: 잠깐 자리를 비워요.
3: 네.
2: 그리고 자기의 부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3: 예.
2: 나 없을 때 절대로 시작하지 마요, 전투를. 절대 나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근데 부관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3: 가지 말랬지.
2: 야. 나도 알키비아데스처럼 내가 한번 영웅이 돼볼까?
3: 아, 또 출세해보고 싶었어.
2: 출세해보고 싶었어. 야, 스파르타 해군, 우리 상관께서 알키비아데스가 박살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솔직히 그걸 노렸어요, 스파르타 해군도요.
3: 아, 그래요?
2: 우리도 반대로 전술을 쓰자. 유인해가지고 박살내자. 여기 걸려든 거예요, 부관이요. 그 부관 이름은 네. 안티오코스라는 부관이에요.
3: 아, 이름도 안티야. 유인에 넘어갔어요.
2: 아, 그 전투에서 져요.
3: 져요.
2: 근데 그렇게 큰 패배도 아니었어요.
3: 예.
2: 완전 박살난 것도 아니었는데, 예. 이거를 그 안티, 이.
3: 다른 안티들이.
2: 알키비데스가 딱 걸렸어. 야! 너 왜 졌어? 가 된 거예요.
3: 아, 알키비아데스한테 책임을 다 묻는구나. 상관이니까.
2: 그러니까요. 솔직히 알키비아데스가 책임을 질 건 아니에요.
3: 그렇죠. 억울하죠. 억울하죠.
2: 근데 그걸 또 뒤집어 엎어요. 네가 왜 자리 비웠어? 네가 자리 비웠기 때문에 진 거 아니야.
3: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네요.
2: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아테네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3: 아, 예.
2: 그래서 또 도망을 가요.
3: 아, 또 가. 야, 진짜 오디세우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
2: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 돼.
3: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로 가 이제?
2: 또 페르시아로 가요.
3: 아유 불쌍하다 이제.
2: 스파르타를 갈 수가 없어요.
3: 예예예. 예.
2: 가자마자 그 자객한테 암살을 당하는데
3: 아...
2: 누가 죽였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테네는 진짜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3: 그래요?
2: 아무도 사령관 안 하려고 해요. 딱 봤잖아. 지면은
3: 그렇죠. 다 책임 묻고
2: 린치 당하잖아요 지금.
3: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끝은
2: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게
3: 예.
2: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3: 예.
2: 27년 동안 싸웠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예.
2: 27년 동안 저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3: 예.
2: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다고 치더라도 진짜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국가였던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다 삼류가 돼버립니다. 쫙 이때 등장했던 원래 삼류 국가가 있었거든요.
3: 어디죠?
2: 마케도니아.
3: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나오는구나.
2: 그렇죠. 마케도니아 위주로 그리스가 또 통일이 되어버립니다.
3: 여기부터는 썬문답 알렉산더 대왕편을 보시면 아주
2: 연결이 돼요.
3: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상 최고의 풍문화로 불리는 문제적 인물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이강민의 잡지사 2026년 8월호를 마감합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너튜브 채널에 오시면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심야 라이브 소통 콘텐츠, 편집장실, 새롭게 시도해보는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들르셔서 같이 야근하시면서, 퇴근하시면서, 혹은 야참 드시면서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9월에는 9월 26일 잡지사 창립 기념일이 있는데요. 이제 벌써 횟수로 4년째를 채우게 됐는데, 추석 연휴와도 시기가 겹치고 해서 잡지사 최초의 야외 특집도 저희가 준비해볼까 합니다. 이제 너튜브 채널 구독하셨다가 또 라디오 방송 이상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그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오자유 MC 배우 송근호입니다. 통일을 위해 함께 마음과 기도하는 통일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3: 네.
2: 네, 북녘당 하면 딱 떠오르는 찬양 있으신가요?
4: 아, 찬양.
3: 많은 찬양이 있긴 한데 네. 요즘 제일 많이 생각나는 찬양이 네. 그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북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쓴 찬양이거든요. 네.

0: 역시 찬양하면 강찬, 강찬하면 찬양. 네.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워요.
1: 강한 찬양.
2: 아, 이렇게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이야기 주제로 한 시간을 채워갈지 주제부터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남북극장.
3: 상태야. 내 진짜 어제 깜짝 놀랐잖아.
1: 무슨 일인데 왜 그래?
3: 아는 언니한테 부고장이 왔는데.
1: 어머 어떻게?
3: 아이가.
1: 어머 아이가
3: 하늘로 갔다.
1: 하늘로. 어머 세상에.
3: 너무 걱정되잖아. 내 바로 전화했어.
1: 어 그래서.
3: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1: 알고 봤더니.
3: 키우던 고해가. 키우던 고해가. 무지개다리 걷는 거였더라고. 아, 나 진짜. 참. 아, 나도 동물 좋아해. 그래, 나도 그래. 좋아하는데 이건 좀 살짝 그렇지 않아?
1: 야, 사실 요즘 뭐 반려동물 키우는 거 뭐 천만 시대 그러는데 그건 좀 선을 좀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3: 그러니까.
1: 만약에 내 딸 친구였으면 그냥 너, 아유, 이거 그냥, 아우, 그냥, 아우.
3: 참아. 오. 아니, 근데 우리 북한에서는 동물들을 대하는 문화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지 않아?
1: 궁금하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3: 뭐를?
1: 나무! 동물극장.
4: 이야!
3: 야왕!
4: 이야! 야왕!
2: 아, 역시, 네. 아, 오늘은 특별하게 또 동물 소리로 함께 해주신 우리 남북극장.
4: 이야! 야왕!
2: 자, 오늘도 이 대사 안에 북한 말이 쏙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철호 씨.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5: 네, 북한에서 고양이를 고에라고
2: 말합니다.
5: 고에. 예를 들면 사람도 뭐 음식을 조금씩밖에 안 먹거나 네. 그리고 하는 행동이 좀 고양이처럼 놀 때는 고해 같아, 고해 같아 이렇게 얘기를
6: 하는 고해는 근데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고해는 욕이에요. 북한에서
7: 그렇죠. 고해처럼 논다.
6: 이 고해 같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못되고 사람이 차갑고 정이 없고 이 고양이의 이미지가 그래서
1: 맞아요.
7: 아 근데 뭐 사실 북한에서 고양이는 네. 도고하고 건방지고 못되고 네. 이럴 때 아 쟤는 딱 고해처럼 생겨가지고 이러거든요.
2: 아, 다 욕, 네. 욕인가. 네,
7: 저 욕인데 네, 한국에 네. 오니까 그러니까. 여성들 일이 알죠. 고양이상.
6: 네. 아,
7: 네,
6: 제 이상형이에요.
7: 네.
6: 고양이상.
7: 네.
8: 고양이상.
6: 네. 아니 집집마다 고양이는 그렇게 많은데 고양이상은 없어요.
2: 아니 유나 씨는 고양이상 아니세요?
1: 그 그러니까 유나 씨 고양이상.
3: 진짜 유나가.
6: 아 여기서 고해상.
2: 고해상.
6: 아 그럼 고해상. 아 차가워요. 아 살살 맞아요.
8: 네,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데.
6: 뭐라고요? 살 좀 찌세요.
8: 아유,
7: 그만 너무... 싸우세요. 아, 네.
2: 고해는 고양이. 예. 네.
8: 그리고 딱 친구.
2: 딱 친구. 맞아요. 딱 친구.
8: 딱 친구.
1: 네. 딱 친구.
3: 응. 뭘
1: 베프 베프.
8: 베프.
1: 어쨌든
3: 절친.
8: 그건 딱이에요.
1: 아, 그래요?
8: 딱 친구.
1: 단짝 친구.
8: 네, 맨날 붙어 다니는. 야, 나 딱 친구야. 이렇게 하면 계속 붙어 다니는 친구. 네.
2: 참 북한 말은요. 조금씩 알아가니까 또 심리적으로 그죠? 심리적으로도 가까워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 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북 동물 농장. 반려동물 1천만 시대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참 아이들 만나는 것보다 이 강아지들 더 쉽게 볼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실감하시죠?
1: 아, 그럼요. 네, 네.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2: 아, 맞아요, 맞아요. 네.
1: 라라라고.
2: 라라? 라라,
1: 있네. 어떨 때 보면 애들보다 말을 더 잘 듣고, 일 정말 늦게 끝나고 집에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은 뭐 휴대폰 보고 있고, 그냥 소파에 앉아있는데. 네네. 가장 먼저 찾아주는 이는 바로, 라라!
2: 아니 혹시 탈북가족분들 중에서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 계세요?
6: 저는 지금 고양이가
2: 고양이 있어요. 이름이?
6: 우주.
2: 우주.
6: 우주. 네,
2: 우주. 의미가 있어요 우주? 네.
6: 아 우주가 네. 의미가 있어요. 저희 그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분가를 해서 나가고 나서 네. 고양이를 딱 데리고 왔는데 얘가 내가 키우던 아들보다 낫다. 얘가 나의 온 우주다.
2: 아, 유성 씨보다
1: 아들보다 낫다. 아들보다
2: 아 유성 씨보다.
8: 고양이한테 자리 뺏기니?
6: 그래서 뺏겼어요.
2: 그 뺏기셨어요. 네.
6: 근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반려견들은 주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2: 네 맞아요.
6: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에 비교했을 때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또 사랑받는 법을 알고
2: 네, 얘네가 네, 맞아요. 네.
6: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전 졌어요.
2: 졌어요.
7: 저는 이제 집에서 네. 그 우리나라의 상징 있잖아요. 진돗개.
9: 진돗개.
7: 아~ 진돗개하고 진돗개 일본의 상징인 그 시바견.
9: 시바견.
7: 그래서 저희는 맨날 그래요. 예. 우리 집에서 매일 한일전 한다고. 이게 저희는 이제 우주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강아지 이름도 북한식으로
9: 지어가지고
7: 저희 사람 인간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아들 이름이 일석이에요.
9: 일석.
7: 그래서 진돗개는 삼석이.
9: 삼석.
7: 예. 그리고 시바견은 오석.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아지 공원 같은 데 가면 다 이제 막 그 네. 보리야 우주야 나라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개들이 크니까 뭔데 가요. 삼석아 이러면요. 그 강아지 공원에 숨는 사람들 다 웃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앞에다가 삼석이라는 포마를 달고 다녀요. 예, 그래 저는 이제 지금도 그게 키우는데 오늘도 로카를 나오는데 네. 삼석이는 진돗개 우리나라 개잖아요. 대화를 해요. 근데 제가 신발을 신는데 와서 제 신발 앞에다 자기 발을 쳐 올려놔요.
8: 가지 말라고.
7: 엄마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요. 머리를 쓸어주면서 나 오늘 주님 만나러 가니까 기다려. 예, 그러니까 그냥 발을 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아들의 대화보다는 진돗개랑 대화하는 게 더 즐겁고 좋아요.
6: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니까요 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내 집에서 네. 집안에서 일어나는
9: 우리 유성 씨 한 맺히셨어 지금.
7: 네.
1: 야, 사실 뭐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 뭐 강아지들 뭐 고양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진짜 궁금한 게 사실 북은 여유가 안 되잖아요.
7: 진짜.
1: 그런데 뭐 고위층은 모르겠어.
7: 네.
1: 반려동물 키울까요 북한에서도?
7: 아 제가 알기는 한 2000년도부터 네. 우리 동네에도 네. 반려견들이 생기더라고요.
9: 오와.
7: 정말 잘 사는 집. 반려견이 담은 한국처럼 이상하게 생긴 거 다 아니고 네. 항상 머리 북질북질한 반려견들을 네 그런 거 안고 나서 네. 야 저거 미쳤다
9: 왜요?
7: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1: 처음 봤다고? 네
7: 그리고 애를 이렇게 안고 다닌다는
9: 아~
7: 상상도 뭔가 네. 저거 진짜 자본주의 날라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9: 날라리.
7: 다 나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려견이 있다는 자체는 미쳤다 왜 저런 거 끌고 다니지 하는 정도 저 그때 놀랐습니다 저거 왜 데리고 다니지? 사람은 먹을 것도 없는데
9: 네.
7: 저 사람들 개 뭘 먹이지 저 개인데다가 그러니까 네. 개란 말 하는 듣는 자체를 싫어하더라고 개라 하지 말라고 우린 다 개란 말입니다
9: 이름을 얘기해줘라
8: 이름 얘기해 강아지라고
7: 근데 네. 이름을 반려견들 함부로 못 키웠으니까 이름은 안 하고 강아지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그게 좋지 않다 하더라고요
9: 조 씨가 본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반려동물?
5: 저도 반려동물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드라마 텔레비전 연속극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보면 이게 애가 바이올린을 치고 네. 강아지가 이렇게 그 먹이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죠. 사람도 배고픈데 왜 저런 강아지 거지 밥을 먹여줘야 되지?
1: 신경
5: 걱정. 네, 공감되죠 저희가.
1: 네.
3: 진짜 아니 근데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강아지를 좋아했다고. 근데 그 사실이 맞나요?
8: 그 예전에 우리나라 그 블랙 여원 중에
9: 네.
6: 흑극성.
8: 흑극성인가? 그분이 네. 들어가서 김정일을 집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알려졌는데 흑금성인가?
6: 흑성.
8: 흑금성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그분이 갔을 때 김정일이 강아지를 안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억에 남으셔가지고 이분에 썼거든요. 그 정도로 집무실에 항상 김정일은 강아지를 앞서서 걸어가 얘가 먼저 걸어 나오더래요. 지가 자기가 그러니까 장군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9: 네.
8: 그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북한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못하는 거 개새끼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막 이거 안고 나오니까 놀랐다 하더라고요.
3: 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당히 순수한 사람인데
6: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항상 예외는 어딜 가나 있어요. 예. 아, 진짜로요. 예외는 있습니다. 딱 북한에 하나 있는 게 그거예요.
1: 아 예외는 있다.
6: 하나 있는 거 그게.
9: 아니 유성 씨가 입담이 너무 좋아.
1: 맞아요.
9: 예.
7: 진짜 장난.
9: 혹시 뭐 이렇게 아는 이렇게 들은거나 반려동물에 관해서 우리 유성 씨가
1: 북에서.
6: 아 네. 북에서요?
9: 네 북에서.
6: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 여크셔테리어를 키웠던 거는
8: 예,
6: 여크셔테리어를 키웠던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네. 중앙당 간부들이 아 강아지를 애완용을 키우면 이게 약간 파워구나.
9: 아,
6: 라는 문화를 이제 정착이 네. 됐어요.
9: 네.
6: 그래서 이게 이제 평양으로 시작해서 이제 지방까지 쭉 내려오다가 그 국경지대에서는 하교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강아지는 여권 필요 없이 가지고 왔거든요. 강아지는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교 분들이 많이 중국에서 이 애완견을 북한에 유입을 했어요.
9: 분양을 그냥 해주셨구나. 네,
6: 그래서 네. 와서 이제 새끼를 낳으면 또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고 해서 저희도 하나 키웠었고.
9: 아, 네, 요크셔텔이야?
6: 아니요, 그럼 저희는 그 푸들이었던
9: 푸들.
6: 것 같아요.
8: 네, 푸들 많이 나와요.
6: 털이 안 빠져서 아~ 네, 푸들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고. 네, 많이들 키웠습니다. 저도 키웠고.
7: 나는 리에도 못할 소리를 하고 있다. 하나도 못해요.
8: 아니 근데
7: 사람들도 있었구나.
8: 북경 지역에서는 저희가 90년도 네. 그때도 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에 따라 좀 시대절 도시별 차이가 있는데 맞아. 중국 사사 여행을 중국에 북한이 허용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네. 중국 사람들이 개를 안고 넘어왔어요. 그럼 그걸 친척 집에 놔두고 가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한 7, 8집이 됐는데 저는 개가 사료를 먹는 줄 몰랐어요. 강아지가. 그러니까 사료까지는 안 가져왔어요. 근데 인식이 뭐냐 됐냐면 네. 우리가 기르는 똥개는 사람이 먹던 찌꺼기를 먹지만 애완용 개는 애완용 개는 고기라면 이렇게 잘게 썰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도 그 집 딸이 만약에 애완용 개를 안고 나오잖아요. 네. 그냥 이유 없이 욕을 먹어요.
10: 그렇지.
8: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증오의 눈으로.
6: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8: 그렇게 봤던 기억이. 그게 90년도였어요. 네. 네.
9: 아니 혹시 우리 천호 씨 같은 경우에 우리 영화 그 아까 김정은이
8: 예,
9: 강아지 예, 데리고 나온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5: 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네.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장군님 온 인민들만 사랑하실 줄 알았는데 네. 개를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인민군들이 영접도로 청할 때 장군님보다도 개가 먼저 나오는 걸 보면서 아니 뭐 개 같은 나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저희가 그 북한에서 선동부에서는 그 남조선이라 하죠. 네. 한국을 비하할 때는 정말 썩어병든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애는 병원에도 못 가는데 그 개가 우유를 먹고 우유 모욕을 하는 걸 네. 보면서 맞아. 정말 썩어병든 사회 이런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북한에서 똑같이 꽃집이었거든요. 근데 네. 장군님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그렇지. 많이 이해가 안 되죠. 네. 예외가 있는 거죠 진짜. 네.
9: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정말 반려 그 견들이 엄청 많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그게 2020년도에서 그 김정은이 뭐 애완동물 그 금지하려고 네, 그런 맞아요.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네, 네. 어떤 조치들이 있었나요? 거기?
8: 북한 전국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네.
3: 내로남불.
8: 김씨 일가가 했으면은 자기네는 애착 강아지고 네. 인민이 했을 때 봤을 때는 야 저거는 밥 먹고 뭘 한 짓이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평양 시내를 중심으로 애완견을 다 몰수해라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단속대가 파견돼가지고 네. 거의 다 이제 했는데 김정은이 보기에도 이거는 비사회주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고 제2고난의 행군을 하자 하는데 혁명의 수도인 평양에 애완견이 더 많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보였겠죠. 그래서 네. 이제 또 검열대원들이 가서 그 있는 집들을 파악해서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몰수를 하니까 또 똑똑한 사람들은 그 집들은 딱 이제 간부들이 또 뇌물을 받고 야 그 빨빨 치워라 하니까 자기네 집 있는 애완견개를 육로를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집에 피신시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몰수강에서 주앙동물원에 가고 나머지는 뭐 이제 개장국 집에 팔렸다 이런 소문들이 좀 많은데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 보신탕 이제는 네. 이제는 내년 후년이면 아예 못 하잖아요.
9: 그렇죠.
8: 딱 이제 법으로.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역사가 있더라고요. 1988 때 올림픽 때 세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냐 하고 딱 했는데 거기에 네. 대한민국은 보신탕을 먹는다. 네. 아, 이런 나라가. 아니, 발전했는데 왜 이렇게 무명하지 못해? 이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점차 이게 보신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보신탕이 네. 민족 제일 음식이에요. 아. 그리고 보신탕 요리 경연 대회까지도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 부담감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뭐 개고기 집에다 넘겨서 북한 주민들이 많이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예, 북한 소식통들이 전언이에요.
5: 저는 네. 2년 전에 네. 탈북한 친구를 통해서 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2021년경에 네. 그 애완견을 통해서 코로나 균이 증식할 수 있다 해가지고
9: 아 정보를 그렇게 흘렸어요.
5: 네네, 네네. 그렇게 흘려가지고 네. 그때 많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통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접 식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단고기집에 팔거나 이랬다고 네.
10: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동물을 어느 동물을 북한에서 키워보셨어요?
11: 그럼 강아지 말고 뭐 다른 동물도 네. 있어요?
6: 사실 집집마다 동물농장이에요.
8: 아~ 네.
6: 다 있습니다. 닭 식이 없으니까 이제 닭 있어야죠. 네. 네, 아침에. 근데 이제 계란을 이제 사 먹을 수 없으니까 닭 무조건 키우고요. 네. 토끼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11: 토끼요?
6: 토끼. 예, 학생이 있는 집이라면 이 토끼 가죽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네네. 토끼 키웁니다. 그리고 돼지.
9: 돼지.
6: 요거는 조금 이제 장사하시는, 그러니까 이 돼지로 이제 돈을 좀 벌려고 하시는 네네. 분들. 돼지 키우고요. 그리고 강아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식욕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모든 가축을 지키는 애가 강아지예요.
8: 그치, 그치, 그치.
6: 아~ 네, 북한에서의 강아지의 역할은 네, 네. 집을 지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강아지는 무조건 키우고 그 외에 이제 염소도 키우고요. 네, 오리 키우는 집도 있고요.
8: 맞아요.
6: 네, 많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염소 키우세요. 아, 돼지도 키우고요.
8: 아이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유성 씨가 말한 것처럼 북한에서 개는 무능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이게 입마개 씌우고 맞아. 물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 야, 이 개가 물지 않으면 뭘 하지?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개는 무조건 물어. 아, 뭐 네. 어떻게 공격해? 막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맨날 얘네는 와 이러고 있거든요.
6: 그렇죠.
8: 근데 여기 개들은
6: 너무
8: 심해. 아니라서 만져도 다 막 이러고.
11: 애교
8: 어, 그래서 야 이거 개가 본능에서 많이 멀어졌다.
9: 본능에서.
8: 네, 그러니까
3: 개 본업에서.
8: 뭐 자기 본업에서 완전 멀어. 부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이런 걸 보면서 와 여기 개 왜 키우지? 그러면 그 봤더니 무슨 감정의 결의를 하려고 키운다 하더라고요.
3: 우리 유성 씨 토끼 키우느라 고생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
9: 아 직접 토끼를 키우느라고요? 네.
6: 그러니까 이 가축을 하는 집들은 되게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끼, 뭐 닭, 다 사료를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만은 살아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렇죠. 해결하겠어요?
9: 어떻게? 해?
6: 토끼 같은 경우는 토끼 풀을 뜯으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저는 5시쯤 이제 기상을 해요.
3: 아이고.
9: 새벽 5시에. 새벽에.
6: 그리고 토끼는 저를 위한 거거든요. 집에서는. 네, 토끼 가죽을 내가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 학교에. 그래서 이제 걔 전담은 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밥을 먹는 입장에서 제 것만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끼 풀을 뜯고 또 닭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또 제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끼 풀 뜯고 나서 뭐 하냐? 이제 개구리 잡으러 다녀요. 네.
11: 닭모이로?
6: 닭모이로.
8: 고단백이.
6: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풀을 먹는 것보다 고기를 먹으면. 예. 그래서 개구리를 이제 뭐 봄, 여름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 잡는데 이제 겨울에 제일 어려워요.
9: 그러니까요.
11: 어, 어디서 개구리가
9: 겨울 어떻게 잡아요?
6: 개구리들이
11: 자고 있는 애들이
6: 아, 정말 좀 잔인하긴 한데.
9: 네.
6: 북한에 이제 석탄재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버리는 곳이 있어요.
9: 네.
6: 강물 옆에.
9: 네, 네.
6: 거기는 잘 안 얼거든요. 이 제 모래가
9: 아, 네.
6: 그럼 개구리들이 겨울잠 잔다고 거기 다 파고 들어가요.
9: 거기를 네.
6: 그러면 이제 그 삽을 퍼요. 그럼 애들이 자고 있어요.
8: 아이고.
6: 자고 있는 애들 그냥 이렇게 주워 담아요.
9: 아.
6: 그래서 이제 한 바퀴 쭉씩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8: 나쁜 사람.
3: 어유.
9: 아, 천호 씨 같은 경우는 그 혹시 뭐 키워보셨어요?
5: 저희도 돼지. 개, 닭, 토끼 다 키웠었는데 네네. 이게 돼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외상으로 줘요.
9: 뭐, 외상이요?
5: 네, 외상.
9: 그러니까 왜? 왜 외상?
5: 가을에 네. 1kg를 주고 옥수수 8kg, 10kg씩 와. 받을 수 있어요.
9: 아.
5: 네. 그래서 가을 외상으로 주거든요. 아, 그런 것들을. 네, 가을 외상을 주고
9: 네.
5: 또 일반 주민들이 고기는 먹고 싶은데 월급으로 고기 1kg를 못 사요.
9: 네.
5: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정말 어느 정도 식량이 있을 때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먹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껍질, 돼지 껍질은 네. 또 인민군들이 그 군화를 만들 때.
8: 맞아, 돼지.
5: 네, 그
8: 돼지 가죽으로. 네,
5: 돼지 가죽으로 군화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쓰이고 또 토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9: 네, 토끼 가죽, 네.
5: 그 인민군대 장갑.
9: 장갑.
5: 네, 네, 털 장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토끼 가죽이 그런 용도로 쓰이고 그 개도 가죽으로 개털 휴바라고
8: 맞아,
5: 해가지고
8: 개털 휴바.
5: 그
8: 아,
5: 군인들이 네. 잠복 처소에 있을 때 그 개털 휴바를 입고 네. 얼음장 같은 땅에 있어야 돼요.
9: 네.
5: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8: 맞아.
5: 뭐 일단 북한에서의 그 동물들의 다 임무가 있어요.
9: 아.
5: 살아서 임무는 퇴비를 만들고 죽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아 정말 동물은 인간에게 유익하구나 했는데 네. 한국에 오니까 또 다른 교류 교감의 유익함을 주더라고 해서 아 동물과 인간은 역시 같이 살아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9: 북한은 반려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7: 네. 네. 그렇죠. 반려라는 말을 안 해요.
9: 그렇죠.
7: 다 식용유지. 네. 네. 식용으로 사람은.
9: 네.
7: 저도 보면 저도 개도 키워보고 돼지 토끼 뭐 다 키워봤는데 개는 개 나름대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의 사람이 쓸 수도 있지만 거의 군인들 지연. 저 학교 때 제가 전 네. 50년대 후반인데 저 학교 때부터 토끼 기르기 운동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촌들 말하는 게 벌써 지금도 계속 그 토끼 기르기 운동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9: 아.
7: 학교에서 이제 등록할 때 어느 집에 토끼 몇 마리라는 것부터 이제 소년단 입단할 때 적습니다. 나는 토끼 몇 마리. 네. 토끼 100마리 키우고 저거 소년 영웅대에 갔다 온 소년 그 대에 갔다 온 애도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린데는. 그러니까 그만큼 군인들인데다가 토끼 일거양도 하는 거죠.
9: 아.
7: 그 다음 개는 개가죽도 이제처럼 이제 개 수바한데 네. 제가 16년도 탈북했는데 그 전에도 개가죽을 인민반별 그거 바치지 않으면
9: 네.
7: 너무 압이 세가지고 식량을 퍼가지고 이제 내 집에서 모입니다. 개를 잡아서 먹고 네.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데 지금도. 아. 그러니까 한국처럼 교감 상상도 못 하는
9: 그렇죠.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1: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항상 그 이상의 무언가 네. 하는
11: 늘
1: 네. 그것이 북한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서도 충격적인 애완동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슨 뱀을 키운
11: 동화뱀
1: 그렇죠. 그렇죠.
11: 동화뱀.
1: 요즘은 파충류 많아요.
11: 파충류.
1: 혹시 북에서도 있습니까?
6: 이제 뭐 전 지역으로 퍼지지는 않았는데 평양에서 이제 이 반려견 문화가 강아지를 키우던 문화가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또 사람이라는 거는 네. 다 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약간의 의미가 없어지고 특별해 안 보이니까 원숭이를 키우는 보이충질
1: 집에서요.
10: 아, 원숭이가 쉽게 구하기 쉽지 않을까?
1: 그러니까
11: 쉽지 않은데
1: 집에서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6: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집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몇 집이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그냥 유용했다고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뭐 약간의 어떤 심부름이나 이런 것도
7: 하지마.
6: 에이. 지니. 뭐 갖다 줘 이러면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손발을 쓰면서 갖다 주니까. 근데 그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북한 안에서 평양에서 이제 원숭이가 이제 인간이 하는 걸 보고 이제 따라하는 어떤 그런 습성을 지니다 보니까 집에 이제 아기를 갓 낳은 그 집이었는데 어머니가 잠깐 애를 놓고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이 원숭이가 이제 엄마가 하는 듯이 이제 그 아기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뭐 기저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애가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죽은.
1: 어머.
6: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키우지 말라라고 막 이제 국가적으로 뭐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런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0: 아 진짜 무엇을 생각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 이상인데 이 나만 하면 그 반려동물 하면서 막 예뻐하는데
9: 네.
10: 가족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런 문화가 많이 낯설잖아요.
7: 그렇죠.
10: 어떠세요? 네.
7: 북한 이탈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욕 나오는 게 많아요.
6: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모차에다 강아지를 태우고 분명 강아지 산책을 나간대요.
9: 네.
6: 그럼 산책을 나가

0: 반면에 제보고 그러면 강아지가 이렇게 하면 애기가 몇 살이 아 이제 돌이 지났다 아 그러면 이걸 해도 그래 보니까 나 몸딱 강아지 그림이야 딱만 생각해 아 이거 손주가 아 이제 금방 돌이 지났는데 이거 입힐 수 있을까요 하니까 있잖아 키는 키 한 요만해요 네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 가만히 있던 게 이제 혹시 사람 보고 이야기할 네 하니까 아 미안한데 여기는 강아지들 위한 그런 상점이라도 결국 그 조끼가 우리 손주 조끼될 뻔했다.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우리네 엄마 이렇게 식품 상점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저는 진짜 소고기 그거서 네. 그거 가져다 저 지금 먹었는데 거의 다 먹었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왔대요.
2: 어머 어머
0: 어머니 어머니 이거 어디서 그 저기 식자재 마트에서 걔한테 이거 아 어쩌니 우리 어머니 정말 망신이란 망신은 다 시켜놓을까 거기 강아지라는 거 고양이 음식이라더라고 고양인데 네.
1: 아니 근데 맛은 어떠셨어요?
0: 너무 맛있고
3: 아니 맛있어
0: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니 그일이 아닌데 정말 맛있었다니까 그리고 저는 얘를 그걸 우시마이하고 먹은 게 네. 한국은 옷들도 이렇게 짐승 그림도 많이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 이거 고양이를 그리고 강아지랑 그랬으니까 나는 그게 사람 보는 줄 알았는데 너무 그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들어와서 먹었는데 아 맛있는 거 그거 우리 아들이 들어와서 어머니 이게 고양이 음식이라서 어머니 이걸 안 봅니까 근데 차라리 고양이 이렇게 썼으면 돼 그거 설명서도 애기들이 뭐 이렇게 딱딱 썼다고 너 칼로리 몇 그램 아니 짐승인데다 주는데 칼로리 몇 그램 단백이 뭐 우매
4: 그렇죠.
0: 그러니까 아니, 저는 딱 거지도.
4: 염분은 빠져있잖아요.
0: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1: 그렇죠. 아니, 왜? 염분은 빠져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엔 좋아요. 몸엔 좋아.
2: 자, 이렇게 뭐, 송준 누님도 아주 재밌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래도 한국에 정착을 해서 오래 사시면서 이 한국의 반려견 문화, 이제는 좀 이해가 간다. 뭔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내 생각이 좀 바뀌었거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5: 저는 정착 초기에 어떤 상점에 갔는데, 지금 모르게 백화점인지 아울렛인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왔어요. 네. 엘리베이터 와서 탁 탔는데 너무도 예쁜 유모차에 네. 거기 하얀 레이스가 보여서 네. 이 유모차에는 얼마나 예쁜 아이가 탔을까 해가지고 싹 봤는데 하얀 강아지가 있는데
2: 맞아.
5: 뭐 순간에 그냥 그래도 여기 이야가 너무 그때 그 약간은 분노가 약간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근데 지금도 보면요 저는 강아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교회도 다니고 뭐 내가 직장도 다니고 이러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는요 배신을 안 해요. 네. 저희 아들은요, 돈이 필요하면 사랑하는 어머니 하고 문자 와요. 예. 네. 그리고 돈을 다 받은 다음에는 응응 이렇게 끝나는데 강아지는 맞아요. 늦게 들어와도요. 야, 그냥 어디 밖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 와도 30년 만에 만난 아이처럼 막 그렇게 매달리는데 사람이 그냥 같이 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은 가족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옴으로써 강아지 때문에 또 친구들이 많아지고 아들하고 대화를 거의 안 했거든요. 강아지 때문에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돈이 나가고 동물병원에 가게 되면 돈을 수십만 원을 그냥 쓰고 이러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또 채워지니까 근데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네. 저는 선택을 했잖아요. 네. 파양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방구 가야죠. 네.
1: 그 동물을 또 매개로 날아가네. 외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특별히 아까 우리 선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견종이 있죠.
6: 진돗개.
1: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어떠한 품종이 있을까요? 견종.
2: 아, 뭐 방송에서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하나씩 할까요?
1: 하나씩.
2: 풍!
3: 산!
2: 개! 아.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0: 스타일링 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산!
2: 개! 아!
3: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풍산개. 우리는 진돗개, 북한은 풍산개. 그쵸. 네. 그
2: 김재호 위원장이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3: 네. 네. 맞아요.
1: 새끼도 낳았잖아요.
3: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풍산개의 그 특징?
4: 일단, 북에서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풍산개랑 네. 호랑이가 사자가 싸우는 영상을 항상 틀어줘요.
1: 개가 호랑이랑 네. 사자요?
4: 네.
1: 풍산개도 커요?
3: 아니, 실제 영상이에요.
4: 실제 영상이에요. 그래서 얘가 개를 물어치우고 이런 이기는 영상을 이제 계속 보여줘요.
5: 네네.
4: 그리고 미국의 세바트랑 엄 싸워서 이기고 네. 뭐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풍산개의 어떤 그 용맹함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접했어요. 실제로 정말 오리지널 이 풍산개를 본 적은 없어요.
6: 저는 풍산개는 바로 양강도 풍산이란데 원지연이 거기란 말입니다.
1: 맞죠.
6: 지금도 저 풍산이란 곳에 제가 살던 양강도에 있는데
5: 네.
6: 풍산개를 기르는 원사육장이 있습니다.
5: 네.
6: 근데 진짜 원종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원종이. 그리고 풍산개 사람들 말마다는 크고 절대로 안 커요. 저는 원종을 봤단 말이에요. 진짜 개가 작고
5: 네.
6: 하얗고
5: 네.
6: 요 코가 노랗고 요 코 여기 밝아시름한데 노랗습니다. 네. 풍산개는 딱 원종이 두모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때부터 그 풍산개를 잘 키워서 보존하라는데 점점 안 돼서 어제 가면 그 풍산개 사나운 북을 이어보는데 안 되니까나 승냥이하고도 접하시킨다. 늑대하고도 접했구나.
1: 예,
6: 그렇게 해서
4: 커졌구나.
6: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다는 게 진짜 풍산개 정말 용맹하고 영특하고 충성심은 아마 제일 높은 것 같아. 진짜. 네, 그런 거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지금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네.
1: 그 저희 할머니가 네. 풍산개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한테 네, 어렸을 네. 때. 근데 얘가 뭐 몇십 리 떨어진 데서 이게 뭐 이게 그 집에 애기가 누가 감기 걸려 열병에 앓았대요. 썰매 꿀고 3일인가를 걸어왔대요.
3: 혼자서?
1: 풍산개 혼자서. 3일인가를 걸어왔대요.
5: 혼자서?
1: 풍산개 혼자서. 아니, 왜 그래요?
4: 이게 사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제 저 솔방으로 수류탄 만드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1: 아니야. 아니라니까.
4: 이거 누가
1: 진짜로.
4: 믿습니까?
7: 아니, 유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1: 진짜요?
4: 오늘 많이 망가지네.
1: 아니라니까.
4: 좋다, 좋아.
1: 얘가 밤새 그 끌고 왔대. 막 3일 밤을 넘어서.
4: 요만한 애가?
1: 풍산개가. 근데 근데 얘가 그때 알았다는 거야. 얘 여기 하관이 너무 특이하대요. 그래서 네. 이 아가리 힘이 장난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풍산개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거야. 네. 이 힘이 너무 좋아서.
5: 네.
1: 여기다 밧줄을 물고 왔대요. 그 우리 할머니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6: 아니, 나는 진짜 풍산개가 진짜 싫어합니다, 이거는.
3: 네.
6: 그 풍산개가 주인이
5: 네.
6: 산에서 바위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떨어진 게 딱 보고 소리. 그 밤중에 와가지고 마누라 데리고 다시 동네 사람들 데리고
7: 그건 뭐
6: 그
7: 이해할
6: 가설이
7: 수
4: 이거는 가능할 수 있겠어.
6: 그걸 데리고 왔어. 그 개가 그렇게 영특하단 말이야.
7: 똑똑하다.
6: 네, 그건 저가 직접 목격한 겁니다.
7: 아, 그건 인정해드릴게요.
6: 네, 그건 직접 목격한
1: 왜 내 거는 인정
4: 성주어머니 역시 거짓말 안 하네요.
6: 아, 내 사실이고 오실이고 육실이라
4: 알았어요. 네.
3: 자, 북한에서 이 풍산개가 국가 이미지 상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원종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7: 궁금하네요, 진짜. 풍산개 위치가.
6: 정말 내가 저 사육장에 들어갔다 잡혔다. 사육장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사실은
3: 네.
6: 외화벌이 하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이 들어갔는데 유명한 건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딱 잡혔는데 군인들이 다 경비 섰다.
7: 그 정도로.
6: 그래 보니까 대우가 개들도 정말 그때 그 입합을 풍산개 밥을
3: 네, 밥을
6: 네, 입합을
3: 이렇게 한쌀 밥으로
6: 네. 저는 정말 사람도 머무는데 개를 이렇게 입합을 주는구나.
1: 혈통이 정말 중요해.
7: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풍산개를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년에 김정은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풍산개 한 쌍을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김정은의 생각은 말씀하신 것처럼
5: 네.
7: 러시아랑 좀 잘해봐야겠다.
4: 그렇죠.
7: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준 게 아닐까요?
4: 그렇죠. 이제 그 2018년도에 이제 문 전 대통령한테도 선물을 줬다시피
5: 네.
4: 김정은이 이제 외교의 어떤 그런 물살을 트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이 국견이 이제 풍산개를 계속 선물로 주면서 또 본인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강아지 주고 본인은 승용차 받았다. 받았더라고.
1: 아, 그래? 야, 말도 받았죠.
4: 말도 받고. 그러니까 풍산개를 정말 자기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네. 사람들 굶어 죽는 데고 키워가지고 주고는 그 덕으로 이제 승용차이 많은 거, 거. 말, 하얀 백마 이런 거 받으니까 이거 정말 짭짤한
1: 남는 장사 네,
4: 남는 장사죠. 네.
5: 아니 또 우리 푸틴 대통령이 네. 북한 중앙동물원에 네. 아우 뭐 엄청 많이 뭐 사자, 불곰, 야크, 꽝, 원앙 이렇게 약 70마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면서 관계를 공고하고 있는 모습이죠.
3: 그러니까
2: 사실 1999년 1월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남북한도 호랑이 반달해서 이런 것들 교류가 있었대요.
3: 네네네.
2: 그러면 친구도 쌓고 사실 평화도 다지고 했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옛날 얘기가
7: 이제 그렇죠. 동물 외교가 네. 이제 많이 멀어졌죠.
4: 그러니까 말이죠. 네.
3: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북한의 그 중앙동물원.
7: 중앙동물원.
3: 예, 혹시 뭐 가보신 적 있어요? 중앙동물원? 유석 씨 가보셨어요?
4: 저는 못 가봤어요.
3: 아, 그럼 유나 씨 가보셨죠?
1: 중앙동물원 가봐도 이제 저런 선물 동물들.
3: 네네.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1: 아니 그러니까 그걸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냥.
3: 네네네.
1: 저 어렸을 때. 네. 이제 아빠가 데리고 올라가서 가봤는데 그때는 동물들이 그렇게 막 많이 밖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3: 아 그래요?
1: 네. 그리고 그 막 사자가 네. 나와 있는데 너무 뼈밖에 없었어요.
3: 아
1: 진짜 그랬어요. 아.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막 네. 사육사들이 사자한테 5kg를 먹여야 되는 걸 3kg 먹이고 2kg 빼돌리고 막 이런데요.
2: 아, 아 이거 불법. 거기서 네. 불법이네.
3: 거기서도.
1: 네. 그러니까 가네들도 고난의 행군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근데 직보가 돼가지고 네. 그 사육사들 엄청 처벌받았다 그래요. 오. 그리고 동물들도 저는 좀 그런 거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무슨 자석 뭐 태우게 하고 뭐 이게 호랑이 먹어도
3: 그 서커스
1: 그죠. 인사해봐 하니까 우 또 인사시키고 지금 그때는 아 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야구 다 동물 학대였네. 막 곰들도 막 꽃다발 여기다 걸고 맞아, 막 맞아. 곰을 막 짐도임 시키거든요. 네, 막 자전거도 타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그때는 참 잘못됐던 건데 몰랐구나. 그래서 뭐 갔는데 아무튼 뭐 제가 보지 못했던 무슨 뭐 긴꼬리 원숭이부터 해가지고 네. 뭐 동물들 많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용인에 있는 그 동물원을 네. 가봤는데 아, 한국은 확실히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접이 다르더라고요.
5: 귀티 나요.
1: 네, 그리고 이 털도 반질반질하고.
4: 그러니까 네. 네,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나라에서 잘 태어나야 돼요.
1: 그래요, 맞아요.
4: 네, 저희도 사실 거기서 태어나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1: 맞아요.
4: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7: 그런데 북한은 동물원도 선전, 선동에.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5: 네, 북한에 저 중앙동물원에 선물관이라고 했는데 제 기억에 제일 인상 남았던 게 선물관 들어가면 인공폭포에 악어가 두 마리 헤엄친데 저 나이 악어를 처음 봤단 말입니다. 그 악어를 보고 또 다시 본 게 뱀을 선물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선물관에. 뱀들 얼마나 해서 야 이거 우리 산골에 흔하디 흔한 뱀을 왜 선물해서 여기다 놨지?
3: 네.
5: 저 생각에는 네. 정말 그때는 그게 왜 이랬다는데 무슨 인도네시아, 일본, 소련 세계 대통령들은 선물은 다 해더라고 지금. 아~ 그거 선물관에다 딱 해놨는데 정말 그 선물이 백성들 위한 게 하나도 아니지니까.
3: 네.
5: 김부자들인데다가 흉모했다고 선물 준데 아~ 강사들도 우리 장군님이 위대성, 우리 수련님이 위대성 선전함에 흉모해서 세계 각국의 국가 수반들이 수련님들 다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3: 아~
8: 그리고 2013년에 북한에서 백호 4마리가 태어났는데
3: 네.
8: 시베리아 호랑이 경우에는 이렇게 태어날 확률이 10만 분의 1 정도로 되는데 그 아이들도 운이 좋아서 태어났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냐. 당과 수정기의 은덕 속에서
3: 아이고야.
8: 이렇게 호랑이가 여기서 자기 새끼를 낳았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7: 아니 별게다 수련의 의미가 없는데 진짜. 별게다. 그러면 그 동물원이 그 평양에 있는 중앙동물원?
8: 네.
7: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마다 좀 있나요?
8: 아, 양강도도 있어요. 해산에도 있습니다.
7: 아 있어요?
3: 네. 몇 군데가 있긴
8: 있는 네. 도마다 저는 네. 이제 70년도 중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80년도에 이제 해산동물원이 탑선동에 있는데
3: 네.
8: 정말 동물들이 많았어요. 그때 동물은 지금 한국에서 보는 호랑이처럼 생기고 저는 잊혀도 안 지는 게 공작새가 박수를 치면 날개를 쫙 펴더라고요. 그럼 우린 저 거기에 벤또를 사고 가서 그 실습 시간에 동물을 보고 거기서 동그랗게 밥을 먹고
3: 그치.
8: 근데 그게 고난의 행군부터 거기에 이제 동물들이 사료가 없으니까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직원들이 그 동물원 안에다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그렇게 없어졌지 옛날에는 지역 동물원도 진짜 좋았어요. 아~ 80년도만 해도.
5: 어릴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해산에 그 동물원에 갔대. 그때 진짜 조선 호랑이가 거기
8: 맞아요. 호랑이도 너무 크게 나고.
5: 진짜 소음이 있었습니다.
3: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5: 정말 대형 호랑이가 있었는데 평양의 동물원 호랑이가 뭐 어떻게 죽었다는 게란 말입니다. 그랬다가 그 해산 동물원 호랑이 이렇게 가서 해산 동물에 호랑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가짜가 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4: 김일성 때 북한이 네. 선물 외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정말 희귀한 거 뭐 물소뿔 이런 걸 받는데 네. 네. 북한에서 그 동물원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일성을 만나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 때 네. 동물 가져오는 걸 북한에서 제일 환영을 안 한대요.
1: 아~
4: 왜냐하면 이제 외교는 네. 내가 준 선물을 잘 받고 그거에 기뻐하고 그걸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데 네. 얘네가 계속 아프고 돈 들어가고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고 네. 코끼리 같은 건 기후가 바뀌어서 북한에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 추운 나라에서 네. 온기를 만들어야 되고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물이 하나 오면요 그 나라의 재정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1: 아~ 네. 북한이 그래서 판다가 없어요. 판다를 그 북한하고 중국이 뭐 사이 안 좋아서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 팬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야?
7: 그렇죠. 대나무 계속 줘야 되고.
1: 네, 뭐 할 수가 없어요.
4: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력이 되고 어떤 그런 게 관리가 있을 수 있는 나라에 줘야 되는데 네.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폐쇄적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주는데 사실 네. 북한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과 어떤 많은 갭이 있죠.
3: 그 북한 중앙동물원이 그 뭐 좋은 동물이라고도 칭호를 받지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슬픈 동물이라는 그런 칭호를 또 받았다고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철호 씨?
9: 일단 그 제가 이번에 그 방송 나오기 전에 제가 좀 정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는데 네. 그 미국 환경 뉴스 사이트 Mother Nature Network라는 네. 그 뉴스에 따르면 1997년도에 북한의 조선 동물원에서 중앙 동물원에서 김정일이 재미로 사자와 호랑이를 싸우게 했대.
1: 나 봤어요, 그.
9: 네. 그리고 2006년에는 또 동물들끼리 서로 싸워서 누가 최후에 살아남느냐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급으로 쌀도 뭐 사는데 이렇게 동물원이 뭐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됐지만 또 북한에도 조선중앙 동물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국가의 식량이 없다 보니까 네. 입장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 네네.
9: 그 입장료가 없으니까 운영 자금이 안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데 뭐 항구렁이라든가 원숭이를 이렇게 밀매까지 했다고.
1: 아이고.
9: 솔직히 국가의 국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운영 자금을 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뉴스를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그렇고 정말
7: 맞아, 맞아.
9: 잘 태어나야 되겠구나.
7: 잘 태어나야
9: 네.
3: 정말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9: 그렇죠. 그렇죠? 네.
2: 북한은 동물원에 동물도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네. 굶어가고 정말 앙상하게 말랐다고 하는데 한국 동물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을 거 줘도 안 오잖아요.
3: 그러니까요.
7: 아, 맞아.
2: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네. 먹을 거 줘가지고.
3: 맞아요, 맞아요.
2: 진짜. 이번에 제가 또 미국 갔다 왔더니 미국은 또 그냥 동물원이 아예 우리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동물을 보러 가는 거고 동물은 오. 정말 자연 그대로
3: 네, 네, 네.
2: 잘 태어나야 돼 진짜.
3: 그렇죠.
10: 결론이 그렇게 되나요?
4: 네. 그리고 그겁니다. 네.
10: 철호 씨는 어렸을 때 동물원 갔던 기억 나요?
9: 저는 어렸을 때 동물원은 TV로만.
10: 네.
9: 왜냐면 저희도 탄광마을의 작은 촌이다 보니까. 네, 그 TV로 보는 것도 유일한 낙이었는데 정전이 되면 또 못 보고 솔직히 북한의 그 일요일 날에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이라 해가지고 그 어린이 다큐를 해요. 여기 그 기록영화 같은 걸
1: 맞아요.
9: 하는데 교육영화를 보면 막 기린이 막 이렇게
1: 맞아요.
9: 뭐 있고 그리고 새가 이렇게 물결이로 날아가고
10: 얼굴에 지금 아이가 됐어.
9: 네.
1: 네, 맞아요.
9: 그걸 보는 그런 저 뭐랄까 소중한 네, 네. 추억이 있는데 정전이 가면 그 시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하거든요. 보통 오전에 네. 그걸 못 보고 가면 아 왜 불이 안 오지 막 이러면서 네 그거 엄청 재미나게 봤죠.
7: 아까 말씀하셨던 호랑이 하면 우리가 백두산 호랑이 생각하잖아요. 백두산. 근데 진짜 백두산에 가면 호랑이가 있어요? 있나요?
8: 다 탈북하지 않았어. 다 탈북하지 않았어.
10: 호랑이도 탈북해.
2: 중국으로.
8: 아니 백두산을 혁명 전적지 사적지로 꾸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드니까 네. 동물들은 사람이 있는 데를 피하잖아요. 제 생각엔 다 중국으로 탈북한 거예요.
7: 아 탈북했구나 호랑이.
8: 네, 러시아는.
2: 그래서 제가 못 봤구나.
5: 우리나라는 정말 호랑이 하면은 진짜 동방 하면 조선 하면 호랑이 잠깐. 네.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정말 우리나라의 완전 대명사 완전 이랬는데 없습니다, 호랑이가. 진짜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시라손이랑 많이 다니는데, 호랑이 사촌한데, 시라손이 별난 거 다 본다면 산에서 살았으니까. 정말 호랑이 소리 나서 진짜 가보면 호랑이 아니고 시라손이란 말입니다. 아. 호랑이 저 없습니다. 저 백두산 밑이자니까. 호랑이가 없습니다.
7: 아, 그럼 네, 그렇죠. 한국에 와서는 동물원 다 가보셨잖아요.
4: 아니, 다 가봤죠.
11: 네. 에버랜드 가면 동물들이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사파리. 네. 네. 그리고 그, 어린이 공원역.
7: 맞아요.
11: 어린이 대공원역. 아, 그 옆에도 사슴이랑 있더라고요.
7: 아, 다 있어요. 네,
11: 그래서 저도 막 거기 가서 봤는데, 거기서 실제로 봤죠. 아, 사슴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TV하고 좀 다른가?
10: 그래, 오른쪽 봤던 TV랑은 다르게.
11: 네. 아,
5: 인천에도, 인천 대공원에 가면, 운동하는 학습, 걸어가면 심심찮은 게 동물원이 있는데,
12: 네.
5: 아니, 대공원, 이거, 여기도 동물원이 있지, 그러니까. 정말 나는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이 너무 많죠.
7: 네.
5: 이름도 이상하게 붙은 이름들 너무 많고, 내가 아는 동물들은, 범, 뱀, 무슨 곰, 호랑이, 이런 무슨 익숙한 거.
7: 네. 한자네요, 거의 한자.
5: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리인데는, 우리 선조도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도마뱀을 키우더라고. 그때 이름을 붙여서. 아니 이거 왜 키우니 하는 데는 두 마리 키운데 아들 선주 거는 죽고
12: 예.
5: 그러니까 어느인데 아들 거 죽었단 말까 선주가 선녀 건 살았는데 그러니까 선주가 그거 죽어도 왕왕 통과감에 붙들고 아 종이를 박스 만들어 땅에다 묻을 나가는데
10: 아.
5: 내가 막 여기다 야 이거 왜 할까 할머니 너무 슬퍼하는데 그거 보는데 야 애들도 이 동물에 대한 사랑이란 거 애들입니다 이거 숨어주는구나 하는 생각
8: 아니 근데 한 번은 저는 또 배신감을 좀 느낀 적이
7: 왜요?
8: 있는데
7: 네.
8: 그 강원도 가면 양목장이 있잖아요 다 올라가는데 양들을 막 자연에 시키고 사람들이 막 놀러 다니는데 바로 그 아래서 양꼬치 하는 거예요 양꼬치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동물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보여놓고 이 아래서 양꼬치 하면 어떻게 그래서 한번 재밌게 네. 그렇게 배신감 느끼는
11: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정말 이게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낀 게 뭐냐면
12: 네, 네.
11: 솔직히 북한에는 동물들 산 짐승들 보기 힘들어요
8: 아,
11: 근데 한국은 운전하다가도 고라니가 튀어나오고
12: 네,
11: 네. 네 그리고 또 이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터널을 만들잖아요.
8: 맞아.
11: 동물들이 지나고 있어요.
5: 아,
11: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인간이 동물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거라서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역시 남조선 좋구나.
4: 북한은 노루 하면 잡아먹어요.
12: 노루야 잡아.
5: 여기 그 시에 씨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남편하고 결혼을 살 때
12: 네.
5: 밤에 운전하고 가는데 고라니가 나온 거예요.
12: 네.
5: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 남편이잖아요. 이거 브레이크를 네. 밟았겠죠. 그러니까.
12: 네.
5: 오빠 빨리 쳐! 그럼 빨리 쳐가지고 씻고 가겠다고. 순방 왔으니까 오빠 빨리 가! 그런데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 잡는
10: 나는 길에서
5: 그 애완용 개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큰 개로 끌고 나왔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안 들어? 아, 저 손질하면 깨먹겠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8: 그렇죠.
5: 네.
8: 그렇죠.
5: 처음에
12: 아주 그렇죠.
5: 진짜.
12: 네. 아니 진짜 오늘 이 남북한 동물에 대해서 야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그죠? 유성 씨 어떠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남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동물들에 관한 인식과 북한 분들이 생각한 동물들에 관한 인식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느껴지시죠?
4: 그렇죠. 이제 이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북가 정말 이 애완견 어떤 반려견은 북한이 필요한 그 동물이에요.
12: 네네.
4: 북한에는 이제 강아지나 이런 동물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몸을 온전히 이제 인간한테 바치는 게 이제 그게 목적인데 네. 이 애완견들은 옆에서 사랑을 주고 또 적게 먹잖아요.
12: 그렇죠.
4: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집 지키는 강아지를 대부분 키우는데 사실 애완견들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북한에서 더 많이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북한에는 사실 조그만 강아지 데려와가지고 한 6개월 먹이면 크거든요. 그럼 이제 많이 먹어요. 그럼 얘가 또 컸어. 그럼 얘가 이제 또 인간을 위해서 또 희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새로운 애가 와요. 그래서 절대 북한에 있을 때는 동물한테 정을 주면 안 돼요.
12: 아, 그렇게
4: 절대 정을 주면 안 돼요.
12: 맞아요.
4: 네.
5: 일단은 대한민국에는 동물권이 있더라고요.
1: 개권도 있고 석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사람의 인권보다 석권이 중요한 나라예요. 인간이 쏟아봐 먹으면 사람을 총살시키는데.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반려견 문화가 다 잡히려면 일단 먹는 문제가 첫째 해결이 돼야 그렇죠. 되고 맞아요.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맞아요. 사람의 인권도 없는데 동물권이 있으면 그건 또 뭔 세상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멋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대한민국도 예전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북한이랑.
3: 그렇죠.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미개하다 욕할 것도 못됐고 북한 사람들은 살려니까 사람이 살아남으려는 건 본능이거든요. 그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았다고 비판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을.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미개하고 멀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게 전쟁 같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밖에 버틸 수 없는 것.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반려견 문화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또 문명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도
1: 맞아요.
8: 유기하고
1: 네, 맞아요.
8: 네, 그 병이 있다고 이런 현상들이 맞아요. 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반려견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따라가자 멀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한 지구에 있지만 강아지나 반려견을 둘러싸는 인식의 차이는 이게 천년 만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앞으로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 오늘 미국의 또 큰 그 그죠? 초원의 동물들을 보고 오신 우리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2: 뭐 재밌게 얘기하자면 어디서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 진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물과 같이 함께 살라고 네. 또 그 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생명을 또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오늘 인권보다 사실 인권이 더 중요시해야 되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학대되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들이 또 뭐 다른 모양을 쓰이잖아요. 네. 좀 마음이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동물이 좀 사랑받고 동물이 사람과 함께 네. 멸종되지 않고 잘 살아가는 나라를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그렇죠. 자,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참 말씀대로 살기가 좋고 그런 말씀대로 살면 풍요로워지고 하는 게 당연한데 이 북한은 아직 그게 들어가지 못해서 그죠 먹는 게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하나의 귀한 생명이죠. 그렇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창조물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7: 맞습니다. 북한도 우선 좀 인권이 보장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여유 또 삶의 여유 일상의 자유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3: 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북한 땅에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흔히 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예. 아프고 나면 또 아이들도 쑥쑥 크기도 하고요.
1: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의 과정 없이 결코 성장 없다.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신앙이 잠금같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2: 네. 오늘 그런 고백을 하실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 95년 SBS 공채 탤런트로 출발해 드라마와 뮤지컬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온 배우 정나온. 그러나 카메라 밖에서는 배우가 아닌 목회자의 사모가 됩니다. 방황의 시기를 거쳐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난 주인 하나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정나온 사모의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2: 카메라 앞에서는 배우고요. 그리고 나와서는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배우 정나온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2: 네. 네.
1: 사모님이라고 하니까 더 이렇게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4: 네, 그러세요.
1: 제가 목사다 보니까. 네. 네. 우리 그 사모님은 우리 구TV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후원방송 사회도 진행하셨지요.
4: 네, 맞아요. 네,
1: 그리고 사랑은 강물처럼 나레이션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TV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4: 구TV랑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기뻐요. 네. 구TV가 가진 그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써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원방송 5년째 하면서 많은 기적도 실제로 받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사랑은 강물처럼을 지금 사실 저는 목소리로 더 많이 친숙하실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이 이모, 이 자매님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근데 사랑의 강물처럼 하면서 그 소외된 계층 가운데 그리고 여러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항상 보니까요.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2: 네. 배우로서도 또 꾸준하게 일하고 계시죠. 소개 좀 해주세요.
4: 네. 네. 감사하게도 연기를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드라마가 있어요. 단막극. 네. 거기에 출연할 예정으로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4: 네. 그리고 또 예. 개인적으로는 예. 제가 연기를 또 가르쳐요. 그래서 연기랑 네, 운동, 자이로토닉이랑 운동을 가르치면서 네네. 저도 같이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연마하면서 그렇게 있어요.
1: 근데 굉장히 바쁘신데 몸은 하나인데 해야 될 일을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사모님은 시간 관리 좀 어떻게 하세요?
4: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일찍 자는 게 최고예요. 제가 찾은 방법은.
2: 일찍 자는
4: 네, 일찍 자야 다음날이 안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워낙 새벽 예배도 남편이 나가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할머니야? 왜 이렇게 일찍 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일찍 자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2: 몇 시에 주무세요?
4: 8시 반부터 준비는 하는데요. 예. 그때 바로 잠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예, 뒤척뒤척이다가 들쭉날쭉해요. 근데 항상 그래요? 노력은 해요.
2: 그러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어떨 때는 새벽 스케줄 있고 어떨 때는 밤 촬영 있고 그러잖아요.
4: 네, 맞아요.
2: 불규칙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자던 패턴이 있어서 혹시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4: 그럴 때는 이제 커피를 많이 의존하고요. 낮잠도 많이 의존하고요. 네, 방법을 많이 찾아요. 네.
2: 근데 예쁜 애들 보면은 어릴 때 야 너 연예인 해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어땠어요?
4: 저는 어렸을 때 강변가요제 아니면 대학가요제 네. 꼭 나가고 싶었어요.
1: 오, 노래를 잘하셨구나.
2: 아, 노래를. 네,
4: 고등학교 다닐 때 범생이었거든요. 네. 그냥 네. 교회하고 학교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미션스쿨을 다녀서 예. 학교에서 그 합법적으로 허락한 밴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그룹 사운드의 리드싱어를 제가 했었거든요.
2: 진짜?
4: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 레코드사에서 가수 하자고. 오. 근데 연예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2: 아, 그럼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4: 어릴 때 꿈은 그 학교에서 예.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 멋있더라고요.
2: 네. 왜요?
4: 그 멋있어 보였어요. 아. 계속 공부하고 탐구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모습이.
1: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그냥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네요?
4: 네.
1: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요.
4: 네. 그 고등학교 때도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때 이제 학비를 제가 마련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가 CF 모델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서 시작을 했는데 SBS 공채 탤런트가 됐습니다.
2: 그냥?
4: 그냥은 아니고 이제 시험을 봤죠. 근데 네. 탤런트 시험을 보게 된 것도 그 제가 CF 모델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데 사진을 찍어서 에이전트에 돌려야 된대요. 그래서 네. 사진은 어디 가서 찍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때 마침 어떤 에이전트에서 무료로 그 모델들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름방학이어서 제가 또 거기에 돼가지고 네. 근데 제 사진이 실린 그 무가지 잡지가 방송국에 놓여 있었나 봐요. 근데 관계자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사에서 그걸 네. 보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보자고. 그러고 그때 SBS에서 공채 시험을 막 보고 있었거든요.
2: 예.
4: 방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봤어요. 예.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탤런트가 됐어요.
1: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쉽게.
4: 네.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저 실기 시험 두 번 보고 면접 두 번 보고 탤런트가 된 거예요. 감사했죠.
2: 근데 공채는 쉽게 됐지만 그 다음에 탤런트들 보면 행인 1, 2, 3부터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스탠바이는 오래하고 잠깐 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4: 네.
2: 어떠셨어요?
4: 집사님 말씀대로 네.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탤런트가 된 것도 참 운이 좋았고
2: 네.
4: 처음에 제가 공채생으로 들어가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네. 연수를 4주 정도 받는데 그 안에 제일 먼저 캐스팅이 또 됐어요.
2: 아, 그래요?
4: 네, 그 드라마가 고백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네. 제가 굉장히 신박하고 착한 그 은행원 역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가서 교회 성가대하고 그래서 이미지, 대사 별로 없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제가 캐스팅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캐스팅이 계속 연달아서 됐는데
2: 네.
4: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네. 같이 입사한 친구들은
2: 네.
4: 이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 다 전공자였고요. 전 연기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연기를 위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이었더라고요. 언니, 오빠들이 다.
2: 네.
4: 근데 저는 멋모르고 굉장히 큰 기회를 받아서
2: 네.
4: 그냥 룰루랄라 재밌게만 그냥 촬영을 하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내공의 문제가 이제 저한테도 오는 거죠.
2: 네.
4: 이 연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차라리 정말 제가 행인 1, 2, 3부터 해서 좀 다져갔다면 실력을 좀 쌓을 시간을 자연스럽게 초반에 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좋은 기회가 처음에 오니까
2: 네.
4: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저를 볼 때 자신감이 좀 없고 뭔가 준비,
2: 오히려
4: 준비할 게 많구나.
2: 누구 동기예요?
4: 유준상 오빠,
2: 네.
4: 서혜린 언니,
2: 네.
4: 그리고 김홍표 씨 많이 하고 있어요. 네.
1: 그러면 굉장히 빨리 데뷔를 하셨네요.
4: 그렇죠. 그 언니 오빠들이랑도 7, 8살 차이가 나셨으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됐으니까요.
2: 몇 년도에 데뷔하셨어요?
4: 제가 95년도 기수예요.
1: 몇 년? SBS, 거의 20년 되셨네.
4: 네, 25년
1: 25년?
2: 되셨네요.
4: 네.
1: 중견 배우가 되신 거 아닌가?
4: 네, 이제 중견 배우.
2: 이제 원로로 가는 거죠.
4: 네, 원로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1: 근데 전혀 얼굴 모습 봐서는 그렇게 빨리 데뷔했다고 생각이 안 드네.
4: 아유, 감사합니다. 네.
1: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캐스팅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빨리 이렇게 쉽게 풀려지면 때로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나요?
2: 네. 작품은 계속 했어요.
4: 작품은 그 SBS 계약 기간 안에는 끊임없이 했어요.
2: 계약이 있었구나, 네, 옛날에는.
4: 계약. 네, 옛날에는 계약이 있었어요. 네,
2: 몇 년이죠?
4: 한 1년. 아. 1년 정도 계약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연기력이 너무 부족하고 연기에 대한 소망이 있었나? 나 원래 뭘 잘하지? 나 노래 잘하지? 나 가수하라고 제안도 받아봤지 해서 가수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는 네. 유명세로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지도와 유명세. 예. 그래서 내가 빨리 보이는 자리를 찾아갔죠. 그래서 가수 오디션을 보고 네? 또 바로 또 계약을 하고 가수를 네. 또 준비를 했어요.
2: 근데 가수를 본 적은 없는데요.
4: 맞습니다.
2: 준비만 하시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4: 아니에요.
2: 거예요?
4: 제가 앨범을 냈어요. 앨범을 냈는데 그 시간이 참 많이 오래 걸렸고 네. 거의 20대는 다 쓴 것 같아요.
2: 아 진짜?
4: 네, 꽤 오랜 시간을.
1: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의 공백기가 네. 있었던 거네요?
4: 네. 거의 한 10년 넘게 연기는 안 하고 가수를 네. 하겠다고 네. 그 고집을 혼자 피워봤던 거죠. 저는 그걸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결국 앨범을 냈어요. 그 돌아가신 신해철 오빠가 프로듀서셨고 네. 제 친동생인 진아와 함께 네. 그 듀엣, 그러니까 소프트 락 그룹을 냈었어요. 버튼이라고. 예. 그래서
2: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만 네. 알고 있는 거죠. 10년을 고생했으니까.
4: 네, 맞아요. 네, 노래는 굉장히 많이 친숙하게 들렸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아팠죠. 이제 막 계약해서 들어간 그 레코드사에서 같이 하던 친구가 이제 다른 그 기획사로 옮겨가면서 저희 팀이 그냥 무너지면서 그 프로젝트가 없어지면서 이 회사와 그 공증을 풀어야 다른 회사랑 가서 또 일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1: 그러다
4: 보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그러면 보통 이제 연기하다가 가수한다고 네. 이쪽으로 가면 연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야, 그거 그냥 여기 있었으면
4: 맞아요.
2: 잘할 수 있는데 쟤 왜 저러니라는 네. 얘기를 엄청이 들었을 것 같아요.
4: 많이 들었고 네. 또 이제 그 방송국에 갔을 때 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그러니까 가수를 하겠다고 했으면 뭐 앨범을 내든지 좀 성공을 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듣고
2: 그렇죠,
4: 그러니까
2: 그렇죠.
4: 양면의 칼 같은 그렇죠. 그런 시선과 그 안에서 내가 괜히 포기하는 사람 같기 싫으니까 끝까지 해서 또 앨범을 냈던 것 같아요.
1: 근데 가장 좋은 시기에 네. 그렇게 오랫동안 공백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4: 네.
1: 그 시기를 좀 어떻게 견디셨는지 궁금해요.
4: 앨범을 딱 손으로 받아본 날 느꼈어요. 와, 내가 정말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활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TV에는 홍보가 안 됐지만요.
2: 그 TV에는 홍보가 안 됐는데 어디서 활동을
4: 어디서
2: 하셨어요?
4: 많이 했냐면요. 라디오 공개 방송 그리고 그 유리상자나 예. 또 넥스트 신해철 오빠 예, 그룹이나 예, 예. 박혜경 씨나 김범수 씨 노래 예, 잘하는 가수들의 예. 오프닝 밴드.
2: 오~
4: 예, 그러니까 라이브가 하시네. 되는 가수에서 원 없이 공연은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2: 좀 무리가 따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네. 전혀 요동치 않던가요?
4: 네. 그냥 저희 기획사랑 헤어지면서 네.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그냥 저도 힘이 빠지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죠.
2: 아하.
1: 가장 힘든 시기.
4: 네.
2: 아하.
4: 나는 뭘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 너무나도 내 욕구, 욕망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 그런 것들을 이루는 모습을 위해서 살아온 거 아닐까? 지금 이렇게 멋있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멋있게 생각은 못했고요.
2: 10년을 쏟아부었는데 네. 결국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라는 힘듦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4: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같이 연기 시작했던 친구들은 자리를 잡은 것도 그렇죠. 보이고 굉장히 같이 했던 그 가수 친구는 정말 떠들썩한 스타가 되는 것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뭐지? 했던 것 같아요.
2: 나는 이게 뭐지?
4: 네.
2: 난 10년이나 공들였는데 이게 뭐야? 라는 고민을 엄청 잘못하면 늪에 빠질 수 있잖아요.
4: 그렇죠. 네. 네. 많이 좌절하고 혹은 원망하고 그리고 그때 또 IMF가 터졌기 때문에 음반사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2: IMF 시절이었어요.
4: 네, IMF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1: 계속 겹쳤네.
4: 저만 힘든 게 아니라
1: 모두가.
4: 온 국민이 힘들었고 근데 그때 저는 엔터테이너로 그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너무 주고 싶었는데 그 기회들이 잡을 듯 잡히지 않으니까 뭐 저도 그 힘듦 속에 있었죠.
2: 그러면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아니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4: 감사하게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4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늘 살았고 뭐 교회에서 그 뮤지컬 같은 거 하면 항상 주인공에서 막 하고 뭐 찬양단 하고 중고등부 뭐 철야 예배 열심히 하던 제가 범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었는데 대학교 가고 그러면서 탤런트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제가 대예배만 드렸죠. 그리고 그 공동체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았어요.
2: 대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 않아요?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도 못하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4: 네, 근데
2: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우리끼리.
4: 간신히 썬데이 크리스찬 했던 것 같아요.
2: 그죠?
4: 네.
1: 그냥 믿음의 끝만 그냥 붙잡고 있는 점.
4: 주일 성수.
2: 근데 그게 믿음의 끈도 사실은 안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거지 내가 가야 되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예배가 중요하고는
4: 맞아요.
2: 좀 소홀해지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4: 제가 그렇게 그냥 대예배만 참여하고 그랬을 때 저희 그 SBS가 참 믿음의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소그룹 모임이 있다고 같은 동기가 같이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허무하던 마음에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준비하신 자리였고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성장이 시작됐죠.
1: 그러면 가수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데 그 성경 공부 과정이 도움이 되었던 거네요.
4: 네, 다.
1: 근데 그때 극복했던 그리고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었던 그때 이 얘기를 좀 해주시지.
4: 네. 성경 공부 모임을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일을 열어주셨어요.
2: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 거네요.
4: 네.
2: 그러면?
4: 저희 그 연예인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 거죠. 교회는 다 달랐는데 그러면서 그 뮤지컬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 안 보였어? 연기자 정나온 뭐 했어? 그래서 저 가수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노래 잘해? 그래서 노래는 좀 잘하죠 이러면서 저 오디션 봐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봐서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 아시죠? 그 초연을 제가 돈키호테의 여조카 안토니아 역으로 국립극장에서 제 첫 뮤지컬 작품이자 다시 시작하는 작품이 됐죠. 그렇게 연기를 다시 시작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 전공이 이쪽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진짜 저의 첫 무대였거든요.
2: 그렇죠.
4: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뮤지컬 다시 오디션을 보면서 역할을 따서 해내고 요덕 스토리도 하고 뭐 친정 엄마까지 그리고 다시 드라마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힘들었던 시간이 저희를 쭉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던 김은수 목사님이라고 사나이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개척하셔서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를 다 모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매들은 각자의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나무의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으라고.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도전이더라고요.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그냥 우리 편한 사람들께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교회 공동체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2: 그럼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민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셨어요? 아니면 연예인들과 어울리셨어요?
4: 결단을 하고요. 두 달, 세 달 정도 정말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 제가 그때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소망교회 청년부에 등록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2: 그래요?
1: 근데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요?
2: 낯선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참 힘든데.
4: 네.
2: 낯가림 심해가지고 우리.
4: 심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막 다가가서 인사 잘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친해지면 굉장히 잘하는데.
2: 예, 처음에 그 문 열기가 어렵잖아요.
4: 네. 네. 그런데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두세 달을 정말 버텼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죠. 이런 신앙생활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네. 그런데 정말 주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서 결단하고 들어갔더니 너무 따뜻하게 다 받아주시고
1: 끌어주는 사람
4: 네, 그 공동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하는 그 DTS 예수전도단 프로그램 그거 하겠다고 뭐 이렇게 플랜카드 붙고 그래서 막 그 썼어요. 저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한테 이 막상 써서 신청은 했는데 집에 오는 길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여배우가 토요일 일요일 공연 안 하면 어떻게 살아?
2: 그렇지 그렇지
4: 어떤 감독님이 날 캐스팅하겠어? 교회 간다고 안 한다 그러면 촬영은 주말에 잡히면 어떡하지? 그 훈련이
2: 그 생각이 다 들죠.
4: 네. 7개월 정도 하고 아울리치까지 하면 1년을 써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섣불리 헌신한다고 했나? 막 그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들을 만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진짜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에 갈등을 만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목사님. 그래서 많이 기도했죠.
1: 그런데 사실 DTS 들어가게 되었지면 가장 중요한 시간들 무슨 요일에 금 토일에
4: 그 토요일 일요일을 토요일, 다 일요일?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1: 그러면 뮤지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는 상황에서 뭐 불안한 마음 같은 거 없었어요?
4: 많이 불안했고요. 되게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굳이 교회만 다시 목사님 말씀대로 공동체만 들어가면 됐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제 하나님이랑 딜하듯이 그렇게 기도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전화가 와서 간사님이 자매님 주님께서 자매님을 부르셨어요 이 훈련으로 이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님께서
2: 직접 얘기하시지.
4: 네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겠죠. 제가 이랬어요. 볼멘 소리로. 근데 그 말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다음날 집 앞에 교회를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서 아침을 먹고 또 기도를 계속했어요. 너는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다 해주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근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살았나가 확 느껴지면서 그냥 무릎 꿇고 막 정말 엉엉 울면서 다 회개했죠.
1: 그래서 다 내가 하는데 네. 네? 뭐 네가 뭐 꼭 뭘 걱정해 뭐 이런 마음 주신 거잖아요.
4: 너는 내가 다 하는데 왜 네가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네가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하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 시간들을 그 순간에 그냥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은 다 주님 겁니다. 제 인생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 훈련을 들어갔어요.
1: 근데 그 고백이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 깨달음과 함께 다 내려놓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딱 내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어지는 그 기쁨,
4: 네.
1: 그 환희, 그냥 붕 뜬 기분 뭐 이런 것들 좀 시험했을 것 같아요.
4: 첫 번째는 정말 죄송했어요 하나님한테. 네. 그러니까 회개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했고요. 그걸 알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뭘 주시고 뭐가 되고 싶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그 말로만 하던 기도 하나님 뭐 하는 게 진짜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1: 그때부터 아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되셨을 거예요.
4: 네.
1: 그리고
4: 그렇게
1: 그냥
4: 노력했어요.
1: 모든 것 계획하시고 네. 인도하신 그냥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2: 네. 근데 그게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왜 지나면 또 내가 나와요.
4: 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 DTS 훈련이 절대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2: 그게 몇 달이에요? 달짜리예요.
4: 아, 그 당시에는 7개월이었어요.
2: 길다.
4: 네, 그 당시엔 7개월이었고 네.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 예수전도단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는 건데 그 요일을 회사 다니고 일반 청년들을 상대로
2: 그래서
4: 한 거였거든요. 네.
2: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4: 궁금하시죠? 네.
1: 순종이 안 결과 하나님이 일이... 어떻게 하셨나?
2: 아 너무 궁금하거든요.
4: 그래서 제가 이제 캐스팅 디렉터 때 전화가 오면 네. 촬영 요청이 와도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2: 토요일 안
4: 촬영
2: 됩니다.
4: 촬영 걸려 있잖아요. 네,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요일을 바꿔준대요. 그래서 제가 네. 그 BTS 훈련하는 동안 훈련 한 번도

0: 제가 크리스찬이었지만 말씀을 매일 읽거나 뭐 잠언은 매일 읽었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DTS 훈련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물어보고 뭐 계속 음성이 들리고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 이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한테 먼저 항상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나오죠. 나오지만 그래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으로 다시 소급해서 가는 그 점이 제일 많이 막힌 것 같아요.
1: 가장 중요한 게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네. 바뀌어진 거네요.
0: 네, 네.
1: 근데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훈련,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 이 모습까지 오게 하셨는데 근데 사모님이 되셨잖아요.
0: 네.
1: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
0: 그러니까요. 제가 사모님이 됐더라고요. 네,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 전도사였어요. 네. 저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네. 이제 1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남편이랑은 나가사키에서 먼저 만났어요. 일본 나가사키에서.
2: 예. 짬뽕 먹으러
1: 갔어요? 뭐 행사 참석했나?
0: 아니요. 제가 그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 순장도 하고 사역장도 하고 이제 교회 언니 예. 그 시간을 충분히 또 보냈어요. 예, 근데 예.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서 제가 가정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짝이 안 나타나요.
2: 네.
0: 그래서 이제 골드미스로 가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에 그 순교자들의 그 순례를 다니는 도보 여행이 있어요. 난 저길 가야겠다. 저길 가서 순교자의 길을 걸으면서 좀 기도를 하면서 갔다 와야겠다 해서 거기를 갔었거든요. 혼자서. 근데 우리 남편도 그때 거기를 혼자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인사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그 작은 개척교회였으니까 예, 예. 좀 옮겨서 예. 하고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나가사키에서 봤던 분이 사역자라고 오신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
2: 전도사로? 아니 한번 봤는데 얼굴이 기억이 나요?
0: 네. 인원이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건 네. 같이 갔던 청년들이 그랬어요. 저 형은 H건설 다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왜 건설회사 다니는 일반 회사원이 사역자로 어떻게 오지 갑자기 전도사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H건설이 아니고 헤비타트라는 그 NGO 단체를 네. 다녔고 실제로.
2: 네.
0: 그런데 남편은 사실은 신학교를 나온
2: 네.
0: 그리고 나서 신대원을 가지 않고 NGO로 전향을 했던 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도부 여행에서 그 목사님이 네. 얘기를 나눠보고 같이 사람 살리는 목회를 하자고 손을 내미셔서
2: 네.
0: 또 우리 남편도 하나님 음성 좀 듣고 예. 사표를 내고 교회로 다시 온 거죠.
1: 그럼 결국은 전도사와 그 성도와의 만남이 됐구나.
0: 네.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제가 또 1년 후에 그 나가사키 1년 후에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데
2: 네.
0: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솔자가 필요하잖아요.
2: 네.
0: 그 인솔자로 저희 남편이 온 거예요. 박웅이 전도사가.
2: 네.
0: 그래서 같이 2주 동안 이제 성지 순례하면서 녹화하면서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
2: 그럴 수 있죠.
0: 네. 그러면서 뭐. 서로를 알아가고 우리 나가사께서도 한번 보지 않았나요?
2: 네.
0: 이러면서.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네. 한국에 돌아가면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2: 그 전부터 썸을 좀 탔나요?
0: 아니에요. 바로
2: 전혀?
0: 그냥 네, 교회에서도 인사만 하고 지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 14일이 네. 특히 특별했던 네. 것 같아요.
2: 그래서 서울 가면 식사 한번 하실래요? 했는데
1: 그때 반응은 어떻게
2: 먹겠다 했어요? 아니면 생각해 볼게요. 됐어요. 어느 쪽이에요?
0: 속으로 네. 아 되게 용기 있다 성도한테 그래서 네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러고 만났는데
2: 네.
0: 그 후 1년 정도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2: 만나서 첫 만남
0: 네.

0: 그래서 이제 서로 밥을 먹는 정말 둘만의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느낌이 온다.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뭐 이런 느낌이 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만남에서의 그 지금 남편 되신 목사님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1: 제가 남편을 그 만나보기로 결심한 일은요. 네.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파도 찰라치면서 예수님 생각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을 탁 들더니 두 영혼이 이렇게 만나는 시점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만난 시점에서 함께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우리가 가보다가 아니면 이렇게 다시 자기의 갈 길을 간대요. 자유함을 갖고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라면 우리가 같이 갈 영혼이라면 어떤 분들은 사모가 꿈이라고도 하시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모가 험난한 길이라고도 하시고 근데 저는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허공에 탁 손가락 대면서 영혼의 만남을 얘기했을 때 영혼의 만남? 굉장히 새로웠고요. 교제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역자니까 뭐 그래서라기보다 제가 늘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저는 저보다 그러니까 인간인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2: 뭐 전사니까.
1: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남자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남자라면
0: 사역자잖아요.
1: 네.
0: 너무 생각 안 하신 거 아니에요?
1: 이제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딪힐 때도 있는데요. 아,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결혼 초반에는 우리 남편이 당신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할 거면 왜 사역자랑 결혼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예. 남편이 그냥 담담하게 탁 얘기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0: 근데 일단 새벽기도 나가실 거 아니에요?
1: 네.
0: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1: 4시 반에는 나가야 되고요. 요즘엔 좀 조정이 돼서 5시 정도에 나가는데 일찍 일어나죠.
0: 그럼 아침 챙겨줘요?
1: 아니에요. 아침에는 그냥 갑니다. 아침에는
2: 그럼
1: 그냥
2: 지금 남편분이 아직도 전사님이세요?
1: 아니에요. 지금은
2: 목사님 되셨어요?
0: 네. 목사님 되셨어요?
1: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네, 지금 박웅희 목사님입니다.
2: 그러면은 아직은 그 교회 부역자로 있나요? 아니면은
1: 네.
2: 부역자로?
1: 지금, 네,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아직은 사모님으로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1: 네, 목사님 네? 잘 아시네요. 네,
2: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뭐 후임자로 가시게 된다든지 개척을 하게 된다든지 담임 목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모가 얼마나 빡센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보다 목회자보다 더 어려운 길이 저는 사모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0: 원래 연기자보다 매니저가 더 힘들잖아요.
2: 네. 네. 그러니까
0: 뒤에서
2: 없이,
0: 돕는 배필
2: 뒤에서 소리 없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 목사는 강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데요.
1: 네. 네?
2: 사모님들은 꽁 하고 담고만 있어야 되고
1: 네.
2: 별의별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그러거든요.
0: 네. 목사님들은 네. 예화로 사모님 들잖아요. 사모님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데 목사님 표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목사님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1: 다행히 저희 부부가 사이가 좋고요. 아직까지 사이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회 목회를 위해서도.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남편이랑 살고 있냐면요. 나는 이 남편의 아내로서 사역자인 남편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자. 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내한테 위로를 받고 아내를 통해서 뭔가 평안한 마음을 얻는다면 목회 현장에 나가서도 잘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2: 제일 중요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2: 그리고 내가 앞에서 사모님의 역할이 힘들다고만 얘기했는데 사실 목회자의 길을 가고 사모의 길을 가고 이 길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자녀들 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모가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1: 네.
2: 이 길만큼 올인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목회자 남편 만난 거 축하드리고요.
1: 네.
2: 앞으로 그냥 하나님 영광에서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님들을 보면 네. 일단 입을 닫고 살아야 되고 귀를 닫아야 되고 정말 그 험한 길을 가시는데 가끔 보면 되게 힘들어들 하시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1: 네.
0: 지금 몇 년 되셨죠? 결혼하신 지?
1: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2: 그럼 많이 되셨어요.
0: 10년이면 뭐 이제는 통달하실 때가 됐네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사모님이 되니까 그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아우 나는 머리가 늘 단발이야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더니 짧으면 짧다고 뭐라 그러고 길면 길다고 뭐라 그러셔 반으로 잘랐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실 사모님이 되면 성도들이 계속 사실은 예의주시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근데 어때요? 연예인으로 예의주시 받는 것과 사모로서 받는 것과 많이 다르죠?
1: 네. 아직은 정말 부교육자라서 예. 그런 관심까지는 아직은 못 받는데 그래도 늘 마음이 좀 준비는 하자.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거를 저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저희 남편도 저를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는 제가 다른 무엇보다 그 목회, 목사,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인 게 좋았대요. 저는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0: 그러면.
2: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수많은 사모님들을 이제 보고 우리 부교육자가 한 30여 명 되니까
1: 네.
2: 사모님들 많이 보잖아요.
1: 네.
2: 이만큼 이렇게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모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역하면서요.
1: 네.
2: 마음 잘 지키시면 돼요.
1: 네.
2: 마음 안에 있거든요.
1: 네.
2: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상처 거부해버리면 돼요.
1: 네. 네.
2: 와. 그 마음만 잘 지키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0: 그 어쨌거나 사모가 되면 연기할 때
1: 네.
0: 고민 엄청 할 것 같아요. 캐스팅이
1: 맞습니다.
0: 들어오면
1: 네.
0: 내가 이 역할을 해서 불륜녀 이런 거 절대 못할 거 아니에요. 뭐 나쁜 역할 이런 거 절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착한 역할이 요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틀리면
1: 네.
0: 막 그 악녀나 요새는 그렇게 막 정말 야 저런 역할까지 해야 돼 하는 역할들로 요새는 다 너무 변해져가고 있는데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려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캐스팅 들어왔을 때?
1: 제가 제 남편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알아봤듯이
0: 네, 네.
1: 저희 남편도 제 직업의 네. 가치를 처음부터 존중해줬어요.
0: 그래서?
1: 그래서 여보 배우는 누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해.
0: 그게 더 힘들다. 그게 더 부담스럽다. 그래서요?
1: 그래서 제 마음은 너무 자유하고 편안해요. 그리고 작품을 고를 때는 제가 고민은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좋은 작품이 와도 그 캐릭터가 저랑 잘 맞지 않고 사실 배우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연기는 100% 가짜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몰입을 해서 그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표현하고 싶은 배우로서의 어떤 그 욕구는 있지만 그런 캐릭터를 표현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캐릭터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전체를 볼 때는 그 나쁜 캐릭터를 어떻게 정죄하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전체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하는 게 배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욕심나는 작품이 있긴 하지만요. 그렇죠? 캐릭터에 들어갔을 때 내 상태가 나왔을 때도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그러면서 또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잘 소화할 만한 역할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2: 제가 네. 이렇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나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그 순간만큼 사람이 굉장히 악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맞는 네? 말씀이세요. 네.
2: 그렇게 드라마에 빠지고 그렇게 영화에 빠지다 보게 되어지면 한동안 그 세계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 그런 좀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가 중심이 단단해야 캐릭터한테 잡아먹히지 않는다고.
2: 맞아요.
1: 그래서 단단하게 그 일상의 삶이 좀 건강하고 튼튼한 분들은 그런 좀 힘든 캐릭터를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어요. 들어갔다 나와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배우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잘 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부부싸움도 하시죠?
1: 합니다. 네, 하루에 세 번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요.
0: 어떻게 풀어요?
1: 어떻게 푸냐면요. 네. 그,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고 남편한테 배운 점인데요. 잘못을 인정하기. 그래가지고.
0: 근데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인정하고 싶진 않잖아요.
1: 그때는 이제 각자의 시간을 가져요.
0: 아.
1: 네,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네. 각자 기도하겠죠? 근데 저는 기도하거든요. 네.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네. 막 하나님 정말 이거는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 막 얘기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왜 항상 제가 잘못했죠?
0: 하나님 꼭 나보고 네가 가서 사과하래.
1: 항상 그게 저도
0: 기도 안 하려고.
1: 너무 신기합니다.
0: 기도하면 나만 불리해.
2: 신종이한테.
0: 그래서 안 하려고요 기도.
1: 그래갖고 항상 가서 여보 잘못했어요. 싹싹 빌게요. 이렇게 저희는 이게 그 부부의 멘트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멘트가.
0: 그러면
1: 잘못했어요. 싹싹 빌게요. 나 그래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이 잘못할 때 있어요. 분명히.
0: 그쵸.
1: 사소한 거예요. 그러면은 싹싹 빌어요. 그러면 싹싹 빌게요. 이렇게.
2: 서로 잘하시는구나.
1: 네.
2: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미안해요.
1: 네.
2: 이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그거를
2: 잘못했을
1: 남편한테
2: 때 인정하고 미안해요 이 한마디면 그냥 눈독들이 사라지는 건데
0: 남편이 잘해요 미안하다는 얘기
1: 잘못하면은 미안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잘못해도 미안한 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결혼 그쵸. 초반에 네. 미안한지 알아도 하기 싫더라고요.
0: 그쵸.
1: 그랬는데 그걸 자꾸 보니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잘못하면 빨리빨리 미안해요라고 얘기하게 돼요.
2: 오히려 남편이 미안하다는 소리를 더 잘하시는구나.
1: 자기 잘못을 빨리 잘 인정하는 것 같아요. 고집을 잘 안 부리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했을 때 알아도 고집을 부리는 그런 약간 못난 마음이 있었는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래서 많이 따라하려고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젠 잘합니다.
0: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거 힘들죠. 근데 따라가면 되죠.
1: 네,
0: 힘들어도. 저는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져도 따라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사실 못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어쨌거나 사모님이 돼서 그 길을 간다면 저희 연예인들 중에 이제 사모된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꽤
1: 맞아요.
0: 많죠. 이지도 그렇고 김효진도 그렇고 사모가 돼서 이렇게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참 순종적이에요.
2: 아,
1: 네, 그렇구나.
0: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사모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잘 따라가실 것 같은.
2: 그러니까 아무나 시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1: 네.
2: 좀 준비된 사람.
0: 저는 옛날에 막
2: 사람.
0: 뜨거울 때 하나님 제가 사모가 아닙니다. 제 성격상 사모는 아니고 일단 새벽에도 제대로 못 일어날 것 같고요. 일단 그걸로 접었고 그다음에 승질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서 하나님 욱하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방해되니까 요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순종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1: 목사님이랑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여기 앉혀놓으신 것 같으시네요.
0: 순종하고
1: 가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잘하겠습니다.
0: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1: 남편한테 잘 순종하고요.
0: 네.
1: 네. 그 남편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너무 슬프고 외롭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거기 그 사람 있지라는 그 시처럼 그렇게 그냥 작은 빛으로 은은한 빛으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기도 제목은요?
1: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부가 어디에서나 그런 은은한 빛으로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에요.
0: 네.
2: 그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많이 준비시키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 살리는 그런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0: 네. 앞으로 이제 진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셔서 멋진 활약하시길.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사모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2: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시고 순종하며 사시고 요동치 않는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복덕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팝스타 에드 시런이 2016년 당시 연인과의 사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퍼펙트 심포니죠. 에드 시런이 연인과 함께 친구의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날 느꼈던 평범하지만 특별한 순간을 곡에 담았는데요. 기타를 중심으로 한 단순하고 따뜻한 멜로디에서 탄생한 노래입니다.

퍼펙트 심포니는 이 가사로 시작하죠. I found a love for me. 사랑을 찾았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할 사람을 찾았고 이 관계가 평생 갈 거라는 확신을 담았다고 하죠. 화려한 사랑보다 평범한 삶을 함께하고 싶다는 느낌을 담은 아름다운 이 곡을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첫 곡으로 Perfect Symphony, 리베란테의 김지훈과 진원의 노래, 이범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쩌면 거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뭐 그 순간에 같이 음악을 듣고 이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쭉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평범한 바람이 사랑이 아닐까도 싶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당신의 소중한 사람 수잔나 에른댕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1128님께서 오늘도 아침에 목소리가 완벽한 건영 DJ님, 일하다 잠깐 짬내서 문자 보내요. 공연도 최고, 라디오도 최고, 힘내세요. 이름은 부끄러워서 생략합니다. 공연을 보셨나봐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힘을 주셔서.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중 홀리의 합창, 로버트 쇼 지휘의 RCA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죠.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중 홀레의 합창을 로버트 쇼지위의 RCA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부터 사랑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랑, 어떤 이 단계별로 이제 결혼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것 같네요. 7737님께서 요즘 바쁘게 살다 보니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도 없었는데요. 문득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나도 저 새처럼 가볍게 훨훨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마음에 있는 걱정들은 잠시 내려놓고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힘차게 날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셔야죠. 가끔 그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저는 아직 무서워서 못했는데 번지점프 같은 거 그런 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전 패러글라이딩은 해봤는데 번지점프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이 무섭더라고요. 아니면 이 서울 근교에 있는 그 놀이 동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무서운 거 한번 타보시는 것도, 바이킹 같은 거. 뭐 해볼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태 전 한참 불안했던 시절이 있어요. 노래를 짓기 어렵고 잠도 잘 못 자고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없는 데다 불쑥불쑥 이유 없이 불안하고 식은땀이 흐르곤 했죠. 그맘때였어요. 처음으로 식물에 정을 붙이기 시작했던 때가. 아레카 야자와 고무나무는 그런 상태의 내게 선택된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때에 맞춰 물을 주고 해를 보여주는데도 하루가 다르게 시들시들해져가는 거예요. 딴 애는 도움을 준답시고 일단 이 둘을 한여름 땡볕에 내놓고 잎과 흙에 물을 콸콸 부어댔죠. 이렇게 햇빛을 보고 통풍 잘 되는 바깥에 있으면 하루 이틀 만에 건강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몇 시간 후 테라스에 있는 아레카 야자와 고무나무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고무나무는 그 탐스럽던 잎을 다 떨군 채 목대만 남았고 아레카 야자의 진녹색이었던 잎은 온통 갈색으로 타버렸더군요. 그날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낑낑거리며 화분을 테라스에 내놓고 콸콸 물을 부어주던 내 사랑이 이들에게는 독이었다는 것을요. 급하게 검색해보니 아레카 야자와 고무나무는 직광을 피해야 하는 식물이더라고요. 집에서 키우기 더없이 좋은 식물인데 그간 비실비실했던 건 아마도 내가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습으로 서서히 익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식물을 키우는 일은 곧 관심의 문제라는 걸요. 내 집에 어떤 창에서 가장 빛이 잘 들어오는지, 내가 키우는 식물이 건조한 걸 좋아하는지 습한 걸 좋아하는지, 1년생인지 다년생인지 관심을 갖고 길게 바라봐주면 즐겁게 크는 게 바로 식물이라는 걸요. 요즘 나는 사람들에게 식물을 길러보라고 추천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자신이 없다는 친구에게, 회사의 좁은 책상이 삭막하게만 느껴진다는 지인에게, 마음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괴롭다는 사람에게 식물을 추천해요. 만약 당신이 해가 덜 드는 집에 산다면 고사리류를 권하겠어요. 당신이 밝은 집에 사는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동백이나 율마는 어때요? 해를 좋아하고 물도 자주 먹는 아이들이죠. 귀찮은 건 질색이지만 그래도 식물을 드리고 싶다면 수트키가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궁합이 있듯 사람과 식물 사이에도 궁합이 존재해요. 각자 자기한테 맞는 식물이 자그마한 화분에서 자기만의 우주를 만들어가며 영차영차 새 순을 내고 산소를 뿜어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나도 언젠간 괜찮아지지 않을까, 천천히 조금씩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위안을 얻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0: White as Lilies, 백합처럼 하얀 카운트 테너 안드레아스 쇼의 노래였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이자 디어 클라우드의 베이시스트 이미랑의 책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해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반려식물이란 말도 낯설지가 않죠. 저자의 글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살 자신이 없다면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위로도 받고 기운도 얻고. 그렇지만 식물 역시 제대로 알고 또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생명을 돌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책 제목처럼 저도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해 봅니다. 저도 식물을 몇 번을 이렇게 키웠다가 또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들였다가 보냈다가 했는데 참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는 친구들. 이 저자가 키웠던 그 식물도 저도 한번 키워봤는데 이게 정말로 주기적으로 자주 줘야 되는 친구든 아니면 가끔 줘도 되는 친구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지금은 집에 식물이 없지만 이 글을 읽으니까 다시 들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 중 테마를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의 지휘로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쉰들러 리스트 중 테마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 지휘의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여수와쿠 키로님 박사님 지난번 들었을 때도 편안했는데 이번에도 잘하시네요. 환영합니다. 이번 주도 개근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늘 응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 재밌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폴의 꿈을 꾼 후에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장 이브 티보데 피아노 연주입니다.

폴의 꿈을 꾼 후에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장 이브 티보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457님, 늘 애청하는 청취자입니다. 정원님도 늘 담백한 입담으로 듣기 좋게 방송하시는데 건영님도 어쩜 그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지 너무 좋아요. 하시는 동안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참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음악 들으시죠. 바흐의 신나는 사냥은 나의 즐거움이라,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08번 중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칼 미닝거 지휘의 슈트가르트 칸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바흐의 신나는 사냥은 나의 즐거움이라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08번 중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칼 미닝거 지휘의 슈투트가르트 칸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6205님 뭐가 그렇게 복잡하셨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음악이 참 좋네요. 바쁘고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 차분히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지셨을까요? 그래도 이제 음악이 참 여러모로 많은 힘이 되죠. 우울할 때도 뭐 조금 기분이 다운될 때 또 기분이 되게 좋을 때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여튼 이 음악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6205님 오늘 음악 들으시면서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옵스 넘버 74번 중 비창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에를 사무엘 프리드만 지휘의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B단조 옵스 넘버 74번 중 비창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에를 사무엘 프리드만 지휘의 러시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중 18변주 안단테 칸타빌레를 미하일 플라트네프의 피아노, 리보르 페셰크 지휘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김남조 씨,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 메조 소프라노 백나목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형입니다.

브람스의 6개 피아노 소품 옵스 넘버 118번 중 2번 인터메초 A장조 드미트리 알렉세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065님 여고 시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에서 들리는 피아노 연주에 매료돼 엄마를 졸라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11시까지는 일 멈추고 음악 듣고 있으려고요. 지금은 피아노를 계속 치고 계실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님이 피아노를 쳐라 해서 이렇게 학원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그땐 참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축제 때 갔는데 이제 어떤 남학생이 무대 위에 피아노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모든 관객들, 여학생의 눈이 다 하트로 변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 내가 저것을 왜 안 배웠을까 하면서 그 축제가 끝나고 집에 가서 저도 고등학교 때였네요. 엄마한테 저 피아노 배울래요. 그래가지고 막 반짝으로 막 엄청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물론 피아니스트가 될 만큼의 그런 강력한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 피아노를 조금이나마 친숙한 악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피아노 치고 계시죠? 6065님. 보케리니의 현악 5중주 2장조 오프스 넘버 11의 5번 3악장 미뉴엣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로 들으시죠.

포케린의 현악 오중주 2장조 오프스 넘버 11의 5번 3악장 미뉴에트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5335님 오늘도 출석 체크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합니다. 옆에서 남편이 누구냐고 목소리 좋다고 하네요. 박건영 배우라고 알려주며 제가 건영님의 대변인 노릇 톡톡히 했어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음악 들으시죠.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넘버 61번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지노 프란체스카티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옵스 넘버 61번 중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지노 프란체스카티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니님께서 음악 다 좋아요. 공부하는 것처럼 라디오도 듣게 돼 지치는 편인데 지침 없이 잘 들어요. 라디오를 공부하는 것처럼 들으신다고요? 왜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저희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정말 정말 우리 멋진 피디님께서 이 선곡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예,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피디님하고 음악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마음 놓으시고 음악을 들으셔도 됩니다. 네, 편안하게 즐기세요.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중에 여덟 번째 곡 아침 인사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레너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중 여덟 번째 곡 아침인사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레너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장현아님께서 음악엔 참 이상한 힘이 있어요. 뾰족해지던 마음을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주는 것 같아서 클래식을 들어요. 일하면서 들어서 날카로워질 때가 종종 있어서요. 날카로워지시는군요, 자주. 그렇지만 음악이 그 뾰족해지는 마음을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준다. 장현아님께서는 클래식 음악을 늘 함께 하셔야겠네요. 근데 음악이 없으면 또 이렇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점점 클래식을 들으시면서 스스로 또 그 뾰족해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음악이 없이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클래식을 계속 들으시면서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쾌엘 넘버 525번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뮤직 중 3악장 미뉴엣 알레그레토 4악장 론도 알레그로까지 네빌 마리너 지휘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들으시죠.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G장조 캘러버 525 아이네 클란의 나우튼 뮤지크 중 3악장 미뉴엣 알레그레토 4악장 론도 알레그로까지 네빌 마리너 지휘의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5994님 솔직히 음악의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한데 기동량하며 듣다가 어딘가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듣던 음악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유식해진 건가? 같은 착각 속에 혼자만의 희열로 대만족하죠. 나이는 많아도 감성은 늘 소녀처럼 살게 하는 아당에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이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한데? 근데 익숙한데에서 끝내지 마시고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찾아보셔서 이 음악의 작곡가 그리고 누가 연주했는지 이런 것까지 한 번만 더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나중에는 아 이거 누가 작곡한 곡이다 누구의 연주곡이다 이렇게도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제 세 번째 왔잖아요. 아, 물론 밖에서도 듣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도 레인보우를 듣곤 하지만 여기 와서 듣는 건 또 다르거든요. 조금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PD님한테 여쭤보고 아 이거 저번에 틀었던 곡인데 아 이거는 저번에 나왔었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랑 비슷한 시인데요. 5993님 저도 아당에 감사합니다. 카를로스 가르델의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카를로스 가르델의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테너 후안 디에고 폴로레스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플랫 단조 옵스 넘버 23번 중 1악장을 에밀 길렉스의 피아노 주빈 메타지휘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단법인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 김호연 연구소장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후추나방과 핀치부리에 대한 변화, 그것이 얼마나 진화의 증거로서 합당한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직선적 세계관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제시된 그림처럼 후추나방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핀치새라는 것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내용처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고의 지향점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이론이지 뒤로 갈 수도 없고 S자형처럼 꺾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진화론의 대표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향진화설이라고 합니다. 목적지향적인 어떤 진화를 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 안에 소진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진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진화가 모아져서 대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진화가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의 시스템이 바뀐 전혀 다른 생명체가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두고 설명을 하면서 진화론의 양날개인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위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면 소위 하등생명체가 고등생명체로 될 때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진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랜 시간 동안 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 저 그림처럼 날개도 나오고 다른 기관도 나오고 전혀 다른 새로운 기관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는 논리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 삼아서 보면서 자, 교과서의 소진화라고 하는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이가 쌓여서 진화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다시피 그 변이가 쌓여서 진화가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우리 가운데 어디에도 그렇게 된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곧 진화의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는 것을 200년 동안 가르쳐왔던 것이 진화론 논리입니다. 이번엔 대진화의 한 예를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양서류가 물고기에서 진화해서 물에서 땅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진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초파리 여기에서 100년이 넘는 실험이 진행됐지만 정상적인 돌연변이체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들이 우리의 교과서에 가르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소진화를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초, 중, 고, 대학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핀치부리에 대해서 전 교육 과정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의 여러 부리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스갯 얘기지만 새의 부리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알아볼 내용이 많을 거예요. 자, 다시 또 하나 중학교 교과서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진화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변이를 이루어서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이는 일반적으로 적응 현상이지 이게 돼지나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고등학교로 넘어와서 또 다른 내용을 하나를 보면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생존 경쟁, 적응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역시나 진화는 아닙니다. 근데 진화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 교과서 내용에 그림까지 등장해서 이렇게 핀치새가 진화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핀치새뿐만이 아니고 후추 나방까지도 소질환을 가지고 대진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의 오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교진치는 4차 청원을 통해서 후추 나방의 공업 암화는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교육당국에 이 내용을 삭제 내지는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하나 핀치 부리에 대해서도 역시나 저희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핀치 부리의 변형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 이게 보시면 2014년도, 2013년도에 이루어진 내용들인데 이후로 이 내용들이 우리 교과서에 여전히 등장하고 있고 상당 부분이 교과서 안에서 자연선택의 내용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자 핀치 부리 무엇이 문제인가? 과연 자연선택으로 부리가 점점 계속 두꺼워질 수 있는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핀치 부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부리의 두께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들 중에 보시면 부리가 점점 다양해졌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교과서들은 진화를 가르칩니다. 뭔가 지금 그 뉘앙스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리가 두꺼워졌다는 내용과 여기 보시다시피 부리가 점점 다양해졌다는 것. 이 내용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 그림을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핀치 부리가 두꺼워질 때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부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애초에 논문들이 제시했던 결과들입니다. 핀치 부리가 두꺼워지는 과정 중에 보시면 우기에는 먹이가 부드럽기 때문에 얇은 부리가 먹이를 먹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건기가 찾아오게 되면 다시 두꺼운 부리가 나타납니다. 진화론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보면 자 얇은 부리가 두꺼운 부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황진화설에 의하면 이 두꺼운 부리는 지속적으로 자연선택을 받아서 두꺼워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코믹한 내용이지만 이런 부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부리가 나타났다가 다시 비가 오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얇은 부리로 돌아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반복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자연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가 오면 얇아지고 비가 안 오면 두꺼워지고 실제로 그들이 맨 처음 제시했던 내용들을 본다면 부리는 계속 두꺼워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진화론 논리는 여전히 진동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핀치 부리에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들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핀치 부리의 변화는 DNA가 아니라 단백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진화가 이루어지려면 DNA가 변해야 그 다음 단계의 새로운 생명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구된 내용을 보면 핀치 부리의 변화가 DNA가 아니라 단백질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데 이 후속 유전학은 신다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학문이에요. 신다인주의 학문은 뭐냐면 DNA가 변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대진화를 일으킨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후속 유전학에 의하면 DNA와 생명체의 변화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간단한 예로 우리가 아이가 어른이 돼가는 과정 중에 DNA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이 근본 시스템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태적인 어떤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진화론자들도 지금 차츰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 후성 유전학조차도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의 논리에 맞도록 각색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다인주의의 대진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게 다인주의의 대진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해왔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핀치의 부리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유전자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오늘날 모든 교과서는 이것을 소진화, 즉 변이라고 말합니다. 소진화에 포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오늘날 모두 관찰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털이 변하거나 몸집이 변하거나 형태적으로 뭐가 좀 변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새로운 생명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든 교과서는 대진화에 대해서는 교과서가 절대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또는 대학교 교과서까지 대진화를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소진화를 가지고 대진화를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날 변이는 종내의 다양성에서 수없이 관찰되는 현상,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은, 자, 교과서 2015 개정, 2015년도에 교과서 개정됐습니다. 자, 이때 이후 현재 오늘날 교과서는 돌연변이라는 단어가 거의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진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합니다. 이만큼 진화론자들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새로운 변신을 해가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진화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 내용조차도 아마 논리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교과서에 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호추나방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핀치부리 자연선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추나방에 대해서 볼 텐데 여기 보시면 진화론 초점, 자연선택에 따른 검정색 호추나방의 개체수 증가, 이게 초점입니다.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오늘날에는 검정 나방 개체수 감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흰 나방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체수 평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 근데 이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호추나방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호추나방의 자연선택의 원동력을 보면 공업 암화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끼, 도시가 공업화되면서 이끼가 위장색으로 역할을 했는데 죽어버린 나머지 그 위장색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적. 자, 천적으로서 일반적으로 새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앞에 제시된 이 세 가지 내용들, 공업 암화, 이끼, 천적, 이런 것들은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유전자 변이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그 부분에서 이걸 연구했던 당시 영국의 버나드 캐틀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1953년도인데 이분이 이걸 연구하는 과정 중에 그 시기적으로 너무나 자연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방에 관련된 정보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나방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 생명체입니다.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방은 은신체로 보게 되면 햇빛이 들지 않는 둥그렇게 늘어지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지 밑에 보통 낮잠을 잡니다. 얘들은. 그리고 이 나방을 잡아먹는 천적들, 즉 새를 보면 새는 낮에 활동하는 동물입니다. 밤에 활동하는 생명체와 낮에 활동하는 생명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사실들이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이걸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공업 암화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업 암화라고 하는 것은 1953년 이전에 영국의 공업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굉장히 어두운 상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보시면 맨 처음에 1700년대를 보면은 나방의 흑백 비율이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 19세기 들어서 영국의 공업도시가 발달하면서 이제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가 어두워집니다. 그럼 매연이 발생하면서 이끼들이 매연 때문에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과정이 지속되는 중에 이제 캐틀웰이 1953년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제 실험을 완성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 흑백 비율이 상대적으로 까만색 나방의 월등히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자, 자연 선택이 맞으면, 자, 월등히 증가한 이 검정색 나방은 지속적으로 그 개체수를 증가시켜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국이 실질적으로 이 시대 캐틀레를 실험했던 이때쯤에 그 나라에서 다시 도시를 맑게 하는 공해 방지법이 입법됩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시 밝아지고 깨끗해지면서 이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와가지고는 다시 흑백 비율이 일정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보들의 결과입니다. 흑백 비율이 역시나 여기서도 핀치 부리처럼 개체수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 현상을 반복합니다. 그럼 만약에 다시 공업이 발달해서 영국의 환경 조건이 돌아간다면 분명히 검정 개체수가 다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 논리로 보면은.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자연선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대진화를 일으키는 자연선택.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간단히 여기 정리를 했는데, 자연선택, 핀짓의 호추나방, 부리가 두꺼워지고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변화, 없습니다. 어디에도. 핀짓의 부리가 변하는 것, 아까 단백질 변화라고 했습니다. 호추나방의 개체수 변화하는 것, 전혀 유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제시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을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바른 내용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내용처럼 자 진화론적으로 불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준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교육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보시면 자 여기 밑에 이제 결론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는데 진동하는 자연선택 여러분들 진동하는 자연선택 왔다 갔다 시속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교과서에 유일하게 자연선택이라고 해서 제시되고 있는 후추다방과 이 핀치부리는 오류가 많은 가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대진화가 가능한 것처럼 자연선택을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잘 아는 누구나 아는 동서고금에서 이 그림을 모르는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맨 밑에는 아마도 아메바 정도 수준의 생명체 그리고 세 줄기의 가지가 뻗어 올라가면서 오른쪽 위에 사람이 진화돼서 정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하지 않았다면 자연선택이 틀렸다면 자, 우리 가운데는 저렇게 진화하는 그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재구성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실질적으로 가지를 제거한 이 상태가 원래 맞는 그림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화한 흔적이 없고 자연선택에 의해서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앙적 관점에서 한번 재구성해 본다면 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각기 종류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시면 그 종류대로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상대로 모양대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이것들은 말 그대로 종류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한 세 가지 종류로 구별해 드리면 여러분이 보시면 첫 번째, 자, 종래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자연 선택도 종래의 변화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종을 뛰어넘는 변화는 관찰된 적도 없고 다윈이 그걸 본 적도 없고 그 후대 과학자들도 본 적도 없고 어느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종래의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종의 장벽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DNA는 모든 생명체의 고유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DNA가 변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본 결과입니다. 종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 이거는 이제는 모든 과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진화론의 새로운 변신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진화가 아니라는 말을 감히 여러분에게 저는 전달해 드립니다. 자, 종내의 변화 좋습니다. 자, 그러나 종의 장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종의 장벽이 있을 수 없다면 진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생명은 생명 안에서만 변화가 가능하지 생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생명체로 가는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삶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9월이 시작되고 이번 주말은 조금 더 특별한 노동절 롱 위켄입니다. 가족들과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공원에서 바베큐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다니고 누군가는 또 고기를 굽고 누군가는 그 옆에서 과일과 쌈채소를 씻고 있겠죠. 늘 바쁘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번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로운 그런 주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름처럼 뜨거웠던 시간도 있었고 반대로 무언가 천천히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일에 대한 마음이, 직장에 대한 마음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우리 믿음도 그런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참 모든 게 참 분명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움직였고 작은 일에도 감사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감사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무감해지기도 하죠. 그럴 때면 우리는 혼자 생각하죠. 나 믿음이 약해졌나? 하고요. 그런데 믿음이란 늘 뜨거운 것만을 말하는 걸까요? 늘 그렇게 확신에 차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새로운 계절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더 새로워지기를 다들 바라고 계실 텐데요. 오늘 내 삶의 찬양은 새로운 계절을 맞으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밀라노 한인교회 솔리스트 앙상블이었습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영국의 육상선수 데릭 레드먼드, 그에게는 이번 올림픽이 그 누구보다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 서울올림픽 때 경기를 시작하기 불과 몇 분 전 부리의 부상 때문에 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그는 그렇게 4년을 더 준비해서 마침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400m 준결승. 탕! 하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일제히 선수들이 다름질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결승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순간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붙잡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햄스트링이 끊어진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계속 달렸습니다. 관중들은 그렇게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레드먼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경기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보안요원을 밀치며 트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레드먼드의 친아버지 짐 레드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아들은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서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6만 5천 명이 넘는 관중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관중석에서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메달은 없었습니다.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여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같이 느끼지만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레드먼드 곁에 레드먼드의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는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9월의 첫 주말입니다. 새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도 않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절은 바뀝니다. 조용히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뜨거웠던 예전보다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고 그렇게 느끼시나요? 나무도 계절이 바뀔 때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세요? 하지만 나무 그 안에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우리 믿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싶어 할까요? 사람을 다시 믿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무너졌던 나 자신을 조금 다시 믿어주고 싶으신가요? 혹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실까요? 이번 주말 노동절 연휴인데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는 사람, 오늘 우리의 한 통의 전화가 필요한 사람은 혹시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너무 오래 괜찮은 척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너무 오래 지난 과거의 실패를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오늘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믿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마음이 아니라 잘 모르면서도 한 걸음 주를 의지하며 내딛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길이 과연 내일 어떻게 이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걸어보는 것, 그런 마음으로 이번 새 계절을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 9월 첫 주말 노동절이 있어 긴 연휴인데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조금은 여유롭게 천천히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웃음이 오래 머무시기를 바라봅니다. 혹시 혼자 계실까요? 혼자라면 지금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 오늘 제가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까지 외롭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로운 계절 앞에 믿음도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시죠. 크게 결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워가면서 여러분의 3개월 뒤, 3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개월, 3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까를 구체적으로 상상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려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말 롱위켄인데요. 꼭 한번 여러분의 3개월 뒤, 3년 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한 달이, 여러분의 1년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따뜻한 이야기, 좋은 찬양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행복한 연휴 잘 보내십시오. 샬롬.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세트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제32편 다윗의 마스길.
3: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2: 제33편
0: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4: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0: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0: 제35편 다윗의 시.
1: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0: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래서 나름대로 대단했던 선수였어요. 앞으로 뭐 다른 일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아, 나 한국에 있고 싶지 않아,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상태까지 가게 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슬럼프, 번아웃만 1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있었어요. Why not? Why not?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스케이트 선수였고 지금은 멜로페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박승희라고 합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생각보다. 일단 저를 많은 분들이 뭐 올림픽 최초의 전 종목 메달리스트 혹은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최초의 전종목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또 최초로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을 함께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래도 나름대로 대단했던 선수였어요. 네, 이런 저를 조금 어떻게 보면 부자라고 돈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금수저도 아니고요, 뭐 수십억 자산가도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좀 내었던 선수여서 여러 가지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멜로페는 저 이외에 직원이 한 명이에요. 저와 직원 이렇게 두 명이서 뭐 경영부터 시작해서 생산, 디자인, 뭐 공장까지 제가 다 다니고 있고요. 아주 굉장히 작은, 작디작은 브랜드입니다. 나름 선수 시절 제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갔고, 또 나름 나이는 30대지만 경력은 50대라고 생각하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분야를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저는 세바시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27살에 은퇴를 했어요. 굉장히 좀 이상하죠? 27살에 은퇴라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는데, 저는 10살 때 운동을 시작해서 17년 만에 운동을 은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이제 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뭐 다른 일 못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기엔 좀 늦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한번 전향을 하기도 했고, 또 그때 바닥부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고된 역경과 좀 힘든 일들을 겪어봐서 그런지 도전을 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이미 20대 때 알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은퇴를 하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아주 소중한 기회로 S모드 서울이라는 패션 학교의 장학생으로 한 달, 굉장히 짧지만 한 달이라는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됩니다. 패션을 공부하는 학교인데요. 직접 옷도 만들어보고 또 디자인도 해보고 실전과 가장 가까운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 내가 이 분야를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이 느낌을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됐고요. 그렇게 한 달 과정을 수료하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열려면 첫 번째로는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작은 도전들을 여러 번 거쳐야 합니다. 낯선 분야에 도전했기 때문에 저도 분명 이 분야가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유는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분야에 도전을 했잖아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많았었고,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시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점점 길어지면서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항상 있고, 또 뭐 SNS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뭐 가족들과의 대화도 없어지고요. 아, 나 한국에 있고 싶지 않아 라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상태까지 가게 됐고, 아무런 준비 없이 뭐 어학연수도 아니고 또 패션 공부도 아니게 그냥

본국으로 도피처럼 떠나버리게 됩니다. 정말 작은, 아마 영국에서는 은퇴 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고 계시는 해안가의 브라이튼이라는 굉장히 작은 마을에 심지어 영국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6개월을, 영어 저잘 못해요. 근데,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혼자 마트에 가서 뭐 사는 것도 두려울 정도로 집 밖에 나가지 않았었는데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헬스장에 가서 혼자 등록해서 운동도 하고, 뭐 카페에서 어학연수 온 한국 선수,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 이 저를 알아봐주면서 같이 조금 놀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많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는데요. 나 너무 재밌다. 이제 조금 다른 데도 가보고 더 오랫동안 있어보고 싶다 한 찰나에 저에게 혹시 이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치성 부비동염이라는 건강 악화가 굉장히 심하게 영국에서 오게 돼요. 열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데 이볼 쪽에 염증을 빼주지 않으면 약이 들지 않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하루에 8알씩 막 해열제를 먹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너무 아프기, 치아까지 아프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조금 느낌을 많이 받게 돼서, 이거 나 지금 당장 한국에 안 가면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에 휩싸여서, 뭐 뒤에 일정들이 제가 막 되게 많았는데, 바로 다 취소를 하고 당일날 제가 한국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돼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 힘든 시간을 도피하기 위해서 영국에 갔던 건데 돌아와 보니 전혀 나아진 게 없었고 더 나의 건강 악화만 얻게 되고 조금 더 많은 우울증과 좌절감이 많이 왔었는데요. 또 거기에 상실감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힘든 시간들이 1년 정도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슬럼프, 번아웃만 1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건 제가 영국 생활에서 저를 가끔씩 즐겁게 해줬던 정말 그림 실력이 좋진 않지만 끄적였던 가방 디자인이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한 번씩 끄적이고 할게 없으니까 노트에 맨날 끄적이고 이랬었는데 영국에서 가방 디자인을 했을 때 되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고 쉽게 떠오르고 쉽게 그려지고 했던 기억이 나서 가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큰 성공을 바라고 그 전에 작은 도전의 기회를 좀 무시했다면 인생 2막도 제가 봤을 땐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인생 2막은 어느 날 갑자기 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후에 저는 내가 가방을 하려면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까? 막막하잖아요. 뭘 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지 알아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정말 생전 모르는 가죽을 만져보기 위해서 공장도 가보고 시장도 가보고 그러다가 이거 내가 한번 손수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공방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바느질부터 뭐 가죽부터 안감부터 손수 만들 수 있는 공방에 가서 제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그렸던 가방을 디자인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되게 오랜만에 내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무언가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가방을 하나 만드는데 3개월이 걸렸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걸리면서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을 시기가 제가 은퇴 후에 방황을 했던 시간이 벌써 2년이나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이제, 이거 망설이면 안 되겠다. 1, 2년을 이렇게 날려버려?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런 결심을 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도전을 할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해준 한 모임에 나가게 돼요. 뭐 그러려고 나간 건 아닌데, 거기서 지금의 제 남편도 만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막내였어요. 그 모임에서 막내였고 거의 30대, 40대 정도의 분들이 계셨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들을 하고 계시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심지어는 너무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왔고 새로운 도전을 한발더 다가갈 수 있게 해준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전환점이 되어준 이 모임이 오프라인으로 많이 뛰고 직접 겪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어요. 그 이후 저는 가죽시장을 처음으로 혼자 돌고 샘플실과 공장도 알아보고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한 300만 원 정도를 날려요. 초반에 가죽시장을 돌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퍼 있잖아요. 많이들 보시는 가방에 달린 지퍼인데 그 지퍼를 제가 생산에 맡겨야 되는데 그 지퍼를 재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길이를 재는 방법을 몰라서 몸으로 부딪혀 봐야 되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재서 드렸는데 그게 잘못 나온 거죠. 그렇게 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 300개의 지퍼를 네 이제 그 돈을 날리게 되는데 아직도 그 지퍼는 제 사무실 옆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너무 쓰고 싶어요. 근데 근데 이 실수가 저의 실수이기도 하고 분명히 그랬지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느낌이었고 너무나도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각의 전환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 이런 실수들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실수들을 지금 내가 혼자 할 때 해보지 않으면 만약에 직원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재는지도 모르고 이런 걸 내가 몰랐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지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의 전환을 가졌고 저를 응원해주게 되더라고요. 인생 2막을 열 때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전에 하던 일을 하면서 얻은 결과와 깨달음입니다. 선수로서 제가 17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었고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 또 무언가를 이뤄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소치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500m에서 다른 선수 때문에 넘어지면서 스테로이드를 바로 맞아야 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정말 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마 올림픽 때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가 세 종목이나 돼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맞으면서까지 이런 부상이면 난 이제 끝났다. 이번 올림픽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안 되겠다.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다 해서 스케이트 훈련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매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다리에 붕대를 감고 제가 스케이트를 신게 됐고요. 올림픽 기간이 되게 짧았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제가 1000m와 3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2관왕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러려고 제가 말한 건 아닌데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붕대를 감고 한다는 게 힘들었고 정신력으로 정말 버티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런 경험들 정말 좌절과 실패와 이런 어떻게 보면 제가 또 그걸 겪고 일어나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이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제가 혼자 방황했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더욱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도전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그 많은 경험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어나가는 것이고요.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순간들에 저도 모르는 사이 선수 시절 경험들을 아주 자주 떠올리고 있습니다. 작은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생 2막을 열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도전이나 인생 제3막에도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고요. 도전을 계속하는 한 어려움에 부딪힐 가능성이나 실패의 위험도 높아지겠죠. 근데 안전하게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일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뭐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요즘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인생에서 이런 좌절, 실패 혹은 행복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책상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감정들을 앉아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확인하고 수백 번 연습해야 이런 것들이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비결인데요. 이게 비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운동은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서
하지도 않았었는데 은퇴하고 여러 가지 도전들을 거치다 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도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큰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운동부터 시작을 하셔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도전에 성공하려면 나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야 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항상 유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도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체력 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승희였고요.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에서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산수 같은 여자 오네게입니다. 심사위원분들이 도미노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 이거 됐다. 이거 되는 주식이다. 실제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6개월 만에 신제품 매출만 27억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주는 보상이 뭔지 아시나요?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한국에 오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일이 하나둘씩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점검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한국 생활 12년 차 오네게입니다. 여러분은 재능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송 대회에 참가하고 실제로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집에서는 볼펜을 입에 물고 이제 발음 연습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신문 방송학을 전공한 것도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인생은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분명한데 특별히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이 카자흐스탄의 방송국 생태계 자체가 저랑 결이 좀 안 맞고 정서가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이 좀 카자흐스탄 정서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생각 하나로 저는 오히려 아 내가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게 내 길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면서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푹 빠졌습니다. 정말 블록버스터급 조난이긴 한데 어느 날 한국문화원에 다니던 제 고등학교 후배가 저를 꼬셔서 어떤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가자고 엄청 조르고 졸라서 따라갔는데요. 알고 보니까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문화교류 콘서트인 거예요. 그 콘서트에서는 이제 아주 유명한 송일국 배우님께서 축사도 좀 해주시고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 노래들이 나오고 또 장구와 가야금의 그런 전통 공연들이 펼쳐졌는데요. 저는 그 공연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좀 아려왔습니다. 여기가 내가 옛날부터 속해 있어야 했던 그런 내가 아닌가 하면서 상당히 좀 애틋하면서 애절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물론 공연 자체가 그런 애틋한 공연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이제 앉아 계셨던 고려인 두 분도 한국어로 대화를 하시고 또 한국어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와, 정말 한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바로 다음 날 한국문화원에 가서 한국어 수업을 등록해서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아, 그래, 한번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길이 내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한국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온 건 아니고요.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한 명 내지는 두 명씩 뽑는 정부초청 장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뽑혀서 운 좋게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오는 도중에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신문방송학과를 2학년 1학기까지 다녔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아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그냥 졸업하고 석사를 차라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는 다 아예 안 듣고 포기하고 편입이 아닌 반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지 이제 3개월 만에 저한테 아주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세계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학당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어학당 선생님에게 가서 아 선생님 여기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한다는데 저 여기 나가서 대상 받을 것 같은데 혹시 제 스피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음씨 잠깐 선생님께서 다행히도 저를 열심히 지도를 해주시고 둘이서 빈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막 발음 연습도 하고 내가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지 그런 스피치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요. 무대 위든 인생이든 절대 움츠러들면 안 된다. 전부 다 기세다. 기세 있게 나가라라고 해서 저는 무대 위에서 최대한 뻔뻔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제 상당히 평범한 자기소개를 하는 도중에 저는 나와서 딱 당당하게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산수 같은 여자 오네게입니다 하고 딱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더니 심사위원분들이 거의 도미노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때 든 생각이 이거 됐다. 이거 이거 되는 주식이다 하면서 정말 신나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 온 지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도 똑같이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 똑같은 원예계였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일이 하나둘씩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저는 지금 화장품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이라는 업무를 맡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회사 자체 브랜드의 이제 홍보와 마케팅 일을 담당했는데요. 실제로 동남아 마켓을 운영하고 스토어 팔로우 수를 3명이서 900명까지 올리고 실적을 냈습니다. 역시 난 또 뭔가를 해냈다 하는 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제 일에 손을 많이 못 대게 됐습니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회사에 오가면서 그럼 뭐 사내 정치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이해 관계자들의 얽히고 설킨 그런 사연 때문에 제가 제 일에 권리를 많이 행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일이 현저히 낮아지다 보니까 나는 이제 뭐하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점심때까지는 어떻게든 좀 때우겠는데 점심 먹고 나서는 막 졸리고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럴 바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자 하면서 이제 대표님이나 제 상사들에게 이것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것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결제를 받으러 갔는데 다 반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삐뚤어진 마음에 나도 그냥 시키는 것만 해야겠다 하면서 상당히 좀 게으른 직원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회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제품 개발 부서의 담당자분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퇴사함과 동시에 그분이 맡던 업무가 고스란히 저한테 넘어왔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나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러 들어온 사람인데 이런 업무를 나한테 맡기는 건 무슨 심보지? 하면서 별로 내키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는 일이었고 특히나 저희 KBT가 지금 엄청 활발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아주 좋은 광경을 제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 새로운 도파민을 찾았다. 이 일이다 하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담당자분들이 안 해주던 것들을 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품질은 상당히 고퀄리티의 품질은 원하는데 가격은 상당히 낮은 가격을 원하는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기서는 바로 자르지 않고 이제 다양한 거래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좀 이렇게 매출을 열심히 좀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신제품 개발을 맡은 지 6개월 만에 신제품 개발 성사율은 98%를 넘었고요. 신제품 매출만 27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과가 보이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이런 일도 잘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좀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국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주는 보상이 뭔지 아시나요?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일, 저 일 다 맡아서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인간인 거를 몰랐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뼛속까지 문과였는데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들의 이런 신비로운 과정이 저한테 재미있고 제가 그 일을 해서 실제로 성과까지 이뤄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하나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제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니까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자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또 동아리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면접날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웬 천사 같은 차은우 같은 선배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별의 시련의 아픔이 정말 순식간에 치유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밥이 한 숟갈도 안 넘어가던 저였는데 그날은 제가 삼겹살에 소주에 김치찌개 밥 두 공기까지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안 좋거나 힘들 때 자리를 바꾸거나 자신을 좀 색다른 환경에 노출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를 또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리의 중요성을 한국에서 살면서 상당히 많이 깨닫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대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독도 사랑 말하기 대회입니다. 대회의 취지는 뭐냐면 독도에 대한 사랑을 글이나 스피치나 혹은 춤, 노래, 연극과 같은 그런 다양한 유형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그때 팀으로 출전을 했고 저희 팀 이름은 BTS가 아니라 DTS였습니다. 독도 소녀단이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제 팀원들의 신뢰로 실제로 연극을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연극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극의 내용을 아주 잠깐 이제 언급을 하자면 독도 근처에서 낚시를 하다가 어떤 일본 어부도 같이 낚시하시는 걸 보고 아 여기가 조선 땅인데 너는 왜 여기서 낚시하고 있냐? 너 여권 어딨냐?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일본 그 자치구에 잡혀가서 독도가 한국 땅이다, 조선 땅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일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일화를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을 해서 안영복 선생님께서 인스타그램을 하던 와중에 어떤 일본 어부가 아 다케시 마스바라시 하고 올리는 그런 게시글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를 좀 표출을 했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노래에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 많이 아시죠? 이 노래에 이제 개사를 해서 실제로 최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도 좋았지만 저는 독도에 갈 수 있었던 게 정말 제 인생의 큰 선물이었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한국 분들 중에서 독도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독도가 이 조상 3대가 덕을 쌓아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배가 뜰 수 있는 최적의 날씨가 다 뒷받침되어야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회가 개최되던 이제 10년째 개최됐었는데 독도에 갈 수 있었던 기수는 두 기수뿐이었고 그중에 조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말하기 대회에서 또 대상을 받고 공연을 하고 또 시나리오를 쓰고 회사에서 신제품 17개를 만들고 하늘이 점지해줘야지만 갈 수 있다는 독도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도 저는 충분히 말하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고 무슨 일이 생겨도 열심히 하는 성격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겼습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말할 기회가 생기고 글을 좋아하니까 글 쓸 일이 생기고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일을 좋아하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회사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와 마케팅을 하던 자리에서 제 능력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 능력을 꺼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점점 작아졌죠. 그런데 신제품 개발이라는 일을 맡자 다시 달라졌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자리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노력은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나에게 맞는 자리가 없다면 그 능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점검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내가 알맞는 장소, 알맞는 환경에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저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일이 생겨도 자기 자신을 너무 섣불리 판단하거나 그런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아, 이 자리가 정말 나의 능력을 꺼낼 수 있는 자리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여러분도 실컷 빛나실 수 있는 무대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교회 저스 더 처치.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와이스넘 비전교회 성기는 김찬영 목사입니다.
0: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찬영 목사님과 함께 또 신앙의 여정, 믿음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요. 정말 단순히 한 목회자의 삶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란 무엇인가, 참된 신학은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민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등에 대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함께 좀 통찰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찬영 목사님, 오늘 오신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오늘 목사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시고 또 제가 나왔던 총신대학원 또 총장님으로 섬기셨고 또 미국에서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 또 MDB, THM, 또 PhD까지 미국에서 다 하셨는데 한국에서 총신대 구약학 교수로 총신대 5대 총장님으로 섬기셨고 지금은 아에타라는 선교 현장에서 신학 교육과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현지 지도자를 훈련하고 목회자들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의원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예,
0: 목사님.
2: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의원입니다. 저는 16년도에 미국으로 다시 이주해와서 지금 메릴랜드에 살고 있으며 또 제 아내와 딸 둘, 두 가족이 제 주변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0: 네. 네. 목사님의 이력을 이제 앞서 김찬영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경험과 또 경력을 갖고 계셔가지고요. 네, 학문적으로나 또 가르침에 있어서 총장으로서 현재는 또 아이타 신학학위 인준 단체의 또 대표님으로 총장님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2: 예. 저는 일찍 미국 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교회가 개척돼서 4년 봉사한 적이 있고 지금 뉴욕 중부교회 지금 이름을 바꿔서 뉴욕 센트럴 교회 지금도 아주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30년 교수 봉직하고 14년도에 은퇴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인도로 현재 아에타 Association of Educators and Trainers in All Tribes 신학 이 학위는 지역마다 인준단체가 있습니다.
0: 네.
2: 국가 인준을 주는 데는 많지 않고 근데 우리 한인들이 만든 신학교가 지역의 인준을 받기가 어려운 관계로 네. 스스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선교사님들이 20개 학교가 모아서 만들어진 게 지금은 25년 된 단체이고 현재는 65개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컨소시엄이 한 50몇 개, 100여 개 학교가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이 신학 석사, 배출을 하고 신학 석, 다음에 석사, Master of Divinity 두 과정을 인정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미국에 한국인, 한인들이 만든 신학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 예.
0: 그런데 학위 인준을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아이타 신학 학위 인준 단체를 통해서 많은 한인 단체가 세운 그 신학대학 인준을 받을 수 있겠군요.
2: 미국에는 저희들 현재 멤버는 가지고 있지 않고 주로 선교지에
0: 네.
2: 한국
1: 중심으로.
2: 분들이 세운 선교지
0: 네.
2: 학교들이
0: 선교지
2: 인준
0: 학교.
2: 그래서 그들의 교수 재교육
1: 네.
2: 그리고
1: 네.
2: 학교가 학사 업그레이드 해주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0: 네.
1: 우리가 이 아에타도 궁금하긴 하지만 목사님에 관해서 조금 우리 총장님에 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2: 예.
1: 우리 사모님도 정말 귀하신 분이라고 알고 자녀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사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 저희 집사람은 유아 의대를 나오고 미국의 인턴 레지던스를 미국에서 하고
1: 네.
2: 그 다음에 정신과를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 쪽에서 정신권을 마치고
1: 네.
2: 12년 일하다가 제가 한국에 가는 바람에
1: 네.
2: 한국에 따라왔다가 미국 현지에 입대해가지고 미군에
0: 네.
2: 들어가서
0: 네.
2: 20년 넘게 봉사하고
1: 네.
2: 대령으로
1: 한인으로서 한인 여성으로 처음으로 대령을 하셨다는
2: 예, 한인 여성으로 처음이고
1: 네.
2: 또 놀라운 건 40 초반에 군대를 들어갔는데
0: 네.
2: 20년을 섬길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1: 네. 근데 좀 아쉬운 점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성으로 또 한인으로서 별을 달 뻔했다고. 그런데 아, 교수님 뒷발을 다니시라고 그걸 놓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 예, 주변에서 별을 달리하려고 참모대학 국방대학 공부 다 시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집사람은 행정으로 나가면 가정과 격리돼서 일하기 때문에 네. 가정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포기하고 대령 대략만 9년 하고 네. 제대했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아 사모님도 너무나도 이제 간증도 많으실 것 같고 정말 한인으로서는 자랑스러운 분이신데 다음에 저희가 한번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네. 갖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2: 그런 시간 좀 고맙겠습니다.
0: 네. 네. 목사님께서 가족 말씀해 주셨는데 5대째 신앙이세요.
2: 예, 저는 제가 5대째고 네. 네, 손주는 7대째고
0: 아, 네.
2: 저희 아버님도 유아세례 교인이고 그래서 아버님은 어릴 때 동네 다니엘
1: 네.
2: 나는 사무엘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만나면 내 이름은 기억 못하고
0: 네.
2: 사무엘 왔는가 아. 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님은 아마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소원을 한 것 같습니다.
0: 아.
2: 그래서 그게 자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어지다가
1: 네.
2: 고등학교 2학년 때 CCC 대학생 선교회
1: 네.
2: 근데 고등부가 있었어요.
1: 네. 네.
2: 그때 집회했다가
0: 김중권 목사님
2: 예, 그, 김 박사님 인도 때 그때 아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자원한 적이 있었어.
1: 네.
2: 그리고 72년도에 제가 23세 미국에 왔는데
1: 아, 오래전이네요.
2: 예, 네. 그때 워스민스터 애드미션을 워스민스터 학교 애드미션을 가지고 왔는데
1: 네.
2: 그때 막 영주권을 따는 시기였어요.
1: 네.
2: 그래서 그때 애틀랜타 한인교회에서 우리 좀 봉사해달라 해가지고 거기에 내려갔다가 일을 하는데 신학이 뒤로 미뤄지니까 항상 마음에 부담이 됐고
1: 네.
2: 그러다가 이제 텍사스에 전화하니까 중간 대학에 대학을 미국에서 대학을 하면 장점이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일찍 왔기 때문에 대학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하고 편입을 알았더니 오케이를 해줘서 가던 길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1: 네, 네.
2: 차는 대파됐고 저는 안경다리만 부러지고
1: 그리고 차가 다 부서졌는데도
2: 네. 네. 아주 원망한 사고였었는데
1: 네.
2: 근데 그때 하나님께 나를 인도했다는 것보다는 아, what a lucky I am.
1: 아.
2: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0: 네.
2: 그러다가 그해 돌아와서, 애틀랑 돌아와서, 내가 그때 일한 게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1: 네.
2: 그때 오후에 일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부르셨는데, 그때 사고 난 게 다시 기억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내가 엄청, 회개하면 울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2: 그러고 나서는 아니 내가 공부를 바로 시작한 게 낫겠다.
1: 네.
2: 그래서 곧바로 그 가을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
1: 네.
2: 이후로는 이 길만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강권하심이니까
1: 네. 네.
2: 뭐 큰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한국에서 총신이면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원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였잖아요.
2: 예, 예.
1: 거기에 가서 신학을 하셨군요.
2: 예, 예, 예, 맞죠. 거기서 제 MDU, THM 끝나고 나서 그 당대에 우리 복음주 신학교 박사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1: 네.
2: 세큘러 대학으로 뉴욕 유니버시티에 가서
1: 네.
2: 라피 밑에서 히브리어 전공을 했습니다.
1: 네, 그러셨군요. 네.
0: 네.
1: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으셔서 좀 안타깝지만 차 사고 나면서 다시
2: 예.
1: 깨닫게 하셔서 부름에
2: 그 지난 세월로 보면 하나님의 강건하심 차 사고도 강건하심이고
1: 네.
2: 그 다음에 박사 과정에 랍비하고 신앙 논쟁이 많았는데
1: 네.
2: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랍비가 저를 정통 랍비로 인정해줘가지고
1: 아.
2: 신앙 논쟁 없이
1: 네네.
2: 언어 일곱 개 고대 언어 일곱 개 공부하면서 맞춰준 것도 강건하심이고
1: 네.
2: 그 다음에 또 떳떳하지 아니하게 집에 성경 공부한 것이 또 교회로 만들어진 것 제 의사가 아니고
1: 네.
2: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었고 교회 개척에 4년 넘어서 한 120명 작년 모일 때
1: 네.
2: 또 총신에서 제가 1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1: 네.
2: 모교에서 저를 불러서 그것도 강권이요 3년간 계속 부르셔가지고
1: 네. 네.
2: 그리고 각권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강권하심 같아요.
0: 네.
1: 근데 청자님 얼굴 뵈면 너무 젊으셔가지고 72년에 여기 공부하러 오셨다고 보이지가 않고 72년 정도에 태어나셨다고 하실 정도로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엄청 네. 젊으시게 보이셔가지고 아,
0: 정말 그러시네요.
1: 그러시네. 네.
0: 그 지금 자녀분들이 있고 손주가 지금 7대째라고 하셨어요. 자녀분들 네, 얘기는 좀 해주시겠어요?
2: 네. 네. 하나는 환경과 석사까지 하고 지금 보스턴 쪽에서
1: 네, 네.
2: 환경공학으로 네. 전문인으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손주가 둘 있고
1: 네.
2: 그다음에 또 둘째 딸은 의사가 돼가지고 손주가 셋 둘째 딸은 저희 집 옆에 살고 있고
1: 네, 네.
2: 그들이 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니까 참 감사하죠.
0: 아, 그러네요.
1: 둘째 딸은 또 사모님을 따라서 의사가 되셨군요.
2: 아, 예, 예.
0: 네. 네. 아, 정말 그 손주, 손녀분들은 7대째라는 게 얼마나 정말 축복인지를 아마 자라서는 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8대, 9대 네. 믿음의 그 계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정말 가문의 네.
2: 아이고,
0: 그 축복을
2: 감사합니다.
0: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1: 그럼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거의.
2: 저희 증조하버 할머님이하고 저희 할머니 믿으셨는데,
1: 네.
2: 그 3.1 만세운동 직후에 선교사와 연결되면서
1: 네.
2: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창기에 핍박을 많이 받으시고
1: 그러셨겠군요.
2: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할아버님 믿으시고 증조 할아버님 믿으시고 그 마지막 거조 할아버님이 벗어나기 전에 예수 믿고 가셨고
1: 네.
0: 네.
2: 그래서 증조부부터 시작된 믿음의 흐름이
0: 네. 우리 한인들의 그 믿음의 계보를 지금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초창기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또 이제 복음을 들으신 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들으시고.
2: 그래서 지금 네.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0: 네.
2: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에 믿는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0: 아, 네.
2: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1: 그렇죠.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죠.
2: 예, 네. 예, 예, 예.
0: 얼마나 좋으세요.
2: 아니, 그렇게 된 배후에는
0: 네.
2: 저희 어렸을 때 할아버님이
1: 네.
2: 그 마루터 끝에 앉아서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0: 아, 네. 네.
2: 내가 할아버지 나이가 되니까
1: 네.
2: 자연히 아이들 기도가 나오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까지 네. 기도 안 할 수 없는
0: 네. 네. 네,
2: 막 그렇게 믿음의 유산으로 보아줍니다.
1: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총장님은 신앙생활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큰 어떤 스트러글은 없으셨겠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반대한다거나 그런 건 없으셨으니까.
2: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러면 목회하시면서 교수 그 길로 막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수월한 과정으로 가셨겠네요.
2: 아, 그렇죠. 예, 목양도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경 공부한 게 자연히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었었고.
0: 네. 네.
1: 그럼 그 교회가
2: 네.
1: 그 뉴욕에 있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던 그것이 교회가
2: 아닙니다. 교인들
1: 아,
2: 주변에 있는 교인들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해서
1: 네네.
2: 성경 가르쳐준 게 모태가 돼가지고 커졌고
1: 네.
2: 그래서 내가 뉴욕 중부 교회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교인 권사님 한 분이
1: 네.
2: 젊은이를 위해서 일할 거 아니냐.
0: 네.
2: 나이 드신 분은 당신한테 장례만 치러주면 되지. 왜 나한테 신고받느냐고. 이분이 젊은이들 가도록 많이 구원을 하셨어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제가 뉴욕에 그 롱아일랜드 뒤에 보면 뉴욕 스토니브룩 주립, 뉴욕 주립대학이 있어요.
1: 네.
2: 스토니브룩 뉴욕대학교라고. 거기에 가서 한인들 모였는데 가서 이제 예배가 모여있길래 그들 성경을 가르치다가
1: 네.
2: 그 중에 12명이 저희 집에 와서 3년간 매 금요일마다 저녁밥 먹고 3시간씩 성경을 가르쳐주는데 그것도 하나 중요한 그룹이 되어지고
1: 네.
2: 제가 미국서 목회하면서 제자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1: 네.
2: 교인들 훈련하다 보니까
1: 네.
2: 근데 그때 교인들의 변화를 눈에 띄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은 제자 사역을 곁들여야 된다 해서 교회 본질을 제자 사역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갔던 집사람이 이제 군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미군들과 결혼한 한인 여자분들의 어려움이 많아요.
0: 네.
2: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하면 집사람이 그들 성경 공부 좀 가르쳐라. 그래서 학교가 바쁜데 마침 화요일 날 오전을 비어가지고
1: 네.
2: 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해서 13년간 그래서 2년 주재하고 딴 지역 가게 되면 그분들 성경 가르치고 가르치면 배웠으니까 이 성경남을 가르쳐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일본들이 아마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1: 한국에서 교수님 하시면서
2: 예, 하면서 예, 중요한 것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변화돼요.
1: 네네.
2: 가정이 변화되고 변화되니까 자기들의 사명을 알게 되고 가는 곳마다 이제 무슨 공부 끝났는데 뭘 가르쳐야 되고
1: 네.
2: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난 것은 동대문에 사업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또 요청을 했어요.
1: 네네.
2: 그래서 그분들 또 2년간 가르쳤던 이분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지하교 리더들을 가르치시고
0: 네.
1: 바쁘셨네요.
2: 이분들이 중간에 학교들을 만드는 바람에서 본의 아니게 제가 중국의 학교를 개입하게 되고
1: 네.
2: 여러 군데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1: 뉴욕, 네. 한국, 중국, 네. 몽골 뭐 전 세계에 네. 제자들이 참 많으네요.
2: 근데 재미난 것은 신학교에서 제자는 목양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1: 네.
2: 근데 재미난 것은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신학생들 따로 모아서 성경 공부를 따로 시켰어요.
1: 네.
2: 왜냐하면 성경을 신학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배웠던 제자들이 다 개척들을 했어요.
1: 네.
0: 네.
2: 지금도 만나면 그때 개척했던 목사님들하고는 아주 가깝죠.
1: 네. 네.
2: 자주 찾아오고 지금 뭐 나이가 그때 내가 34세 종신 교수로 가다 보니까
1: 네.
2: 그분들하고 나이가 나하고 비슷해요.
1: 아.
0: 네.
2: 같이 들어가는데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1: 네.
2: 얼마나 그들 교회가 성장했는지.
1: 정말 네. 그 제자들이 축복이었겠어요. 제가 네. 그 고등권에 다니면서 한 그룹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 게 있어요.
2: 네.
1: 로버트 콜만 교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2: 야.
1: 가르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미 12명이 차가지고 아.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갔는데.
2: 야, 로버트 콜만이면 아주
1: 네.
2: 참 대표적인 학자인데.
1: 너무 귀한 그 자리에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총장님이 똑같이 한국에서 그 일을 하셨다니까 네. 너무 존경스럽고
0: 네.
1: 학생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2: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 아에타 석간 학교가 한 60여 개 되는데
1: 네.
2: 거기다 제자 사회가 하는 학교는 튼튼해요.
1: 네, 네.
2: 제자가 제자를 키우니까.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 자체가 설교에 도움은 되지만 성경 가르친 데는 큰 도움은 안 되잖아요.
1: 네, 네.
2: 근데 제자를 키워본 사람은 저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다 보니까
1: 네.
2: 그분들이 다시 다른 사람을 제자로 키우다 보니까 교회도 성장하고 신학교도 그 다음 학생을 받는 것도 준비가 되고
1: 네.
0: 네.
2: 그래서 제자 사역은 교회 목양의 본질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네.
0: 제자들을 이제 키우시고 또 그분들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런데 단순히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학비도 또 굉장히 많이 또 후원을 하시고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2: 그런 분들도 있죠. 예, 예.
0: 네.
2: 지금은 이제 선교지를 주로 돕는 거니까.
0: 네.
2: 마침 저도 연금이 있고 집사람도 연금이 있으니까.
1: 네.
2: 가능하면 그걸 좀 아껴서 선교지 가서 봄에 3개월,
1: 네.
2: 가을에 3개월 돕는 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1: 네. 정말 제자들 가르치면서 행복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또 그 행복의 그 길을 가고 계시네요.
2: 예, 감사한 것은 네. 종신의 제자들 선교지에 많이 있으니까
1: 네, 네.
2: 이분들이 뭉쳐가지고 함께 대화가 진행되고 이분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지니까
1: 네.
2: 감사한 일이죠.
0: 네. 아, 제자들을 선교지에서 뵐 때 얼마나 좋으세요? 네.
2: 아유, 감사하죠. 지금도 교수로 인정해 주신 얼마나 감사해요. 네.
1: 그래서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되게 젊으셨게 보이셔가지고. 근데, 총장님은 어떻게 보면 신학을 많이 공부하셨고, 또 신학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대가라고 하는 총신대학원의 총장님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문 신학보다는 현장 신학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다른 교수들은 오히려 공부를 그쪽으로 많이 하셨을 건데, 총장님은 그때부터 마음이 교회에 대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그 부분에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2: 9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1: 네.
2: 제자들이 졸업하고 노는 제자들이 많아요.
0: 네.
2: 왜 그럴까? 그때 이분들이 신학을 배웠지 성경을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0: 네.
2: 성경을 알면 사람을 가르치는데
1: 네.
2: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뭘까? 목양이 뭘까? 그다음에 신학 교육에 문제가 있구나 한 게 나한테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2: 웨스트민스터 THM까지 하고 뉴욕 대학에서 논문 쓰고 논문 수정하면서 교회가 됐어요. 그때 교회 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운들 하는데 교회가 삐걱삐걱해요.
1: 네.
2: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교인들이 자유주의 얘기한다 그러고 조금 불편한 아규먼트가 있었어요.
0: 네.
2: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칸 하비 선교사님, 하비 칸 교수님이 있는데 한국에서 네. 제가 한 학기 배웠고
1: 네.
2: 미국에 와서 웨스트민스터에 첫 클래스에 내가 또 배웠어요.
1: 네, 네.
2: 그때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 사경에 첫 번째 사경에 강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강사로 오시면서 3박 4일 지나면서 당신들이 가르쳐준 들한테 목회가 안 된다. 시간하게 아규먼트로 빠진다.
1: 네.
2: 그랬더니 그분이 I am so sorry. 우리가 학자, 교수로 키우다 보니까 목양의 부분은 우리가 많이 손을 못댔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 네.
2: 목회를 배우시고 한국 가서 도와주세요.
1: 네, 네.
2: 한국에 20년, 30년 지나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1: 네.
2: 그러다가 이제 90년 후반에 제 두 번째 안식년 때 미국에 왔고 제자가 달라스에 있었고 그 달라스에 간 김에 달라스 신학교에 교수 양해를 구하고 화요일이었습니다. 세 과목을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1: 네.
2: 세 분 교수한테.
1: 네,
2: 놀라운 건 세 교수가 신학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 주의를 가르치는데
1: 네.
2: 아주 탁월한.
1: 네.
2: 그때 아주 매우 감동이 컸어요. 아, 신학은 저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안식년 돌아와서 내가 그때 언약 신학을 가르쳤는데
1: 네.
2: 구약과 언약. 아규먼트는 빼고
1: 네.
2: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교환 자체를 바꿨어요.
1: 네네.
2: 그때 학생들이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1: 네.
2: 네. 그때부터 아, 신학보다는 성경 위주로 가르쳐야 되는구나 한 건 바뀌게 된 거죠.
1: 네.
2: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이 성경 중심이 되고 목양 중심이 되면서 그러니까 선교 얘기도 그집어내고.
1: 그러면 그 신학 중심과 성경 중심이 어떻게 지금 구별이 되나요?
2: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기로 오기 전에
1: 네.
2: 성경에 능해야 돼요.
1: 네, 네.
2: 성경에 능한 사람한테 신학은 토대를 세워주는 겁니다.
1: 그런데
2: 네, 네. 성경이 모자란데
1: 네.
2: 신학의 틀을 세워주니까 신학으로 성경을 읽어요.
0: 아.
2: 그래서 나도 목회 초년생 때 첫째 해의 문제가 뭐냐면
1: 네.
2: 내가 신학적인 해석으로 교인을 가르친 게 설교인 줄 알았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1: 네.
2: 교인들은 아주 이상한 얘기만 듣는 거죠.
1: 네.
0: 네.
2: 그래서 이제 그 하피칸 교수님에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내 구약의 주임 교수였던 팔마 로버슨 교수 그분이 목회하면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1: 네. 네.
2: 그래서 MDV THM 때 가르칠 적마다 5분 동안 목회 얘기를 해요. 목회하면서 네. 가르쳤거든요.
1: 네.
2: 그때 들으면서 학생들, 미국 애들, 아이, 또 목회 얘기하냐. 그런데 제가 90년대 넘어가면서 그 마인드로 저도 구약 따라서 5분간 목회. 현장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1: 네.
2: 근데 학생들 생각으로 현장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하고 현장 사이 괴리가 많은 거죠.
1: 네.
2: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다시 신학을 막 도움다면 첫 1년, 2년은 이론적인 신학으로 가득하면 성경 중 가르치고
1: 네.
2: 그래서 MA를 주고 그리고 그중에 목회하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MDV 들어와라. 그래서 MDV 1년은 목회학 이론 가르치고 1년은 강도사 시절이니까
1: 네.
2: 1년은 프랙티컬한 워크샵을 주면 좋겠다. 그것도 커리큘럼 하자.
1: 네.
2: 저는 4년제로 주장합니다.
1: 네.
2: 그래 되면 4년째 이분들이 목양을 배우잖아요.
1: 네, 네.
2: 그럼 교수는 누구냐? 현장에는 목회자들이잖아요.
1: 네.
2: 그 목회자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대서만 받아가지고 당신 목회를 통해서 키우면 돼요. 그러면 신학과 그다음에 현장이 연결되기 시작하잖아요.
1: 네, 네.
0: 네.
1: 그러셔서 총장님은 현장에 무시된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2: 아, 그렇죠. 네. 현장의 무시가 현장에 꼽히지 못하면 죽은 신학이죠.
1: 네.
2: 유럽의 신학이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0: 아, 네. 네. 저처럼 평신도로서 지금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문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말씀 그대로 보는데 이상하게 신학교를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은 학문적으로 신학을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랑 다르게 말씀을 오히려 해석을 해서 쉽게 또 이런 말도 하거든요. 오히려 신학 가서 신학대학을 가서 성경을 보는 거랑 또 그 조금 믿음이 다르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맞아요. 경우도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말씀이 먼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위에 이제 학문적으로 틀을 벽을 세우는 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2: 네. 미국 교회는 초중고 주일학교 성경 자체를 가르쳐요.
0: 네.
2: 그도 선데이스쿨 가면은 5분간 찬송 기도하고 55분이 성경 배워요.
1: 네. 네.
2: 한국 교회는 예배 보는 시간이 40분, 45분 걸리고 네. 성경 배우는 시간은 10분이 안 돼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초등학교 성경 한 번, 중학교 한 번, 고등학교 한 번. 그래서 미국은 교회를 잘 다녔던 친구들이 신학교 오면 성경에 능해요.
1: 네.
2: 우리 내 자신도 보면 헬라 히브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1: 네.
2: 또 제가 고대 샘저고 일곱 개를 했는데
1: 네.
2: 고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몰라요.
0: 아, 네.
2: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1: 네.
2: 그래서 내가 이 원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0: 네. 아우,
1: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
0: 저 말씀하시니까.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1: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0: 네.
1: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네. 우리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많이 배웠지
0: 네.
1: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2: 네.
1: 왜냐하면 공부해낼라 뭐 하려 합니까? 성경 오히려 뒷전이고 근데 지금 총장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0: 네.
2: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교회당에서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1: 네.
2: 내가 배운 만큼 다른 사람을 가르쳤을 때
1: 네.
2: 배울 때 성장하지 않더군요.
0: 네.
2: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쳤을 때 성장해요.
1: 네, 네.
2: 그래서 교인도 자기 제자를 키우면 성장해요. 성장하다 보면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더 공부해요.
1: 네, 네.
2: 그래서 배울 때 성장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배우고 남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 구조가
1: 네.
2: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져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1: 네, 네. 기다마 듣겠습니다. 네. 또 많은 사회 가운데 또 다문화 교회,
2: 예, 예.
1: 다세대 교회. 그 부분도 또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2: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안수 받을 때 주임 랍비 교수가 안수식에 참석했어요.
1: 네.
2: 네, 교회 설립 예배 당에 처음 또 설립하는 부분 또 저 안수 하여튼 2시간 예배였어요. 이 랍비 교수님이 두 시간 동안 참석하시고 논문 수정 때문에 찾아갔더니 아유 이제 반갑게 맞이하신 거예요.
1: 네.
2: 그래서 한국의 교수로 가지 않고 목양하는 것도 너희 민족을 위해서는 좋다. 목양하는 것도 나는 용납하겠다. 하면서 자기 랍비들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네.
2: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한국계도 살아남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을 좀 배워라. 유대인들은 히브리 학교가 꼭 있다.
1: 네.
0: 네.

0: 유대인들이 그 전통을 강조하고 세베스 디너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머니 계통으로 정체성을 인정하잖아요.
1: 네.
0: 왜? 전통이라는 건 어머니 손길로 넘어가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우리 후배가 얘기하는 게요. 한글을 한마디도 못한 한인 신학교로 왔는데 한국은 한마디도 못한데 깍두기를 먹으면 찾아온대, 냄새 맡고.
1: 네.
0: 네, 거기에 우리 정체성이 끼어 있잖아요.
2: 네.
0: 그래서 뭔가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물론 다 자기 교회 매여 있지만은 조금 넓혀서 3세대, 4세대 교회 미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해요.
2: 네.
0: 그래서 Korean, Christian, Identity 부분을. 그래서 지난번 어느 교회 목사 만났는데 그 교회는 한국의 70년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요.
2: 네네.
0: 지금도 주일 성수로 강조해요. 그러니까 주일 젊은 사람들은 이 고리탑탑한 교회가 있는지 하지만은 그 교회를 다닌 사람은 꽤 큰 교회인데 또 막 한국의 기독교인 나는 진짜 기독교인이다.
2: 네.
0: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 좀 이상하잖아 하고 얘기할 정도로
2: 네네.
0: 그것 다 one of them이에요. 우리가 또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2: 네.
0: 그러면서 다세대 부분들 다문화 속에 넘어가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 세대들이 인터내셔널 처치가 많이 되지만 3세대가 되면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1: 네.
2: 그럴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도 미국에 목회할 때 찾아봤던 자료 기억으로는 홀랜드 사람들이
2: 네.
0: 자기 네덜란드 말로 예배를 인도하고 그게 3세대까지 가능했다 그래요.
2: 네, 네.
0: 3세대 이후로는 거의 미국계로 들어가는 밤에 교단이 아마 스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는 2세대까지는 지금 많이 왔는데
2: 네, 네.
0: 3세대 부분은 아마 상당히 연구하고 그러나 하나 최근에 좋은 건 K컬처가 커지기 때문에
2: 네, 네.
0: 그걸 우리가 활용하시면 어떨까.
2: 관심들이 많이
0: 우리는
2: 있으니까.
0: 공동체 문화거든요.
2: 네.
0: 가족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 저는 지금 언약신학을 주로 가르치는데
2: 네.
0: 언약 공동체 중요한 개념인데 공동체란 개념이 교회가 약해요. 그래서 오히려 언약에 기반한 공동체 문화.
2: 네.
0: 그럼 언약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대조 사회를 살았어요.
2: 네.
0: 구별된 사회입니다. 아니, 독자적인 어떤 개토가 아니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2: 네.
0: 구별된 삶을 살도록 가르쳤던 교회들입니다.
2: 네, 네.
0: 막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도입하기도 필요하고
2: 네, 네.
0: 예.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새로 준비하지 않으면 3세대, 4세대까지는 쉽지 않을까 하는 좀 염려를 합니다.
1: 네. 요즘 사실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도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우리 자녀 세대가 사실은 3세대인데
0: 네.
1: 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완전하게 하는 건 좀 어렵다 보니까
2: 그렇죠.
1: 교회도 영어권 예배를 가게 되고 미국
2: 네.
1: 교회를 가다 보니까 한국인만이 가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1: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우리 K-Culture도 얘기하셨지만 또 요즘 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 학교를 다시 활성화하고
2: 그렇죠.
1: 또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꿈을 놓지 않고
2: 네.
1: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네. 그리고 옥사님께서 목회가 관계에서 출발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관계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관계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0: 옛날 70년, 80년대는 한국은 유교라는 큰 틀이 있었어요.
2: 네.
0: 틀 내에서 일했죠.
2: 네.
0: 교회도 그 틀 내에서 그걸 복음적으로 잘 해석을 했었고 그래서 70년, 80년대 공동체들이 많았죠. 동창회도 많았고 큰 틀 내에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만들어졌었어요.
2: 네, 네.
0: 예, 초등학교 동창회, 중등부 동창회, 무슨 동창회
1: 네, 네.
0: 또 심지어는 영락교인들은 미국 와서 영락맨, 중년맨이란 말을 쓸
2: 네.
0: 정도로
2: 네.
0: 근데 그게 1세대 문화였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2세대 넘어가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게 약해져요. 그러다
2: 네.
0: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약해져요.
2: 네.
0: 근데 재미난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70년, 80년대 또 중국의 90년대 이렇게 문화가 살아있을 때는 길거리 전도회도 받았어요.
2: 네네.
0: 중국 가서 말을 안 통하지 전도지 중국으로 전도주고 몇 마디 하면 이들이

0: 그 전도지를 받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는 모습들, 네. 얘기를 들으려고 기도하는 모습들, 네.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깨져요. 그러면 전도 전에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네. 관계를 만들면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제 제자는 서울에서 개척하면서 커피숍에 매일 같은 커피숍에 가요. 네. 그러면 점심때에 같은 시간에 오는 사람들을 눈에 보아요. 네. 의도적으로 접근해요. 네. 같이 앉아도 되냐, 뭐 하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만나고. 그게 만나면서 한 2주, 3주 이렇게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에 성경에 들어가요. 네. 네. 그 관계 없이 곧바로 성경 공부합시다. 그건 불가능해요.
1: 다들 이상한 사람이라.
0: 아, 그러면 네.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소의 관계. 네. 근데 재미난 것은 자기가 자기 친한 친구는 전도 못해요.
1: 너무 친한 친구. 네.
0: 그러면 네. 지혜로운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묶어요. 함께 이 사람이 내 친한 친구를 관계를 맺도록. 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서서히 뿌리로 내려가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60명 개척한 사람도 있어요.
1: 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인데 저도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0: 어렵습니다.
2: 아, 예수님도 고향과 가족들에게는 또
0: 그런 친구나 가족 전도 오면 네. 너나 잘 믿으라고.
1: 맞아요. 그 말 꼭 하더라고요. 아. 지금은 이제 내가 목회 오래 하니까 그래 교회 갈게 하고 나가고 네. 나가는데 가장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같이 전하니까 너나 잘 믿어 난 됐어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은 또 다른 그 관계로 통해서 이렇게 전하기 예, 예, 좋다는 예. 거네요. 네.
0: 하여튼 대화의 통로가 열어야 되니까 네. 우리 지금 사회는 이 단절 사회다 보니까 네. 낯선 사람의 말을 걷는 좀 불편해요. 네, 그냥 직장에서 호흡은 쉽지만 네. 좀 깊은 얘기하려면 관계가 없이는 접근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관계를 만들려면 주변에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제 그리고 관계가 맺어지고 어느 단계가 되면. 네. 특별히 한국 문화는 지금도 어렵지만 아파트촌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예수를 얘기하기 전에 자녀 얘기 끄집어내고 자녀 얘기하다 보면 서로 차 마시러 오가기 네.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문이 열리는 거죠. 네네.
1: 네. 여기 미국 안에서도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 전도하고 뭐 하는데 거의 뭐 그걸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0: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긴 하죠. 네.
1: 네. 네. 성도님들이 아는 분들을 네.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게 가장 나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총장님께서 언약 신학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청취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언약 신학이 어떤 건지 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언약을 갖고 또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지
0: 가장 비거는 예로 구약 신약이란 말의 의미 자체가 옛 언약 새 언약이에요. 네네.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Testament란 말은 유언이란 말로 번역이 와중점에 네. 좀 오해가 돼서 된 번역이고 네. 20세기 와서 이제 많은 고각을 통해서 이제 발견되다 보니까 거기에 주어진 개념이 유언 개념이 아니고 네. 약속 개념이에요. 네.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겠다. 네. 내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다 언약이에요. 네. 언약이란 것은 성경에 우리는 언약이 계약하고는 틀려요. 계약은 쌍방 계약입니다. 네네. 쌍방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네. 또 다윗에게 일방 약속이고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은 조건부가 붙죠.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일방적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 네. 그 약속이 이제 창세기부터 흘러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하시고, 그래서 범죄하게 되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 네. 셈의 가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문,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오늘날 와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돼서 교회 공동체가
1: 네.
0: 그래서 신약 신구약 전체를 보면 언약 공동체입니다.
1: 네.
0: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특별히 새 언약에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다.
1: 네.
0: 지금 와서 성령님께서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때가 되면 우리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완전 네. 속죄 개념이 나오고
1: 네.
0: 그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1: 네.
0: 이미 그분이 우리 모든 걸 사하셨고 그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느꼈고 누리고
1: 네.
0: 그 죄사함을 받은 상황 속에서 세상을 변화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그래서 주신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 네.
0: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빛이다라고 말해요. 이미 빛이다.
2: 네.
0: 그 빛이면 가족에게 이미 빛을 보임으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1: 네.
0: 근데 지금 그 사실들이 이슬람권에서 벌어져요. 이슬람권에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 생깁니다. 하나님이 네. 환상과 꿈으로 부르세요.
1: 네.
0: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1: 네.
0: 많은 사람들, 많이 보는 사람 인도네시아 인구 30%를 기독교로 볼 정도
2: 네.
0: 환상 중에 불러요.
1: 그러니까 이슬람
2: 이슬람으로 알고 있는데
1: 30%.
0: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저도 그 사회가는 프론트 미션 하는 분들 컨퍼런스 할 때 두 번이나 갔는데
1: 네.
0: 이해가 안 되고 혼합주의 좀 느껴져요. 두 번째 갔을 때 그러니까 목사인 이슬람에서 목사 된 사람 얘기하니까 나는 그 이사 알 마시 Jesus the Messiah 메시아인 예수를 그치. 믿는 무슬림이다. 근데 무슬림이란 말이 이슬람 믿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1: 네.
0: 신실한 사람. 신에게 신실한 사람.
1: 그렇군요.
0: 그게 마호멧이 아니고
2: 네.
0: 알라가 아니고 나는 예수께 신실한
1: 생각하는데.
0: 사람.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서
1: 네.
0: 근데 30년 넘게 일한 침례교 미국 선교사님 그분이 저한테 질문 한 20개 받더니 저한테 하신 마지막에 하신 질문이 있어요. 너 메시아닉 주를 믿냐? 믿는다. 내 친구도 메시아닉 주다. 너는 왜 메시아닉 이슬람만 안 믿냐? 저들은 무슬림이란 말은 더 페이스풀이야. 알라를 믿는단 말이 아니고 신에게 페이스풀한데 그 신이 알라가 아니다.
1: 예수다.
0: 네. 네, 메시아인 예수다.
2: 네.
1: 무슬림이 그음이었군요. 네. 우리 모르니까 네. 그냥 완전 마음의 그쪽으로 열성이신 분들을.
0: 네, 그쪽에 제가 오래 다니다 보면
1: 네.
0: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국계, 미국계, 유럽계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21세기 이슬람에 새 교회를 세우시는 게 초대교회를 또 세우셔.
2: 네.
0: 지금 이락 기독교 많습니다.
1: 네.
0: 시골에 가면 많아요. 터키 엄청납니다. 터키에 있는 신학교는 우리 인준을 받아서 국가 인준을 줘가지고 국가가 우리 졸업생들을 목사 인준해주고 교회 설립 허가를 주는데 교회가 150배 넘어요.
1: 터키로 네. 왔는 이슬람 중에서 이슬람인데도 거기서 네, 기독교
0: 맞습니다. 예.
1: 인준을 줬어요.
0: 예. 그래서 그분들 지역에 다 큰 교회들이에요. 100명, 150명 교회 많습니다.
1: 네, 네.
0: 계속 전도에 가면서.
2: 보통 메시아닉 주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네. 메시아닉 무슬림이라는 걸 오늘 저도 좀 처음 그런 네, 단어를 듣고
0: 메시아닉 무슬림이라면 네. 이제 그분들이 그 선교사님 네. 날 이해를 도우려고 메시아닉 무슬림인데 그분들은 무슬림 following Jesus 무슬림
2: 네.
0: following Jesus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회자 된 분이니까 감옥도 많이 갔고
1: 네.
0: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2: 그런데
0: 이제 이슬람 문화권 내에서는 모스크를 안 갈 수 없으니까 모스크는 가지만 나는 예수께 기도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맘들이 변화받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MP3로 보급을 많이 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쿠란은 너레이티브가 없으니까
1: 네.
0: 너레이티브가 된 성경 이야기 쿠란에는 구약을 읽으라고 그냥 구약과 그 다음에 복음서를 읽으라 그럽니다. 그걸 MP3로 보급해주면 그걸 귀로 듣다가 회심한 이맘들이 많아요. 그 이맘들이 선교사 찾아와서 성경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 감리교 선교사 만났는데 언제 2년밖에 안 돼. 인도네시아. 네. 근데 자기 관리한 사람이 3,000명이래. 그러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손을 들면서 악수까지 해서 아니 2년 동안에 3천명 했냐고.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 하나가 환상 중에 예수를 보더니 성경이 딱 이해 안 된다고 와서 네. 성경 가르쳤더니 이 마음이 자기 제자들 3,000명을 예수를 가르친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집단 세례도 했다는 거예요.
1: 또 하나님
0: 안 믿어지는 일들이죠.
1: 예, 하나님 예. 또 예,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네요. 예,
0: 새롭게 사역을 하시네요. 예.
2: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엄청난 예.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군요.
1: 예.
2: 많이들 가르치시고 이제 이런 사역을 쭉 이어오시면서 기억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0: 예, 예, 예.
2: 그 중에서도 좀 이분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다는 분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0: 최근에 만난 분은 참 제가 고개를 숙일 만한 분이고 실리콘밸리에서 IT로 큰 회사를 가지고 계시다가 저 르완다
2: 네.
0: 민족 상장 제노사이드 때 들어가서 레퓨지들 돕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2: 아.
0: 선교 사역을 하신 미국이 많이 알려졌어요.
2: 김평육 선교사님.
0: 그분 네. 내가 만나면서 거기로 완전히 숙였습니다.
1: 아,
0: 네. 아 정말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고
2: 네.
0: 나도 저렇게는 못한다 할 정도로
2: 아.
0: 또 중국에 들어가셔서
1: 네.
0: 또 처음 개척했던 교회 집사님이신 나중에 권사님 되시고 나중에 선교사로 들어가셔가지고 중국의 특별히 지체 부자여자들
1: 네.
0: 등소평 큰아들 네. 지체 부자여자들군요.
1: 네.
0: 그분하고 함께 중국의 지체 부자여를 만드신 분. 그분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서 조선족 목사들하고 누나 동생이 된 거예요.
1: 네.
0: 그때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누나 동생 만든까지는 했는데 목사 교육은 목사님 하셔야죠. 그래서
1: 네.
0: 제가 중국에 끼어든 겁니다.
1: 네.
0: 그분 때문에 들어가서 그 조선족 목사 재교육, 동북신학교 나온 조선족 목사들이 많은데 신학은 배우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2년제짜리 매달마다 한 주간씩 3기를 공부시켜서 전부 졸업생 재훈련시켰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한족 목사와 연결돼서 그래서 한족 신학교 가서도 열심히 가르쳐줬던 그래서 특별히 그들 중에 성경 통독 사역 하신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그랬더니 성경 통독으로 중국 목사를 바꾸고 통독시키면서 신학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 뿌리 내린 일들을 반영합니다.
1: 네.
0: 선교사 다니면 정말 저분 선교사구나라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2: 예,
0: 귀한 분들 많고. 근데 저는 선교사보다도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하고 싶네요.
2: 네.
0: 추천하셨어요.
2: 네.
0: 이번 동대문 사업 가셨고 동대문 사업단들 성경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이분이 성경을 깊이 배우면서 선교에 눈을 뜨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중국 선교할 때 그 장로님, 집사님 몇 분이 이제는 10만 부씩 만들어주셔가지고 그 학교를 여러 군데 운영했던
2: 네.
0: 이분들이 시간 나면 내가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2년간. 그때 배운 성경들을 가지시고 지역마다 가서 현지 평신도 가르치고 목사도 가르치고 놀라운 것은 중국 교인들이 왜 목사는 봉급받고 일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일하면서 예수 믿는데
1: 네.
0: 그 목사님이 사례 주는 걸 이해를 못해요.
1: 네, 네.
0: 근데 장로가 가서 교인들에게 십일조를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 거군요. 목사가 헌금 얘기하면 괜히 목사가 얘기하는데
2: 네.
0: 교인이 가서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문을 열고
1: 네, 네.
0: 아 그건 그 말이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지금도 새롭게 들리네요.
2: 네.
1: 평신도 분들이 하신 또 사역이 또 다른 역사를
0: 그러면요, 예.
2: 네.
1: 그러네요, 네. 오늘 총장님 모시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총장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야,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할 일이 많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회가 정말 많다는 걸 깨닥게 됐어요. 그리고 총장님께서 앞서 가시면 우리 후배들이 또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제가 오늘...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예요. 네. 목양은 숫자는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70이 넘어가면서 내가 가슴 깊이 새기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 네.
0: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1: 네.
0: 내가 세운 게 아니네. 예수님이 세우셨네.
1: 네.
0: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언급하신다면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1: 네, 네.
0: 근데 숫자로 판단한 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1: 네.
0: 그러나 최근에 교회의 형태는 바뀝니다. 가정 중심 공동체고 가정이 가정으로 엮어나가는 그런 교회로 이어간다면 교회는 다시 한번 꽃이 피워지리라 봅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로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0: 예,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모든 옷을 다 벗습니다. 목사란 옷, 선교사란 옷, 그 모든 옷을 벗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때 주어진 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게만 내게 남은 마지막 고백같이 보아집니다.
1: 네.
2: 네.
1: 청취자들을 듣고 함께 예수 믿고 또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모두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함께 나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네. 아,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총신대학원 총장님으로서 또 아에타 신학 학위 인준단체 대표님으로서 총장님으로서 함께 하시는 김의원 총장님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또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셨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 가지 또 소망과 비전을 오늘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요. 네, 우리 모두 안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향해서 또 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꿈꿔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도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나? 좀 사라져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2: 어떤 마음이 동주 씨를 가장 버틸 수 있게 하셨나요?
1: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죠.
2: 아.
1: 네. 그냥 엄마가 또 그때 항암하고 막 이러는 시기인데 제가 사라지면은 또 엄마는 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시면은요,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오늘 모실 분이 너무나 귀한 그 한 마리의 양입니다. 특히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재다능한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보세요. 미국 변호사, 화가, 작가, 사업가, 그리고 최근에는 연기자까지 도전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방송인 서동주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마리 양 서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야, 오늘 이 보라색 의상이 너무 화사하게 느껴집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언제 봐도 그대로세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그대로고
1: 네.
2: 세월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동주 씨한테는.
1: 사실 저는 이제 매일 제 얼굴을 보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많긴 한데
2: 큰일 나요.
1: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뵐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늘 한결같으시지? 근데 여기서 뵈니까 더 약간 인자해 뵈는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2: 여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1: 진짜 뭔가 성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래서 오늘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2: 저도 너무 편합니다. 동주 씨 오래간만에 뵈가지고 저도 너무 좋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서정희 작가님이신데 정말 늘 기도하시고 믿음이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제가 데뷔했을 때도 기도하는 분 하면은 서정희 작가님 다들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작가님께서 뭐라 하세요?
1: 무조건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아마 이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반년 좀 넘었나? 그래요. 굉장히 초신자이기 때문에 반대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냥 무조건 나가라. 왜냐하면 너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사람들이 부담 없이 또 시청할 수 있고 또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좀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응원을 또 의외로 해주셨어요.
2: 참 등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도 계셨고 주변에서 동주 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많았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린 케이스예요. 그렇죠?
1: 그렇죠.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다녔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막 필사도 막 해보고 이미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유학을 가면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교회와 굉장히 멀어졌죠. 그리고 나서 대학 가서는 이제 머리가 커졌죠. 제가 인간적인 마음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식이 쌓이고 하니까 좀 내 잘난 맛에 지냈던 세월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이제 마흔이 넘은 거죠. 근데 이 시점에
2: 거짓말하지 마세요.
1: 거짓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2: 말도 안 돼. 와, 서동주가 마흔이 넘었다니.
1: 그러니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와, 그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컸다니 하실 텐데 저 마흔이 넘었어요.
2: 믿어지잖아요.
1: 저도 믿고 싶지 않고 나이 얘기를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사는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 어린 시절에 떠났던 정말 한 마리 양처럼 그냥 길을 잃었던 양인데 마흔이 넘어서 갑자기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는 물론 굉장히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 제가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걸 넘어서서 아직 안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약간 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던가. 근데 그럼에도 계속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던 주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결국엔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2: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너무 소중하지 않으세요?
1: 너무 소중하죠. 아. 예,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예전에는
2: 그래 보이세요.
1: 화가 많았어요. 지금도 뭐 예민하고 화도 많지만 화가 유지되는 그 기간이 네. 굉장히 네. 짧아요. 물론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마음적으로 편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2: 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심이 느껴지는 동조 씨입니다. 아,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정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달란트가 굉장히 넘치는데요. 야 어떻게 여기 도전했다가 또 이것도 했다가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방송에서 뭐 MC도 보시고 이제 연기 데뷔하셨잖아요.
1: 연기 데뷔라고 네. 하면은 너무
2: 데뷔죠.
1: 아니 선배님 앞에서는 너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2: 아 저는 그냥 이렇게 후배들이 출연. 많아지는 거 너무 좋아요. 좋은 후배님들이 많아지는 거.
1: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그냥 카메오 출연 네. 잠깐 정말 몇 초 나왔어요. 대사도 네. 한마디밖에 없었고요. 네. 근데 제가 잘하는 거는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사실은 도전보다는 약간 틀어서 생각해보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하는,
2: 거절하지 않고.
1: 네, 거절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네. 연기도 사실 뭐 연기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데 네. 그냥 배우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배웠던 이유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고 제가 좀 딱딱하다, 약간 네. 로봇 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워낙 이제 감정을 좀 누르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하니까 늘 좀 편안해야 평온해야 이게 네. 일이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을 많이 누르고 살다 보니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항상 뭐 먹는 걸 먹어도 맛있다 했는데 안 맛있게 먹는다고 자꾸 다시 먹어보라고 하고
2: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1: 네, 놀래는 거에서도 와 했는데 안 놀래 보인다. 더 이렇게 놀래라고 웃어도 안 행복해 보인다. 더 웃으라고 하고 뭔가 이게 내가 감정 표현을 이만큼이나 잃었나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연기 공부를 조금 그러다 어느 날 다른 예능을 찍으러 갔는데 그 복도에서 다음 생은 없으니까라는 이제 김희선 선배님, 진선 선배님 나오시는 그 드라마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시던 캐스팅 디렉터님이 저한테 동주 씨 아니냐 하면서 옆에 지금 감독님 계시는데 그냥 인사해볼래요 해서 인사를 드렸다가 갑자기 이제 내일 촬영하는데 카메오로 올래요 해가지고
2: 그
1: 간 거예요.
2: 캐스팅이 되신
1: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받아들인 거예요. 그날도 그냥 와 신기하다 이런 우연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감사한 일이 받아들이자 해서 그냥 그렇게 카메오 출연을 하게 되고 그 뒤로는 이제 그런 현장에 갔다 오는 거를 되게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또 다음에도 또 뭐 있으면 뭐 출연 조금 작은 역할에 할 수 있냐 이제 이래서 저도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불러주세요 요 정도 예요. 그래서 막 데뷔라고 하기는 부끄럽습니다.
2: 데뷔죠. 잠깐 나와도 그게 데뷔인 거예요.
1: 그런가요?
2: 어땠어요? 할 때 재밌었어요?
1: 너무 재밌었어요.
2: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연기하시고 이러면 너무 좋은 연기자가 될 것 같아요. 감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1: 감사합니다. 아. 진심이시죠?
2: 진심이죠. 제가 여기서 연기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등록하세요도 아니고요. 진심이에요, 진짜.
1: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굉장히 순수한, 그죠?
2: 네. 네. 근데 원래 평소에 감정을 많이 억누르고 살았다고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좀 알려줘서?
1: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
2: 맞아요.
1: 항상 누구누구의 딸로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도 늘 좀 관심의 중심에 있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 친구가 누구누구 딸이라던데 요번에 몇 등 했대. 뭐 피아노 대회 나갔는데 뭐 몇 등 했대. 그러니까 늘 이게 제 귀에도 들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을. 이제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일희일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강박 같은 게 생겨서 그런지 좀 부르고 살고 또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평탄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또 저희 집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뭐 뉴스도 나고 해서 아시겠지만 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수면 위에 이렇게 끌어내서 올려놓는 게 오히려 더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서 그냥 안 보고 살고 안 느끼고 살고 이게 나한테 좀 정신적으로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 받아들이지 못할 그 나이 때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좀 많았잖아요.
1: 네.
2: 힘드셨을 거예요, 사실.
1: 그렇죠.
2: 저는 그게 기억나요. 어렸을 때 작가님께서 옷을 하얗게 항상 이쁘게 입혀가지고 어디 내보냈잖아요. 네. 사진 찍히면은 너무 항상 예쁘게 뭐 신발도 예쁘게
1: 네 완벽하게
2: 네. 네. 참 그래서 대단한 어머니시다.
1: 근데 엄마는 진짜 신기한 게 저한테 성적 가지고는 한 번도 말을 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너 뭐 1등 해야 돼 몇 등 했니 뭐 이거 어떻게 했니 신경 아예 안 써요. 그리고 저 유학 가서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유일하게 엄마 신경 쓰는 게 뭐 흘리면 화내. 옷에 뭐 흘리면 너 이거 엄마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예쁘게 해줬는데 이걸 흘리면 어떻게 하면서 그럴 때 되게 혼났어요.
2: 야 신기하다.
1: 네, 그러니까 엄마는 딱 그 포인트에서만 화를 해요.
2: 아니 근데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너무 공부 잘했잖아요. 꽤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되지 않았어요?
1: 변호사는 사실 한참 나이 먹고 됐어요.
2: 그래요?
1: 35세 됐어요. 선생님.
2: 근데 왜 사람들이 참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됐다고 생각할까요?
1: 그러니까.
2: 그 제가 이유가 뭐 같아요?
1: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노출이 돼 있어서 아직도 이제 어른분들은 저를 어디서 만나나 아이고 너 누구 아니니? 하면서 바로 반말하시고 바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2: 친근하고 거기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죠.
1: 막 엉덩이 두들겨 주시고 너 이제 대학 가니? 막 이러니까 이 생각이 어렸을 때 너무 봐서 거기에 다 이제 멈춰 계신 거죠. 그래서 좀 친근하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변호사는 사실 제가 로스쿨을 32에 가서 35세 됐어요. 늦은 나이에 됐습니다.
2: 거의 많은 분들이 제 주변도 그렇고 동주 씨가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됐다.
1: 바로.
2: 네, 네. 바로. 다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맞아요. 이력서만 보면 어쨌든 그 중간 단계가 안 보이다 보니 되게 화려해 보이죠. 사실 뭐 유학 가서 이제 대학 때 1학년 때 이제 제가 미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수학과로 MIT 수학과로 편입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한두 번 떨어지고 이제 두 번째 됐고 그러고 나서 대학원 갈 때도 또 한 번은 다 안 돼서 1년 있다 다시 해서 또 대학원을 갔고 또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혼도 하고 뭐 그 시기가 엄청 길게 있다가 또 변호사도 되고 종이 한 장에 담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죠. 네.
2: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늘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서요.
1: 그러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어렸을 땐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왜냐면 그 합창단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새벽 기도도 엄마 따라 많이 다니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좀 열심히 갔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횡령을 하셔가지고 건축 자금을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덜 교회를 안 가다가 제가 뭐 미국에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는 참 열심히 다녔는데 또 목사님이 이제 성도분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2: 아이고.
1: 그래서 또 이제 쫓겨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없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일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또 저희 부모님 일도 막 여러 가지 일어나고 하니까 늘 좀 뭔가 교회에서 안 좋은 일들이 늘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2: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야, 그게 막 쉼 없이 계속 그렇게 돼버렸나요?
1: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하면 그런 일이 있고 야. 그래도 다시 한번 믿어볼까 하면 이제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시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실망감? 네, 실망감이 좀 드는 순간들이 있었죠.
2: 그래도 좋은 기억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1: 네, 기억이라기보다 이제 엄마가 항암을 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엄마가 뭐 이혼하시고 막 이럴 시기에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몇 년을 힘들어하시고 막 치료도 받으러 다니시고 상담도 많이 하시고 막 이런 걸 긴 기간을 그러셨던 걸 봤기 때문에 이제 겨우 좀 다시 또 새로운 짝을 만나서 행복해지려는 시기에 갑자기 암이라는 일이 찾아오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무너졌다 일어났는데 또 넘어지면은 너무나 아프잖아요. 제대로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엄마가 또 이렇게 또 긴 기간 힘들어하진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됐는데 정말 신기한 게 엄마는 그 시기를 정말 의연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은 매체에서 보면은 뭐 그냥 예쁘고 뭐 얌체 같고 새침하고 아기 같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본 엄마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이 시기를 지내는구나라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어떻게 이 힘든 시간들 속에서 교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잡고 가는가를 궁금해했었는데 이제 그 시기에 좀 그 답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아 이래서 엄마가 절대 놓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시간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서 굉장히 밝은 모습. 오히려 더 운동 열심히 하고 더 건강한 거 먹고 또 항암 할 때마다 저희가 다 가족끼리 다 같이 막 근교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암 하는 날을 저희끼리는 되게 해피한 날로 정해놓고 매번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아,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구나를 좀 알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2: 어머니를 통해서요?
1: 네.
2: 어머니 투병 소식 접했을 때 당연한 거겠지만 어떠셨어요? 충격 너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막 드라마 보면은 뭐 다 막 울고 막 듣자마자 막 세상에 막 이렇게 넘어지고 하잖아요. 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놀라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하래? 너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오히려 변해서 시간이 좀 흐르고 엄마가 항암하면서 머리도 다 빠지고 엄마가 머리숱이 엄청 많고 머릿결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튼튼한 머리인데 그래서 전 엄마가 그래도 좀 머리가 덜 빠지지 않을까? 보통 사람에 비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 빠지고 막 이제 뭐 안색도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좀 원망하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믿음 좋게 매일매일 평생을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시고 필사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매일 아침 두세 시간을 그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이제 막 행복해지려는데 왜 또 이런 시련을 주시냐 하고 저는 원망하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 한 거는 아니 당사자인 엄마도 원망을 하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또 원망을 하는 기도를 하냐. 그냥 엄마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잘 보다듬어 주세요라는 기도로 좀 바꿨어요, 나중에.
2: 하나님이 어머니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자식들한테는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어떤 부모의 마음처럼 뭐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엄마의 기도의 힘을 느끼신 적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1: 사실 정말 많죠. 정말 많고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좀 더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뭐 사실 나이 먹고 변호사 시험 보고 이런 과정 자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2: 그렇죠.
1: 제가 이제 35세 변호사 시험 봤는데 처음에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뭐 한인 커뮤니티 막 이런 데 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걔 안 됐다더라. 서동주 안 됐다더라. 나이 먹고 되겠냐. 지가 이제 똑똑해봤자 얼마나 그렇게 이제 막 댓글이 달리잖아요.
2: 아, 그냥 커뮤니티.
1: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안 보면 되는데 또 친구가 그거를 막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야, 너 기분 많이 상하겠다. 아니, 근데 저는 거의 가입도 안 돼 있는데 굳이. 그래서 너랑 손절해야겠구나. 제가 이제 막 그 생각을 하고.
2: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1: 맞아요. 근데 뭐 걱정을 했다고 하니 알았다. 근데 보내지 말아라 이제. 그랬죠. 이제 그런 압박 속에서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다시 하고 이러는데 제가 믿음이 그때만 해도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데도 늘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니까 엄마가 기도를 해라.
2: 기도해줘.
1: 나 변호사 시험 이번에는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일단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라도 좀 해달라. 당연히 공부를 안 해놓고 1등 하게 해달라는 말이 안 되지만 컨디션만이라도 배탈 안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엄마 기도는 분명히 들어줄 거야. 지금 와서 내가 기도하기엔 너무 염치가 없으니 엄마가 해줘 이러면 엄마가 네가 해야지 소용이 있지 막 이러면서 또 항상 기도를 전화로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도 그런 순간순간들 네, 항상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기도 빨리 기도해 엄마 빨리 이런 걸 했더라고요.
2: 저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문자하거든요. 엄마 좀 기도해 줘. 그러면 장문으로 저를 이렇게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는 문자를 성경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참 힘든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연예계라는 게. 그래도 그런 엄마의 따뜻한 진심 어린 말씀 하나 뭐 이런 것들을 붙잡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등 뒤에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친구, 남편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건 정말 은혜고 축복이지 않나 싶어요.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유학 다니고 뭐 이럴 때는 공항에서 내려서 나오잖아요. 출구로. 그러면 보자마자 너 왜 살쪘어? 너 왜 이렇게 돼지가 됐어? 막 바로 그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달라 하면은 아니 아버지 하면서 좋은 말 성경을 인용해서 하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엄마한테 뭘 할 때는 늘 기도로 표현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따뜻한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2: 야 재밌다. 이거 재밌다. 네. 와 맞아요. 그게 진심이죠.
1: 네, 사실은 진심이죠. 그 마음인데 이 그냥 평소에는 아무 말이나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다 생각하면 어머님, 엄마도 좀 그런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2: 흥주 씨가 이제 신앙이 없었을 때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두 손 모아서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1: 사실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다녔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이제 기도를 흉내내 가면서 이제 엄마를 위해서 그때 많이 기도했죠. 그때 수술하러 들어가던 엄마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말랐잖아요. 엄마가 원래도 말랐는데 그때는 좀 더 말랐었고 그리고 엄마 키도 조그맣고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여기 머리가 백이면 안 돼서 양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따주거든요. 머리가 긴 사람들은. 너무 애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 조그맣고 마르고 막 이렇게 조그만 애기 같은데 양갈래를 하고 엄마 다녀올게 이러고 씩씩하게 또 들어갈 때는 걸어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약간 그때는 이제 막 씩씩하게 아장아장 걷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2: 딸의 시선에는
1: 그 눈물이 막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이 없기도 하고 날 것 같으면 많이 참는데요. 그날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오열을 하고 이제 그때 아저씨가 같이 계셨는데 아저씨도 엄청 우시고 그러면서 둘이서 엄마의 수술 끝나기만을 계속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그때 기도를 살면서 제일 많이 했죠.
2: 지금 어머니 어떠세요?
1: 다행히도 너무나 건강하시고 이제 완치 판정까지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도 열심히 관리를 해야죠. 이제 끝이 아니니까.
2: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이제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작년에 에세이 책을 내셨는데 표지의 주인공이 어머니였죠. 어머니의 뒷모습. 사진도 아니고 그린 거 아니에요?
1: 네, 그렸어요. 네.
2: 동주 씨가 표지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1: 이제 엄마가 항암을 마치고 나서 없던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 두피가 정말 맨들맨들해지거든요. 항암할 때는. 아예 그 모공이 없다 그러나요? 정말 맨들맨들맨들해요. 그래서 다시는 머리카락이 못 나오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 무릎 만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근데 거기 항암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정말 거짓말 같이 새싹이 돋듯이 머리가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그 얇은 머리카락이 그 두꺼운 두피를 뚫고 나와요. 근데 막 힘이 들어서 그런지 머리가 곱슬곱슬곱슬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직진으로 안 나오고 직선으로 안 나오고 그래서 꼬불꼬불꼬불 머리가 나오니까 그 머리카락이 난 모양이 좀 깐난아기 배냇머리 나듯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회오리 치듯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너무나 좀 회복의 상징 같고 새 생명의 상징 같고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뒷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좀 그림으로 남겨놔야겠다 해서 그렸고 그렇기에 이제 에세이 표지에도 그 그림을 실었어요.
2: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1: 엄마는 자기만의 이제 이 다락방 같이 만들어 놓은 조그만 기도방이 있어요. 거길 문 열고 보면 엄마가 항상 이렇게 글을 쓰고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항상 책을. 그래서 저는 엄마의 뒷모습을 많이 볼 기회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 기억에 가장 남는 뒷모습이 엄마가 성경 필사하고 있는 그 뒷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굉장히 엄마한테 감사하죠. 그걸 저한테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런 엄마의 이미지를 평생 가져가야 되는 이미지가 엄마가 이렇게 필사하고 성경 공부하던 뒷모습이라는 게 감사한 일이죠.
2: 제가 또 얘기를 하지만 이제 동준 씨도 그렇게 된다?
1: 제가 그렇게 될까요? 근데 저는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2: 아유, 이거 막 초조해하지 마세요.
1: 저도 막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나 여기 있어, 나 믿어, 막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제가 막 예전에 막 다른 분들한테도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서 목소리도 들었다, 막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믿음이 확 커질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주지?
2: 저는 다이나믹한 것보다 이런 설레임으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2: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은 타이밍 때 이렇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신앙은 정말 기다림인 것 같아요.
1: 다른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모도 하고 모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자꾸 교회 가면 졸리고 그리고 찬송가 할 때도 입이 안 떨어질 때도 많고요.
2: 대부분 다 그러시죠.
1: 그런가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근데 옆을 보면은 하다못해 저희 남편도 열심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이게 잘 안 될까?
2: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동주 씨 너무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1: 네.
2: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보다 더 너무 좋은 믿음을
1: 그런 날이...
2: 또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딸에게 미리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워낙 신실하신 분이라서 아주 특별한 걸 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1: 엄마가 뭐 그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건데요. 그 오디오 바이브를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계세요. 네. 매번 이제 녹음하시고 항상 저한테 보내주시고 하는데 직접 그 녹음하는 스튜디오 가서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계신데요.
3: 제가 이번에 성경 낭독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4: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1: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거의 이제 성경책 한 권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
2: 쉬운 게 아닙니다.
1: 네, 그걸 엄마가 저한테 선물로 남겨주신 거죠. 그래서 뭐 돈 뭐 이런 것도 재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추억이고 기억이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제일 저한테 남겨주고 싶은 거는 엄마가 널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남겨주고 싶었다면서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암인 걸 알기 전부터 시작해서 암하고 막 항암 시기에도 계속 갔었어요. 야. 그래서 놓지 않고 꾸준히 녹음을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거의 다가가죠.
2: 딸을 위한 사랑이 엄청나시네요. 네. 항암 투병 중이신데도.
1: 네. 그래서 뭐 힘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5: 구약 세계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의 꿈, 이런 것들을 요구로 구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폭력으로

맞습니다. 그때 바로 등장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마주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논리는 힘과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그리고 자기 낮아짐이고 섬김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노견에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사회적 세계를 관통하고 있었던 하나의 세계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잽니다. 딱딱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평가받아 죄인, 의인 나누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나누고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요. 여자와 남자를 나눕니다. 나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차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혐오함으로 자기들의 맑음을 드러내 보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개혁운동가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삶의 실상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자비라고 하는 척도입니다.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깊은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인 양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죠? 나의 죄를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겪어내셨다는 의미죠. 이것을 교리적인 언사로 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대신 알아주신 분이란 말이죠. 아름, 그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고통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거꾸로 그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것인 양 받아 안으셨습니다. 사랑의 용광로 속에 녹이셨던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잔치가 벌어졌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서 벌어졌던 바로 그것. 사람들이 내 삶이 무한히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움 받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행복했지만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불길하게 보였습니다. 구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구별을 사라지게 만든 대상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가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공모하여 예수를 없앤 것이고 이것은 누릴 것 다 누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그들이 싫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성령이 그들께 내려오게 되었을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떡을 함께 띄우고 자기의 재산을 내놓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졌다. 사람을 개별화시키고 있던 세상이 성령에 의해 무너져서 서로가 고통을 나누는 사람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바로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원수된 담을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무너뜨려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담을 허무는 것.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이고 교회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탐욕이 제도화된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그 길로 달려가는 것밖에 삶의 길이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세상이 제 아무리 험악하다 해도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제시되고 있는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제 아무리 진창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샘물을 솟아내는 인생을 산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방 오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속에 늘 뇌성처럼 담겨 있었던 얘기는 마란아타 혹은 마라나타인데 주님께서 오신다 혹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한 말인데 그런 종말론적 기대를 가지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삶을 이어갔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점점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한 회의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나 그나마 사도들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이죠. 갈릴리 해변에서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졌겠죠.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주님은 이래든지. 그런데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거나 죽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의 편린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책들이 등장한 것이 복음서들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는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서로 교집합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전승하는 공동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러나 그 네 개의 복음서가 한결같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의 질서를 가져왔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네 복음서. 색깔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의 동일한 네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 사도행전의 시대에는 성령 강림과 더불어 계시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땅끝을 향해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 동시에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과 다른 서신들의 밑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통과해가는 지점은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만 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경멸에 맞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대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통과하기를 꺼리고 우회하거나 외면하고 하는 지대가 있죠. 그건 기억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물결은 거기를 통과해 가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땅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역적으로 먼 곳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벼랑 끝에 선듯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다 땅끝이라고 본다면 오늘도 땅끝에 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또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땅끝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구성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천사 같은 사람들의 모임만은 아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노정되기도 합니다. 삶의 습관이 다르고
문화적 습속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고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지를 까맣게 잊기 쉬운 것이죠. 그런 교회 안에 발생된 구체적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서신이라고 하는 장르를 선택해서 개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고 그 편지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복음 가운데 머물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든 사람들을 준엄하게 책망하고 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서신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속에 값없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서신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 시대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래서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이르렀을 때 아주 묵시문학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옛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개시되려고 할 때 이 두 세계 사이에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있는 게 묵시의 세계입니다. 무너지는 옛 세계의 고통,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계, 그 속에 세상은 혼돈에 빠져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이죠. 계시록은 바로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역사는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요한이 비전 가운데 보았던 장면인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그 옆에는 고통을 당한 것 같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계시고 그리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화답하듯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오고 그 노래들을 천군 천사의 노래로 이어지고 온 세계 만물이 그 노래에 동참하는 장엄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세계에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핵심은 뭡니까? 하늘 보좌 가장 깊숙한 곳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고통받는 어린 양이 있다고 말한다. 고통이 세상의 중심이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이미지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들이 해소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함께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될 때 찬양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그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침내 주님이 완성하실 세계를 바라보며 우린 나가는 종말론적 공동체에 속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2010년 만사형통.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새 인사를 위해서 또 이렇게 국내 최초의 파페라 듀오입니다. 네. 라보엠의 멋진 노래 선물 함께 받으셨는데, 어우, 너무 감동적이네. 즐거우셨죠?
1: 네. 네.
0: 노래 너무 잘하죠?
1: 네.
0: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새로운 만남.
2: 네.
0: 야, 이제 새해 맞이해서 참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네. 시작해볼까요?
2: 네. 여러분 음악 너무 잘 들었지 않느냐 하셨습니까? 네. 이게 음악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0: 와.
2: 전 그래서 잠깐, 근데 사실 저 음악은 제가 우리 라보엠에게 특별히 가르쳐 준 노래가 아니고요.
0: 신청하셨어요.
2: 특별히 신청했습니다, 제가.
0: 신청. 노래 제목이 넬라 판타지아. 넬라 판타지아.
2: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0: 넬라 판타지아.
2: 네. 정확한 액센트는 잘 모르겠는데. 넬라 판타지아. 아, 저 노래는 사실 원래는 그 성악곡은 아니었고요.
0: 네.
2: 원래는 그 오보에라는 곡으로 연주한 곡입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중에서 저 노래 나 어디에서 어떤 영화에서 봤다.
0: 영화.
2: 와, 역시. 미션. 사모님은 뭐라고 하셨죠, 지금? CF에서 봤다!
0: 네, 아, 사모님은 미션 임파서블!
2: 네, 사모님은 CF에서 보시고, 목사님은 영화 미션에서 보시고.
0: 아, CF에서.
2: 네, 그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있죠. 우리 목사님들과 아주 또 긴밀한 단어입니다. 미션. 그 미션이라는 영화는, 다 이렇게 보셨죠? 그 아주 소수 부족이 사는 오지 폭포 우의 마을이 있습니다. 과라니족이라는 그 과라니족의 그 이렇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먼저 갑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면서 선교사님을 십자가에다가 살아있는 채로 묶습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채로 그 엄청난 폭포에 맞아요. 이렇게 떠내려가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주 두려움을 느끼다가 결국 폭포에 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 선교사님이 그 선배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그 시체를 그 강가 그 폭포가 있는데 이렇게 요만한 돌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 선교사님이 먼저 하고 있었던 십자가 목걸이를 자기 목에 하고 그리고는 그 과라니족이 사는 그 폭포 위로
0: 또 마을을 향해서
2: 네, 마을을 향해서 네. 홀로 갑니다.
0: 두렵지 않았을까요?
2: 엄청 두려웠겠죠.
0: 예.
2: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홀로입니까? 옆에 누가 계십니까? 전 사모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옆에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고 치고 이제 목사님들은 결혼하셨으니까 지금 옆에 누가 계십니까?
3: 사모님.
2: 네,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은 이제 근데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혼자 올라갑니다. 뭘 들고 가냐면 오보에를 들고 갑니다.
0: 오보에.
2: 이렇게 오보에를 이렇게 가죽 천에 이렇게 싸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선교사를 위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들이 그 이구아나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서 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나무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걸 보고
0: 와 그것만 봐도
2: 이렇게 겁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면 그런 거죠. 그때 뭐 내 동기 목사님 개척교회 하다가 안 돼가지고 목회 접었대. 그 사모님 그때 그렇게 아프셨잖아. 근데 결국은 그냥 비만 치료 받았대. 뭐 이렇게 먼저 믿음의 선배 선교사들이 가다가 반드시 좋은 영광만을 맛본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네. 가다가 뭐 실패한 거, 가다가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 근데 요즘 시대의 생명의 위협은 죽음에 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자녀가 과연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개척교회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 애들이 정말 교육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너무 힘들게 산대. 그 사모님은 지금도 어렵대. 목사님 먼저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그냥 과로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냥 사모님 혼자 그렇게 어렵대.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0: 그렇죠.
2: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선교사는 그걸 보고도 계속 어떻게 할까요?
1: 아, 가죠.
2: 네, 계속합니다. 이게 띠리리리 이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악기를 꺼냅니다. 사람들을 콜링하기 위해서죠. 왜냐? 그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거든요. 네,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말이 안 통해요. 네. 아프리카 가봤거든요.
0: 말이 통하면 이상한 거죠.
2: 그렇죠. 네. 그 단기 선교 갔는데요. 네. 말이 안 통해요. 원주민들하고는 아예 말이 안 통하고 영어를 좀 공부했다는 사람하고도 말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영어를 하긴 하는데 그냥 알아는 듣겠어요. 저보고 이제 Where I come from? Where I come from?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 그랬더니 Do you know Korea? 그랬더니 Yes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Not Korea.
0: 아, 너는 아니다.
2: Not Korea. 왜냐면 그때 제가 수염을 길렀었거든요. 선교지에서. 그리고 제가 이게 파마가 아니라 제 곱슬머리거든요. 머리가 이만큼 길렀었어요. 곱슬머리 여기에다가 수염 길르고 코리아 이랬더니 코리안이라고 그랬더니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후세인! 야, 이씨, 내가, 너가 왜 후세인이야, 이씨. 나 코리안이야, 이씨.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그나마 이 말인데, 아예, 스와일리어라는 말을 씁니다. 전에 제가 한번 찬양, 거기 찬양 아주 기뻐요, 이렇게. 다 같이 애들이랑 아이들이랑 다 이렇게 춤추면서 부릅니다. 예배당에서, 이렇게. 잔도니의 고라레타 이바분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게타임 마스케. 그럼 이제 이런 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그 아멘 사모님처럼 은혜 받은 사모님이 이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뭔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솔직히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보다. 뭔가 영적인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혼을 다 이렇게 쏟아 놓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애들이랑 나와서 이렇게 춤추고 막 헌금은 돈이 없으니까 고추 말린 걸로 냅니다. 고추 말린 거 무슨 뭐 콩 같은 그렇죠. 거 이런 거.
0: 거기 그 음식도 되게 귀한 거죠.
2: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바구리 그 밥 자른 거에다가 이렇게 놓고 막 그랬는데. 그 언어 스와일리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선교사는 도대체 그게 몇 그렇죠. 백년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소수 부족의 언어를 또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들과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형통
0: 그들과
2: 소통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악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까 우리 라보엠이 노래로 여러분과 소통하셨던 것처럼 악기를 다 꺼내는 거죠. 그리고는 두루루룽 두루루루 그리고는

0: 그리고 이 소리가 폭포를 쫙 감쌉니다. 그때 이제 원주민들이 한두 명씩 와요. 오, 여기야, 펴. 펴. 그러니까 이 순교사님이 자기 이렇게 콜링을 했지만 사람들이
1: 나타나니까
0: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디라리리라리리라 이렇게 삑사리 한번 합니다. 두려우니까. 목사님들도
1: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0: 그렇죠.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삑사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네. 목회에 삑사리가 있거든요. 예. 네. 예.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냥 전능하사 다시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막 삑 목소리 삑사리. 삑사리. 예? 네? 하다 보면
1: 그렇죠.
0: 내 목회가 어떻게 맨날 디라리리라리리라히다라라라라 이렇게만 되겠어요. 하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내가 목회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한테 당신은 진짜 가정이나 잘 돌봐. 이렇게 할 때 움츠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이제 원주민이 사모님이 되는 거죠. 이제 우겨. 아야야야야야. 이거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또 목회하다가 봤는데 나는 정말 치유 상담 세미나 하고 왔는데 내 애들이 다른 치유 상담 세미나 받고 왔어요. 지금 내가 문제야. 지금 내하고 지금 내 사모님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저 상처 치유 세미나 받고 오고 있는데 나는 상처 치유 집회하고 왔어요. 나는. 그런 자신을 볼 때 이제 노래에 삑사리가 나는 거야. 디라리리라리리라 삑. 근데도 계속 어떻게 할까요?
1: 계속 하죠.
0: 이게 중요합니다. 목회에 삑사리가 나도 목회는 계속해야 합니다. 결혼에 삑사리가 나도 결혼은 계속해야 합니다. 2010년 모든 게 새로워지길 바라지만 새로운 사모님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에? 그건 새롭게 그래도 가야 됩니다. 삑사리가 나도. 네. 네. 때로는 사모님이 뭐라고 해도 가장 심각할 땐 내가 내 자신에게 야, 진짜 네가 목회할 만한 사람이 되냐? 진짜 네가 목회할 만한 사람이 되냐고. 그런 위협이 올 때도 삑사리가 나더라도 우린 가야 됩니다. 네. 그 선교사님이 이제 계속 부릅니다. 계속. 이제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띠라리리라리리라. 이런데 이때는 선교사 주위에 원주민들이 다 모여 있어요.
1: 삥 둘렀어.
0: 창 들고. 그럼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1: 그렇죠.
0: 야. 개척교회? 개척교회. 형으로. 비만? 그렇게 하면서. 형으로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1: 그렇죠.
0: 자기 선배를 죽였던 원주민들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아무렇게 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오더니 막 화를 내면 깨 개척교회 20년 깨. 네 애들 형편 없어 깨. 그랬더니 갑자기 오보에를 들더니 이거를 뿜질러버리고 냇가에다가 쾅 쳐박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포가 극도로 달하죠. 그러더니 이제 또 원주민들 중에서도 착하게 생긴 원주민이 있어요.
1: 맞아요.
0: 이렇게 나쁘게 생긴 원주민이 있고 착하게 생긴 원주민이 와가지고 아 까라 까라 까라 까라 오버에 비싸 까라 까라 그러더니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1: 형 이거 뭐야
0: 이거 뭐야 이렇게 한 두 번 껴봐요. 그러더니 이제 추장이 나와요. 그때서야 그래서 다음에서 정리해라.
1: 보내버려라.
0: 시마이.
1: 일본에 조금 가까운 원주민이었나봐요.
0: 일본 유학하신 원주민인데요. 시마이. 아리가토. 이러면서, 시마이 해라, 빨리. 데려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오버에 꺾어진 걸 데리고 이 선교사를 이렇게 착한 사람이 딱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어떻게 할 거가 모르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에 과란히 족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장면이 나와요. 아, 네. 그리고는 과란히 족의 그 원주민들이 이제 그 성가대를 만듭니다. 예배당이 지어지고 거기서 원주민들 독특한 창법으로 이제 찬양이 거기에 더 이렇게 울려 퍼져요. 저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봤습니다. 그 영화 미션을.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나도 저런 오지에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힘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인생일 때에 너무 중요한 걸 알았어요. 제 소명이 됐죠. 네, 제 소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는 날 어떻게 죽고 싶은지도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와, 제가 어떻게? 죽는 날 그 원주민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간 그곳의 원주민들이 제 상여를 메고 슬프지 않게 제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숲들 그 생활했던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상여를 메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렇죠. 노래 말고 알아듣는 노래로.
1: 나 코리안, 나 코리안.
0: 그렇죠, 그렇죠.
1: 나 코리안, 나 코리안.
0: 그 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행진.

0: 저 천국 행진할 때. 이게 무슨 노래냐면 상여 메고 가는 흑인 영가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날 행진할 때 주님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이 원주민들이 내 상여를 메고 성도들이 행진할 때 주여 이 사람도 그곳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울지 마라. 내가 죽었다고 울지 마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내 상여를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불러주라. 그게 마음에 탁.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소명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2: 그렇죠.
0: 네, 목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사모님이 미인이라고 생각되셨으면 사모님에게 뻐꾸기를 날려야죠.
2: 그렇죠.
0: 네.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2: 해야죠.
0: 그렇죠. 말이라도 한 번. 저 사모님, 저 아가씨 괜찮다. 그러면 이제 괜히 가서, 뭐, 기도 제목 없습니까? 뻐꾸기를 날려야 돼요. 예? 네? 아니면 저 목사님이 내가 잘생겨서 마음에 든다. 그럼 목사님한테 뻐꾸기를 날려야죠.
2: 그렇죠.
0: 목사님. 목사님, 저희 같이 전도하러 갈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 오지 전도하러 둘이만 가. 야! 그리고 뭐 뻐꾸기를 날려야죠. 저 보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제만,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 목사님인데 결혼하고 사모님을 만나서 오늘의 목사님이 된 겁니다.
2: 그렇죠.
0: 그렇죠? 자,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였, 그때였을 적에 사모님은 그냥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서 삶으로 반응하고 오늘의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만남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게 합니다. 자,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반응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를 삼가해서 잘 선택해라. 좋은 걸 봐라.
2: 좋은 걸 봐라.
0: 좋은 걸 들어라. 좋은 걸 먹어라. 그래야 너희의 몸이 그렇게 되리니. 자,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의 몸은, 현재의 몸은 아가씨적 사모님과 그 중간에 먹었던 음식의 결과물.
2: 아, 그렇죠.
0: 그렇지 않습니까?
2: 그 외부에서 누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0: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에 나와 오늘 내가 먹은 밥의 만남이 내일의 나. 어제의 나와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거기에 대한 화학적 반응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0년 저희가 그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 아멘.
0: 그리고 제가 하나님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 아멘.
0: 그리고 제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 아멘.
0: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좋아지게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나를 만난 사람이, 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우리가 신방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1: 아멘.
2: 박성은 씨.
0: 그러면 교회의 양적인 부흥은 그거는 그냥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아멘. 네.
0: 성숙해가면 성장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숙하지 않았는데 성장한 사람입니다.
2: 응?
0: 네. 등치만 컸다는 거죠.
2: 아.
0: 속은 없는데. 성장했는데 성숙하지 않은 개인과 공동체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를 성숙에 맞추는 거죠.
2: 성숙. 네.
0: 성숙. 그러면 성장은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1: 네.
0: 이걸 굳이 말씀으로 얘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더하여진다.
1: 아멘.
0: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만남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2: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0: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삶으로 반응하는 거죠.
2: 네.
0: 네. 자, 이건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의 원칙을 자기의 가족으로 가족 생활하는 대로 모셔드리는 만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고 체험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다라는 말은 어원이 결혼하다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에.
3: 그렇습니까?
0: 네. 그러니까 경험해보다는 거죠.
3: 경험해보다.
0: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목사님 정말 인자해 보이시고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살아보세요.
2: 살아봐라. 살아봐.
3: 네, 이런 후배들도 있어요.
0: 일주일 동안 빌려주마. 네가 살아봐라. 저 인간하고. 마음에 들면 갖다가 써라. 집사님 갖다가 쓰세요. 저 인간. 갖다가 쓰세요. 자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아는 겁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아는 겁니까?
3: 내가 아는 목사님이 말.
0: 내가 아는 목사님. 그래서 사모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속을 누가 아냐? 주여, 내 속을 누가 압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 속을 누가 압니까? 주여, 주여, 내 속을 누가 압니까? 네?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다, 체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머리로 아냐? 머리로 아는 것은 몸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죠. 머리로 알아야 그렇게 실험해 볼 테니까.
3: 그렇죠.
0: 그러니까 만남에서 끝이면 안 되고 그 만남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와서
3: 반응하고.
0: 그렇죠. 네. 쉬운 말로 반응하고 실험하고.
3: 실험하고.
0: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건요. 강의나 설교나 되게 비슷한 몇 가지의 네. 코드가 있는데 자기가 머리로 알고 말하는 강의하고 자기가 몸으로 알고 몸이 안다는 건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을.
3: 경험적으로.
0: 그렇죠. 이건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얘기할 때는 눈동자가 이렇게 딱 뜨고
3: 야.
0: 딱. 그리고 축구 얘기할 때도 눈동자가 이렇게 돼요. 최고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할 때 눈동자가 사모님들은 도저히 관심도 없는데 지금.
3: 저 제일 인간이... 열심이고 제일 열정적이에요.
0: 그렇죠. 막 군대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저 왜냐하면 군대에서 치열하게 삶으로
3: 몸에 다 체득했기 때문에.
0: 체험해봤거든요. 자기가 다 해본 거예요. 자기가 다 맞아본 거예요. 자기가 그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근무 서본 거예요.
3: 그리고 자기가 제일 고생했어.
0: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또라이였어.
3: 맞아,
0: 사실
3: 맞아.
0: 또라이였는데
3: 그 이유가 정당했어.
0: 네.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한 거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진짜 설교라는 거죠. 네. 그럼 왜 성경 공부는 필요하냐? 공부해서 삶으로 실험해 보려고요.
4: 아, 네.
0: 그러니까 설교는 똥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모든 장기관을 거친 말들. 내 모든 장기관을 걸쳐서 나온 그 말들. 그래서 설교는 똥이다. 아, 이거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몸을 거쳐라. 심장, 장기관. 그리고 그거 한 거를 내놓을 때 어떤 목사님은 약간 어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3: 맞아요.
0: 괜찮아요.
3: 네.
0: 저는 목회가 이렇게 말 잘하는 거에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0: 네. 말 잘하고 욕먹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냥 남편들 그냥. 어머, 우리 남편은 말을 너무 잘해요. 이런 집 없어요.
3: 맞아요.
0: 말은 잘해요. 저 인간 아주 그냥 설교할 땐 그렇게 말을 잘하네. 집에 오면 침묵 기도를 들어가 저 인간이 그냥. 말을 안 해, 그냥.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방식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방식이 뭡니까? 이걸 알고 싶을 땐 공부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나?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머리로 아는데 몸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3: 아,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모른다.
0: 머리로 아는데 몸으로 몰라요. 사모님들은 금방 알아요. 어머, 내 남편이 너무 척하네. 근데 얘기해주면 이 인간이 더 삐질 텐데. 강사님, 저희 남편은요, 목사님인데요. 정말 삐지는데 도사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주면 너무 삐져요.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확 삐져버려요.
3: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0: 네.
3: 해요.
0: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한번 실험해보시고. 근데 실험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만나야 된다.
0: 네. 좋은 책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서
3: 내 온몸을 네. 정말 다
0: 생활로서 한번 반응해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좋은 만남 저희가 올해 많았으면 좋겠고
1: 네.
0: 저희를 만난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야, 오늘은 그냥 강연 안 듣고요. 네. 그냥 박수만 한 2시, 1시간
1: 엄청나시네요.
0: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물 네. 흐르듯 소통하라.
1: 네, 그런데 뭐 네. 우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형제님 아까 박수 칠 때 보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고 표정이 좋으신가 봤더니 해병대 하사관 출신이시라. 아. 저도 이제 그
0: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1: 네, 전 대학 그렇죠. 대학을 해병대에 나왔는데요. 처음에 군대 교회를 갔더니 이제 군종병이 이렇게 다 기타를 잡고 있더니 해병 박수 준비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아 이거
0: 아 그 손바닥이 정면으로 이렇게
1: 하늘로. 아. 네, 그리고 박수는 천당에서 지옥까지 하나 둘 셋 넷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0: 아니 그거 저기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의미에서.

0: 황제님 얼굴 표정에 아직까지도 그냥 그런 좋은 하나님 나라의 군세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이게 정말 쉽게 나오는 분위기가 아닌데. 아, 그래서 오늘의 사실 제가 강의 주제를 까먹었어요. 제가 이게 원래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
2: 주제 바꾸죠. 해병대 박수.
0: 오늘의 주제는 해병대처럼 소통하라. 이걸로 하겠습니다. 야, 이거 사실 오늘 강의 주제가 이제 물 흐르듯이 소통하라. 이런 건데 사람의 몸의 70%는 여러분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3: 물.
0: 감사합니다. 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지방이라고 이제.
2: 70%가 지방.
0: 지방이 아니라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물을 갖고 이제 실험을 했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2: 일본 분이요.
0: 일본 분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물을 갖고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느냐면 물을 똑같은 이렇게 병에다가 똑같은 물을 유리병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교회 집사님 권사님 들어오시게 하고 그때마다 물에게 말을 시키는 겁니다. 한쪽에다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물에게.
0: 예, 네, 물에게 물병에다가 이렇게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물에다가는 연병알놈 뒤져버려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2: 완전 똑같은 물인데.
0: 극적으로. 와. 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쪽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제일 처음에는?
2: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물에는? 네. 엄청 좋아하시네요.
2: 아니, 어떻게 표정들이 이렇게 급변하시죠?
0: 좋아. 안 할 줄 알았는데.
2: 와. 이렇게.
0: 근데 연병알럼 뒤져버려 할 때는 얼굴 표정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병알럼 뒤져버려라.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하시죠. 뭐를 생각하고 하면 잘 되냐면요.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을 생각하고 하면서 하면 잘 됩니다. 자, 연병알럼 뒤져버려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다는 욕을 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물의 결정이 얼려지는 온도로 물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이렇게 탁 찍는 거죠. 그 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에는 이렇게 육각형의 아주 예쁜 꽃 모양의 그 결정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되어 있죠.
2: 눈 같은 거 보면
0: 어렸을 적에 사진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육각형. 근데 이제 연병알럼 뒤져버려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 아, 썩었어요?
0: 결정이.
2: 결정이.
0: 네, 결정이, 뭐, 이렇게, 그, 어두운 날, 눈 많이 오기 전에 하늘 느낌 있지 않습니까?
2: 아.
0: 회색빛에, 뭐, 회색하고 검정색이 막 이렇게 돼 있는. 예, 네, 이렇게 뭔가 결정이 맺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을 이제 흘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물인 경우엔 흘려가지고, 그 결정을 찍은 거하고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그냥 가만히 계속 놔둔 채로
2: 고이게
0: 네.
2: 그대로
0: 고이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어떻게 좋은 게 나왔을까요?
4: 흐르는 물
0: 당연합니다. 흐르는 물에 그래서 사람은요 흘러야 되게 좋아한대요.
5: 왜?
0: 흘러야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하나님께로 많은 물을 받아야 하고
3: 네.
0: 그리고 또 이제 받은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또 이렇게 흘려보내야죠.
0: 그렇죠. 또 나눠주는 거죠. 네. 근데 참 영적인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늘로부터 좋은 말씀을 목사님이나 뭐 또 사역자나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받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운동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이 아름다운 결정이 안 맺히고 이렇게 탁 썩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잘 결정이 맺히는 두 가지를 하나 했는데 첫 번째는 흘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러주면 되게 예쁜 결정이 맺힌다는 겁니다.
2: 불러주면요?
0: 불러주면. 그러니까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2: 아.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영화가 있어요. 내 마음의 풍금. 혹시 보셨어요? 내 마음의 풍금.
2: 전도연 나오는.
0: 전도연하고 이병헌 씨. 요즘 그 아이리스로 잘 나가는 이병헌 씨하고 전도연 씨가 나오는데 그 이병헌 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시골로 이제 부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연은 학교를 몇 년 꿇었어요. 꿇었다라기보다 몇 년 미뤘다 이렇게 표현 나오셨네요.
2: 집이 가난하니까.
0: 네, 집이 가난하다 네. 보니까 학교를 해태학교를 못 가고 네. 몇 년 학교를 미뤘어요.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전도연은 또래 애들 그러니까 동생 애들보다 키가 요만큼 더 큽니다.

0: 친구들하고 뭐 하고 있냐면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어요. 고무줄놀이 막 동생 하나 없고 또 막내 엄마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1: 나이는 많아도 학급은 같으니까
0: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 보고 있는데 이병헌 씨가 이제 그 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부임해서 오는데 전도연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서 저렇게 젊은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 그 트렁크를 갖고 딱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연이 오 막 이렇게 뛰어가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근데 막 뛰어갔는데 차마 말은 못 걸어요. 부끄러우니까.
1: 부끄럽죠.
0: 그래서 뭐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병헌 선생님이 네. 그 멋진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가씨, 뭐 신월동 국민학교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1: 말을 제대로 못하고.
0: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들어가요. 그래서 이병헌이 뭐야 저 여자는? 이러고는 이제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 길을 가는데 네. 전도연이 저 덤불 뒤쪽에서 그렇죠. 숨어서 이병헌이 가는 걸 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방금 이병헌이 한 대사를 따라합니다. 아가씨 신월동 국민학교 어떻게 가요? 아가씨
1: 영어 안 봐도 되겠어요, 그죠?
0: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 이병헌이 뭘 이렇게 느꼈는지 이렇게 다시 전도연을 딱 쳐다봤는데 전도연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게 숨어버려요.
1: 처음.
0: 처음.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똑같이 환경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고무줄놀이 하는 데 있는데 전도연이 여기 서가지고 고무줄 안 해요. 동생은 여전히 없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 꼬마들이 물어봅니다.
1: 와, 고무줄,
0: 언니, 왜 우리랑 고무줄 안 해? 그러니까 전도연이, 야! 내가 애냐? 니들이랑 고무줄이나 하게? 전도연은 하루 만에 뭐가 된 걸까요?
1: 아가씨.
2: 아가씨.
0: 아가씨가 된 거,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왜 꼬마에서 아가씨가 됐을까요?
1: 불러줘서?
0: 그렇죠.
1: 아가씨.
0: 이병헌이 생애 최초로 자기한테 그 멋진 목소리로 아가씨,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루 만에 아가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고무줄 하는 거? 아니에요.
1: 애들처럼 안 하죠.
0: 어느 날 죄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하고 넌 이제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아들이고 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는 죄의 멍에를 안 지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 이제 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너 이제 너랑 나랑 친구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고 반드시 상황이 그 다음날 확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전도연은 이병헌이 아가씨라고 불러줬는데 여전히
1: 그렇죠.
0: 자기는 동생 똥기적이라고 알고 있고 자기는 여전히
1: 그렇죠.
0: 어디 갈 때도 없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옆에서 애들 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 이렇게 하면서. 근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바뀌어야지. 내가 왜 안 바뀌지?
1: 맞아요.
0: 그런데 환경은 한 번에 바뀌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서 믿어서 그것을 진짜 받아들이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도 바뀔까요?
1: 환경도 바뀌어요.
0: 환경도 바뀐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 세대에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어머니 세대가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 세대로 가면 아들 세대는 환경이 바뀌겠죠. 네. 아드님의 얼굴엔 이미 하나님 나라가
1: 임한 것 같아요.
0: 네. 요즘 젊은, 저도 젊지만, 네. 요즘 젊은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 표정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제가 해병대를 다녀봐서 아는데요. 참 해병대가 참 어려운 대학이거든요. 어려운 대학이야.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이 프로에 나와가지고
1: 맞아요.
0: 아 이렇게 박수 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우리 우리 형제님 박수 칠 때 2%가 스타킹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스타킹보다 더 진실하고 더 그렇죠. 뜨거운.
2: 아멘.
0: 네. 그래서 아마 어머니는 매우 큰 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2: 아멘.
0: 권사님은 신앙생활 언제 처음 시작하셨나요?
3: 저요?
0: 네.
3: 90년도.
0: 우리 아드님은요?
4: 저는 군대에서 시작했습니다.
0: 와, 군대에서. 그 전까지는?
4: 그 전까지는 이제 불신자로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군대 가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0: 아멘. 알겠습니다! 제대하신 건 맞죠?
1: 제대하신 건?
0: 휴가 나온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아직, 네. 그 전까지 엄마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2: 아멘.
0: 아마 그냥 철야 예배 때 엄청 우셨을 거예요.
2: 아멘.
0: 주여, 저희 아들 그냥, 그러셨죠? 거보세요. 그냥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냥 그 군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 같아요.
2: 아멘.
0: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아드님의 그 표정과도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또 나머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 물 같은 사람.
0: 물 같은 사람. 흐르는 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얼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음하고 물하고 사실
1: 같은 거죠.
0: 똑같습니다.
1: 물이 얼은 게 얼음이니까.
0: 그렇죠. 그런데 물 같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사람은 다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그 남자들아 너희 아내들을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이 대해라. 근데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들을 그 쓰댕처럼 대하다 보니까 쓰댕 이거 던져버려 이씨가 이제 어떤 남자는 쓰댕 어떤 남자는 코렐
1: 아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아
0: 이거는 뭔가 저기 그냥 도자기인 같은데 아, 던져버려 이씨가 안 깨져버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 제일 크게 나오네요 아이고, 야, 이거. 그러니까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 여자의 사랑을 남편이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 없어요.
0: 차고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니야. 그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이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도 이렇게.
1: 그렇죠.
0: 여보, 당신은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아내한테. 조그만한 거. 뭐. 우동 먹고 싶어요? 라면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라면 갖고 와! 라면! 난 라면 먹어. 어떻게 20년 살았는데 내가 라면 좋아하는지 우동 좋아하는지를 몰라, 이 사람은 그냥. 그리고 얼마나 권사님들이 그냥 속이 그냥 불불불 그냥. 라면을 그냥 얼굴에다가 라면을 그냥 지어, 저 인간 먼저 데려가세요. 저 인간 주님 옆에 얼른 보내주세요. 아유, 정말. 내 속을 누가 알아, 정말, 내 속을, 정말. 내 속은 주님밖에 몰라, 정말.
5: 야, 얼마나 속상해.
1: 야, 한 100번은 깨진 분들 같아요, 지금 여기는.
0: 버스댕처럼 대하니까, 정말. 노그릇처럼 대하니까.
1: 노그릇.
0: 그러니까 이제, 자, 그릇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릇이 아구가 넓은 그릇이 있고, 되게 조그만한 그릇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 술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입구는 좁은데
1: 좁아서 밑에가 이렇게 넓어.
0: 밑은 어떻게 되죠?
1: 이렇게 넓어지죠. 이렇게
0: 밑은 넓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되게 까탈스러워 보이는데 입구만 까탈스러운 거예요, 사실.
1: 아.
0: 이렇게 속은
1: 아주 그냥
0: 넓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저 사람 참 까탈스러운데 살아보니까 더 까탈스러운 놈이야. 이놈이 더 까탈스러운 놈이야. 이놈 제일 힘든 놈이에요, 이놈은. 그런 경우도 있고, 예? 살아보시면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보세요. 이렇게 넓은 사람이 있는데, 또 이렇게.
1: 맞아요.
0: 입구는 좁아도 넓은 그릇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처럼 된다는 건 소통한다는 건 함께 있다라는 것인데, 물과 같은 사람은 아무리 입구가 좁아도 물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1: 흘러 들어가죠.
0: 흘러서 거기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이 얼어버렸어요. 그럼 얼으니까 이제 뭐가 됐냐면 굳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굳다 그렇죠.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그릇 아닌 사람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보다 훨씬 크지 않으면 난 남편하고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버지가 그런 스타일이었나요? 아버지가 아 그러면 왜 지금 아들은 얼굴 표정이 없다 이렇게 하고 엄마는 아버지가 아, 오케이 자 그렇죠 그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물처럼 되면 내 얼어 있는 게 이렇게 물처럼 탁 녹으면 나보다 좁은 용기하고도 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좀 우리 구역에 좀 그런 집사님이 있으셔. 참 정말 입구가 좁고 좀 사귀어보니까 속은 더 좁아. 속은 더 좁은데 근데 내가 물 같은 사람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물이 흘러 지상에 사는 모든 용기에게 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참 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 같은 사람이야 이러는 건 사실은 그 참 저 사람은 뭐 별 능력이 없다라는 건데 원래 정말 올해는 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네, 나보다 조그만한 용기에 있는 사람한테도 담기고 나보다 넓은 사람한테도 또 담기고 또 그래서 집에 있는 그분 고쳐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나는 사회복지사다 이런 생각.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회복지사다. 내가 아니면 다른 여자가 피해본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목사님한테 자꾸 협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오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어머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런데 우리 사모님 내가 한 마디만 하면 당신이 끝장이야.
3: 아멘.
6: 야 여기는 아주 많은 분이 바로 오시네요.
0: 그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 끝장이야 그러면 목사님 심장이 얼마나 철컹 내려앉겠어요 그냥 그러면 아 그럼 난 진짜 그래 내가 와이프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는 와이프한테도 인정 못 받고 뭐 그냥 교인들은 날 잘 모르니까 은혜 받고 그럼 이제 목사님 마음이 그냥 확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입구가 닫혀 있으면 물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3: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 올해 저희가 기도하면 좋을 제목 두 가지를 전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물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입구가 어떤 우리의 죄나 우리의 욕심이나 뭐 우리의 여러 가지 옳지 못한 마음으로 닫혀져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물 같은 사람이 나에게 오고 심지어는 그렇죠. 하나님의 햇빛이 나한테도 와도 내가 양산을 쓰고 있으니까 그 빛을 제대로 저희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팔복의 처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하늘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내 집에 남편을 보면 소망이 자꾸 떨어져. 주여 소망이 떨어진다. 주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거기에 산은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쪽에요, 이렇게 산이 높은데 강도랑 도적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산세가 있는 곳에 도적이 많거든요. 그렇죠. 평지에는 도적이 많지 않아요.
3: 네.
0: 근데 이제 거기에 딱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돌아보니까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나의 도움은 이 산보다 더 높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남편을 바라보면 깝깝하고 내 자식을 바라보면 다시 넣어버리고 싶고 이게.
6: 주여, 주여, 주여. 아니, 오늘 정말 100% 오늘. 아니 혹시 뭐 식구대세요? 진실 사정을 이렇게 잘 알아요?
0: 아 모르겠어요.
6: 너무 그냥 자기 얘기라고 그냥. 아니 좀 늦기에는 좀 긴데.
0: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4: 형 한 명 있습니다.
0: 형 한 명. 야 형 한 명. 그러면 또 이제 이 자식을 바라보고 또 힘들고 남편을 바라보면 더 힘들고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 물 같은 사람이 그러면 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음이 녹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짧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1: 네. 아 녹아야죠.
0: 어떻게 하면 녹을까요? 물은?
1: 대패해야 됩니다.
0: 그렇죠. 간단하네요. 잘 간단하네요. 자, 물은 대표해야죠. 물은 대표해야 되는데, 전 그 대피는 것 두 가지를,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다. 고난.
1: 고난.
0: 고난이라는 것은 아주 맹렬한 불과 같아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나를 녹이는 거야. 너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아프게 하는 그런 그 맹렬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몸으로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나 정말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잘났고 몸매 장난 아니었는데 장난 심해지고 아이 낳고 붓기가 30년째 안 빠지고 30년째 안 빠지면 질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잘난 게 안 잘났다고. 어느 날 교회도 보면 그렇죠. 우리 교회 계속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에 맹렬한 시험이 오기도 하고 뭐 개인적인 아픔도 있고 집단의 아픔이 있고 그 고난이 인간의 그 얼어있는 마음을 녹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건 사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고난 중에서 나의 얼어있던 마음과 신앙이 물처럼 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러면 그 고난이 바로 불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불인 것 같아요. 말씀의 충만함을 입거나 기도하는 중에 또 그 충만함을 입거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면 이게 불이 되어서 나의 얼어있던 마음을 녹여서 강물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가난한 자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돈 많은 그 권사님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나보다 이쁜 권사님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지네요. 자,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져. 예?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0: 박수합시다. 자, 보세요. 이 가사가 복음입니다. 사막, 내 마음의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다스릴, 주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거하다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놀고, 그러니까 내가 사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저, 내 남편은 저놈은 사제야. 저놈은 사제야. 항상 나한테 화를 내고 그냥 항상 나한테 포악하게 하고,
1: 예? 나 지배하려고 하고.
0: 그렇죠. 그냥 나 잡아 묵어버리려고 하고. 근데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 자꾸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를 자꾸 죽어서만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그분께 의뢰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건데, 그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건데, 그럴 때 나는 사자 같고 저 사람은 어린 양 같고 나는 어린인데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그게 최고의 소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들도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고, 딸도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고, 그래서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를 믿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어머, 당신은 어떻게 사자와 친구를 합니까? 어머, 당신은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하고 그렇게 주눅질지도 않고 친구를 합니까? 당신의 그 비밀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2: 차에다가 스피커 달고
0: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예수 천당 불신지요? 탁 하지 마시고. 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뭐 제가 뭐 다니는 교회 있는데 기회 되시면 한번 같이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거예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이제 얼굴은 엄청 힘들어 보여요. 그냥. 힘들어 보여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사람들이 너나 믿고 구원 받아라. 그게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전도는 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내 안에 물이 풍성해지면 그 물이 흘러서 가족에게 또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나가겠죠. 아, 오늘은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저의 마음이 흐르는 것 같고, 저희의 목소리만 봐도 시청자들이 아마 많이 흐르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쁨을 우리 주님께 돌리십시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2: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을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Copyright.
2: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 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1: Mm-hmm.
2: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1: Absolutely.
2: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1: Mm-hmm.
2: 여러분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티영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2: 여러분 네.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를 나올 법하잖아요.
2: 그렇죠.
1: 무단복제,
2: 그러니까 piracy죠, piracy.
1: 네, 맞아요. 네.
2: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1: Exactly.
2: plagiarize.
1: 아하.
2: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2: 논문에서 논문 표절.
1: 그렇죠. 논문 표절.
2: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죠.
1: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2: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1: Yes.
2: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3: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Mm-hmm. One more time.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2: What is exclusive?
1: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okay. for example. That only. One thing. Only.
2: That person.
1: Yes.
2: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1: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2: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2: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2: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2: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2: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 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2: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2: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1: 아무렇게나.
2: 아무렇게나.
1: 막.
2: 약간 제멋대로.
1: 그렇죠.
2: 아, willy-nilly.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1: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란 말이죠.
2: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1: right.
2: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1: 그렇죠.
2: 형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2: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2: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2: 그렇죠. 네.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2: 자, published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1: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2: Publisher.
1: Yeah.
2: 네, 출판사를 또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2: 자, 책의 내용을 이제 소셜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1: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2: 저작권 침해죠.
1: Yes.
2: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1: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2: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Okay?
1: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거잖아. No-no.
2: That's a big no-no.
1: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2: 그쵸.
1: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Punish 하면 처벌하다.
1: Yeah.
2: Punishable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1: 있는.
2: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트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2: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2: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2: One more time.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2: Awareness란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란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1: Awareness.
2: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1: Awareness.
2: 오케이. 자, 그다음에 willy-nilly란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2: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2: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2: One more time.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2: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2: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2: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s a big no-no라고 하죠.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2: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2: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1: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2: 그럴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5: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4: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5: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4: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5: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2: 자,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2: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2: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란 얘기를 합니다.
1: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2: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1: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2: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2: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1: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2: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1: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2: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2: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마지막 페이지. 폴리페모스도 세이렌도 칼립소도 만날 일 없지만 집에는 늦게 돌아가고 싶은 남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헬리오스의 그 소가 한우 투뿔이라고 하면은 미래고 머시기관에 잡아먹을 남자 썬킴입니다. 예.
1: 자, 최근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고대 그리스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신화 속의 영웅이라면 실제 역사에는 신화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알키비아데스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썬문답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썬킴 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가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문제적 인간이라고 하던데 대체 뭐 어떤 인물입니까?
2: 일단 오디세우스는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신화 속의 인물이었는지 확실하지가 않죠.
1: 그렇죠, 그렇죠.
2: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주인공은 진짜로 역사에 등장한 인물이면서도 삐삐삐 고생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인물입니다.
1: 맞아요.
2: 오늘 주인공은 알키비아데스.
1: 아, 어떤 인물입니까, 알키비아데스?
2: 알키비아데스는 진짜 금수저 오브 금수저고.
1: 아, 그래요?
2: 우리 소크라테스는 다 아시죠?
1: 네.
2: 소크라테스가 진짜 사랑했던 애 제자였습니다.
1: 아.
2: 이 알키비아데스가 기원전 450년경에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1: 아, 예.

0: 신흥 세력인 아테네를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구 세력이었던 스파르타와 신흥 세력이었던 아테네가 내전을 벌이는 것이 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1: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 사이의 내전이네요. 예예.
0: 요때 태어났어요.
1: 누구야? 알키비아데스가?
0: 알키비아데스가요.
1: 예, 예, 예. 아테네에서. 예.
0: 그리고 당시에 델로스 동맹 아테네를 이끌었던 사람이 페리클라스라고 하는 델로스 동맹이 점점 커지다가 보니까 제국이 돼버려요.
1: 네네.
0: 아테네 제국이요.
1: 네.
0: 페리클라스가 아테네를 제국으로 만들면서 약간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1: 예.
0: 아테네가.
1: 예.
0: 그러면서 여러 신전들을 만들어요, 아테네가.
1: 아, 신전을? 네.
0: 그 대표적인 것이 파르테네 신전.
1: 아, 그때 만든 거예요?
0: 그게 오. 페리클라스가 만든 거예요.
1: 예, 예.
0: 이때 페리클라스의 조카로 태어납니다.
1: 알키비아데스가요? 아, 그래요?
0: 진짜
1: 금수저네.
0: 금수저였어요. 이 외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1: 아, 그러네.
0: 외삼촌이었거든요.
1: 네.
0: 진짜 금수저였어요.
1: 근데 얼굴도 엄청 잘생겼다던데.
0: 아, 네. 이 알키비아데스가 진짜 똑똑하고 네. 정말 능력있고 전략가고 하지만 최대의 무기는 얼굴이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얼굴 천재. 어떤 기록이 있었냐면 이런 기록이 있었거든요.
1: 네.
0: 아, 이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당시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1: 네.
0: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인 남자 아이죠. 어린 남자 아이를 약간 멘토 멘티 같이 이끌어주면서 동성애를 하는 당시의 관습이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예예. 예.
0: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알키비아데스의 또 애인이자 스승이 바로 소크라테스였거든요.
1: 아, 그 둘이 그런 관계예요?
0: 그런 관계였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래요.
0: 얼굴 잘 생겼죠. 집안 빵빵하죠. 똑똑하죠. 한 가지 결함이 있었어요.
1: 알키비아데스의 유일한 결함.
0: 유일한 결함.
1: 그게 뭘까?
0: 시 건방졌어요.
1: 아, 성품이 건방졌다?
0: 아니, 내가 다 가졌는데 네. 아쉬울 게 없으니까, 나, 진짜로, 이건 그 야사가 아니라 굉장히 거만했다.
1: 그래요?
0: 소크라테스가 딱 봤을 때 저 친구가 진짜 능력이 있고 굉장히 그 포텐셜이 있어 보이는데 너무 건방져 보이잖아요.
1: 네.
0: 내가 쟤를 꺾어보겠다. 해서 자발적으로 스승이 돼요. 원래 이 약간 그 성인이 어린 남자아이를 이끌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동성애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1: 네.
0: 소크라테스는 딱 절제랍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접근하면 워 물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안 넘어가요.
1: 아 결정적인 순간에 너 자신을 알라.
0: 너 자신을 알라. 워워워워
1: 선 넘지 마.
0: 선 넘지 말라. 하여간 이 페리클라스, 지금의 아테네를 제국으로 만든 페리클라스가 역병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삼촌 자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아테네의 정계의 중심에 들어와요. 근데 이때,
1: 네.
0: 이때는 한참 지금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1: 네.
0: 27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1: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0: 전쟁이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도 지치고 스파르타도 지쳤어요.
1: 그랬겠죠. 예.
0: 그래가지고 아테네 니키아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거든요. 협상을 합니다.
1: 네.
0: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잠깐 휴전하자. 그래서 이 니키아스의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휴전협정이죠.
1: 네.
0: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잠깐 창 내려놔. 라고 휴전에 들어가 버려요.
1: 네.
0: 온건주의자였어요, 니키아스는요. 니키아스가 협상을 하고 전쟁을 딱 그만두는 걸 보고, 이때 알키비아데스가 정계에 진출했던 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지.
1: 아, 평화 무드로 가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알키비아데스가?
0: 아니, 이거 네. 보십시오. 지금 전쟁한 거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 마음대로 휴전하십니까? 니키아스님. 그래서 충돌하게 돼요. 니키아스파와 그다음에 알키비아데스파.
1: 알키비아데스파는 그러면 아테네 입장에서 스파르타를 치자는 거네요.
0: 이왕 네. 시작한 전쟁 스파르타를 박살낸 다음에 끝을 보자 하였고 니키아스는 워워워워 그냥 평화를 유지합시다.
1: 예예. 예.
0: 파가 대립을 해요.
1: 예.
0: 그러다가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인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아테네 시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약간 어중간한 휴전 상태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짜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패권 국가의 시민을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1: 넘어가겠습니다.
0: 넘어가죠. 네. 여기서 이 알키비데스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딱 하나 해요.
1: 아테네 사람들한테?
0: 아테네 사람들한테.
1: 뭐 어떻게 해요?
0: 제 목표는 지금은 휴전 상태예요. 제 목표는 스파르타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를 목표로 합니까? 시칠리아를 치려고 합니다.
1: 시칠리아를? 예.
0: 이탈리아 반도의 축구공처럼 뻥 앞에 있는 섬이요.
1: 예. 아, 요충지다, 저기가.

0: 시칠리아를 점령해가지고 지중해 패권을 우리가 장악, 아테네가 장악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한 거죠.
1: 네.
0: 아테네가 굉장히 시민들이 그 안전, 그러니까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하지만 약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1: 너 해 하고 싶으면 해야 하는데
0: 마음대로 해. 단
1: 속으로 안 믿고 있어.
0: 조건이 있어.
1: 네네.
0: 조건이 뭐냐면 알키비에데스고 네가 원정군 사령관 해. 근데 부사령관을 미키아스로 따라가게.
1: 아 그렇게 아까 평화 무드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을 부사령관으로.
0: 그리고 또 진짜 전쟁터에서 잔뼈 갈고 굵은 노장 한 명, 세 명 같이 보내요.
1: 감시 붙이는 것 같아.
0: 감시 붙이는 거죠. 알키비에데스 나 혼자 가야 되는데 나랑 방금까지 싸웠던 사람이잖아.
1: 그렇죠.
0: 미키아스. 왜? 아니, 진짜 가시려고요? 나랑? 출발해요.
1: 그렇죠. 아, 출발해요. 예.
0: 근데 출발하기 바로 전날에 네. 일이 벌어집니다.
1: 어떤 일이요?
0: 그 헤르메스 있죠. 명품 말고요.
1: 어, 헤르메스.
0: 헤르메스라고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1: 전령.
0: 전령이죠.
1: 예, 예.
0: 그 메신저요.
1: 예.
0: 전령 겸, 여행, 그러니까 항해를 지켜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바다를 항해하는 집집마다 헤르메스의 얼굴과 밑에 돌기둥, 을 집집마다 이렇게 세워 놓는 풍습이 있었어요.
1: 아,
0: 예. 오늘도 무사히 잘 갔다 오겠습니다.
1: 아,
0: 이거거든요.
1: 예.
0: 알키비아데스가 출항하기 바로 전날에 이 모든 집집마다 있던 그 헤르메스의 그 장승들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요.
1: 어?
0: 오.
1: 누가 그랬어, 그거? 왜 그랬어?
0: 아직까지 몰라요. 누가 있는지.
1: 저주한 건가?
0: 그래서 찝찝한 상태에서 이제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시칠리아로 출발합니다.
1: 예.
0: 출발을 해요.
1: 예.
0: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소크라테스가 늘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안티 만들지 말라고.
1: 알키비아데스한테.
0: 건방 떨지 말라.
1: 건방 떨지 말라.
0: 안티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얼마나 안티가 많았겠어요. 아테네에.
1: 그렇죠.
0: 알키비아데스에서.
1: 예. 네네.
0: 야, 이 기회에 쟤 날리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석성 그런가 보다 해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가지고 시칠리아에 도착하기 전에
1: 예.
0: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테네에 있던 알키비아데스의 그 정적들이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알키비아데스 짓이다.
1: 아 헤르메스 훼손한 게
0: 석상 목나라는 거.
1: 아
0: 아테네에서 신성 모독은 굉장히 엄한 범죄예요. 소크라테스도 나중에 그 사형 당하는 것이 젊은이들을 유혹한 죄 신성 모독이었어요.
1: 그러니까 정치적 모함을 받은 거죠.
0: 모함을 받은 거죠. 누가 범이든 간에.
1: 야 이제 고생길 시작되는 느낌이다.
0: 이때부터 예. 오디세우스는 명함도 못 내밀어 진짜.
1: 들어볼게요.
0: 예.
1: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시칠리아 가던 중인데.
0: 가가지고 소환 명령 내립니다. 너 오라고.
1: 아 다시 본국으로 오라고.
0: 재판 받으라고.
1: 아 그래요? 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0: 알죠, 알키비아데스도. 이거 아무리 봐도 내 정적들이, 내 안티들이 꾸미낸 덫이다.
1: 그렇죠.
0: 그리고 딱 보니까 내 제목이 뭔데요? 너 신성모독.
1: 신성모독은
0: 사형이잖아요. 곰곰하게 지금 고민에 빠지는 알키비아데스.
1: 아.
0: 내가 지금 아테네로 돌아가면은 개죽음이다. 여기서 내가 죽을까? 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에라이, 망명이다.
1: 어디로?
0: 망명을 해버려요.
1: 어디로?
0: 어디로 가냐? 나의 적국이었던 스파르타로 가버려요.
1: 스파르타로 갑니까? 알키비아데스가 지금 아테네 뭐 스파르타 치자고 한 사람인데.
0: 스파르타랑 전쟁하자고 막 했던 사람이 스파르타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요.
1: 아, 적국으로 망명을 가?
0: 스파르타도 처음 당황한 거예요. 네. 잠깐. 알키비아데스니 맞냐고. 나 맞다니까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저. 근데 왜 오셨냐고. 아, 일단. 여기서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죠.
1: 어떻게요?
0: 당신들 스파르타에게 끼쳤던 손해 이상의 이익을 가져드리겠습니다.
1: 왜냐면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0: 다 알고 있으니까.
1: 그렇죠. 예.
0: 모든 정보를 다 넘겨드리겠다.
1: 지난주 매국노 특집에 이 사람을 했어야 되는데.
0: 내 말이!
1: 예.
0: 베네딕트 아놀드보다 참 이게. 아놀드는 안 됐어요, 저.
1: 그렇죠. 네. 스파르타에서 그럼 받아주나요?
0: 받아줘요. 정보를 갖고 왔는데.
1: 그렇지.
0: 정보를 갖고 왔는데. 그래서 남은 거는 미키아스잖아요, 지금요.
1: 미키아스.
0: 미키아스는 그냥 펜 때만 굴리시는 행정가예요.
1: 예.
0: 나 이거 어떡하냐. 약간 전쟁이 정말 빡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야, 어떡하냐. 일로 와봐요. 나 미키아스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질질질 끌어져요.
1: 예.
0: 처음에 그 시칠리아를 전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그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1: 네.
0: 여기가 스파르타와 동맹 도시 국가죠.
1: 아, 네.
0: 처음에는 이 알키비아데스가 온다고 하니까 하다가 항복을 해요.
1: 예.
0: 어, 근데 왜 점령을 안 하지? 어.
1: 알키비아데스가 갑자기 없어졌네.
0: 어디 갔냐? 어. 모르겠는데요. 망명했다는 소식도 드리고, 어, 예. 딱 보니까, 니키아스라는 행정가가 있고, 항복을 했는데, 항복을 안 받아줘요, 니키아스가.
1: 항복을 안 받아줘. 예.
0: 잠깐만. 항복.
1: 항복을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
0: 하다 예. 보니까 질질 끌다가, 예. 시간이 끌어지니까, 이제 그 시라쿠사도 전력을 모으면서 반격을 하게 돼요. 아,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투에서 아테네 함대가 박살이 납니다.
1: 아테네가 피해를 받구나, 오히려.
0: 그리고 이 니키아스도 전사를 해요.
1: 예.
0: 이 전투가 네. 펠로폰네선 전투에서 아테네 함대가 거의 전멸을 한 첫 번째 케이스. 아... 그리고 쭉 펠로폰네선 전투 끝까지 네. 아테네 함대는 지금 전투력까지 올라오지 못해요.
1: 야, 결정적인 순간에 아, 그 알키비아데스 변수가 있었네요. 예. 스파르타 가서는 뭐 별일 없었습니까?
0: 스파르타에 와가지고 예. 진짜 스파르타인이 됩니다. 아... 저는 이제부터 스파르타인이에요. 예. 왜냐하면 알키비아데스는 민주공화정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1: 아, 그래요?
0: 이 모든 혼란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한 명의 독재자가 필요하다. 주의자. 이거를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민주정이 정말 좋다.
1: 아, 예. 금쪽이네, 금쪽이. 예.
0: 근데 스파르타가 약간 독재국가잖아요.
1: 네.
0: 군사국가. 아. 너무 체질이 잘 맞는
1: 거. 아, 잘 맞는구나.
0: 나는 원래 스파르타에 태어나니까 잘못했다. 어, 예. 원래 스파르타인이었어요. 예. 정말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아테네 해군을 다 박살내기 시작해요.
1: 잘 사네. 오디세우스급 아닌 것 같은데요.
0: 어 네. 그런데 네. 사고를 쳐요.
1: 아 사고를 쳐요. 사고 아, 예, 예, 예.
0: 당시에 네, 네. 스파르타 국왕이 이제 아기스 2세란 사람이었거든요.
1: 아기스.
0: 아기스 2세의 왕비와 바람을 펴버려요. 왕비와 아. 바람을 핀 걸 모자라가지고 아들을 낳네.
1: 아들까지 낳아요?
0: 아들을 낳아요.
1: 아, 이러면 또 내가 볼 때 고생 시작이다, 여기서. 예.
0: 그러면 보통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1: 네.
0: 같이 뭐.
1: 도주.
0: 도주합시다, 우리. 어. 아들 우리가 킵시다 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왕비랑 사랑한 거 맞다. 아들 태어난 거 왜 그러냐. 내 후손이 스파르타의 왕이 되는 거를 내가 바라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
1: 아기스 2세가 가만 놔둡니까?
0: 격분하죠.
1: 처형해야 되는 거 처형 아니야?
0: 처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1: 왜요, 왜요?
0: 너, 지금 아테네와 전쟁에서 전승을 너무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1: 공이 또 있어요.
0: 스파르타 내에서는 인기 짱인 거예요.
1: 그렇구나.
0: 아, 참. 진짜.
1: 야, 잘 나긴 잘 났는데 진짜 건방지다. 예.
0: 야, 아우, 야, 너 진짜 우리 국민들의 그, 그 인기만 없었어. 너 확 그냥. 어. 확 그냥이 아니라 지금, 뭐, 아휴.
1: 뭐 어떡해요? 네? 네 어떡해요?
0: 그래서 자객을 보냅니다.
1: 자객을요?
0: 네.
1: 알키비아데스 죽여라.
0: 알키비아데스 죽여라. 근데 또 눈치 또 만렙이에요.
1: 알키비아데스.
0: 알키비아데스가. 자객이 오는 순간, 어? 너 자객? 그럼 튀어야지. 아싸! 튀자.
1: 아, 눈치 채고 도망. 어디로 가, 이제?
0: 어디로 가냐? 이때부터, 이거 진짜 매국노래, 이거.
1: 왜, 어디 가는데?
0: 아테네로 가가지고, 빌어야지, 솔직히.
1: 내가 잘못했다.
0: 내가 잘못했다. 페르시아로 가버려요.
1: 페르시아는
0: 이게 진짜 꼭 선 넘은 거예요.
1: 그리스 전체의 적이잖아.
0: 이건 아테네고 스파르타고 델로스고 머시기관에 다 필요 없고 그리스 전체의 적이에요.
1: 이야 대단하네.
0: 페르시아로 건너가요.
1: 예예.
0: 아, 지금의 그 소아시아 네. 튀르키예로 건너갑니다.
1: 페르시아에선 받아주나요?
0: 페르시아요?
1: 네.
0: 그 당시 이제 그 페르시아는 네. 어떤 스탠스였냐면 바라보고 있었어 지금. 잘한다 잘한다. 너희들끼리 잘 싸워봐라. 우구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자기가 맞서 싸웠던 스파르타와 아테네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집안 싸우는.
1: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네, 지켜봐.
0: 꿀잼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알키비아데스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전략 잘했다. 그러니까 여 출 균형 출을 맞추는데 내가 네. 두 국가의 정보를 다 갖고 있다.
1: 예예.
0: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기려고 하면은 약점 내가 알려드리겠다. 아테네가 이기려고 하면 내 아테네의 약점을 알려드리겠다. 요거 두 나라의 힘을 다 뺄 때까지 내가 다 도와드리겠다.
1: 아, 정말 이제 페르시아의 편에 서서 정착하려는 생각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또 속내가 또 다른 속셈이 있었나요?
0: 아니죠.
1: 아니에요?
0: 알키비아데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테네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아테네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아테네 상황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요 지금요.
1: 예예. 예.
0: 왜냐하면 일단 페르시아의 국왕 측 다리우스 네. 2세였거든요.
1: 네.
0: 다리우스 2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파르타를 밀어주자 쪽이었어요.
1: 네.
0: 왜? 페르시아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군이 박살난 게 아테네의 해군 때문에 박살났거든요. 살라메스 해전 때문에.
1: 예, 예.
0: 그래서 스파르타는 뭐 걔네들 있어봤자 육군이니까 머릿수는 우리 페르시아가 더 많거든. 중요한 건 아테네 해군이야. 해군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스파르타 쪽을 좀 밀어주자.
1: 네.
0: 그래야지 아테네 해군이 박살나고 공멸하게 된다. 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페르시아는 그 스파르타에게 계속 몰래 지원을 해주고 있던 때였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 해군은 점점점 이제 슬슬슬 박살이 나고 있던 때였거든요. 여기서 먼저 아테네에서 손을 내밉니다.
1: 누구한테요?
0: 이
1: 페르시아?
0: 아니요, 알키비데스한테요.
1: 알키비아데스한테. 예.
0: 돌아와줄 수 있냐?
1: 아, 그래요?
0: 돌아와줄 수 있냐?
1: 예.
0: 그래가지고 바로 안 들어가고 아비도스 해전이라고 있어요.
1: 네.
0: 그럼 내가 먼저 증명을 해보겠다.
1: 네.
0: 내가 진짜 아테네를 위한 사람인지.
1: 네.
0: 아, 약간 시험 무대였어요. 아비도스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워요. 그랬더니 아테네에서도 그래 아무리 정말 우리를 배신했어도
1: 난 놈은 난 놈이야.
0: 저, 야 이기니까 받아주자. 여기서 두 파가 나눠요.
1: 예.
0: 받아주자 파. 어떻게 한 번 배신은 계속 배신이다.
1: 저 고민됐겠다.
0: 아비도스 해전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뭐 또 질 수도 있는 거지.
1: 철새도 이런 철새가 없어요. 진짜.
0: 아,
1: 예, 예.
0: 여기에 그 네. 알키비데스가 한 큰 걸 준비합니다.
1: 어떤 걸요?
0: 그래.
1: 예.
0: 내가 진짜 불멸의 예순신이 아니라 불멸의 알키비데스라는 걸 보여주자.
1: 어떻게요?
0: 네?
1: 어떻게요?
0: 한 건 이번에 그럼 스파르타의 해군들 내가 박살내겠다라고 하면서 기원전 406년경에
1: 예.
0: 당시에 그 스파르타의 함선이 약 80척이었어요. 80척이었는데 알키비데스가 모든 가용할 수 있는 함선을 다 긁어모아요.
1: 예.
0: 다 긁어모아서 예. 86척을 만들어요.
1: 수적으로 일단
0: 그리고
1: 만들고.
0: 숨겨요.
1: 86척을 숨겨요.
0: 우리가 이렇게 예. 함선이 많다는 거를 스파르타 쪽이 알지 못하게 숨깁니다.
1: 네.
0: 우리는 아직까지 약하다. 그래서 연막 장치를 펼치는 거죠. 아, 우리가 뭐 많아봤자 한 20척밖에 안 돼요. 그다 분산시켜요. 3분의 1로.
1: 예.
0: 이쪽 한 20척, 20척, 20척 이런 식으로요.
1: 네.
0: 그리고 엄명을 내리고 아, 이 말을 해요.
1: 예. 뭐라고요?
0: 어차피 지금 우리가 믿는 거는 와, 우린 외톨이다. 지금 스파르타도 우리 적이고 알고 보니까 페르시아도 우리 적이다. 우리 혼자밖에 안 남았다.
1: 네.
0: 진짜로 죽을 각오로 싸우자.
1: 그래요?
0: 약간 문제적 인물을 맞아요. 나부터 먼저 죽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1: 네.
0: 그 스파르타 측 해군 그 이 제독이죠.
1: 네.
0: 또 속이게 만들어요.
1: 네.
0: 그래서 분산시킨 다음에 접근을 해요.
1: 네.
0: 딱 보니까 스파르타 측에서도 야야야 저 아무리 그 알비키아데스가 뭐 날고 기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80척이고 저도 20척밖에 안 되네. 야 박살! 했는데
1: 함정이었죠.
0: 예. 이것도 약간 학익진이에요.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약간 펼친 상태에서 입체적으로 협공을 해버립니다.
1: 전술가는 전술가야. 예.
0: 그래서 여기서 스파르타의 함선을 거의 다 박살낸 다음에 그 노획을 또 해버려요.
1: 예.
0: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1: 그럼 아테네에서도 여론이 이제 기울겠죠.
0: 예. 그래서 아테네에서도 미워도 다시 한번.
1: 진짜.
0: 진짜 그 약간 안 좋은 과거도 있지만
1: 예.
0: 알키비데스는 진짜 알키비데스다.
1: 야.
0: 라고 하면서 금이 환영을 해요.
1: 컴백홈을 해야네 진짜 결국에는.
0: 이마스 컴백홈이 된 거예요.
1: 전쟁하러 나갔다가 한참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온 건 오디세우스랑 진짜 비슷하긴 한데. 아,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예, 어떻게 되나요? 이제
0: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여러 번의 해전 끝에 마지막으로 스파르타 해군을 박살낸 다음에
1: 네.
0: 그래서야 이제 금이 환영을 하고 스파르타 아테네인들이 이제 받아들여줘요.
1: 네.
0: 아 그렇지만
1: 네.
0: 그렇지만 요 다음에 마지막 해전이 있었어요.
1: 최후의 결전.
0: 여기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안 튀는 끝까지 안 튄 거 아시죠?
1: 네, 그럼요.
0: 저희 기회 돼서 언젠가 두고 봐야 돼. 꽉 그냥 허점만 잡히기만 봐.
1: 예, 예.
0: 이거는 구설수만 올라봐 진짜. 그 일이 발생을 합니다.
1: 어떤?
0: 한번 스파르타와의 또 해전에 들어가는데
1: 네.
0: 잠깐 자리를 비워요.
1: 네.
0: 그리고 자기의 부관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1: 예.
0: 나 없을 때 절대로 시작하지 마요 전투를. 절대 나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근데 부관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1: 하지 말랬지.
0: 예. 나도 알키비아데스처럼 한번 내가 한번 영웅이 돼볼까?
1: 아, 또 출세해보고 싶었어.
0: 출세해보고 싶었어. 야, 스파르타 해군 우리 상관께서 알키비아데스가 박살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솔직히 그걸 노렸어요. 스파르타 해군도요.
1: 아 그래요?
0: 우리도 반대로 전술을 쓰자. 유인해가지고 박살내자. 여기 걸려든 거예요. 부관이요. 그 부관 이름은 네. 안티오코스라는 부관이에요.
1: 아, 이름도 안티야. 유인에 넘어갔어요.
0: 아, 그 전투에서 져요.
1: 져요.
0: 근데 그렇게 큰 패배도 아니었어요.
1: 예.
0: 완전 박살난 것도 아니었는데 예. 이거를 그 안티 이
1: 다른 안티들이
0: 알키비데스가 딱 걸렸어. 야, 너 왜 졌어?가 된 거예요.
1: 아, 알키비아데스한테 책임을 다 묻는구나. 상관이니까.
0: 그러니까요. 솔직히 알키비아데스가 책임을 질 건 아니에요. 그렇죠,
1: 억울하죠, 억울하죠.
0: 근데 그걸 또 뒤집어 엎어요. 네가 왜 자리 비웠어? 네가 자리 비웠기 때문에 진 거 아니야?
1: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네요.
0: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아테네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1: 아 예.
0: 그래서 또 도망을 가요.
1: 아, 또 가. 야, 진짜 오디세우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
0: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 돼.
1: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로 가, 이제?
0: 또 페르시아로 가요.
1: 아유, 불쌍하다, 이제.
0: 스파르타를 갈 수가 없어요.
1: 예, 예, 예.
0: 가자마자, 그, 자객한테 암살을 당하는데, 아... 누가 죽였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테네는 진짜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아무도 사령관 안 하려고 해요. 딱 봤잖아. 지면은,
1: 그렇죠. 다 책임 묻고.
0: 린치 당하잖아요, 지금.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끝은?
0: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게 예.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1: 예.
0: 27년 동안 싸웠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27년 동안 저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예.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다고 치더라도 진짜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국가였던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다 삼류가 돼버립니다. 쫙. 이때 등장했던 원래 삼류 국가가 있었거든요.
1: 어디죠?
0: 마케도니아.
1: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나오는구나.
0: 그렇죠. 마케도니아 위주로 그리스가 또 통일되어 버립니다.
1: 여기부터는 썬문답 알렉산더 대왕편을 보시면 아주
0: 연결이 돼요.
1: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상 최고의 풍문화로 불리는 문제적 인물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강민의 잡지사 2026년 8월호를 마감합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너튜브 채널에 오시면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심야 라이브 소통 콘텐츠, 편집장실, 새롭게 시도해보는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들르셔서 같이 야근하시면서, 퇴근하시면서, 혹은 야참 드시면서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9월에는 9월 26일 잡지사 창립 기념일이 있는데요. 이제 벌써 횟수로 4년째를 채우게 됐는데, 추석 연휴와도 시기가 겹치고 해서 잡지사 최초의 야외 특집도 저희가 준비해볼까 합니다. 저희 너튜브 채널 구독하셨다가 또 라디오 방송 이상의 다채로운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그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 때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 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해오름 북어채 개당 12불 99, 해오름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너의 삶이 내가 보기에 좋더라. 오니 엄마 김은혜 집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1: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왜라는 질문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죠. 오늘 초대 손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2: 네, 색소실조증이라는 희귀병 아이를 두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루하루 즐겁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3: 네, 오늘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분 성함도 은혜입니다.
1: 아,
3: 자, 김은혜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패션업을 하시네요. 네.
4: 그러니까 저는 온유를 낳고 이 아이가 장애아이고 이 아이가 불쌍하고 이 아이의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레시피가 없는 거예요.
1: 네네.
4: 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장애를 키우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애가 나면 모성애가 뭐 생길 거다. 뭐 애 모성애도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성애 없어요. 키우면서 모성애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29살에 애를 낳는데 바로 모성애가 생기겠어요. 그때는 그냥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게 되게 고민이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1: 그럼 하나님 원망도 좀 했겠네요.
4: 하나님 당시에. 원망 너무 많이 했고 네. 제가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는 계신
1: 분. 존재하는
4: 뭐 약간 예, 꼬본 것 같은.
1: 예, 예.
4: 그러니까 우리 막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도 우리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1: 네,
4: 뭐
1: 맞아.
4: 도와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1: 예.
4: 계속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1: 진이 요정처럼 생각하죠.
4: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계속 그랬어요.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빠라고 그랬잖아. 내 아빠잖아. 근데 왜 날 위해서 열심히 일 안 하고 왜 나한테 아픈 아이를 이렇게 만들게 한 거야? 나 너랑 절교할 거야. 막 약간 처음에는 삐져가지고 내가 나 너랑 절교할 거야. 친구랑 절교하듯이 찬송도 안 불러줄 거야. 예배도 안 드릴 거야. 나 너랑 기도 대화도 안 할 거야. 너 이제 나 만나러 오지 마. 너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좀 삐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느 순간 좀 하나님을 다시 그냥 확 받아들였던 순간이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가 갑자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맨날 집에서 막 성경 말씀 같은 거 틀어놓고 저 이제 힘들까 봐 그런 거 틀어 찬양 틀어놓고 네, 네. 아 막 듣기도 싫어 막 가서 막 끄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탁 그냥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1: 네.
4: 근데 그 말이 솔직히 아무 맥락이 맞지 않는데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1: 네.
4: 나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다고.
1: 네.
4: 그래도 힘들고 막 이제 마음적으로는 힘들고 그런 경험,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온유가 눈 때문에 이제
1: 네.
4: 또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네. 일산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때
1: 네, 네.
4: 일산에서 병원에서 막 보더니 얘 우리 병원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그때 뭐 생후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막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갔죠.
1: 네.
4: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서 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막 어리둥절.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학병원이라는 거를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진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29, 이제 30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딱 가서 애를 이제 응급실에 배정을 해주잖아요. 예. 응급실 배정을 딱 눕혔는데 눕히자마자 애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예. 애를 데리고 가네 이렇게 보고서는 이렇게 난 그럼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막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이제 막 와 이제 저기 종이를 한 장 들고 이제 그 인턴분이 오시더니 수술 동의서에 그걸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 지금 나는 지금 뭐 검사를 맡으러 온 건데 갑자기 수술 동의서를 써야 되고 빨리 쓰래요. 제가 가져가야 된다고 봤는데 밑에 막 무시무시한 말이 써 있잖아요. 수술 동의서에는.
1: 맞아요, 맞아요.
4: 그러니까 저는 그때 너무 막 당황스럽고 놀래고 수술 동의서 일단 사인을 했어요. 막 열심히 읽어보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빨리 쓰라고 막 수술 빨리 동의서에 썼죠. 그리고 가고 나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 네. 정말 물밀듯이 오고 옛날 같으면 하나님 뭐 미안해요. 내가 이제 절교 잘못했어요. 우리 오녀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왠지 모르게 되게 그냥 담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담대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포기했다라는 이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포기가 아니라 평안함? 갑자기 내가 이거 또 한 번 미쳤나? 이 지금 이 상황은 막 간절히 막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 상황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담대해지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시고 온유를 어떠한 형태로 나한테 다시 돌아오던 그러니까 근데 다시 안 돌아오던 만약에 뭐 수술방에서 어떻게 잘못되던 나 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유는 가져갔고 나는 그냥 빈 그 응급실에 약간 진짜 영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막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응급실 사람들이 막 울고 막 웅성웅성 되는 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모노로그가 넘어가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면서 딱 그 이제 응급실에 제가 이렇게 커튼을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나밖에 없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나밖에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옆에 빈 텅 빈 온유가 있어야 할 그 빈 침대 옆에 내가 딱 앉았는데 거기 벽이 이제 있었거든요. 벽에 내가 벽 앞에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비쳐서 이렇게 햇빛이 앞에 쫙 비쳐요. 벽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뭐예요? 이 평안함이 뭐예요? 이 담대함이 뭐예요? 나 이거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온유 와도 어떠한 일도 내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내가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어떠한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 마음, 이 담대하게 먹는 이 마음이면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 마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가 딱 그거 하나예요. 내가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막 애써서 갖는 평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만 있으면 나 진짜 괜찮다.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3: 이거야말로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
1: 그럼요. 그럼요.
4: 진짜. 첫째가 11월생이어가지고 20개월밖에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연년생이에요.
1: 많이 급하셨네 또. 또 많이.
4: 어쩌다 보니 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연년생이어가지고 너무 이제 현실 육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온유는 제가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이겨내리라. 네, 막 주먹을 불끈 쥐면서 정신력으로 애를 막 키우니까 막 키우겠는데 어쨌든. 예, 거기에 이 두 아들이 끼니까 네, 이거는 네. 현실과 이 정신적인 게 막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육아 우울증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그게 약간 공황장애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진짜 무지했고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예요. 무슨 일반 건물도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악! 하고 이렇게 제가 몸을 숙였어요. 왜냐면 갑자기 이 교회 건물이 확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1: 근데 제가 겪었던 건 똑같은 거예요.
4: 맞죠?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연예인들이 공연을 얘기하니까 내가 그때 겪었던 게 그건가? 근데 확 건물이 무너지는 게 느껴지는데 지금 얘기하면서도 막 소름이 끼치는 게 악! 하는데 제가 뭐지 하고 이렇게 건물인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왜 이런 기분이 들지? 라고 하는데 이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게 제 마음에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포가 숨이 안 쉬어지고 이게 손이 이렇게 떨려요. 그냥 막 손 다리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떨리고 그리고 이게 안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계속 제가 어 이거 하나님 지금 교회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마귀가 씌었나? 하나님의 공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이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게 근데 난생 처음 겪어보는 거고 그 전에 내가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서 막 손이 막 달달달 떨리는데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막 전화를 해서 근데 그 상황에서 걱정되는 건 온유, 리안이, 시안이가 다 다른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는 온유 나이에 맞는 예배당, 시안이는 시안이, 리안이 다 다른 예배당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또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1: 남편 또 어디가 있어요?
4: 남편은 그때 왜 예배당에 안 들어왔지? 뭐 카페 있었나? 다른 곳에 있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막 전화를
1: 오늘 이게 양재 다니시죠?
4: 그때는 일산교회 일산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여보 빨리 애들 먹고 데리고 와서 어디로 빨리 데리고 나와.
1: 그러니까 예배 중에 조용한데
4: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1: 못 버티겠어요.
4: 숨이 안 쉬니까 숨도 헐떡이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기어서 막 갔어요. 막 그 예배당을 막 기어 나와서 사람들이
1: 지금 그러니까 링 같아.
4: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마 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막 진짜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을 나와서 이제 밖을 나와서 숨을 막 쉬었어요. 제가 막 하면서 막 숨을 쉬니까 숨이 이제 탁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러지? 마귀씨였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교회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이 막 허겁지겁 아이들을 막 데리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야, 왜 그래? 내가, 오빠, 나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어. 나 왜 이러지? 나 무슨 일이지? 나 지금 뭐야? 막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 그럴 때가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러는 거, 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그런가 보다. 이상하다 하면서도, 또 진정이 됐네? 뭐지? 근데 이상한 일을 겪었네? 그러면서 그냥 밥을 먹으러 갔죠. 맞죠? 그런 거.
1: 맞아요.
4: 그런 일도 겪고.
1: 맞아요.
4: 또 이제 육아할 때 너무 이제 갑자기 막 힘이 든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전 진짜. 리안이, 시안이, 온유랑 이렇게 집에 있는데 도망을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몸과 이성은 있거든요. 이성이 있는데 이 감정이랑 이 몸이 이거를 이성은 알지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희한한 감정이에요. 그래서 온유, 리안이, 시안이가 있는데 나는 여기를 진짜 못 버티겠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장롱에 숨었어요.
3: 아니 그 숨바꼭질 우리가 한 게 아니라
4: 그런 거 한 게 아니라
1: 애들 노는데 그냥 혼자
4: 그냥 갑자기 제가 장롱에 숨 근데 사실은 도망가고 싶었어요. 짐을 싸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
1: 그러니까 내 이성은 계속 말리고.
4: 안 되지. 그러니까 장롱에 숨었어요, 제가. 장롱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애들이 막 갑자기 막 놀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막 저를 찾아요. 근데 그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아유 걱정돼서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져요. 이게 장롱에 숨어 있는 문이
1: 몸이 안 따라줘.
4: 몸이 안 나가져요. 근데 애들이 걱정되지가. 애들이 걱정되지가 않아. 그 애들이 막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 어디서? 애들 막 울어요. 엄마 어디서? 막 이러면서 문을 열고 나가요. 띠리링 하고 문 탁탁 열리는 소리가 현관문 열리는 거예요.
1: 대문을 열고.
4: 그래서 애들이 이성으로는 애들이 나가서 길을 잃어서 막 미아가 될 수도 있겠다. 난 이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엄마 하면서 막 나가요. 막 리안이 엄마 시안이 막.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1: 몸이 안 돼.
4: 아니 안 슬퍼. 안 슬퍼요. 안 슬프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그냥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그냥 이 이성의 그냥 문제야. 이 아이가 나가서 잃어버릴 수 있겠다. 끝. 거기에 감정이 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장롱에 있었어요. 한참 있었어요. 정말 한참. 근데 진짜 이 똑똑한 리안이, 시안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애들 한 거야. 다시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돌아왔다. 끝. 거기에 감정이 안 더해져요. 그리고 그냥 계속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막 애들이 계속 저를 찾아요. 근데도 장롱에 숨어 있다가 애들이 저를 찾은 거예요. 장롱 문이 덜컥 열렸어요. 엄마! 여기 있었어!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울어요. 근데 그때서야 제가 애들이 나를 딱 찾는 순간 울음이
1: 터져.
4: 폭포수처럼 터지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애들을 끼안으면서 그때서야 감정이
1: 확 들어오죠.
4: 들어오는 거예요.
1: 몇 배 더 들어오죠.
4: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감정이 없어요. 근데 감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막 제가 엄청 막 울었어요. 애들 막 깨안고. 근데도 저는 몰랐어요. 그게 내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2: 병원도 가셨어요?
4: 근데도 병원 갈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미련하게.
1: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정신과를 찾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문이 높아요. 문턱이 높아서 내가 내 문 열고 갑자기 예약을 우리 왜 몸도 이 치아도 정말 견디다 못 견딜 때 가듯이 가잖아요. 보통들 병원을. 근데 이 정신적으로도 정말 이 정도 갖고 내가 가야 되나?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4: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와서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정도잖아요. 네네. 그때는.
1: 그렇죠. 그런 생각을 못
4: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때는 너무 그냥 힘듦 속에 있을 때는 나의 힘듦이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추스르지를 못해.
1: 그럴 때 보통은 누군가가 내 손을 자꾸 끌고 가줘야 돼요. 사실은.
4: 맞아요.
1: 내 발로는 못 가요.
4: 맞아요.
1: 내 발로 내가 예약하고 몇시 갈게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결국 끌고 가야 돼요.
4: 맞아요.
1: 되죠.
4: 그래서 지금도 제 인스타에 DM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할 때 저는 가라고 그래요. 왜냐면 위험한 상황이 그렇죠? 너무 많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추천을 그래요.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
1: 그러면 그 남편 얘기 듣고 그동안 서운했던 점들 다 좀 눈 녹듯이 좀 녹았을 것 같은데.
4: 근데 사실 막 눈 녹듯이 녹지는
1: 그 정도는
4: 않아요. 왜냐면
1: 그거 갖고 안 돼? 아, 그건 아니야?
4: 눈 녹듯이 다 녹지는
1: 아니고 그냥
4: 좀 10년 동안
1: 아포카토 정도 그냥 커피 위에 있는데
4: 이해했다.
1: 아포카토 정도
4: 이해했다. 남편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 서운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29살이었고 저희 남편도 33살이었어요.
1: 네, 다 어릴 때.
4: 너무 어릴 때였고, 저희가 또 연애를 막 길게, 막 깊게 한 상황은 아니었어서,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큰 슬픔이 오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그랬어요. 매일 두 시간씩 울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슬픔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있지? 아이가 장애를 얻었고 힘든데, 어떻게
1: 울지도 않고.
4: 로봇이야? 막. 그리고 나를. 토닥거리지도 않고 나를 위로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1: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터질까봐
4: 그러니까 못한 것 같아요.
1: 온유 얘기를 자꾸 맞아. 피하고
4: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는 온유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 혼자 그러니까 나는 더 봐봐 나 더 슬퍼 나 이렇게 슬플 거야 하고 나는 막 더 슬픔을 표출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남편은 저기다가 나까지 얹으면 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멀어진 세월이 10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너무 조금 각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10년 후에 그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눈 녹듯이까지는 아니었지만
1: 아포카토 정도. 아직 커피 위에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있어.
4: 어리석은 나를 탓했어요. 그렇지. 남편도 슬펐겠지. 왜 내가 그 생각까지 못하고 그렇게 남편을 미워했을까. 남편을 탓했을까. 남편 너도 좀 슬퍼해봐. 안 슬퍼? 막 약간 이렇게 말했던 내가 어렸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고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남편하고 좀 노력하려고 했고 좀 슬픔이 있으면 같이 좀 슬프자 이제는 우리 약간 그렇게 이해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는 새로운 또 손에 새로 들어온 부부나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4: 너무 공감돼서
1: 공감하고 위로해줄 수 있잖아요. DM도 많이 올 것 같아요.
4: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악플이 없어요. 저.
1: 아 그래요?
4: 샤랄랄랄라 오늘 달리려나? 아니 악플이 없어요. 그리고 다들 정말 이렇게 고민 얘기를 이제 DM으로 오시는 DM은 보통 자기 이야기를
1: 나 질문 보통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4: 키우는 입장에서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DM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장애 잘못된 장애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었잖아요, 처음에. 그 프레임에 들어가려고 노력했거든요. 우울하고 슬프고 좀 뭐 힘들고 막 이런 프레임에 자꾸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니 긍정의 여자야. 이게 안 들어가죠. 그 장애인 내가 알고 있는 그 장애인 가족의 모습에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난 나대로 살자라고 네. 그냥 나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보는 같은 장애인의 가족들이나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비장애인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속 시원하셨나 봐요. 네. 그리고 나도 너처럼 살아도 되는 거지.
3: 그렇죠.
4: 나도 너처럼 핑크 원피스 입어도 되는 거지. 어? 나도 막 명품백 매도 되는 거지. 그럼 되지.
1: 그런
4: 걸 우리가 서로 DM으로 나눠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1: 맞아요.
4: 자기가 너무 우울하고 자기도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갑자기 장애인이 나왔으니까 우울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장애인 프레임에 넣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나를 발견하면 괜찮네. 장애인 프레임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냥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장애인 엄마도 있네? 그럼 나도 이렇게 살게. 고마워. 응원해. 이런 DM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그래 나를 보이는 게 나는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는 말 못해요. 그리고 아이를 육아도 뭐 오은영 교수님처럼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그런 학위를 딴 사람도 아니에요. 네네. 그러나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 사랑으로 키우고 안아주고 네네. 뽀뽀해주고 그리고 내 장애 아이도 자기가 행복하대. 내가 그렇게 키웠어. 어떠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키웠어.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그냥 나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게 좋아. 내가 보여줘야겠다.
1: 너무 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4: 그래서 지금 온유와 함께 이런 삶을 내 삶을 보이는 것이 너무 당당하고 그래서 다들 또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닐까.
3: 그 지금 이제 말씀 계속 나누는 거 보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떤 편안함? 이제 하나님 주신 어떤 정말 자유 이런 게 지금도 느껴지지만 그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3: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4: 저는 얘기할 때 우리가 고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애로 온 것도 사실 제 인생의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여러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것 또한 내 교만이구나.
1: 그래요. 맞아요.
4: 이거는 고난도 아니야.
1: 맞아.
4: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고난이 존재해.
1: 네.
4: 진짜 멀리까지 가보자면 이 세계를 따지면 정말 막 시리아, 막 아프리카 정말 너무 많은 고난이 있는데 내가 너무 작은 내 세상에서 이게 내 고난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창피해지는 거예요. 내 교만이.
1: 네.
4: 이거 정말 내 교만이었던 거야.
1: 네.
4: 그래서 내가 온유의 이거를 고난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근데 고난일 수 있죠. 왜냐면 손가락의 바늘도 아픈 거니까.
1: 그런데
4: 그 아픔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되겠다. 내 삶에서 포커스가 온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장애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내 삶, 내 즐거운 삶, 그리고 이 아이와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겨내가느냐, 즐겁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 사람들한테도 고난에 포커스를 두지 마. 너의 고난은 너가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이 지나온 천년 시대부터 이렇게 지나온 이 세상을 보면 그렇게 큰 고난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맞아. 그거를 내 고난이라고 너무 몰입할 필요가 없어.
1: 그래요.
4: 좀 떨쳐내.
1: 그래요.
4: 그 대신 떨쳐내는 대신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제가 우리 온유의 장애를 없앨 수는 없듯이 늘 가지고 있듯이 이 고난은 고난대로 헤쳐나가지만 그래도 고난보다 내가 오늘 뭐 더 재밌었지? 오늘 얘랑 얼마나 더 웃었지? 얼마나 더 행복했지? 하나님 보이시죠? 제가 지금 엄청 행복하게 웃고 있죠. 오늘도 즐겁게 살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죠. 하나님이 야 은혜야 너의 삶이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내가 슬픔을 갖고 있어도 내가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야 참 좋다. 너가 지금 고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이 참 내가 보기가 좋다.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냥 사람들도 너무 큰 슬픔에 그 고난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거를 한 구석에 좀 놓고 내 인생 좀 즐겁게도 살고 멋진 옷도 입고 즐겁게도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 아이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1: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준 것 같아요. 정말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4: 맞아요.
1: 이 모두가 온유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네.
4: 맞아요. 분명히 온유가 축복의 통로가 네. 분명히 있었지만 꼭 장애 아이가 나한테 와서 그랬을까? 그거를 제가 저희 남편하고도 얘기한 네네. 적이 있어요. 오빠, 내가 우리 온유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많은 것들도 깨닫고 이렇게 그래도 좀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는 꼭 장애라는 아이가 오지 않았어도 그냥 훌륭하게 신앙생활 했을 거고 이렇게 건강하고 긍정적이게 살았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거기서 마저도 나는 장애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잖아요.
1: 아, 그러네.
4: 내 삶이 변한 게 이 장애를 내가 이겨낸 거야. 그래, 근데 그래. 은혜야 너는 그럴 사람이야. 맞아. 너는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러네. 원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여자였어서
1: 남편 괜찮네요.
4: 그 장애가 없었어도 예. 온유가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예. 비장애 아이를 새 키웠어도 너는 예.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을 거라고
1: 네, 네.
4: 그래서 아 그것마저도 장애의 포커스를 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모든 탓을 장애로 돌리지
1: 맞아,
4: 말아야겠다.
1: 맞아. 맞는 말이에요.
4: 핑계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1: 그래요. 맞아. 남편분 나중에 저랑 같이 만나서 아포카토 한잔 하자. 네, 같이 진하게.
3: 네. 그분도 또 다 녹지 않은 게 있을 거거든요.
1: 에스프레소
4: 우리 남편도 네. 정말 정신적인 게 너무 많죠.
1: 대잔하면서 네. 아포카토 네. 한잔 하고 싶네.
3: 팀장님이랑 만나시면
4: 네. 그래서 저도 진짜 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저와 저희 네. 남편이 만나서 이 가정을 잘 이끌었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1: 아유,
4: 있습니다.
1: 많은 네. 분들에게 네. 정말 와닿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연일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5: 저 아까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맞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맞아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걸 깨닫기까지는 정말 고난이 없이는 그 되죠.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난에 포커스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평생 고난과 함께 가는 것 같아요. 맞아, 하지만 맞아. 그 고난이 나의 어떤 나와 고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맞아요. 가는 그래요. 길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1: 아멘입니다.
5: 딸이 되는
4: 감사로 플러스 누리는 삶.
5: 네, 맞아요.
4: 꼭 누려야 돼요.
1: 이게 사실 고난을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다 다른 형태로 찾아오잖아요.
4: 맞아요.
1: 중간고사를 못 봐서 방에서 울고 있는 아이도 그 순간 굉장한 고난이라고 느낄 맞아요. 것이고 우리가 볼 때 감기가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도 고난일 수 있고 수백억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가 좀 모자라서 맞아요. 힘들어하는 맞아요. 죽고 싶어하는 분도 맞아요. 계시고 진짜. 단돈 몇천 원 때문에도 힘든 사람이 있고 여러 형태로 각자 다 힘들고 맞아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시 좀 저도 역시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간증을 좀 덧붙이자면 저도 너무나 힘든 시기에 내가 죽고 싶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순간이 네. 누군가에겐 꿈이겠구나라는 맞아.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나는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데 누군가는 이 순간으로 오고 싶어서
3: 맞아.
1: 열심히 이 자리로 오고 싶어서 열심히 매일 밤을 눈물로 오히려 이 자리에 오지 못해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 다른 형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장애든 각자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늘 표현하는 육체의 가시로 다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꼭 고난이라고 받아들이지
4: 맞아.
1: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타게 찾을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방법을 각자에게 맞는 처방법을 보내주셨구나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고치게 되면 네. 그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4: 맞아요.
1: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절실하게 우리 온유라는 존재를 통해서
4: 절실하게.
1: 깨닫게 해주셔서
4: 맞아요.
1: 순모님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또 맡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점심에 디저트는 아포카도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네. 정말 가슴이 와닿는 간증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네. 감당하는 네. 우리 성도님을 응원하겠습니다.
4: 네.
1: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1절까지 있는 말씀, 두 마음 이야기, 불신과 예배. 삼천포, 1995년 삼천포시가 사천군과 통합이 됐습니다. 행정구역상 삼천포시는 없어졌고 사천시로 이렇게 개명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계속 삼천포, 삼천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들 그러나 좀 궁금해서 깊이 심사숙고해 봤더니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삼천포라는 이름이 없어졌고 사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천포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제가 가끔 삼천포로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삼천포가 더 익숙하세요? 혹시 빠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야곱이 또다시 삼천포로 빠집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를 새롭게 받고 분열에 찬란한 태양을 은혜롭게 감격스럽게 경험했던 이 야곱, 그러나 곧바로 다시 삼천포로 빠져들어갑니다. 본문에는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만남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원수였던 에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그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하신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상봉을 하게 되는 이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본문에 여러분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는 은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야곱의 입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은혜, 은혜, 은혜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야곱이 언급하는 은혜와는 걸맞지 않는 야곱의 행동들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이 야곱의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없는 이 괴리, 우리 오늘 본문의 주된

둘로 나누는 이유는 여차하면, 여차하면, 여차하면 아직도 마음에 불안감이 남아있고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너도 에서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셨는데 아직도 흔들리고 여차하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요셉, 야곱이 3절에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절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의 예절이었으나 7번은 왕에게만 하는 그런 식의 예절이었습니다. 여기 야곱이 상당히 좋게 말하면, 아주 좋게 말하면 겸손이겠으나 겸손을 넘어서서 두려워서 아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장자권의 복을 받은 야곱은 열국이 그에게 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이 앞으로 에돔 족속의 조상인 자기 형 에서 앞에 야곱이 절을 하고 있어요. 장자권을 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할아버지한테. 야곱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겸손, 죄책감, 미안함도 있겠으나 겁먹고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열정적으로 야곱을 반기는 에서 달려옵니다. 그를 맞이하고 에서는 달려왔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달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야곱은 절면서 나아갑니다. 야곱은 더 빨리 달려왔겠죠. 목을 어긋맞추며 허그하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서는 감격적으로 원수였던 자기 동생 야곱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 동생을 맞이합니다. 기쁨 속에 용서해주며 화해를 이루고 있는 에서의 이 모습. 야곱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에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야곱은 에서만큼 감격적이지 못합니다. 에서는 절대 야곱을 짓밟거나 억누르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없고 다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많이 변화시켜 준 거죠. 그러나 아직은 야곱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에서에게 야곱이 자기 가족을 쭉 소개합니다. 5절 끝부분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자식들. 8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마지못해 이 선물을 받습니다. 에서는 거절하지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하면 또 은혜를 언급합니다.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엄청난 양의 선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 마치 많은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사려는 듯한 야곱의 의도가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용서해달라는 표현도 전혀 없습니다. 선물 공세고 또 얘기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신 이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어떤 학자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도 저는 아부하는 에서의 모습이라고 야곱의 모습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이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옛날 야곱의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는 11절에 그 와중에 또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그러면서 청하건대 하며 선물을 받으라고 에서에게 강권하네 에서가 선물을 받습니다. 은혜를 인식하며 은혜를 강조하며 동시에 뇌물 같은 선물을 바치고 있는 야곱의 두려운 마음 섞여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다 극복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이 또 드러납니다. 에서는 호의를 베풉니다. 우리 같이 우리 집 세일로 가자.

0: 같이 가자 그랬더니 에서가 핑계를 댑니다. 자기 자식들과 가축들이 연약해서 빨리 못 가니까 우린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셔서. 여기 한편 핑계입니다. 에서의 따뜻한 그러한 용서, 그 마음을 야곱은 아직 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화해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언급하지만 남아있는 두려움. 또 하나는 거짓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야곱의 목적지는 세일, 에서의 집 세일이 아니고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밝혔어야 돼. 형님 감사하지만 제가 가야 될 목적지는 세일이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라고 밝혔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뭐 가족들이 약해서 가축이 약해서 엉뚱한 얘기로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에서가 또 한 번 호의 베풉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보디가드를 주겠다. 그래서 내 종들을 보디가드로 바디가드로 주겠다.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자 하리라 그랬더니 역시 같은 핑계와 이유로 야곱은 정중하게 또 거절을 하고 에서는 떠나서 자기 집 세일로 가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대조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에서와의 대조 가운데 오히려 에서가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역설적인 현실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과거를 다 잊고 아주 반갑게 야곱을 맞이하지만 야곱은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고 보관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야곱은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에서는 선물이 필요 없고 강권하는 야곱 때문에 할 수 없이 선물을 받습니다. 에서는 아무런 악의가 없이 전적인 선의로 동행을 제안하지만 야곱은 아직도 에서가 못 믿어워서 신뢰하지 못해 두려워서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로 응수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고 분열의 새 아침을 경험했던 야곱이지만 아직도 불신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의 철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며 또다시 야곱의 특기, 자기의 꾀,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고 있는. 그러나 감사하게도 마지막 4절에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게 됩니다. 정착의 시작입니다. 타양자리에 종지부를 짓습니다. 도망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징하는 의미에서 정착하며 숲곳이라 이름 짓게 됩니다. 자기 조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역시 야곱도 세겜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돈을 주고 가나안 땅을 사게 됩니다. 그 처음 한 일이 뭐예요? 20절에 그 돈 주고 산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분이엘의 약복나루의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인 걸 확인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단을 쌓고 그 자리를 그렇게 이름을 짓게 28장에 있었던 베델에서의 그의 그 서원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안전하게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제가 단을 쌓겠나이다 그 약속을 지키며 자기 소원을 이루는 장면으로 33장이 종결적입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개의 흐름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 은혜를 간증하지만 그 간증에 미치지 못하는 야곱의 아직도 육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은 그 성숙 과정 중에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지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위기를 당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원리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원리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받고 경험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신앙격의 성숙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적잖은 승리와 패배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시 변함없는 그 은혜가 우리를 점점 완성의 단계를 향해 이끌어 나가십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험.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현실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갈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그러나 창세기 12장 10절, 몇 절 되지 못해 10절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기도 한마디 없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굽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 결국은 그곳에 가서 사라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방인 바로에게 된통 혼나고 수출당하고 다시 가난 땅으로 쫓겨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아니 멋지게 나가다가 성경은 계속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강조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리고 몇 절 지나지 않아 애국으로 갔던 아브라함 삼천포로 빠지고 마는 삼천포가 고향이신 분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은 다윗입니다. 대단한 지도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때려놓은 소년 다윗의 위대한 모습 하나 제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다윗의 인간됨이 사람됨이 참 고상한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가운데 막 목이 너무 마르게 목이 말라가지고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존경하며 사랑하는 왕 다윗이 목이 말라하는 모습을 보고 세 명의 군사들이 적진으로 들어가 목숨을 내걸고 들어가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왕에게 갖다 바쳐드립니다. 왕이여 이 물을 드소서. 그러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걸고 구해온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다윗이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물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군주예요. 인간이죠. 인간성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한 그러한 신하들의 충성과 사랑이 감사하지만 나는 나만 마시지 않겠다는 거죠. 피 같은 이러한 다윗이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자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골리앗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는 이 다윗의 이 두 모습 사이에 그러나 그 중간에 밧세바 사건이 또 끼어들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 성숙 과정 속에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려니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어차피 우리는 실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세를 새롭게 해야죠.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대변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선포하며 그는 예수님 곁에 머무르기를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를 갈망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패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의 패배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해서 그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의 늠름한 모습을 평생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벤허 영화 다 기억이 나요. 거기에 정말 그 마지막에 마차 경기하는 싸우는 그 모습 아주 명장면 한번 오늘 집에 갔다 한번 보세요. 그 감독의 이름이 세실 드밀이라는 감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튼 헤스턴 뭐 젊은 분들은 좀 유명한 배우가 있어서 찰튼 헤스턴이 모세로 딱 등장을 하는데 마차 경기하는데 이 감독이 스턴트맨을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헤스턴 보고 네가 직접 마차를 몰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찰튼 헤스턴이 좀 겁이 나다. 이게 뭐 이거 하는 것도 힘든데 싸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감독의 이야기를 전혀 걱정하지 말고 마차만 몰고 단 한 가지 마차에서 떨어지지만 말라 그랬어. 떨어지지만 말라. 그러면 내가 이겨주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찰스 레스턴이 해야 되면 마차 붙잡고 떨어지지만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우는 장면 이런 것들은 다 감독이 알아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 명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있겠죠. 마차가 흔들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애를 쓴다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기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내 주실 겁니다. 예수님 마차에서 떨어지지만 맙시다. 이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예배.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흔들리는 믿음은 예배를 통해 다시 굳건하게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 마차를 붙잡고 있으므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파산한 인생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고 내 결단도 아니고 예수님 마차를 붙잡고 있는 그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야고보 1장의 문맥은 고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을 것이라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뿌리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던 한 여인, 이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옷가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속으로 하는 얘기에 나 혼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라라라고 표현된 우리 번역에 그 생각함 일라라라는 표현은 직역을 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며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며 반복해서 그 여인은 속으로 얘기하기를 내가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에 반복해서 상기시키며 자기의 믿음을 돋구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 장면을 마가복음은 그러한 동사를 사용해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하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거야.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거야. 스스로 믿음을 독려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반복해서 주의 도우심으로 이 역경을 승리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주의 도우심으로 이 역경을 승리로 바꿀 수 있을 거야. 반복해서. 보험서에 또 하나의 명장면이 있다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근데 주의 도우심이 또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백이면 백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자의 관계는 은혜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은혜의 간구요. 겸손하고도 강력한 기도. 겸손하고도 강력한 고백입니다. 겸손하면 강력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하면 강력한 기도가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 속에 야곱이 우세해지면 두려움과 불신이 고개를 치켜들고 나옵니다. 우리 속에 이스라엘이 우세해지면 겸손하고도 강력한 고백이 뒤따라 존 헨리 조엣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며 방향과 종착력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방향, 종착력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이고 내 소관은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합시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선교사이고 탐험가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어디로 보내시든 저는 가겠습니다. 단 주님께서 함께 가주신다면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제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단 주님께서 제게 힘을 주신다면 리빙스턴의 인생은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를 약속을 기억하며 마구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바치며 자기의 심장을 그 땅에 묻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은혜를 기억하며 믿으며 주님 영광을 위해 무거운 짐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주님을 연결시켜주는 저와 주님의 마음을 묶어주는 줄 이외에는 모든 줄이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저와 주님의 마음을 묶어주는 줄 위에는 모든 줄이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와 여러분 이제는 야곱이 아니오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저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공감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주 앞에 주님,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며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자리에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구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뵙는 그 영광의 아침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째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3: 때로는 솔로몬처럼,
4: 때로는 다비다처럼,
5: 때로는 바나바처럼,
6: 때로는 다윗처럼,
2: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오늘은요, 저희 노크토크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주셨는데요. 현재 백성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교수님이신 우리 송민 교수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는 네. 전 세계의 전쟁의 위험을 구원하는 원도우먼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아, 그렇죠.
1: 한국에는 네. 말씀으로 유쾌한 위로를 전하는 원도우먼 송우민이 있습니다.
2: 원도우민.
0: 원더우먼. 이름 너무 좋으시다.
3: 마치 지하철 2호선 위에 망토를 두른 교수님께서 쫙 달려오는 이런 느낌 네. 있죠.
1: 날라다니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우리 원더우민 교수님과 함께라서 그런지 더욱 든든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4: 첫사랑은 굉장히 설레고 뜨거웠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5: 텐션이 다들 높아요.
6: 첫사랑이잖아.
5: 사랑이잖아.
0: 우리 레오 씨는 그럼 첫 연애는 언제?
7: 첫 연애가 이제 20살 때인데 만남도 아쉬웠는데 헤어지면 더 아쉬웠다.
1: 진짜 극장에 가자. 내리면서 이랬어요. 자, 우리 다음에 만날게요. 만나고 만납시다.
3: 남편은 일곱 번째 남자예요.
5: 멋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 처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는 제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네요.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도대체 여자친구는 저의 어떤 부분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사랑도 배울 수 있나요? 배울 수 있다면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0: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사랑도 배울 수 있나요? 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 가장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5: 전문가.
0: 미소가 지어지는 우리 레온 씨.
7: 그렇죠. 예.
0: 네. 우리 레온 씨는 그럼 첫 연애는 언제였죠?
7: 첫 연애가 이제 20살 때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만남도 아쉬웠는데 헤어지면 더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 그리고 어디 공부해, 어디서?
7: 공부하죠. 사랑은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0: 움직이는 거.
5: 명언이 많아.
7: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헤어지고 나서 너무 첫 연애에 괴로워서 그 마음을 시로 쓴 게 있어요.
0: 아, 진짜로?
7: 예, 직접. 근데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대학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시 발표 1등을 했습니다.
0: 이야. 진짜
7: 학점을 A4를 받은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를 이걸로 치료하세요. 영등포 초코 엄마. 만남은 달달한 커피, 이별은 쓰디쓴 한약. 처음 문자에 심장은 뛰었죠. 그러나 마지막 문자에 심장은 멈췄죠. 이별이 슬픔이 아니라 카톡이더라. 이별의 무게는 손끝, 나의 마음의 무게는 토르망치. 둘이었다가 혼자가 되니 보이더라. 아예 혼자가 됐어야 했다는 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너의 말.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나의 말. 왜 너만 갑이니? 왜 나는 을이니? 헤어지겠다는 마음, 네 마음이 아닌 주변에서 속삭이는 친구들의 마음. 집 앞에 찾아간 나의 걸음은 10만 보. 집 앞에 만났던 너의 표정은 잠만 보. 사과의 의미가 과일보다 못하니?
5: 랩인데?
7: 편지의 의미가 종이보다 못하니? 이제 나 간다. 너 없는 앞으로 나아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1등 했던.
5: 아, 나 너 왜 이렇게 웃기지?
7: A4를 받았던 시기다.
3: 진짜. 산산이 찢어진 그 남자의 심정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네.
5: 노래 가사 같아, 노래 가사.
7: 근데 노래 나중에 이거 작곡 한번
5: 해주세요. 아, 난 싫어요.
0: 아니, 우리 교수님은. 네. 첫사랑을 물어봐도 되나요?
1: 아, 우리 여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희 남편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로.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 1.5세죠.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은 많지만, 이제 그, 대학교를 가면서 저희 남편은 공대에서 신학교를 가고 저는 고등학생에서 바로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첫날 오리엔테이션부터 같이 다니는 CC였어요.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0: 네네.
1: 어느 날 이제 좀 무르익어서 우리 자동차 극장에 가자. 드라이빙 그 무비 띄어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길 갔어요. 근데 저도 초짜고 우리 남편도 초짜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좀 좋은 이미지를 풍기고 싶잖아요. 아, 그래서 생전 안 하던 향수를 뿌린 거예요.
0: 아, 향수를.
1: 근데 얼마만큼 그걸 뿌려야 되는지 몰라서 에따 모르겠다 그냥 막 뿌리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딱 영화를 보러 갔어요. 바깥에 너무 추우니까 창문을 열 수 없고 2시간 반 동안 알고 봤더니 우리 남편도 뿌리고 온 거야.
0: 아이고.
1: 두 가지 향수가 같이 섞여서 냄새가 나오는데 영화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0: 그치. 두 분 다 이렇게 심하게 뿌리시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죠. 콧자리에서. 근데 귀엽다.
5: 아니 근데 처음엔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는 그 이 첫 연애는 그러니까 연애란 거 자체가 현실이라는 분모 위에 좋음이라는 감정이 분자로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냥 정수를 생각한 거예요. 딱 1 더하기 1은 2라는 생각을 사람들 다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사랑이란 건 이런 그 분수일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착각을 하는 거지. 사랑은 정수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은 되게 앞서는데 표현도 서툴죠. 그쵸. 준비도 안 됐죠. 그러니까 또 다툼도 일어나고 하니까 사실은 첫사랑은 누구나 다 두 사람 다 가슴 아픈 정수가 되기 이전에 분수 같은 모습을 갖춰져 있지 않나.
3: 아, 저는 뭐 좀 솔직해지겠습니다. 네. 남편은 일곱 번째 남자예요.
5: 멋있다.
3: 연애한 게 죄인가요?
5: 아,
3: 그러면
7: 달리는 순환선이네.
3: 아,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인 연애는 사실 뭐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그 첫사랑하고 생각을 해보면 먹었던 음식이 먼저 떠오르죠. 저희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몽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많이 먹으면 설사하는 거. 처음으로 자몽을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89년도였는데 그걸 먹었는데 전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근데 자몽이 또 크다. 한 8개를 먹었어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밤새 토하고 설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헤어졌네요. 그래서 그 첫사랑의 기억은 자몽을 먹고 토하고 설사한 기억, 뽀뽀 한번 못하고 헤어진 기억으로 끝났네요.
4: 저는 뭐 많이 사랑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뭐 이호성 교수님만큼은 안 되고요. 소수의 사람과.
3: 제가 이분의 과거를 알아요. 저만큼 돼요.
0: 그럼요.
4: 다 실패한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은 그래도 서로 좀 좋아해야 되니까.
5: 얼굴 빨개지시네, 슬슬.
4: 저희 아내는 아니고. 네, 아내랑 늦게 만났기 때문에 첫사랑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진짜 첫사랑은 굉장히 설레고 뜨거웠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 새로운 세계. 거의 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랑을 해나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여러 번 경험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는 좋으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만났어요. 맨날 문자 보내고 또 문자에 답이 안 오면 서운해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첫사랑 때 제가 느꼈던 감정 중에 불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이 크다 보니까 결국 그 불안 때문에 헤어진 것 같아요. 상대방도 불안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사랑이 끝나고 나서 경험했던 게 아,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목적론적으로 연애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사람 만나야지. 그러면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아,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 그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3: 목사님들은 병이 깊은 것 같아요. 일단 사랑도 깊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말도 길게 하네요. 말씀이 다 설교 같아요. 목사님들이 예.
4: 직업병이
3: 마지막에 한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아. 네, 예.
7: 뭐 고린도전서 사랑장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예.
0: 아 진짜. 아 근데 다 이제 첫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근데 누구나 처음은 다 서툴기 마련인 것 같아요.
3: 왜 우리만 얘기해요?
0: 아 저 첫사랑이요? 네. 아 제 첫사랑.
5: 아 이거 궁금한데.
0: 아니 그럼 쌍방으로 사랑한 거죠?
5: 아닐 수도 없죠. 있죠. 아니 첫사랑인데.
3: 대신 교생 선생님은 안 돼요.
0: 아 그래요? 네. 아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3: 아이 장난해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남편이 28살 남자다.
0: 아 그렇구나.
3: 그렇게 따지면.
0: 그래도 개그 지망생 때 만났던. 아 그건 만나 지금 혼자만 짝사랑인 거죠. 박영아 씨는 그래도 개그 지망생 때, 네, 그 서로 힘들 때 같이 이제 고생했던 분, 네,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네. 네, 오늘의 질문자의 질문이죠. 우리 네. 식구들은 사랑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5: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어, 진짜요?
5: 그러니까 사랑을 배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 그 실패할 때 그 뭐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배려함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첫사랑을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막 그 뭐 안으려고 하면 아프고 찔리고 근데 그게 다 깎여 나가면 나중에는 이제 안을 수 있는 그 정도에 된다 해서 이제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을 배운다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또 매너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그 첫사랑들이 결혼해도 결혼해서 또 그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도 또 겪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제가 생각하기엔 꼭 운전면허 따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이. 운전면허 우리 자격증 따려면 일단 필기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에 대한 이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아니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 다음에 이제 도로주행 또 시험을 봐야 되겠죠. 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라이센스를 땄다고 하더라도 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느끼는 그 운전 스타일하고 내가 하는 그 스타일이 네.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하고 좀 이렇게 잘 맞춰주는 그런 매너하고 그 규칙을 좀 잘 알고 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든다면 너무 과속하면 네. 본인은 아, 나 이거 내 스타일이야. 막 달려. 막 이럴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건 뭐지? 막 그치, 이러면서 그치, 불안해하고 네. 막 그리고 차간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암만 네. 내가 잘 달린다고 하더라도 이 차 들 간에 그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0: 그쵸.
1: 충돌합니다. 이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암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붙어 있고 싶다 하더라도 거리는 지켜주는 게 그게 안전하다고 제가 또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있죠. 깜빡이는 항상 켜야 되는데 신호 없이 훅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앉아서 열받죠.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막 빵빵 대기도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 당황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사랑도 갑자기 이랬다가 막 갑자기 이러면 이거 뭐지?
5: 그래서,
1: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이 나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걸 못 느낀다 그러고 나간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는데 그 게리 채프맨이라는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사랑에서 다섯 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거를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언어가 정말 난 이렇게 소프트하게 막 이렇게 스킨십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완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 있잖아요. 어, 잘했어. 네가 최고야. 너무 이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간 같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난 사랑해 하는데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
5: 핸드백이라도 이렇게 줘요.
1: 아, 뭐 핸드백은 안 해드려도 뭐 그 에코백이라도 줘. 뭔가 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물질로 표현 안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암만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도대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5: 그런,
1: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서운한 거죠. 그쵸. 아닌가 봐. 아닌가벼 하고 이제.
7: 저는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자동차로 따지면 저는 항상 폐차를 많이 하거든요. 아하. 네, 항상 없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 네. 저는 이제 사랑은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만날 때는 배우지만 헤어질 땐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시기 적절하게 기승전결, 전개, 뭐 절정, 결말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배우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벤트라든지 아름다운 말이라든지 뭐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뭔가 움직여요. 네. 뭐 아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나라는 존재를 보고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 속에서 요 뻐꾸기. 요걸 통해서 그 안에 화살 같은 말들이 꽂혔을 때 그가 나한테 반응했을 때.
3: 참고로 아이디가 아니라 아이덴터티예요.
7: 아이덴티티.
2: 그런 때는 좌우당간. 네.
7: 좌우당간.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녀에게 이제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샀을 때. 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왜 나도 좋아하고 얘도 나를 좋아하니. 이게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이게 사랑이 되는구나. 네. 근데 헤어질 때는 내가 왜 잘못했을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쓰레기일까? 왜 나는 바보일까? 이 자책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면서 한 번도 안 찾던 하나님을 찾고 한 번도 안 찾던 목사님을 찾고 한 번도 안 보는 성경을 보고 한 번도 안 하는 기도에 기도를 하는 이런 현장들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느끼죠. 아, 나란 존재는 연약하구나. 근데 또 사랑을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또 잊고 살아갑니다.
3: 저는 레온 씨가 한 얘기가 정말 정확할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헤어져 본 자잖아요.
5: 그러네요.
3: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정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레온 씨가 했던 이야기 또 윤성 전도사님께서 하신 이야기 또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합치면 이게 사랑의 인식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당연히 거기에 동의를 하고 실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관계학습이죠. 그걸 통해서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학습의 영역이 넓어지고 나를 통해서 네가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상처마저도 우리 교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바로 또 사랑이잖아요. 그러고 보자면 사랑은 역시 배우는 게 맞다. 근데 저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혹시 여러분 아세요? John Lennon이라고. 우리식으로 존 레논, 존 레논, 존 레논이 불렀던 Love라는 노래가 있어요. Love is real, real is love. 이렇게 해서 쭉 나온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들을 쫙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호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사를 통해서 시처럼 전달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랑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의 교훈집이다. 그건 뭐냐? 배울 점이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 중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기술이라는 게 이때 아트거든요. 예술적 사랑의 방법도 배우지만 그 예술적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의 여러 경험치들, 결과물도 결국은 우리는 삶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세월의 값을 치르고 감정의 값을 치르고 결국 배우게 된다. 좋은 사랑도 배우고 대신 나쁜 사랑도 배운다.
4: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깨달았잖아요. 사랑도 배워야 되나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젊으니까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많은 사람을 좀 만나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보면 다들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7: 맞아요.
4: 많은 사람을 안 만나요.
7: 맞아요.
4: 그렇죠. 만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다들.
7: 맞아요.
4: 네, 너무 바쁘게 살아요.
7: 맞아요.
4: 취직해야 되고 근데 그래도 사랑할 시간은 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스카펙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 스카펙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은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서 나와서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감정에 빠진 상태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반복될 거예요. 문제는 또 풍덩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잘해볼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감정에서 좀 벗어나서 감정을 내가 잘 추스르고 조율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이제 저도 사랑을 해보니까 꼭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가다가 실증 날 때도 있고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갈 때도 있고.
3: 그래요?
4: 아, 왜 그렇지 않나요?
5: 그런 거 없는데.
3: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4: 아, 그런가요?
3: 저는 그냥 오로지 제 귀염둥이 하나예요. 어,
4: 그랬던 건가요?
5: 국장님 신기한데요? 네.
4: 아니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저희 아내는 아니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이게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네. 좋은 감정만 풍덕풍덕 빠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생겼다가 네. 어떨 때는 맞아요. 또 줄어들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게 맞아? 그런데 스카펙 이야기에 의하면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나가는 것 또 그러다 보면 감정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사연자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배워가시면 좋겠고 레온 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끝났을 때 내가 했던 사랑을 한번 성찰해보는 것 성찰해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목사님 말씀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 꼭 참고하셔서요. 다음 사랑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3: 가정은 가장 지속적인 전쟁터다.
1: 당신 이리 와봐. 앉아봐.
0: 앉아봐.
1: 당신 잘못했어, 안 했어? 뭘 잘못했는데 아~ 말해봐.
7: 이제까지 연애를 다섯 번 넘게 하면서 난 한 번도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오히려 그 여자친구들 다 답답하다.
5: 그래서 다 헤어진 거야.
7: 어, 그래서 헤어진 거야.
5: 이제 이겨봐.
4: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잘룡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0: 오, 귀엽다.
7: 미잘룡.
4: 미잘룡.
6: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새댁입니다. 같은 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다가 결혼한 저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맞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믿음도 좋고 온화한 성품이어서 교회나 직장 안에서도 누군가와 크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거나 감정이 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표출하는 저와 달리 갈등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점이 바로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남편이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씩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부부간 다툼이 생겼을 때 대화를 시도하면 피하진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거부당했을 때 의견 충돌이 있을 때면 남편은 연락 두절이 되거나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외식 중에 남편과 말다툼을 했는데 식사 중에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나타나서 어떤 설명도 없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평소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며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싫다며 짜증을 내고 또 자리를 피해버려요. 남편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회피성 성격장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맞춰주라는데 저는 대화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함을 느끼는 성격이라 계속 이렇게 가다간 속병을 앓거나 정신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가정은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런 저와 남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오늘은 남편과의 소통 단절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 아내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아니,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네. 그 배우자와의 다툼이나 그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보통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5: 저희 두 사람이 약간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면 저는 약간 좀 웃기려고 해요.
0: 웃기려고?
5: 네, 웃기려고.
0: 화났는데 막.
5: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감정이 제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감정이 안 좋을 땐 그렇게 웃기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그쵸, 상황인데 그쵸. 예를 들면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어떻게 했는데 제가 저희 이제 카페 하잖아요. 네, 카페에서 그쵸. 가끔 막 바쁘고 막 힘들고 그러면 아내 지치는 거야. 그럼 그쵸. 제가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힘들면 대답을 안 해. 어. 근데 직원들 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창피하잖아. 어. 그러면 처음에는 창피한데 나 되게 창피한데 나도 이 회사 이사인데 이러다가 농담해요. 아 왜 난 안 보이는 건가? 난 그림자야? 나 왜 내 얘기를 안 들어? 막 그러면 직원들이 막 나 안 보여, 나 여기 안 보여, 왜 안 보여? 막 정아 씨한테 가면 막 직원들 막 웃고 정아 씨도 웃고, 그러니까 웃기려고 그냥 하면 풀어져요. 나중에 아까 미안해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아예 직원 답변하지 마. 그러면 이제 좋아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화났을 경우는 정아 씨는 막 매달려요 저한테. 그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따가 집에 막 들어가서 제가 기분 안 좋, 딱 안 좋으면 와갖고 뒤에서 저한테 막 엎혀. 그러면 키가 1m73.5야. 1m74야. 근데 다리가 다 땅에. 근데 매달리고 그럼 저는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아, 이 사람 맨날 엎히고. 아,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 제가 안 웃을 수가 없어. 근데
3: 아니, 내가 매달렸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5: 아니, 뭐 뒤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웃기잖아.
7: 이거 아니야.
5: 이거 바로 윤동근이야.
7: 한판으로.
1: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는 게 의견이 틀리자는 얘기하네요. 근데 뭐 서로 내 의견이 맞다, 뭐 네 의견이 맞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정이 이제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주장을 이렇게 막 그건 아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눈 돌려가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남편이 그럴 때가 있어요. 됐어, 그만해.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뭘 그만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마치자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거기서 제가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딱 됐어, 그만해. 그러면 내가 비록 오라도 맞아도 알았어, 그만하자. 딱 그래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야말로 쿨업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제 기분이 좀 좋고 그럴 때 이제 그때 살짝 얘기하죠. 근데 지난번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행동하고 그럴 때 나 진짜 조금 상처를 받았어. 근데 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 몰랐네. 알았어. 안 그렇게 하지. 그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다른 날 나와주고 당신 이리 와봐. 앉아봐.
0: 앉아봐.
1: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남편 완전히 뭐 애 다루듯이. 그치, 당신 그치. 잘못했어, 안 했어?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남자들 자존심 팍 상해갖고 이제 끝까지 우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래가면서.
0: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도.
1: 해도 이제. 해도
0: 뭘 잘못했는데? 근데 거기서.
7: 구체적으로 얘기해.
0: 구체적으로 얘기해.
5: 네. 네.
1: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를 훈계하듯이 하면 남편은 정말 자꾸 이렇게 회피를 할 것 같아요. 도망갈 맞아요, 것 같아요.
7: 저는 오히려 자존심이 없어서 싸운 적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애할 때 한 번도 제가 화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켜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여자친구가 더 짜증난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져줘요. 근데 오히려 그게 여자친구는 다 답답하다.
5: 그래서 다 헤어진 거야.
7: 그래서 헤어진 거야.
5: 이제 이겨봐요.
7: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모든 걸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5: 해. 반성문을 써야겠다. 반성문을.
7: 그래서 남이야, 나는 오늘 너의 이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 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어떤 부분을 하냐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부분이.
5: 피곤하겠다.
7: 그리고 나는 이러이런 부분이 피곤하겠어. 내가 생각했을 땐 부족하다고 난 느꼈어. 그래서 난 너한테 사과를 구할게. 미안해.
0: 사과를 구할게.
7: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막 진짜 이런 남자가 어딨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남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너 자신을 알지?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나는 남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너 자신을 알지? 어, 네가 맨날. 소크라테스야? 막 이러는데 결국은 이게 다섯 번, 여섯 번 반복되면 진절머리가 난다.
2: 진짜.
1: 너무 많은 걸 너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왜 이래?
3: 아는데 왜 이렇게
1: 아는데 왜 이래? 너 아는 사람이 그래?
3: 근데 더 나쁜 사람이야.
1: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쁘다는 거야.
2: 그래서 갑자기 확 오는데.
3: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1: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3: 그래 그것들을 헤어질 거야.
2: 가야지.
1: 이래서 사랑이 어려워.
2: 어려워.
1: 이래서 사랑이 어려워.
4: 아 저는 이 그 사연자가 이해가 돼요. 회피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명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K-팝 이런 게 있는 것처럼 K-잔소리라고 잔소리의 표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환청이 들리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2: 환청.
4: 잔소리에 환청이 들리는 거. 그 자다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자고 있는데도 저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3: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주무시면
4: 그러지 말라는데 그걸 그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데 이걸 한 40번 정도 평균 반복해야 요게 건이 끝나더라고요. 본인의 해소 지점이 이제 와야 되는 거죠. 포화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대부분 잘못은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잔소리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한 40번 정도는 뭐 견뎌내고요. 50번 넘는 건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렇긴 하는데, 이제 분명한 건, 잔소리가 이어질 동안에 요걸 견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서로 간의 약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균을 내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한 40번은 얘기해야 되는구나. 40번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 생에까지도 얘기가 없어요.
3: 평생 연분이셔. 평생 연분이야.
4: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룰이 명확해서 저희 집은 조금 수월한데 그때까지 한 20년 걸리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 네.
2: 네. 근데 다툼이 생겼을 땐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의 남편분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오면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그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5: 제가 저희 아내는 아니고 그 전에
3: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되는데
5: 저희 아내랑은 대화가 잘 통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만났던 여자분, 그 여자분이 요 남자분하고 비슷해요. 이제 그 자매분하고 이렇게 만나다가 어느 날 나는 뭐 다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잠수를 타요. 연락이 안 돼요.
1: 이해돼.
5: 그럼 문자도 반응도 안 하고.
2: 만나고 있는데.
5: 나중에 이제 한 일주일 연락 안 돼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뭔가 서운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딱 이 사연을 보낸 이 여성이 남편한테 느끼는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봤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물론 이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 타면 그게 굉장히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남편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만났던 그 여자분이

0: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는 당장 해결해야 되고 왜 이걸 질질 끌어. 이거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되지. 근데 남편은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하는 집도 있고 근데 아내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난 아직 이걸 마주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쵸, 어떤 때는 나한테 다 맞추라 그러면 그건 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이 아직 준비 안 됐으면 그냥 기다려줄 수밖에요. 그죠?
1: 언제까지 기다려요?
0: 아, 그러게요. 어디 40년 기다려서는 아시겠죠. 알겠지만.
2: 주변에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조금 힘든 상황 아니죠. 약간 불편한 상황 있으면 일단 전화기 꺼놔. 일단 전화기 꺼놓고 연락 안 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저는 이제 제 사업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외부 업무 때문에 싹 다 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안 나와 버렸어. 그러면 이제 당장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이제 제가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쵸?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그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넌 왜 그런 사람이 전화를 왜 다 꺼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상황에 오면 무조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해. 그게 한대요. 근데 그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3: 나만 있어요. 생각해야 돼. 아닌가?
2: 아 근데 우리 상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안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4: 네, 부부니까.
2: 네, 안 볼 사이가 아니니까.
3: 그러네. 그럼 교수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1: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고 그게 어렵다 싶으면 다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네, 저도 할 수 있으면 얼른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못 도망가서 그게 왼수죠.
3: 그렇죠.
1: 가만 생각해보면 이 남편이 보니까 결혼 전에 성격이 워낙에 좋던 남자예요. 갈등이 없었어.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피할 때 찾아보니까 회피성 인격장애인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제 분명한 건 보통 이런 회피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자기 불안이 높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못 이기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갈등을 해 그러면 내 불안이 커져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런 견딜 수 없는 측면을 몇 번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니까 괜찮았던 거야. 그리고 갈등이 최소화됐던 거야.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 땐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얘기해라. 그 룰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을 주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무작정 나가버리는 건 또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걸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강할 경우에도 사실 굳이 그 갈등을 내가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 해결될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끝날 싸움이라는 게 분명하면 굳이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않고 나갔다 들어오든 그냥 있던 어차피 나는 루즈예요. 난 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나래도 살자. 나래도 살자. 그리고 관계라도 살리자. 이 남편이 돌아와서 사과하잖아. 관계를 해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3: 맞아요. 사실 저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만큼 답답한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살아가면서 배우자와의 소통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0: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3: 그렇죠.
0: 근데 살아보니 그 김국환 씨 노래 타타타라는 거 혹시 뭐 거룩하시니까 모르는데.
2: 내가 모르는데 남 듣는 노래.
0: 그거죠 바로. 아니 당신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겠느냐. 그죠? 그래서 한치 앞도 모두 몰라서 다 안다면 재미없지 라고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떤 때는 제 자신도
2: 맞아요.
0: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어쨌든 내 자신을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상대방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부부의 소통이기는 한데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성도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영어로 골든 룰이라 그러죠. 황금 룰. 황금 룰이 이제 드디어 성경 말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왔대요. 무엇이든지, 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너 이거 좋아? 그러면 남에게도 그렇게 해. 너 이거 싫어? 남한테도 그러지 마.
3: 그쵸.
0: 이게 되게 확실하게 이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0: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은 남편도 듣기 좋을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인정해줘. 어, 당신 너무 멋있어. 이런 말 막 듣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요즘에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에 너무 같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막 무서운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애들과 자식도. 그래서 가족 간의 거리두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너무 밀착돼 있으니까 뭐 문자만 하나 띵 와도 뭐야? 누구한테 왔어? 막 이런다든가 막 모든 거 간섭하고 참견하려고 하고 그러면 숨 막힐 것 같아요.
1: 숨 막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부럽다. 네. 이렇게 숨 거의 마지막 끝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0: 아주 집착입니다. 집착은 그래. 무서운 거예요. 네.
1: 그렇게 되면 만나기라도 했으면
0: 큰일 납니다. 이제
1: 혼자는 돼.
2: 뭐 소통이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죠. 뭐 그쵸? 부부든 모든 세상에는 소통이 다 중요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아내하고 이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하다가 다 싸우면 상대방이 이제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잘용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3: 오, 귀엽다. 미잘용.
2: 미잘용. 이게 진지한 건데 장난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막 심각하게 싸우다가 한쪽이 더 화가 나서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나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이제 이게 정식으로 진지하게 미안해 하기는 부끄럽잖아요. 하고 싶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알았어 미잘용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마디 더 해요. 아니 진지하게 해봐. 미잘용. 아니 끝까지 해. 끝까지 단어를. 미안해. 그러면 남은 거 있잖아. 그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 이러다 보면 좀 풀려요.
1: 좋다 좋다.
2: 저도 근데 써먹어요. 막 하다가.
1: 미잘용.
2: 미잘용해. 이렇게 하면 사인인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희 아내가 미잘용을 일단 해줘요.
4: 해야겠다.
2: 그러면 더 가는 게 이제 멈출 수 있는 사인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4: 이거 되게, 저희 되게 좋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이거를 저희 그 둘째 아들이 맨날 하거든요. 아빠가 이거 잘못했잖아. 빨리 미안해 해. 알아서 미안해. 그렇죠, 가면 바로 풀려요.
2: 그렇죠.
4: 똑같아요, 근데. 그렇죠. 부부끼리도 이거를 해봐야겠어요.
5: 그게 말미잘은 말려주세요. 미안합니다. 잘할게요. 이거잖아요.
4: 좋다. 말미잘, 미잘용.
5: 이게 뭐 오늘 뭐 대방출이네요.
4: 써먹었대요. 아니, 좋은 것 같아요.
1: 나 연애 오래 가겠는데?
5: 갈 것 같아요.
3: 미잘용.
4: 미잘용 너무 귀엽다.
5: 우리가 그 마틴 부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초의 관계가 있었다. 마치 하나님하고 첫 번째 소통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가족 간의 소통이 있고 그다음 배우자와의 소통을 하고 그다음 다음 세대랑 또 소통을 하잖아요.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이제 숨통이 막힐 수가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보통 나를 잘 아는 것 또 나를 잘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소통을 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깊은 속내를 안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고 사실 그 사람의 깊은 속내를 알면 그 사람에게 멱살을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깊은 속을 아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 안에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그 깊은 속에 들어가서 심장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통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이 그럼 전부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소통은 한 60%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또 10%는 센스와 유머 되게 유익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문과라 그게 합쳐서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시죠?
3: 네.
5: 70% 같습니다.
3: 아, 70%? 네.
5: 나머지 30%는, 나만의 영역이에요. 나만의 영역.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영역 가지고, 어느 정도 센스와 유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소통을 생각한다면, 그게 제일 부부 사이에서도 안전한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가장 분명한 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부부끼리만 소통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깥 외부인들과 소통 잘하는 사람은 부부들 사이에도 소통이 잘 돼요. 부부 사이 소통이 잘 되는 집들은 보면 자식하고도 잘 지내요. 자식하고 잘 지내는 집들은 보면 시댁하고도 잘 지내. 시댁하고 잘 지내는 집들은 유산을 많이 받아요. 아주 그냥 훌륭한 연결 지점이 있기 때문에.
4: 아, 결론이 네. 그렇게.
5: 네. 그렇죠. 네. 어머니 사랑합니다.
4: 네. 소통은 유산이다. 네. 소통은
6: 근데 사연을 보면 주변에서는 우리 사연자에게 야 그냥 네가 좀 맞춰주고 살아 라고 아, 하신다는데 아니 이게 계속 한쪽에서만 참고 맞춰주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1: 제가 봤을 때는 폭발하거나 포기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6: 그쵸.
1: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야 쟤는 그냥 포기하고 살자. 너 너대로 살아라 그냥 도장 찍고 끝내자. 그러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손바닥이 양손이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손바닥 치는 맛이 있고 근데 한 손으로는 손바닥을 못 치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건 짝사랑인데 근데 짝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부부끼리 하는 사랑이고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저기 판사님 앞에 서는 거죠.
0: 제가 듣기에도 정말 계속 이렇게 한쪽만 맞춰서 산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요. 애들 말대로 레알 깨집니다.
6: 맞아요.
0: 항상 일방향이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원웨이면은. 근데 이제 양쪽으로 가고 결국은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양보해서 중간을 만나야 되는데 난 안 맞을 거야. 난 중간에 안 갈 거야. 너 네가 와. 이러면 뭐 별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 보내신 것 자체가 뭔가 잘 해보고 싶어서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임재범 씨의 노래처럼 내 거친 생각과
4: 거친 생각과
0: 바로 나오네. 네. 불안한 눈빛과
1: 가수예요 가수.
0: 아 그렇구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 남편분이 정말 이렇게 불안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진 않은지 내 거친 생각과 내 거친 이런 것으로 당신 맞춰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이게 지금 서로 한쪽에만 간다면 계속 불안해가지고
4: 끝에 이게 나오네.
2: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0: 빙고
4: 아니, 사실 이게 이분이 되게 마음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 지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중간 지점 그러니까 이게 성격 차이인데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 지점을 찾는 게 더 급한 게 아닐까.
5: 맞춘 게 어려워요. 양복점도 아니고 그리고 언제까지 맞추겠어요. 네. 또 일방적으로 맞춘다는 건 돈을 이렇게 맞춰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다 어떻게 보면은 수요하고 공급의 원칙에 따르고 또 내가 뭔가를 공급했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의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아내가 맞춘다 이거 아내는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 아내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당장의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대신 뒤끝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 절대 아니고 남편 입장에서는 끝장을 보자는 이 여자랑 계속 있다가 내가 끝장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서로가 지급할 마음의 그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재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아까 윤성 변호사님께서 중간지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간지대를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규칙에 대해서 서로 값을 좀 상호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 규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문의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몇 분 정도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때 뭐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을 뭐 5분 정도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규칙과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의 안들을 조금 가족회의 두 분이지만 가족회의를 하셔가지고 그 안쪽에 정서적인 안정도 제공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기도 하고 동시에 약속으로 지켜줄 수 있는 건강한 소도라고 해서 옛날 삼국시대에 범죄자가 도망가도 잡을 수 없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소도 울타리가 너무 넓지 않게 시간적 또 공간적으로 규칙을 서로 좀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교통규칙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지지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랑, 아름다운 사랑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6: 네, 교수님 말씀처럼 회복되지 않는 차가움이 오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부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바로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죠? 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일단 남편이 어느 순간 이제 수위에 다다라서 나는 더 이상 듣기 힘들 것 같아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딱 거기서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서 보면은 잘못한 게 계속 보여요. 남편 도대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 잘못한 점이 보이는데 무의식적으로 남편이 또 잘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본인도 생각 못하게. 그럴 때, 당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진짜 좋다. 나 정말 당신하고 정말 이렇게 확 잘 통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역시 우리 우리 사장 치고 막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거를 하면은 남편도 그래? 내가 좀 잘하나 보네? 막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6: 맞아요.
0: 네. 어차피 안 살 거면 모르는데 어차피 살 거면 이왕이면 재밌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저 외식해서 밥을 이렇게 저 항상 남편이 페이를 하죠. 그럼 그냥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어머 송 사장님 너무 맛있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남편 또 맞짱 쳐주느라고 임여사가 좋다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 나가요. 네, 이러면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어서 네. 좀 키득키득할 수 있는 재밌어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1: 아니, 항상 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사랑에는 다섯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온 남자도 있고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타 등등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사소한 것부터 사소한 말 한마디. 목사님께서 미잘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미고사축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6: 미고.
1: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래서 미잘용과 함께 미고사축을 같이 가지고 간다면 미안할 땐 미잘용. 그리고 뭔가 사랑하고 뭔가 이제 회복되려고 할 땐 미고사축이라고 해주면 사소한 말 한마디 하나에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2: 교수님, 되게 재밌는 유머러스한 그 행동.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건데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밖에서 강의를 하거나 해서 이렇게 용돈이 좀 생기면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그걸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둘 다가 이제 퍼포먼스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 오늘 수여식을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아내가 알아먹어요. 뭔가 용돈을 주는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가 딱 서 이렇게 상장 주고 받듯이 두 사람이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딱 건네요. 이게 수여식인 거죠. 이렇게 하면요. 저희 아내가 90도로 인사를 하고 받아요. 진짜로. 수여 받는 것처럼. 근데 그게 너무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재미가 있어서 아내한테 오늘 수여식 할까요? 그러면 아내가 딴짓하다가도 바로 알아먹자. 오늘 돈을 주는구나.
4: 근데 저한테 그러셔도 저도 90도로.
5: 전 180도로 할 거예요.
4: 네. 180도요?
5: 저는 뒤집어졌어요.
1: 저 민들.
5: 네. 네.
2: 근데 그런 행동이 부부 사이에 이제 갈등이나 긴장을 많이 녹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연자분도 지금 당장 뭔가 남편을 내가 원하는 테이블로 오려고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남자분이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를 인정해주고 방법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조언받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 요새는 배우자나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면 진단을 찾아서 진단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진단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진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환자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다 우리 도망가고 싶고요. 좋은 곳은 다 머무르고 싶고 때로는 인간이 다 치사하고요. 어떨 땐 나라는 사람도 너무 졸렬하고 어떨 땐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경우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인 경우를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원래 눈멀고요. 사랑이라는 게 제정신이 아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눈멀고 제정신이 아닌 병을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불러요. 조현병은 옛날엔 정신분열이라고 했지만 지금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처럼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진단인가 아니면 분석과 그 다음번에 해결 과정인가. 진단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좀 물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 그때 어떻게 브라보. 상담 현장 다 똑같아요. 상담 현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작은 성공들을 이루었을 때 옆에서 브라보 너무 잘했어 훌륭하네요 다음번에 요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으쌰으쌰 격려해 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작은 성취가 이 사람의 전체 성격의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내가 할 일은 회피성 인격장애인 거에 같아요가 아니라 이렇게 도망가는 이 남자를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합의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내가 뭘 해야 되냐면 숨을 좀 골아줘야 돼요. 아내가 지금 성격이 단단한 성격이기 때문에 단단한 거는 연약한 이를 가진 사람이 울면 이가 부러집니다. 남편이 만약에 연약한 이를 가졌다 생각이 든다면 조금 더 소프트하고 말랑한 캐러멜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약간 조절을 해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아내하고 남편은 갈등이 지금부터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이런 다른 사람과 갈등하지 않은 이런 측면이 나에게는 명약이 돼서 다가와서 행복감이라는 단어로 변경되지 않을까 싶어요.
6: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참 이런 것이 잘 맞고 남편과의 관계와 성격이 참 좋다고 생각했지만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고 또 그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힘겹게 느껴지고 있는 이 사연자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허락하신 그 이유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또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또 더 아름다운 그 두 사람의 그 가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예전에 하나님 참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있었네요 라고 아름답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또 두 부부가 서로 노력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 앞길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 모델이 되는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 아멘.
6: 네, 이제 노크토크 인사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송우민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0: 끝내줬습니다. 너무 좋았고, 이게 부부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 이렇게 만남을 계속 좋게 이어가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만나길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언젠가는 우리 고백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 아멘. 네. 네. 교수님 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세요.
0: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6: 맞아요.
0: 그야말로 6.25 때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고 가정이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하게 묶여져야 될 때 막 더 오히려 붕괴되는 그런 현상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나 힘들 때 막 자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승리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서 버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잘 버티시고 이겨내시는 그런 우리 모든 시청자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 네, 아멘. 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셔서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2: 때로는 솔로몬처럼,
5: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6: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4: 토크.
6: 다음 주에 만나요. 처절곡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7: 그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처절곡을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네. 보는 순간 아, 내가 가질까? 아,
8: 전 다 들었어요.
6: 아, 진짜로?
9: 느낌이 뭐 다 뜯긴 것 같은 느낌? 아, 이런 뉘앙스 여름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8: 네, 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4: 그렇지, 맞아.
5: 사모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통 농담 삼아 사모님들끼리 얘기합니다. 첫째, 남현서 사모. 얼떨결에 사모, 눈떠보니 사모.
1: 일반 세상 사람은 돈키호테만 믿으면 돼. 돈 있고 그다음에 키 크고 호감형 얼굴에 테크닉 말 잘하는 사람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X라는 것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섯 개가 있잖아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오재우 MC 배우 송근호입니다. 통일을 위해 함께 마음과 기도하는 통일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3: 네.
2: 네, 북녘당 하면 딱 떠오르는 찬양 있으신가요?
3: 아, 찬양. 많은 찬양이 있긴 한데 네. 요즘 제일 많이 생각나는 찬양이 네. 그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북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쓴 찬양이거든요. 네.

0: 역시 찬양하면 강찬, 강찬하면 찬양. 네.
1: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워요.
2: 강한 찬양.
3: 아, 이렇게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이야기 주제로 한 시간을 채워갈지 주제부터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남북극장.
4: 상태야. 내 진짜 어제 깜짝 놀랐잖아.
2: 무슨 일인데 왜 그래?
4: 아는 언니한테 부고장이 왔는데.
2: 어머 어떻게?
4: 아이가.
2: 어머 아이가
4: 하늘로 갔다.
2: 하늘로. 어머 세상에.
4: 너무 걱정되잖아. 내 바로 전화했어.
2: 어 그래서.
4: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2: 알고 봤더니.
4: 키우던 고해가. 키우던 고해가. 무지개를 걷는 거였더라고. 아, 나 진짜. 참. 아, 나도 정말 좋아해. 그래, 나도 그래. 좋아하는데 이건 좀 살짝 그렇지 않아?
2: 야, 사실 요즘 뭐 반려동물 키우는 거 뭐 천만 시대 그러는데 그건 좀 선을 좀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4: 그러니까.
2: 만약에 내 딱 친구였으면 그냥 너, 아유, 이거 그냥, 아우, 그냥, 아우.
4: 참아. 오. 아니, 근데 우리 북한에서는 동물들을 대하는 문화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지 않아?
2: 궁금하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4: 뭐를?
2: 나무! 동물극장.
5: 이야!
2: 야왕!
5: 이야! 야왕!
3: 아, 역시, 네. 아, 오늘은 특별하게 또 동물 소리로 함께 해주신 우리 남북극장.
5: 이야!
3: 자, 오늘도 이 대사 안에 북한말이 쏙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철호 씨.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6: 네, 북한에서 고양이를 고에라고 말해요. 고에. 예를 들면 사람도 뭐 음식을 조금씩밖에 안 먹거나 네. 그리고 하는 행동이 좀 고양이처럼 놀 때는 고해 같아 고해 같아 이런 얘기를
7: 하고 고해는 근데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고해는 욕이에요 북한에서
8: 그렇죠. 네. 고해처럼 논다
7: 이 고해 같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못되고 사람이 차갑고 정이 없고 이 고양이의 이미지가 그래서
1: 맞아요 네.
8: 아 근데 뭐 사실 북한에서 고양이는 네. 도고하고 건방지고 못되고 네. 이럴 때 아 쟤는 딱 고해처럼 생겨가지고 이러거든요
1: 아, 다 욕 네. 욕인가
8: 저 여기인데 네, 한국에 네. 오니까 그러니까. 여성들 일이 알죠 고양이상
7: 네. 아,
8: 네,
7: 제 이상형이에요
8: 네.
7: 고양이상
8: 네.
9: 고양이상
7: 네. 아니 집집마다 고양이는 그렇게 많은데 고양이상은 없어요
3: 아니 유나씨는 고양이상 아니세요?
2: 그럼 유나씨 고양이상
4: 진짜 유나가
7: 아 여기는 고해상
3: 고해상
7: 아 그럼 고해상 아 차가워요 아 쌀쌀 맞아요
9: 왜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데
7: 뭐라고요? 살 좀 찌세요
9: 아니요
8: 그만 싸우세요 아 네.
3: 고해는 고양이 예. 네.
9: 그리고 딱 친구
3: 딱 친구 맞아요 딱 친구
9: 딱 친구
2: 네. 딱 친구
4: 응. 베프 베프
9: 베프
2: 어쨌든 친구
4: 절친
9: 그걸 딱이에요
4: 아 그래요?
9: 딱 친구
1: 단짝 친구 네.
9: 맨날 붙어 다니는 야 나 딱 친구야 이렇게 하면 계속 붙어 다니는 친구 네.
3: 참 북한 말은요 조금씩 알아가니까 또 심리적으로 그죠 심리적으로도 가까워지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 동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북 동물 농장 반려동물 1천만 시대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참 아이들 만나는 것보다 이 강아지들 더 쉽게 볼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실감하시죠
2: 아 그럼요 네, 네.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3: 아 맞아요 맞아요 네.
2: 라라라고
3: 라라? 라라 있네
2: 어떨 때 보면 애들보다 말을 더 잘 듣고 일 정말 늦게 끝나고 집에 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은 뭐 휴대폰 보고 있고 그냥 소파에 앉아있는데 네, 네. 가장 먼저 찾아주는 이는 바로 라라
3: 아니 혹시 탈북가족분들 중에서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 계세요?
7: 저는 지금 고양이가
3: 고양이 있어요. 이름이
7: 우주
3: 우주
7: 우주 네.
3: 오, 의미가 있어요 우주 네.
7: 아 우주가 네. 의미가 있어요 저희 그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분가를 해서 나가고 나서 네. 고양이를 딱 데리고 왔는데 얘가 내가 키우던 아들보다 낫다 얘가 나의 온 우주다
2: 아들보다 낫다
3: 아 유성씨구나
9: 고양이한테 자리 뺏기니?
7: 그래서 뺏겼어요
3: 뺏기셨어요? 네.
7: 근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반려견들은 주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3: 네 맞아요
7: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에 비교했을 때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또 사랑받는 법을 알고
3: 네, 내가. 네 맞아요 네,
7: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전 졌어요.
3: 졌어요.
8: 저는 고양이. 이제 집에서 네. 그 우리나라의 상징 있잖아요. 진돗개.
3: 진돗개.
8: 아~ 진돗개하고 진돗개 일본의 상징인 그 시바견.
3: 시바견.
8: 그래서 저희는 맨날 두 마리를? 그래요. 예. 오. 우리 집에서 매일 한일전 한다고. 이게 저희는 이제 우주라고 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강아지 이름도 북한식으로
3: 뭐라고 지었어요?
8: 저희 사람 인간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아들 이름이 일석이에요.
3: 네. 일석.
8: 그래서 진돗개는 삼석이.
3: 삼석.
8: 예. 그리고 시바견은 오석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아지 공원 같은 데 가면 다 이제 막 그 네. 보리야 우주야 나라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개들이 크니까 뭔데 가요. 삼석아 이러면요. 그 강아지 공원에 숨은 사람들 다 웃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앞에다가 삼석이라는 포마를 달고 다녀요. 예, 그래 저는 이제 지금도 그게 키우는데 오늘도 로카를 나오는데 네. 삼석이는 진돗개 우리나라 개잖아요. 대화를 해요. 근데 제가 신발을 신는데 와서 제 신발 앞에다 자기 발을 쳐 올려놔요. 엄마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요. 머리를 쓸어주면서 나 오늘 주님 만나러 가니까 기다려. 예, 그러니까 그냥 발을 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아들의 대화보다는 진돗개랑 대화하는 게 더 즐겁고 좋아요.
7: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니까요. 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내 집에서 네. 집안에서 일어나는
3: 우리 유성 씨 한 맺히셨어 지금. 네.
2: 자, 사실 뭐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 뭐 강아지들 뭐 고양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진짜 궁금한 게 사실 북은 여유가 안 되잖아요.
4: 진짜.
2: 그런데 뭐 고위층은 모르겠어. 네. 네. 반려동물 키울까요 북한에서도?
4: 아 제가 알기는 한 2000년도부터 네. 우리 동네에도 네. 반려견들이 생기더라고요. 오. 정말 잘 사는 집. 반려견이 담은 한국처럼 이상하게 생긴 거 다 아니고 네. 항상 머리 북질북질한 반려견들을 네 그런 거 안고 나서 네. 야 저거 미쳤다
3: 왜요?
4: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3: 아, 처음 봤다고? 네
9: 그리고 애를 이렇게 안고 다닌다는
4: 거 아~ 상상도 못하 아, 네. 저거 진짜 자본주의 날라리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3: 근데
4: 다 나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려견이 있다는 자체는 미쳤다 왜 저런 거 끌고 다니지 하는 정도 저 그때 놀랐습니다 저거 왜 데리고 다니지? 사람은 먹을 것도 없는데 네. 저 사람들 개 뭘 먹이지 저 개인데다가 그러니까 개란 말 하는 듣는 자체를 싫어하더라고 개라 하지 말라고 우린 다 개란 말입니다
3: 이름을 얘기해줘라
9: 이름이 강아지라고
4: 근데 네. 이름을 반려견들 함부로 못 키웠으니까 아. 이름은 안 하고 강아지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그게 좋지 않다 하더라고요
3: 소로 씨가 본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반려동물?
6: 저도 반려동물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아. 그때 당시 드라마 텔레비전 연속극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보면 이게 애가 바이올린을 치고 네. 강아지가 이렇게 그 먹이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네.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죠. 사람도 배고픈데 왜 저런 강아지 거지 밥을 먹여줘야 되지?
2: 식량
6: 걱정이네. 공감되죠 저희가.
2: 맞아요.
6: 네.
4: 진짜 아니 근데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강아지를 좋아했다고. 근데 그 사실이 맞나요?
9: 그 예전에 우리나라 그 블랙 요원 중에 네.
7: 흑극성
9: 흑극성인가 그분이 네. 들어가서 김정일을 집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알려졌는데 흑금성인가 흑금성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그분이 갔을 때 김정일이 강아지를 안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억에 남으셔가지고 이분에 썼거든요. 그 정도로 직무실에 항상 김정일은 강아지를 앞서서 걸어가 얘가 먼저 걸어 나오더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장군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3: 네.
9: 그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북한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못하는 거 개새끼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이거 안고 나오니까 놀랐다 하더라고요.
4: 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상당히 순수한 사람인데
7: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아. 항상 예외는 어딜 하나 있어요. 예. 아, 진짜로요. 예외는 있습니다. 딱 북한에 하나 있는 게 그거예요.
2: 아, 예외는 있다.
7: 하나 있는 거 그게.
3: 아니, 유성 씨가 입담이 너무 좋아.
9: 맞아요. 예. 진짜 장난.
3: 혹시 뭐 이렇게 아는 이렇게 그런 거나 반려동물에 관해서 우리 유성 씨가
2: 북에서
7: 아 네. 북에서요?
3: 네 북에서.
7: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 요크셔테리어를 키웠던 거는
9: 네,
7: 요크셔테리어를 키웠던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네. 중앙당 간부들이 아 강아지를 애완용을 키우면 이게 약간 파워구나.
3: 아,
7: 나는 문화로 이제 정착이 네. 됐어요.
3: 네.
7: 그래서 이게 이제 평양으로 시작해서 이제 지방까지 쭉 내려오다가 그 국경지대에서는 하교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강아지는 여권 필요 없이 가지고 왔거든요. 강아지는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여분들이 많이 중국에서 이 애완견을 북한에 유입을 했어요.
3: 분양을 그냥 해주셨구나.
7: 네, 그래서 네. 와서 이제 새끼를 낳으면 또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고 해서 저희도 하나 키웠었고.
3: 아, 네, 요크셔텔이야?
7: 아니요, 그럼... 저희는 그 푸들이었던 푸들. 것 같아요.
9: 네, 푸들 많이 나와요.
7: 털이 안 빠져서 아~ 네, 푸들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고. 네, 많이들 키웠습니다. 저도 키웠었고.
10: 나는 리에도 못할 소리를 하고 있다. 못해요.
8: 아니 근데 북경 지역에서는 저희가 90년도 네. 그때도 아.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에 따라 좀 시대절 도시별 오, 차이가 맞아요. 있는데 중국 사사 여행을 중국에 북한이 허용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네. 중국 사람들이 개를 안고 넘어왔어요. 그럼 그걸 친척 집에 놔두고 가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한 7, 8집이 됐는데 저는 개가 사료를 먹는 줄 몰랐어요. 오. 강아지가. 그러니까 사료까지는 안 가져왔어요. 근데 인식이 뭐냐 됐냐면 네. 우리가 기르는 똥개는 사람이 먹던 찌꺼기를 먹지만 애완용 개는 애완용 개는 고기랑 이렇게 잘게 썰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도 그 집 딸이 만약에 애완용 개를 안고 나오잖아요. 네. 그냥 이유 없이 욕을 먹어요.
9: 그렇지.
8: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증오의 눈으로.
7: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8: 그렇게 봤던 기억이. 그게 90년도였어요. 네. 네.
3: 아니, 혹시 우리 철호 씨 같은 경우에 우리 영화 그 아까 김정은이 예, 강아지 예, 데리고 나온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6: 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네.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장군님 온 인민들만 사랑하실 줄 알았는데 네. 개를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인민군들이 영접도로 처음 할 때 장군님보다도 개가 먼저 나오는 걸 보면서 아니 뭐 개 같은 나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저희가 네, 그 북한에서 선동부에서는 그 남조선이라 하죠. 네. 한국을 비하할 때는 정말 썩어병든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애는 병원에도 못 가는데 그 개가 우유를 먹고 우유 모욕을 하는 걸 네. 보면서 맞아. 정말 썩어병든 사회 이런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북한에서 똑같이 꽃집이었거든요. 근데 네. 장군님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그렇지. 많이 이해가 안 되죠. 예외가 있는 거죠, 진짜. 네.
3: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정말 반려 그 견들이 엄청 많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그게 2020년도에서 그 김정은이 뭐 애완동물 그 금지하려고 네, 그런 맞아요.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네, 네. 어떤 조치들이 있었나요, 거기?
8: 북한 전국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4: 내로남불.
8: 네. 김씨 일가가 했으면은 자기네는 애착 강아지고 네. 인민이 했을 때 봤을 때는 야 저거는 밥 먹고 뭘 한 짓이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평양 시내를 중심으로 애완견을 다 몰수해라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단속대가 파견돼가지고 네. 거의 다 이제. 했는데 김정은이 보기에도 이거는 비사회주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고 제2 고난의 행군을 하자 하는데 혁명의 수도인 평양에 애완견이 더 많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보였겠죠. 그래서 네. 이제 또 검열대원들이 가서 그 있는 집들을 파악해서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몰수를 하니까 또 똑똑한 사람들은 그 집들은 딱 이제 간부들이 또 뇌물을 받고 야 그 빨빨 치워라 하니까 자기네 집 있는 애완견개를 육로를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집에 피신시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몰수당해서 중앙동물원에 가고 나머지는 뭐 이제 개장국 집에 팔렸다 이런 소문들이 좀 많은데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 보신탕 이제는 네. 이제는 내년 후년이면 아예 못 하잖아요.
3: 그렇죠.
8: 딱 이제 법으로.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역사가 있더라고요. 1988 때 올림픽 때 세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냐 하고 딱 했는데 거기에 네. 대한민국은 보신탕을 먹는다. 네. 아, 이런 나라가. 아니, 발전했는데 왜 이렇게 무명하지 못해? 이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점차 이게 보신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보신탕이 네. 민족 제일 음식이에요. 아. 그리고 보신탕 요리 경연 대회까지도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 부담감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부는 뭐 개고기 집에다 넘겨서 북한 주민들이 많이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예, 북한 소식통들이 전언이에요.
6: 저는 2년 전에 네. 탈북한 친구를 통해서 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2021년경에 네. 그 애완견을 통해서 코로나 균이 증식할 수 있다 해가지고.
3: 아, 정보를 그렇게 흘렸어요?
6: 네, 그렇게 흘려가지고 네. 그때 많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통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접 식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 단고기집에 팔거나 이랬다고. 네. 아.
11: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동물을 어느 동물을 북한에서 키워보셨어요?
2: 그럼 강아지 말고 뭐 다른 동물도 네. 있어요?
7: 사실 집집마다 동물농장이에요.
9: 아~
7: 다 있습니다. 닭 식이 없으니까 이제 닭 있어야죠. 네. 예, 아침에. 근데 이제 계란을 이제 사 먹을 수 없으니까 닭 무조건 키우고요. 네. 토끼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2: 토끼요?
7: 토끼. 예, 학생이 있는 집이라면 이 토끼 가죽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네네. 토끼 키웁니다. 그리고 돼지.
2: 돼지.
7: 요거는 조금 이제 장사하시는, 그러니까 이 돼지로 이제 돈을 좀 벌려고 하시는 네네. 분들. 돼지 키우고요. 그리고 강아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식욕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모든 가축을 지키는 애가 강아지죠.
9: 그렇지, 그렇지.
7: 아~ 네. 북한에서의 강아지의 역할은 네네. 집을 지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강아지는 무조건 키우고 그 외에 이제 염소도 키우고요. 네, 오리 키우는 집도 있고요.
9: 맞아요.
7: 네, 많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염소 키우세요. 아, 돼지도 키우고요.
2: 아이고.
9: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유성 씨가 말한 것처럼 북한에서 개는 무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이게 입마개 씌우고 맞아. 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개가 물지 않으면 뭘 하지?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개는 무조건 물어. 뭐 어떻게 공격해? 막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맨날 얘는 와 이러고 있거든요.
7: 그렇죠.
9: 근데 여기 개들어.
7: 너무
9: 안 와서 만져도 다 막 이러고.
12: 애교
9: 표현. 그래서 야 이거 개가 원능에서 많이 멀어졌다.
2: 원능에서.
9: 예. 네, 그러니까
4: 개 본업에서.
9: 자기 본업에서 완전 멀어. 부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이런 걸 보면서 와 여기 개 왜 키우지? 그러면 그 봤더니 무슨 감정의 결의를 하려고 키운다 하더라고요.
4: 우리 유성 씨 토끼 키우느라 고생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
2: 아 직접 토끼를 키우느라고요? 네.
7: 그러니까 이 가축을 하는 집들은 되게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끼, 뭐 닭, 다 사료를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디서 해결하겠어요?
2: 어떻게?
7: 토끼 같은 경우는 토끼 풀을 뜯으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저는 5시쯤 이제 기상을 해요.
4: 아이고.
2: 새벽 5시에.
7: 그리고 토끼는 저를 위한 거거든요. 집에서는. 네, 토끼 가죽을 내가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 학교에. 그래서 이제 걔 전담은 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밥을 먹는 입장에서 제 것만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끼 풀을 뜯고 또 닭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또 제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끼 풀 뜯고 나서 뭐 하냐. 이제 개구리 잡으러 다녀요. 네.
4: 닭모이로?
7: 닭모이로.
9: 고단백이.
7: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예, 풀을 먹는 것보다 고기를 먹으면, 예. 그래서 개구리를 이제, 뭐, 봄, 여름, 이게,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들어가서, 예. 물에 들어가 잡는데, 이제 겨울에 제일 어려워요.
2: 그러니까요.
4: 여기서 개구리 없죠.
2: 겨울 어떻게 잡아요?
7: 개구리들이.
4: 자고 있는 애들.
7: 아, 정말 좀 잔인하긴 한데.
2: 네.
7: 북한에 이제 석탄재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버리는 곳이 있어요.
2: 네.
7: 강물 옆에.
2: 네.
7: 거기는 잘 안 얼거든요. 이 제 모래가
2: 아, 네.
7: 그럼 개구리들이 겨울잠 잔다고 거기다 파고 들어가요.
2: 거기를 네.
7: 그러면 이제 그 삽을 퍼요. 그럼 애들 자고 있어요.
9: 아이고.
7: 자고 있는 애들 그냥 이렇게 주워 담아요.
2: 아.
7: 그래서 이제 한 바퀴쭉씩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9: 나쁜 사람.
4: 어유.
2: 아 천호 씨 같은 경우는 그 혹시 뭐 키워보셨어요?
6: 저희도 돼지, 개, 닭, 토끼 다 키웠었는데요.
2: 네네.
6: 이게 돼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외상으로 줘요.
2: 뭐, 외상이요?
6: 네, 외상.
2: 그러니까 왜? 왜 그 외상?
6: 가을에 네. 1kg를 주고 옥수수 8kg, 10kg씩 와. 받을 수 있어요.
2: 아.
6: 네. 그래서 가을 외상으로 주거든요. 아, 그런 것들을. 네, 가을 외상을 주고
2: 네.
6: 또 일반 주민들이 고기는 먹고 싶은데 월급으로 고기 1kg를 못 사요.
2: 네.
6: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정말 어느 정도 식량이 있을 때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먹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껍질, 돼지 껍질은 네. 또 인민군들이 그 군화를 만들 때.
9: 맞아, 돼지.
6: 네, 그
9: 돼지 가죽으로. 네,
6: 돼지 가죽으로 군화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쓰이고 또 토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 네, 토끼 가죽, 네.
6: 그 인민군대 장갑.
2: 장갑.
6: 네, 네, 털 장갑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토끼 가죽이 그런 용도로 쓰이고 그 개도 가죽으로 개털 휴바라고
9: 맞아,
6: 해가지고
9: 개털 휴바.
6: 그 군인들이 잠복 쳐서 있을 때 그 개털 휴바를 입고
9: 네.
6: 얼음장 같은 땅에 있어야 돼요.
2: 네.
6: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9: 맞아.
6: 뭐 일단 북한에서 그 동물들의 다 임무가 있어요.
2: 아.
6: 살아서 임무는 퇴비를 만들고 죽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아 정말 동물은 인간에게 유익하구나 했는데 네. 한국에 오니까 또 다른 교류? 교감의 유익함을 주더라고 해서 아 동물과 인간은 역시 같이 살아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3: 북한은 반려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8: 네. 네. 네. 그렇죠. 반려라는 말을 안 해요.
3: 그렇죠.
8: 다 식용유지. 네. 네. 식용으로 사람은.
3: 네. 네.
8: 저도 보면 저도 개도 키워보고 돼지 토끼 뭐 다 키워봤는데 개는 개 나름대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의 사람이 쓸 수도 있지만 거의 군인들 지원. 저 학교 때 제가 전 네. 50년대 후반인데 저 학교 때부터 토끼 기르기 운동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촌들 말하는 게 벌써 지금도 계속 토끼 기르기 운동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3: 아...
8: 학교에서 이제 등록할 때 어느 집에 토끼 몇 마리란 것부터 이제 소년단에 입단할 때 적습니다. 나는 토끼 몇 마리. 네. 토끼 100마리 키우고 저거 소년 영웅대회 갔다 온 소년 그 대회 갔다 온 애도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인데는. 그러니까 그만큼 군인들인데다가 토끼 일거양도 하는 거죠.
3: 아.
8: 그 다음 개는 개가죽도 이제처럼 이제 개 수바한데 네. 제가 16년도 탈북했는데 그 전에도 개가죽을 인민반별 그거 바치지 않으면
3: 네.
8: 너무 압이 세가지고 식량을 퍼가지고 이제 내 집에서 모입니다. 개를 잡아서 먹고 네.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데 지금도 아. 그러니까 한국처럼 교감 상상도 못 하는
3: 그렇죠.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2: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상상 그 이상의 무언가를 네. 하는
4: 늘
2: 네. 그것이 북한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서도 충격적인 애완동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슨 뱀을 키운
4: 그렇죠.
2: 도마뱀.
4: 요즘은 파충류 있잖아요.
2: 파충류. 혹시 북에서도 있습니까?
7: 이제 뭐 전 지역으로 퍼지지는 않았는데 평양에서 이제 이 반려견 문화가 강아지를 키우던 문화가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또 사람이라는 거는 네. 다 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약간의 의미가 없어지고 특별해 안 보이니까 원숭이를 키우는 보이충질
4: 집에서요.
11: 아, 원숭이가 쉽게 구하기 쉽지 않은데.
2: 그러니까요.
4: 쉽지 않은데.
7: 평양에서
4: 집에서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7: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집이 있었대요.
3: 네.
7: 그래가지고 몇 집이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유용했다고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뭐 약간의 어떤 심부름이나 이런 것도
4: 하지마.
7: 에이. 지민. 네. 뭐 갖다 줘. 이러면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손발을 쓰면서 갖다 주니까. 근데 그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북한 안에서 평양에서 이제 원숭이가 이제 인간이 하는 걸 보고 이제 따라하는 어떤 그런 습성을 지니다 보니까 집에 이제 아기를 갓 낳은 그 집이었는데 어머니가 잠깐 애를 놓고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이 원숭이가 이제 엄마가 하는 듯이 이제 그 아기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뭐 기저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애가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죽은
2: 어머
7: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키우지 말라라고 막 이제 국가적으로 뭐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런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1: 야 진짜 무엇을 생각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 이상인데 이 나만 하면 그 반려동물 하면서 막 예뻐하는데
3: 네.
11: 가족 북한에서는 사실은 이런 문화가 많이 낯설잖아요.
9: 그렇죠.
11: 어떠세요? 네.
9: 북한 이탈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욕 나오는 게 많아요.
7: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모차에다 강아지를 태우고 분명 강아지 산책을 나간대요.
3: 네네.
7: 그럼 산책을 나가면 강아지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모차에다 계속 태우고 자기가 걸어요. 이게 무슨 산책이요? 자기 산책이죠.
9: 누구를 위한 산책인가?
7: 걔는 사실 강아지는 뛰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아이인데
9: 아니야 900인 줄 아니? 살쪄서 그래.
8: 개를 위한 문화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
7: 호텔도 있어요.
8: 호텔은 장례식장. 뭐
3: 네, 네.
8: 나는 너무 놀란 게 한국에 금방 왔을 때 우리 집 옆에 개 상점인데 난 거기 개를 위한 상점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강아지 아 반려동물 상점이라고 해서 다들 예쁘게 한데 조끼가 너무 고와가지고 가서 제가 가서 그 조끼를 우리 손주가 금방 태어났을 때니까 아이고 손주 조끼에 다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서 이거 얼마예요 하니까 3만 원을 이게 비싸네요 하고 보는데 애기가 몇 살이에요? 그분도 반면이 재보고 그러면 강아지가 이렇게 하면 애기가 몇 살이에요? 아 이제 돌이 지났다. 아 그러면 이걸 해도 그래 보니까 뭔가 강아지 그림인가 딱만 생각하다가 아 이거 손주가 아, 이제 금방 돌이 지났는데 이거 입힐 수 있을까요? 하니까 저는 키는 키 한 요만해요. 네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 가만히 있던 게 이제 혹시 사람 보고 이야기할까? 네 하니까 아 미안한데 여기는 강아지들 위한 그런 상점이라도 결국 그 조끼가 우리 손주 조끼 될 뻔했다.
3: 그러니까요.
8: 그리고 우리네 엄마 이렇게 식품 상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저는 진짜 소고기 그거서
3: 네.
8: 그거 가져다 저 지금 먹었는데 거의 다 먹었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왔대요.
4: 어머 어머
8: 어머니 어머니 이거 어디서 그래? 저기 식자재 마트에서 걔한테 그 아, 어쩌니 우리 어머니 정말 망신이란 망신을 다 시켜놓을까. 거기 강아지다는 거 고양이 음식이라더라고. 고양인데. 네.
3: 아니 근데 맛은 어떠셨어요?
8: 너무 맛있고.
9: 맛있어.
8: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아닌데 정말 맛있었다니까. 그리고 저는 리에르 그걸 우시마이하고 먹은 게 네. 한국은 옷들도 이렇게 짐승 그림도 많이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 이거 고양이를 그리고 강아지랑 그랬으니까 나는 그게 사람 먹는 줄 알았는데 너무 그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들어와서 먹었는데 아 맛있는 거 우리 아들이 들어와서 어머니 이게 고양이 음식이라 하세요. 어머니 이걸 안 봅니까? 근데 차라리 고양이 이렇게 썼으면 돼. 그거 네. 설명 써도 애기들이 뭐 이렇게 딱딱 썼다고 너 칼로리 몇 그램 아니 짐승인데 다 주는데 칼로리 몇 그램 단백이 뭐
3: 그렇죠.
8: 그러니까 아니, 저는 딱 거지도
3: 염분은 빠지겠죠.
8: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3: 그렇죠. 아니 왜 저는 딱 염분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엔 좋아요. 몸엔 좋아.
2: 자 이렇게 뭐 송준 누님도 아주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국에 정착을 해서 오래 사시면서 이 한국의 반려견 문화 이제는 좀 이해가 간다. 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내 생각이 좀 바뀌었거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8: 저는 정착 초기에 어떤 상점에 갔는데 지금 백화점인지 아울렛인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왔어요. 네. 엘리베이터 와서 탁 탔는데 너무도 예쁜 유모차에 네. 거기 하얀 레이스가 보여서 네. 이 유모차에는 얼마나 예쁜 아이가 탔을까 해가지고 싹 봤는데 하얀 강아지가 있는데
2: 맞아.
8: 어 순간에 그냥 그래도 여기 이야가 너무 그때 그 약간은 분노가 약간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근데 지금도 보면요 저는 강아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교회도 다니고 뭐 내가 직장도 다니고 이러지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는요 배신을 안 해요. 네. 저희 아들은요 돈이 필요하면 사랑하는 어머니 하고 문자 와요. 예. 네. 그리고 돈을 다 받은 다음에는 응응 이렇게 끝나는데 강아지는 맞아요. 늦게 들어와도요. 야 그냥 어디 밖에 쓰레기 버리러 갔다 와도 30년 만에 만난 아이처럼 막 그렇게 매달리는데 사람이 그냥 같이 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은 가족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옴으로써 강아지 때문에 또 친구들이 많아지고 아들하고 대화를 거의 안 했거든요. 강아지 때문에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돈이 나가고 동물병원에 가게 되면 돈을 수십만 원을 그냥 쓰고 이러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또 채워지니까 근데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네. 저는 선택을 했잖아요. 네. 타향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방구 가야죠. 네.
3: 그 동물을 또 매개로 나라 간의 외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특별히 아까 우리 선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견종이 있죠.
4: 진돗개.
3: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어떠한 품종이 있을까요? 견종.
2: 그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하나씩 할까요?
3: 하나씩.
4: 풍! 산!
2: 개! 아~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풍산개.
2: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풍산개. 우리는 진돗개, 북한은 풍산개. 그렇죠. 네.
3: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에 남북 정상 회담 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네, 맞아요.
1: 새끼도 났잖아요.
2: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풍산개의 그 특징.
4: 일단 북에서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풍산개랑. 네. 호랑이가 사자가 싸우는 영상을 항상 틀어줘요.
1: 개가 호랑이랑 네. 사자요?
4: 네.
1: 풍산개도 커요?
2: 아니 실제 영상이에요.
4: 실제 영상이에요. 그래서 얘가 개를 물어치우고 이런 이기는 영상을 이제 계속 보여줘요.
2: 네네.
4: 그리고 미국의 세바트랑 싸워서 이기고 네. 뭐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풍산개의 어떤 그 용맹함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접했어요. 실제로 정말 오리지널 이 풍산개를 본 적은 없어요.
5: 저는 풍산개는 바로 양강도 풍산이라는데 원지연이 거기란 말입니다.
1: 맞죠.
5: 지금도 저 풍산이라는 곳에 제가 살던 양강도에 있는데
2: 네.
5: 풍산개를 기르는 원사육장이 있습니다.
2: 네.
5: 근데 진짜 원종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1: 아~
5: 원종이. 그런 풍산계 사람들 말마들은 크고
1: 안
5: 절대로 안 커요.
1: 커요.
5: 저는 원종을 봤단 말이에요. 진짜 개가 작고
2: 네.
5: 하얗고
2: 네.
5: 요 코가 노랗고 요 코 여기 빨갛지름한데 노랗습니다. 네. 풍산계는 딱
2: 아~
5: 원종이 드뭅니다. 그래서 김일성 때부터 그 풍산개를 잘 키워서 보존하라는데 점점 안 돼서 오죽하면 그 풍산개 사나운 북을 이어보는데 안 되니까나 승낭이하고도 접하시킨다 늑대하고도 접했구나.
1: 예,
5: 그렇게 해서
4: 커졌구나.
5: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진짜 풍산개 정말 용맹하고 영특하고 충성심은 아마 제일 높은 것 같아. 진짜. 네, 그런 거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네.
1: 그 저희 할머니가 풍산개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네, 어렸을 네. 때. 근데 얘가 뭐 몇십 리 떨어진 데서 이게 뭐 이게 그 집에 애기가 누가 감기 걸려 열병에 앓았대요. 썰매 꿀고 3일인가를 걸어왔대요.
2: 혼자서?
1: 풍산개 혼자서. 3일인가를 걸어왔대요.
2: 혼자서?
1: 풍산개 혼자서. 아니, 왜 그래요?
4: 이게 사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제 저 설방으로 수류탄 만드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데요.
1: 아니야. 아니라니까.
4: 이거 누가
1: 진짜로.
4: 믿습니까?
6: 아니 유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1: 아 진짜요?
4: 오늘 많이 망가지네.
1: 아니라니까.
4: 좋다 좋아.
1: 얘가 밤새 그 끌고 왔대. 막 3일 밤을 넘어서.
4: 요만한 애가?
1: 풍산개가. 근데 근데 얘가 그때 알았다는 거야. 얘 여기 하관이 너무 특이하대요. 그래서 네. 이 아가리 힘이 장난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풍산개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거야. 이 힘이 너무 좋아서.
2: 네.
1: 여기다 밧줄을 물고 왔대요. 그 우리 할머니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5: 아니 나는 진짜 풍산개가 진짜 싫어합니다. 이거는.
2: 네.
5: 그 풍산개가 주인이
2: 네.
5: 산에서 바위에서 떨어졌단 말입니다. 떨어진 게 딱 보고서를 그 밤중에 와가지고 마누라 데리고 다시 동네 사람들 데리고
6: 그건 뭐
5: 그
6: 이해할
5: 가설이
6: 수
4: 이거는 가능할 수 있겠어.
5: 그걸 데리고 와서 그 개가 그렇게 영특하단 말이야.
6: 똑똑하다.
5: 네, 그건 저가 진짜 목격한 겁니다.
6: 아, 그건 인정해드릴게요.
5: 네, 그건 진짜 목격한
1: 겁니다. 왜 내 거는 인정?
4: 성준 어머니 역시 거짓말 안 하네요.
5: 아, 내 사실이고 오실이고 육실이라
4: 했다. 알았어요. 네. 아.
2: 자, 북한에서 이 풍산개가 국가 이미지 상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원종 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3: 궁금하네요, 진짜. 풍산개 위치가.
5: 정말 내가 저 사육장에 들어갔다 잡혔다. 사육장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사실은
2: 네.
5: 외화벌이 하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이 들어갔는데 유명한 건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딱 잡혔는데 군인들이 다 경비 섰다.
3: 그 정도로.
5: 그래서 그래 보니까 대우가 개들도 정말 그때 그 입합을 풍산개 밥을
2: 네, 밥을
5: 네, 입합을
2: 이렇게 햇살밥으로
5: 입합. 네. 저는 정말 사람도 머무는데 개를 이렇게 입합을 주는구나.
1: 혈통이 정말 중요해.
6: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풍산개를 아끼는 거 아니에요?

0: 그분은 그 덕으로 이제 승경 차이 많은 거, 거. 말, 하얀 백마, 이런 거 받으니까, 이거 정말 짭짤한.
1: 남는 장사. 네,
0: 남는 장사죠.
2: 아니, 또 우리 푸틴 대통령이 북한 중앙동물원에 엄청 많이 뭐, 사자, 불곰, 야크, 꽝, 원앙, 이렇게 약 70마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면서 관계를 공고하고 있는 모습이죠.
3: 그러니까.
4: 사실, 1999년 1월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남북한도 호랑이 반달에서 이런 것들 교류가 있었대요.
5: 네네네.
4: 그러면 친구도 쌓고 사실 평화도 다지고 했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옛날 얘기였어요.
5: 이제 그렇죠. 동물 외교가 이제 많이 멀어졌죠.
3: 그러니까 말이죠. 네.
5: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북한의 그 중앙동물원?
4: 중앙동물원?
5: 예, 혹시 뭐 가보신 적 있어요? 중앙동물원? 유성 씨 가보셨어요?
0: 저는 못 가봤어요.
5: 아, 그럼 유나 씨 가보셨죠?
1: 중앙동물원 가봐도 이제 저런 선물동물들.
5: 네,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그걸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걔네는.
5: 네, 네, 네.
1: 저 어렸을 때 이제 아빠가 데리고 올라가서 가봤는데, 그때는 동물들이 그렇게 막 많이 밖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5: 아, 그래요?
1: 네. 그리고 그 막 사자가 네. 나와 있는데 너무 뼈밖에 없었어요.
5: 아.
1: 진짜 그랬어요. 아.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막 사육사들이 사자한테 5kg를 먹여야 되는 걸 3kg 먹이고 2kg 빼돌리고 막 이런데요.
4: 아이고, 불법. 거기도 네. 불법이네.
5: 거기서도.
1: 네. 그러니까 가네들도 고난의 행군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근데 직보가 돼가지고 네. 그 사육사들 엄청 처벌받았다고 그래요. 오. 그리고 동물들도 저는 좀 그런 거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무슨 자석 뭐 태우게 하고 뭐 이렇게 호랑이 먹어도
5: 그 서커스
1: 그러니까 뭐 인사해봐 하니까 하고 또 인사시키고 지금 그때는 아 야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야구 다 동물 학대였네. 막 곰들도 막 꽃다발 맞아, 여기다 맞아, 걸고 맞아, 맞아, 막 맞아. 곰을 막 짐보임 시키거든요. 그렇죠. 막 자전거도 타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그때는 참 잘못됐던 건데 몰랐구나. 그래서 뭐 갔는데 아무튼 뭐 제가 보지 못했던 무슨 뭐 긴꼬리 원숭이부터 해가지고 네. 뭐 동물들 많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용인에 있는 그 동물원을 네. 가봤는데 아, 한국은 확실히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접이 다르더라고요.
6: 귀티 나요.
1: 네, 그리고 이 털도 반질반질하고.
0: 그러니까 네.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나라에서 잘 태어나야 돼요.
1: 그럼 맞아요.
0: 네, 저희도 사실 거기서 태어나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동물들도 똑같습니다.
1: 맞아요.
0: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5: 그런데 북한은 동물원도 선전, 선동에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6: 네, 북한에 저 중앙동물원에 선물관이라고 했는데 제 기억에 제일 인상 남았던 게 선물관 들어가면 인공폭포에 악어가 두 마리 헤엄친데 저 나이 악어를 처음 봤단 말입니다. 그 악어를 보고 또 다시 본 게 뱀을 선물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선물관에 뱀들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우리 산골에 흔하디흔한 뱀을 왜 선물해서 여기다 놨지?
5: 네.
6: 저 생각에는 네. 정말 그때는 그게 왜 이랬다는데 무슨 인도네시아, 일본, 소련 세계 대통령들은 선물은 다 하더라고 지금. 그거 선물관에다 딱 해놨는데 정말 그 선물이 백성들 위한 게 하나도 아니잖아.
5: 네.
6: 김부자들이 데다가 흠모했다고 선물 주는데 강사들도 우리 장군님이 위대성, 우리 수련님이 위대성 선전함에 흠모해서 세계 각국의 국가 수반들이 수련님들 다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7: 그리고 2013년에 북한에서 백호 4마리가 태어났는데
5: 네.
7: 시베리아 호랑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태어날 확률이 10만 분의 1 정도로 되는데 그 아이들도 운이 좋아서 태어났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냐. 당과 수정기의 은덕 속에서
5: 아이고야.
7: 이렇게 호랑이가 여기서 자기 새끼를 낳았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5: 아니 별개다 수련이
7: 진짜
5: 별개다. 그러면 그 동물원이 그 평양에 있는 중앙 동물원
6: 네.
5: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마다 좀 있나요?
6: 아 양강도 어디 있어요? 해산에도 있습니다.
5: 아 있어요?
3: 네. 몇 군데가 있긴 네.
7: 도마다 저는 네. 이제 70년도 중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80년도에 이제 해산 동물원이 탑선동에 있는데.
5: 네.
7: 정말 동물들이 많았어요. 그때 동물은 지금 한국에서 보는 호랑이처럼 생기고 저는 2초도 안 지는 게 공작새가 박수를 치면 날개를 쫙 펴더라고요. 그럼 우린 저 거기에 벤또를 사고 가서 그 실습 시간에 동물을 보고 거기서 동그랗게 밥을 먹고 근데 그게 고난의 행군부터 거기에 이제 동물들이 사료가 없으니까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직원들이 그 동물원 안에다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그렇게 없어졌지. 옛날에는 지역 동물원도 진짜 좋았어요. 아~ 80년도만 해도.
6: 어릴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해산에 그 동물원에 갔대. 그때 진짜 조선 호랑이가 거기
7: 맞아요. 호랑이도 너무
6: 괜찮고 진짜 소음이 있었습니다.
3: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6: 정말. 정말

0: 아, 호랑이가 있었는데 네네. 평양의 동물원 호랑이가 뭐 어떻게 죽었다는 게란 말입니다. 그랬다가 그 해산 동물원 호랑이 이렇게 가서 해산 동물에 호랑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가짜가 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1: 김일성 때 북한이 네. 선물 외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정말 희귀한 거 뭐 물소뿔 이런 걸 받는데 네. 북한에서 그 동물원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일성을 만나러 세계 열어나가라 해서 올 때 네. 동물 가져오는 걸 북한에서 제일 환영을 안 한대요.
0: 아~
1: 왜냐하면 이제 외교는 네. 내가 준 선물을 잘 받고 그거에 기뻐하고 그걸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계속 아프고 돈 들어가고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고 코끼리 같은 건 기후가 바뀌어서 북한에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 추운 나라에서 온기를 만들어야 되고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물이 하나 오면요 그 나라의 재정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0: 아~ 네. 북한이 그래서 판다가 없어요. 판다를 그 북한하고 중국이 뭐 사이 안 좋아서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그 팬들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2: 그렇죠. 대나무 계속 줘야 되고.
0: 네, 뭐 할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력이 되고 어떤 그런 게 관리가 있을 수 있는 나라에 줘야 되는데 네.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폐쇄적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주는데 사실 네. 북한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과 어떤 많은 갭이 있죠.
3: 그 북한 중앙동물원이 그 뭐 좋은 동물이라고도 칭호를 받지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슬픈 동물이라는 그런 칭호를 또 받았다고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철호 씨?
4: 일단 그 제가 이번에 그 방송 나오기 전에 제가 좀 정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는데 네. 그 미국 환경 뉴스 사이트 Mother Nature Networks 네트워크라는 네. 그 뉴스에 따르면 1997년도에 북한의 조선동물원에서 중앙동물원에서 김정일이 재미로 사자와 호랑이를 싸우게 했대.
0: 나 봤어요, 그.
4: 네, 그리고 2006년에는 또 동물들끼리 서로 싸워서 누가 최후에 살아남느냐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급으로 쌀도 못 사는데 이렇게 동물원이 뭐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됐지만 또 북한에도 조선중앙 동물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국가의 식량이 없다 보니까 네. 입장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0: 네.
4: 그 입장료가 없으니까 운영 자금이 안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데 뭐 항구렁이라든가 원숭이를 이렇게 밀매까지 했다고.
0: 아이고.
4: 솔직히 국가의 국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운영 자금을 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뉴스를 보면서 아 진짜 이게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그렇고 정말
2: 맞아, 맞아.
4: 잘 태어나야 되겠구나.
2: 잘 태어나야
4: 네.
3: 정말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4: 그렇죠. 그렇죠? 네.
5: 북한은 동물원에 동물도 먹을 게 없어서 네. 굶어가고 좀 앙상에 말랐다고 하는데 한국 동물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먹을 거 줘도 안 오잖아요.
3: 그러니까요.
5: 아, 맞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네. 먹을 거 줘가지고.
3: 맞아요. 맞아요.
5: 진짜. 이번에 제가 또 미국 갔다 왔더니요. 미국은 또 그냥 동물원이 아예 우리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동물을 보러 가는 거고 동물은 정말 자연 그대로
3: 네네네.
5: 잘 태어나야 돼 진짜.
3: 그렇죠.
6: 결론이 그렇게 되나요?
1: 네. 결국 그겁니다. 네.
6: 철호 씨는 어렸을 때 동물원 갔던 기억 나요?
4: 저는 어렸을 때 동물원은 TV로만. 네. 왜냐면 저희도 탄강마을의 작은 촌이다 보니까. 네, 그 TV로 보는 것도 유일한 낙이었는데 정전이 되면 또 못 보고 솔직히 북한의 그 일요일 날에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이라
0: 맞아요.
4: 해가지고 그 어린이 다큐를 해요. 여기 그 기록 영화 같은 걸
0: 맞아요.
4: 하는데
0: 생각나.
4: 교육 영화를 보면 막 기린이 막 이렇게
0: 맞아요.
4: 뭐 있고 그리고 새가 이렇게 물결이로 날아가고
6: 얼굴에 지금 아이가 됐어.
4: 네.
0: 네, 맞아요.
4: 그걸 보던 그런 좀 뭐랄까 소중한 네, 네. 추억이 있는데 정선이 가면 그 시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하거든요. 보통 오전에 네. 그걸 못 보고 하면 아 왜 불이 안 오지 막 이러면서 네 그거 엄청 재미나게 봤죠.
6: 아까 말씀하셨던 호랑이 하면 우리가 백두산 호랑이 생각하잖아요. 백두산. 그런데 진짜 백두산에 가면 호랑이가
0: 있어요?
6: 있나요?
0: 다 탈북하지 않았어. 다 탈북하지 않았어.
6: 호랑이도 탈북해.
0: 아니 백두산을 혁명 전적지 사적지로 꾸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드니까 네. 동물들은 사람이 있는 데를 피하잖아요. 제 생각엔 다 중국으로 탈북한 거예요.
6: 아 탈북했구나 호랑이.
0: 네, 러시아는.
5: 그래서 제가 못 봤구나.
0: 그런 나라는 정말 호랑이 하면은 진짜 동방하면 조선하면 호랑이 잠깐. 네.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정말 우리나라에 완전 대명사 완전 이랬는데 없습니다 호랑이가. 진짜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시라손이랑 많이 다니는데 호랑이 사촌한데 시라손이 별난 거 다 본다면 산에서 살았으니까 정말 호랑이 소리 나서 진짜 가보면 호랑이 아니고 시라손이란 말입니다. 아. 호랑이 저 없습니다. 저 백두산 밑이자니까. 호랑이 없습니다. 네.
6: 아, 그러면 한국에 와서는 동물원 다 가보셨잖아요.
1: 아니, 다 가봤죠. 그렇죠.
3: 에버랜드 가면 동물들이 많이
1: 사파리다.
3: 네. 네. 그리고 그 어린이 공원역.
6: 맞아요.
3: 어린이 대공원역. 아. 그 옆에도 사슴이랑 있더라고요.
6: 아. 다 있어요. 네.
3: 그래서 저도 막 거기 가서 봤는데 거기서 실제로 봤죠. 아, 사슴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 TV하고 좀 다른가?
6: 그래, 어릴 적 봤던 TV랑은 다르게.
3: 네. 아,
0: 인천에도 인천 대공원에 가면 운동하느라 쓱 걸어가면 심심치 않게 동물원이 있는데
7: 네.
0: 아니 대공원 이거 여기도 동물원이 있지 그러니까 정말 나는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이 너무 많다.
6: 네.
0: 이름도 이상하게 붙은 이름들이 너무 많고 내가 아는 동물들은 봄, 뱀, 무슨 곰, 호랑이 이런 무슨 익숙한 거 네.
6: 한자네요 거의 한자. 네.
0: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리인데는 우리 선주도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도마뱀을 키우더라고. 그것도 이름을 붙여서 아니 이거 왜 키우니 하는 데는 두 마리 키운데 아들 선주 거는 죽고
7: 예.
0: 그러니까 어누인데 아들 거 죽었단 말까 선주가 선녀 건 살았는데 그러니까 선주가 그거 죽어도 왕왕 통과감에 붙들고 아 종이를 박스 만들어 땅에다 묻으려고 하는데
6: 아~
0: 내가 막 욕에다 야 이거 왜 할까 할머니 너무 슬퍼 슬퍼하는데 그거 보는데 야 애들도 이 동물에 대한 사랑이라고 애들입니다 이거 심어주는구나 하는 생각
8: 아니 근데 한번에 저는 또 배신감을 좀 느낀 적이
7: 왜요?
8: 있는데
7: 네.
8: 그 강원도 가면 양목장이 있잖아요 다 올라가는데 양들을 막 자연에 시키고 사람들이 막 놀러 다니는데 바로 그 아래서 양꼬치 하는 거예요 양꼬치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동물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보여놓고 이 아래서 양꼬치 하면 어떻게 그래서 한번 재밌게 그렇게 배신감을 느낀 경우가 있었어요.
3: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이게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느낀 게 뭐냐면
7: 네네.
3: 솔직히 북한에는 동물들, 산 짐승들 보기 힘들어요.
8: 아,
3: 근데 한국은 운전하다가 또 고라니가 튀어나오고
7: 네네.
3: 네 그리고 또 이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터널을 만들잖아요.
8: 맞아.
3: 동물들이 지나고 있어요.
0: 아
3: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인간이 동물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거라서 네, 그런 거 볼 때마다 아 역시 남조선 좋구나
1: 북한은 노루 하면 잡아먹어요
7: 노루야 잡아
0: 여기 그 CNC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남편하고 그 결혼을 살 때
7: 네.
0: 밤에 운전하고 가는데 고라니가 나온 거예요
7: 네.
0: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 남편이잖아요 이거 브레이크를 밟았겠죠 그러니까.
7: 네.
0: 오빠 빨리 쳐! 이라고 그럼 빨리 쳐가지고 씻고 가겠다고 이번에 금방 왔으니까 오빠 빨리 가! 근데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 잡는
9: 나는 집에서 그 애완용 개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큰 개로 끌고 나왔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 저 손질하면 깨 먹겠다
0: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8: 그렇죠 그렇죠
0: 처음에 그게 진짜.
7: 그렇죠 네. 아니 진짜 오늘 이 남북한 동물에 대해서 야,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그죠? 유성 씨, 어떠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남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동물들에 관한 인식과 북한 분들이 생각한 동물들에 관한 인식,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느껴지시죠?
1: 그렇죠. 이제 이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북가, 정말 이 애완견 어떤 반려견은 북한이 필요한 그 동물이에요.
7: 네.
1: 북한에는 이제 강아지나 이런 동물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몸을 온전히 이제 인간한테 바치는 게 이제 그게 목적인데 네. 이 애완견들은 옆에서 사랑을 주고 또 적게 먹잖아요.
7: 그렇죠.
1: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집 지키는 강아지를 대부분 키우는데 사실 애완견들이 굉장히 최적화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북한에서 더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북한에는 사실 조그만 강아지 데려와가지고 한 6개월 먹이면 크거든요. 그럼 이제 많이 먹어요. 얘가 또 컸어. 그럼 얘가 이제 또 인간을 위해서 또 희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새로운 애가 와요. 그래서 절대 북한에 있을 때는 동물한테 정을 주면 안 돼요.
7: 아, 그렇게.
1: 절대 정을 그죠. 주면 안 돼요.
7: 맞아요.
1: 네.
0: 일단은 대한민국에는 동물권이 있더라고요. 개권도 있고, 소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사람의 인권보다 소권이 중요한 나라예요. 인간이 쏘잡아 먹으면 사람을 총살시키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반려견 문화가 잡히려면 일단 먹는 문제가 첫째 해결이 돼야
7: 그렇죠.
0: 되고
7: 맞아요.
0: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람의 인권도 없는데 동물권이 있으면 그건 또 뭔 세상입니까 도대체?
10: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멋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대한민국도 예전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북한이랑.
7: 그렇죠, 맞아요.
10: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미개하다 욕할 것도 못했고, 북한 사람들은 살려니까. 사람이 살아남으려는 건 본능이거든요. 그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았다고 비판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예,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미개하고 멀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게 전쟁 같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밖에 버틸 수 없는 것.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1: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반려견 문화나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또 문명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도
10: 맞아요.
11: 유기하고.
10: 네. 맞아요.
11: 네, 그 병이 있다고 이런 현상들이 맞아요. 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반려견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따라가자 멀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한 지구에 있지만 강아지나 반려견을 둘러싸는 인식의 차이는 이게 천년 만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앞으로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7: 오늘 미국의 또 큰 그 그죠? 초원의 동물들을 보고 오신 우리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5: 뭐 재밌게 얘기하자면 어디서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 진짜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에게 동물과 같이 함께 살라고 네. 또 그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생명을 또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오늘 인권보다 사실 인권이 더 중요시해야 되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학대되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들이 또 뭐 다른 모양을 쓰이잖아요. 네. 좀 마음이 안타깝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 동물이 좀 사랑받고 동물이 사람과 함께 네. 멸종되지 않고 잘 살아가는 나라를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 네. 그렇죠. 자,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참 말씀대로 살기가 좋고 그런 말씀대로 살면 풍요로워지고 하는 게 당연한데 이 북한은 아직 그게 들어가지 못해서 그죠 먹는 게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하나의 귀한 생명이죠. 그렇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창조물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6: 맞습니다. 북한도 우선 좀 인권이 보장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여유 또 삶의 여유 일상의 자유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7: 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북한 땅에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12: 오 자유야.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흔히 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예, 예. 아프고 나면 또 아이들도 쑥쑥 크기도 하고요.
2: 예, 맞아요. 예.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의 과정 없이 결코 성장 없다.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신앙이 잠금같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주님이시지요.
3: 네. 오늘 그런 고백을 하실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 95년 SBS 공채 탤런트로 출발해 드라마와 뮤지컬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온 배우 정나온. 그러나 카메라 밖에서는 배우가 아닌 목회자의 사모가 됩니다. 방황의 시기를 거쳐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난 주인 하나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정나온 사모의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3: 카메라 앞에서는 배우고요. 그리고 나와서는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배우 정나온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2: 사모님이라고 하니까 더 이렇게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5: 네. 아, 그러세요.
2: 제가
5: 네.
2: 목사다 보니까. 네. 네. 우리 그 사모님은 우리 구티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후원방송 사회도 진행하셨지요.
5: 네, 맞아요. 네,
2: 그리고 사랑은 강물처럼 나레이션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티비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5: 구티비랑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기뻐요. 네. 구티비가 가진 그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써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원방송 5년째 하면서 많은 기적도 실제로 받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사랑은 강물처럼을 지금 사실 저는 목소리로 더 많이 친숙하실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이 이모 이 자매님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근데 사랑의 강물처럼 하면서 그 소외된 계층 가운데 그리고 여러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항상 보니까요.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3: 네. 배우로서도 또 꾸준하게 일하고 계시죠. 소개 좀 해주세요.
5: 네. 네. 감사하게도 연기를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드라마가 있어요. 단막극. 네. 거기에 출연할 예정으로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5: 네. 그리고 또 예. 개인적으로는 예. 제가 연기를 또 가르쳐요. 그래서 연기랑 네, 운동, 자이로토닉이랑 운동을 가르치면서 네네. 저도 같이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연마하면서 그렇게 있어요.
2: 근데 굉장히 바쁘신데 몸은 하나인데 해야 될 일을 많으면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사모님은 시간 관리 좀 어떻게 하세요?
5: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일찍 자는 게 최고예요. 제가 찾은 방법은.
3: 일찍 자는
5: 네, 일찍 자야 다음 날이 안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워낙 새벽 예배도 남편이 나가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할머니야? 왜 이렇게 일찍 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일찍 자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3: 몇 시에 주무세요?
5: 8시 반부터 준비는 하는데요. 네. 그때 바로 잠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네, 뒤척뒤척이다가 들쭉날쭉해요. 근데 항상 노력은 해요.
3: 그러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어떨 때는 새벽 스케줄 있고 어떨 땐 밤 촬영 있고 그러잖아요.
5: 네, 맞아요.
3: 불규칙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자던 패턴이 있어서 혹시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5: 그럴 때는 이제 커피를 많이 의존하고요. 낮잠도 많이 의존하고요. 네, 방법을 많이 찾아요.
3: 네. 근데 예쁜 애들 보면은 어릴 때 야 너 연예인 해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어땠어요?
5: 저는 어렸을 때 강변가요제 아니면 대학가요제 네. 꼭 나가고 싶었어요.
2: 오, 노래를 잘하셨구나.
5: 노래를. 네, 고등학교 다닐 때 범생이었거든요. 네. 그냥 네. 교회하고 학교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미션스쿨을 다녀서 네. 학교에서 그 합법적으로 허락한 밴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그룹 사운드의 리드싱어를 제가 했었거든요.
3: 진짜?
5: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 레코드사에서 가수 하자고. 근데 연예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3: 아, 그럼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5: 어릴 때 꿈은 그 학교에서 예.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 멋있더라고요.
3: 진짜? 네. 왜요?
5: 그 멋있어 보였어요. 아. 계속 공부하고 탐구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모습이.
2: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그냥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네요?
5: 네.
2: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요.
5: 네. 그, 고등학교 때도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네. 관심을 두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대학교 때 이제 학비를 제가 마련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가 CFO 모델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서 시작을 했는데 SBS 공채 탤런트가 됐습니다.
3: 그냥?
5: 그냥은 아니고 이제 시험을 봤죠. 근데 네. 탤런트 시험을 보게 된 것도 그 제가 CF 모델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데 사진을 찍어서 에이전트에 돌려야 된대요. 네. 그래서 사진은 어디 가서 찍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때 마침 어떤 에이전트에서 무료로 그 모델들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름방학이어서 제가 또 거기에 돼가지고 근데 제 사진이 실린 그 무가지 잡지가 방송국에 놓여 있었나 봐요. 근데 관계자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사에서 그걸 보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보자고. 그러고 그때 SBS에서 공채 시험을 막 보고 있었거든요.
3: 예.
5: 방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봤어요. 근데 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탤런트가 됐어요.
2: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쉽게.
5: 네.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저 실기 시험 두 번 보고 면접 두 번 보고 탤런트가 된 거예요. 감사했죠.
3: 근데 공채는 쉽게 됐지만 그다음에 탤런트들 보면 행인 1, 2, 3부터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스탠바이는 오래 하고 잠깐 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5: 네.
3: 어떠셨어요?
5: 집산지 말씀대로 네.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탤런트가 된 것도 참 운이 좋았고
3: 네.
5: 처음에 제가 공채생으로 들어가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네. 연수를 4주 정도 받는데 그 안에 제일 먼저 캐스팅이 또 됐어요.
3: 아, 그래요?
5: 네, 그 드라마가 고백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네. 제가 굉장히 신박하고 착한 그 은행원 역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가서 교회 성가대하고 그래서 이미지, 대사 별로 없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제가 캐스팅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캐스팅이 계속 연달아서 됐는데
3: 네.
5: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3: 네.
5: 같이 입사한 친구들은
3: 네.
5: 이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 다 전공자였고요. 전 연기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연기를 위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이었더라고요. 언니, 오빠들이 다.
3: 네.
5: 근데 저는 멋모르고 굉장히 큰 기회를 받아서
3: 네. 네.
5: 그냥 룰루랄라 재밌게만 그냥 촬영을 하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내공의 문제가 이제 저한테도 오는 거죠.
3: 네.
5: 이 연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차라리 정말 제가 행인 1, 2, 3부터 해서 좀 다져갔다면 실력을 좀 쌓을 시간을 자연스럽게 초반에 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좋은 기회가 처음에 오니까
3: 네.
5: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저를 볼 때 자신감이 좀 없고 뭔가
3: 오히려
5: 준비할 게 많구나.
3: 누구누구 누구 동기예요?
5: 유준상 오빠,
3: 네.
5: 서혜린 언니,
3: 네.
5: 그리고 김홍표 씨 많이 하고 있어요. 네.
2: 그러면 굉장히 빨리 데뷔를 하셨네요.
5: 그렇죠. 그 언니 오빠들이랑도 7, 8살 차이가 나셨으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됐으니까요.
3: 몇 년도에 데뷔하셨어요?
5: 제가 95년도 기수예요.
2: 몇 년? SBS, 거의 20년 되셨네요.
5: 네, 25년 정도 된 거예요.
3: 오래되셨네요.
5: 네.
2: 중견 배우가 되신 거 아닌가?
5: 네, 이제 중견 배우.
3: 이제 원로로 가는 거죠.
5: 네, 원로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2: 근데 전혀 얼굴 모습 봐서는 그렇게 빨리 데뷔했다고 생각이 안 드네요.
5: 아유, 감사합니다. 네.
2: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캐스팅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빨리 이렇게 쉽게 풀려지면 때로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나요?
3: 네. 작품은 계속 했어요.
5: 작품은 그 SBS 계약 기간 안에는 끊임없이
3: 계약이
5: 했어요.
3: 있었구나, 네, 옛날에는.
5: 계약. 네, 옛날에는 계약이 있었어요. 네,
3: 몇 년이죠?
5: 한 1년. 아. 1년 정도 계약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연기력이 너무 부족하고 연기에 대한 소망이 있었나? 나 원래 뭘 잘하지? 나 노래 잘하지? 나 가수하라고 제안도 받아봤지 해서 가수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는 네. 유명세로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지도와 유명세. 예. 그래서 내가 빨리 보이는 자리를 찾아갔죠. 그래서 가수 오디션을 보고 네? 또 바로 또 계약을 하고 가수를 네. 또 준비를 했어요.
3: 근데 가수를 본 적은 없는데요.
5: 맞습니다.
3: 준비만 하시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5: 아니에요.
3: 된 거예요?
5: 제가 앨범을 냈어요. 앨범을 냈는데 그 시간이 참 많이 오래 걸렸고 네. 거의 20대는 다 쓴 것 같아요.
3: 아, 진짜?
5: 네, 꽤 오랜 시간을.
2: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의 공백기가 네. 있었던 거네요?
5: 네. 거의 한 10년 넘게 연기는 안 하고 가수를 네. 하겠다고 네. 그 고집을 혼자 피워봤던 거죠. 저는 그걸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결국 앨범을 냈어요. 그 돌아가신 신해철 오빠가 프로듀서셨고 네. 제 친동생인 진아와 함께 네. 그 듀엣, 소프트 락 그룹을 냈었어요. 버튼이라고.
3: 예.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만 네. 알고 있는 거죠. 10년을
5: 네,
3: 고생했으니까.
5: 맞아요. 근데 노래는 굉장히 많이 친숙하게 들렸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아팠죠. 이제 막 계약해서 들어간 그 레코드사에서 같이 하던 친구가 이제 다른 그 기획사로 옮겨가면서 저희 팀이 그냥 무너지면서 그 프로젝트가 없어지면서 이 회사와 그 공증을 풀어야 다른 회사랑 가서 또 일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2: 그러다 보니까 길어졌고.
5: 네, 그러면서 그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그러면 보통 이제 연기하다가 가수한다고 네. 이쪽으로 가면 연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야, 그거 그냥 여기 있었으면
5: 맞아요.
3: 잘할 수 있는데 쟤 왜 저러니라는 네. 얘기를 엄청이 들었을 것 같아요.
5: 많이 들었고 네. 또 이제 그 방송국에 갔을 때 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그러니까 가수를 하겠다고 했으면 뭐 앨범을 내든지 좀 성공을 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듣고
3: 그렇죠,
5: 그러니까
3: 그렇죠.
5: 양면의 칼 같은 그렇죠. 그런 시선과 그 안에서 내가 괜히 포기하는 사람과 싫으니까 끝까지 해서 또 앨범을 냈던 것 같아요.
2: 근데 가장 좋은 시기에 네. 그렇게 오랫동안 공백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5: 네.
2: 그 시기를 좀 어떻게 견디셨는지 궁금해요.
5: 앨범을 딱 손으로 받아본 날 느꼈어요. 와, 내가 정말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활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TV에는 홍보가 안 됐지만요.
3: 그 TV에는 홍보가 안 됐는데 어디서 활동을
5: 어디서
3: 하셨어요?
5: 많이 했냐면요. 라디오 공개 방송 그리고 그 유리상자나 예. 더 넥스트 신해철 오빠 예, 그룹이나 예, 예. 박혜경 씨나 김범수 씨 노래 예, 잘하는 가수들의 예. 오프닝 밴드.
2: 오, 그러니까
5: 라이브가 네. 되는 가수에서 네. 원 없이 공연을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3: 좀 무리가 따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네. 전혀 요동치 않던가요?
5: 네. 그냥 저희 기획사랑 헤어지면서 네.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그냥 저도 힘이 빠지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죠.
3: 아하.
2: 가장 힘든 시기.
5: 네.
3: 아하.
5: 나는 뭘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 너무나도 내 욕구, 욕망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 그런 것들을 이루는 모습을 위해서 살아온 거 아닐까? 지금 이렇게 멋있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멋있게 생각은 못했고요.
3: 10년을 쏟아부었는데 네. 결국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라는 힘듦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5: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같이 연기 시작했던 친구들은 자리를 잡은 것도
3: 그렇죠.
5: 보이고 굉장히 같이 했던 그 가수 친구는 정말 떠들썩한 스타가 되는 것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뭐지? 했던 것 같아요.
3: 나는 이게 뭐지?
5: 네.
3: 난 10년이나 공들였는데 이게 뭐야? 라는 고민이 엄청 잘못하면 늪에 빠질 수 있잖아요.
5: 그렇죠.
3: 네. 네.
5: 많이 좌절하고 혹은 원망하고 그리고 그때 또 IMF가 터졌기 때문에 음반사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3: IMF 시절이었어요.
5: 네, IMF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2: 계속 겹쳤네.
5: 저만 힘든 게 아니라
2: 모두가.
5: 온 국민이 힘들었고 근데 그때 저는 엔터테이너로 그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너무 주고 싶었는데 그 기회들이 잡을 듯 잡을 듯 잡히지 않으니까 뭐 저도 그 힘듦 속에 있었죠.
3: 그러면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아니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5: 감사하게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4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늘 살았고 뭐 교회에서 그 뮤지컬 같은 거 하면 항상 주인공에서 막 하고 뭐 찬양단 하고 중고등부 뭐 철야 예배 열심히 하던 제가 범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었는데 대학교 가고 그러면서 탤런트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제가 대예배만 드렸죠. 그리고 그 공동체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았어요.
3: 대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 않아요?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도 못하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5: 네, 근데
3: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우리끼리.
5: 간신히 썬데이 크리스찬 했던 것 같아요.
3: 그죠?
5: 네.
2: 그냥 믿음의 끝만 그냥 붙잡고 있는 점.
5: 주일 성수.
3: 근데 그게 믿음의 끈도 사실은 안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거지 내가 가야 되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예배가 중요하고는
5: 맞아요.
3: 좀 소홀해지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5: 제가 그렇게 그냥 대예배만 참여하고 그랬을 때 네. 저희 그 SBS가 참 믿음의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네. 소그룹 네. 모임이 있다고 네. 같은 동기가 같이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허무하던 마음에 네.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준비하신 자리였고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성장이 시작됐죠.
2: 그러면 가수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데 그 성경 공부 과정이 도움이 되었던 거네요.
5: 네, 다.
2: 근데 그때 극복했던 그리고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었던 그때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5: 네, 성경 공부 모임을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일을 열어주셨어요.
3: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 거네요.
5: 네,
3: 그러면
5: 저희 그 연예인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 거죠. 교회는 다 달랐는데. 네. 그러면서 그 뮤지컬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 안 보였어? 연기자 정나온 뭐 했어? 그래서 저 가수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노래 잘해? 그래서 노래는 좀 잘하죠. 이러면서 그래서 오디션 봐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봐서 맨 오브 라만차라는 예, 뮤지컬 아시죠? 예, 예. 그 초연을 제가 돈키호테의 여조카 예. 안토니아 역으로 국립극장에서 예. 제 첫 뮤지컬 작품이자 다시 시작하는 예, 작품이 예, 됐죠. 예. 그렇게 연기를 다시 시작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 전공이 이쪽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게 진짜 저의 첫 무대였거든요.
3: 그렇죠, 그렇죠.
5: 네, 그렇게 시작을 예. 해서 그 이후로 뮤지컬 다시 오디션을 보면서 역할을 따서 해내고 요덕 스토리도 하고 뭐 친정 엄마까지 그리고 다시 드라마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힘들었던 시간이 네. 저희를 쭉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던 김은수 목사님이라고 사나이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개척하셔서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를 다 모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자매들은 각자의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나무의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으라고.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도전이더라고요. 쉽지가 않았어요. 집사님 정말로 그냥 우리 편한 사람들께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교회 공동체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3: 그럼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민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셨어요? 아니면 연예인들과 어울리셨어요?
5: 결단을 하고요. 두 달, 세 달 정도 정말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 네. 제가 그때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소망교회 네. 청년부에 등록하고 들어가서 예. 열심히 섬겼습니다.
3: 아, 그래요?
2: 근데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요?
3: 낯선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참 힘든데.
5: 네.
3: 낯가림 심해가지고 우리.
5: 심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막 다가가서 인사 잘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 친해지면 굉장히 잘하는데.
3: 예, 처음에 그 문 열기가 어렵잖아요.
5: 네.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세 달을 정말 버텼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죠. 이런 신앙생활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네. 그런데 정말 주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서 결단하고 들어갔더니 너무 따뜻하게 다 받아주시고
2: 끌어주는 사람
5: 네, 그 공동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하는 그 DTS 예수전도단 프로그램 예. 그거 하겠다고 아 뭐 이렇게 플랜카드 묶고 그래서 막 그 썼어요 저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한테 이 막상 써서 신청은 했는데 집에 오는 길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여배우가 토요일 일요일 공연 안 하면 어 어떻게 살아?
3: 그렇지 그렇지
5: 어떤 감독님이 날 캐스팅 하겠어? 교회 간다고 안 한다 그러면 촬영은 주말에 잡히면 어떡하지? 그 훈련이
3: 별 생각이 다 들죠.
5: 네. 7개월 정도 하고 아울리치까지 하면 1년을 써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섣불리 헌신한다고 했나? 막 그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들을 만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진짜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에 갈등을 만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목사님. 그래서 많이 기도했죠.
2: 그런데 사실 DTS 들어가게 되었지면 가장 중요한 시간들 무슨 요일에 금 토일에
5: 그 토요일 일요일을
2: 토요일,
5: 다
2: 일요일?
5: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2: 그러면 뮤지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는 상황에서 뭐 불안한 마음 같은 거 없었어요?
5: 많이 불안했고요. 되게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굳이 교회만 다시 목사님 말씀대로 공동체만 들어가면 됐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제 하나님이랑 딜하듯이 그렇게 기도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전화가 와서 간사님이 자매님 주님께서 자매님을 부르셨어요 이 훈련으로 이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님께서
3: 직접 얘기하시지.
5: 네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겠죠. 제가 이랬어요. 볼멘 소리로. 근데 그 말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다음날 집 앞에 교회를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서 아침을 먹고 또 기도를 계속했어요. 너는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다 해주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근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살았나가 확 느껴지면서 그냥 무릎 꿇고 막 정말 엉엉 울면서 다 회개했죠.
2: 그래서 다 내가 하는데 네. 뭐 네가 뭐 꼭 뭘 걱정해 뭐 이런 마음 주신 거잖아요.
5: 너는 내가 다 하는데 왜 네가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네가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하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 시간들을 그 순간에 그냥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은 다 주님 겁니다. 제 인생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 훈련을 들어갔어요.
2: 근데 그 고백이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 깨달음과 함께 다 내려놓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딱 내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어지는 그 기쁨,
5: 네.
2: 그 환희, 그냥 붕 뜬 기분 뭐 이런 것들 좀 체험했을 것 같아요.
5: 첫 번째는 정말 죄송했어요 하나님한테. 네. 그러니까 회개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했고요. 그걸 알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뭘 주시고 뭐가 되고 싶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그 말로만 하던 기도 하나님 뭐 하는 게 진짜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2: 그때부터 아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되셨을 거예요.
5: 네.
2: 그리고
5: 그렇게 노력했어요.
2: 모든 것 계획하시고 네. 인도하신 그냥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3: 네. 근데 그게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왜 지나면 또 내가 나와요.
5: 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 DTS 훈련이 절대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3: 그게 몇 달이에요? 몇 달짜리예요?
5: 아, 그 당시에는 7개월이었어요.
3: 길다.
5: 네. 그 당시에는 7개월이었고
3: 네.
5: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 예수전도단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는 건데 그 요일을 회사 다니고 일반 청년들을 상대로
3: 그래서
5: 한 거였거든요. 네.
3: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5: 궁금하시죠?
2: 네. 순종의 안 결과 하나님이 일이... 어떻게 하셨나?
3: 아 너무 궁금하거든요.
5: 그래서 제가 이제 캐스팅 디렉터 때 전화가 오면 네. 촬영 요청이 와도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3: 토요일 안 촬영 됩니다.
5: 걸려 있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요일을 바꿔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 BTS 훈련하는 동안 훈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3: 요일이 바뀌어서?
5: 네.
2: 그리고 일은 일들 하시고?
5: 네. 드라마 찍고 또 영화 캐스팅도 되고. 예. 내 은혜, 은혜라는 게 그런 거구나를 완전히
2: 그러니까
5: 맛봤죠.
2: 결국은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다 경험한 거네요.
5: 네. 그때 그런 은혜를 정말 체험했습니다.
3: 그러면 BTS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궁금해요. 어때요? 그렇게 그런 훈련을 7개월 받고 나면 네. 일단 집중해서 받는 거잖아요.
5: 네, 네.
3: 그렇게 받고 나면 어떻게 달라지고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5: 가장 먼저는 제가 크리스찬이었지만 말씀을 매일 읽거나 뭐 잠언을 매일 읽었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BTS 훈련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물어보고 뭐 계속 음성이 들리고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 이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한테 먼저 항상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나오죠. 나오지만 그래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으로 다시 소급해서 가는 그 점이 제일 많이 막힌 것 같아요.
2: 가장 중요한 게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렇게 네. 바뀌어진 거네요.
5: 네네. 네.
2: 근데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훈련,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 이 모습까지 오게 하셨는데, 근데 사모님이 되셨잖아요.
5: 네.
2: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
5: 그러니까요. 제가 사모님이 됐더라고요. 네,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 전도사였어요. 네. 저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네. 이제 1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남편이랑은 나가사키에서 먼저 만났어요. 일본 나가사키에서.
3: 예. 짬뽕 먹으러
2: 갔어요? 뭐 행사 참석했나?
5: 아니요. 제가 그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 순장도 하고 사역장도 하고 이제 교회 언니 예. 그 시간을 충분히 또 보냈어요. 예, 근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서 제가 가정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짝이 안 나타나요.
3: 네.
5: 그래서 이제 골드미스로 가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에 그 순교자들의 그 순례를 다니는 도보 여행이 있어요. 난 저길 가야겠다. 저길 가서 순교자의 길을 걸으면서 좀 기도를 하면서 갔다 와야겠다 해서 거기를 갔었거든요. 예, 혼자서.
3: 예.
5: 근데 우리 남편도 그때 거기를 혼자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인사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3: 예.
5: 그 작은 개척교회였으니까 예, 예. 좀 옮겨서 예. 하고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나가사키에서 봤던 분이 사역자라고 오신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
3: 아니 한번 봤는데 얼굴이 기억이 나요?
5: 네. 인원이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건 예. 같이 갔던 청년들이 그랬어요. 저 형은 H건설 다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왜 건설회사 다니는 일반 회사원이 사역자로 어떻게 오지 갑자기 전도사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H건설이 아니고 헤비타트라는 그 NGO 단체를 다녔고 실제로. 그런데 남편은 사실은 신학교를 나온 그리고 나서 신대원을 가지 않고 NGO로 전향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도부 여행에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나눠보고 같이 사람 살리는 목회를 하자고 손을 내미셔서 또 우리 남편도 하나님 음성처럼 듣고 사표를 내고 교회로 다시 온 거죠.
2: 그럼 결국은 전도사와 그 성도와의 만남이 됐구나.
5: 네,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제가 또 1년 후에, 그 나가사키 1년 후에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제가 가게 됐어요. 어. 근데 일반 성도님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솔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인솔자로 저희 남편이 온 거예요. 박웅이 전도사가. 네. 그래서 같이 2주 동안 이제 성지 순례하면서 녹화하면서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3: 그냥 저 그럴 수 있죠.
5: 네. 그러면서 거. 서로를 알아가고 우리 그러면... 나가사께서도 한번 보지 않았나요? 네. 이러면서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네. 한국에 돌아가면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3: 그 전부터 썸을 좀 탔나요?
5: 아니에요. 바로 전혀? 그냥 내 네, 교회에서도 인사만 하고 지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 14일이 네. 특별했던 네. 것 같아요.
3: 그래서 서울 가면 식사 한번 하실래요? 했는데
2: 그때 반응은 어떻게
3: 먹겠다 했어요? 아니면 생각해 볼게요. 됐어요. 어느 쪽이에요?
5: 속으로 네. 아 되게 용기 있다 성도한테 그래서 네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러고 만났는데 네. 그 후 1년 정도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3: 만나서 첫 만남
5: 네
3: 그래서 이제 서로 밥을 먹는 정말 둘만의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5: 네
3: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느낌이 온다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뭐 이런 느낌이 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만남에서의 그 지금 남편 되신 목사님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5: 제가 남편을 그 만나보기로 결심한 일은요. 네.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파도 찰랑 치면서 예수님 생각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을 탁 들더니 네. 두 영혼이 이렇게 만나는 시점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만난 시점에서 함께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우리가 가보다가 아니면 이렇게 다시 자기의 갈 길을 간대요. 자유함을 갖고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라면 우리가 같이 갈 영혼이라면 어떤 분들은 사모가 꿈이라고도 하시고 소망하면서 예,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모가 험난한 길이라고도 하시고 근데 저는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허공에 손가락 대면서 영혼의 만남을 얘기했을 때 영혼의 만남? 굉장히 새로웠고요. 교제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역자니까 뭐 그래서라기보다 제가 늘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저는 저보다 그러니까 인간인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2: 뭐 전사니까.
5: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남자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남자라면
3: 사역자잖아요.
5: 네.
3: 너무 생각 안 하신 거 아니에요?
5: 이제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딪힐 때도 있는데요. 아,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결혼 초반에는 우리 남편이 당신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할 거면 왜 사역자랑 결혼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예. 남편이 그냥 담담하게 탁 얘기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3: 근데 일단 새벽기도 나가실 거 아니에요?
5: 네.
3: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5: 4시 반에는 나가야 되고요. 요즘엔 좀 조정이 돼서 5시 정도에 나가는데 일찍 일어나죠.
3: 그럼 아침 챙겨줘요?
5: 아니에요. 아침에는 그냥 갑니다. 아침에는
2: 그럼
5: 그냥
2: 지금
5: 가요.
2: 남편분이 아직도 전사님이세요?
5: 아니에요. 지금은
2: 목사님 되셨어요?
3: 네. 목사님 되셨어요.
5: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네, 지금 박웅이 목사님입니다.
2: 그러면은 아직은 그 교회 부역자로 있나요? 아니면은
5: 네.
2: 부역자로?
5: 지금, 네.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아직은 사모님으로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5: 네. 목사님 네? 잘 아시네요. 네.
2: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뭐 후임자로 가시게 된다든지 개척을 하게 된다든지 담임 목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모가 얼마나 빡센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보다 목회자보다 더 어려운 길이 저는 사모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3: 원래 연기자보다 매니저가 더 힘들잖아요.
2: 그러니까
3: 뒤에서 돕는 배필
2: 뒤에서 소리 없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 목사는 강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데요.
5: 네. 네?
2: 사모님들은 꽁하고 담고만 있어야 되고
5: 네.
2: 별의별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그러거든요.
3: 네. 목사님들은 네. 예화로 사모님 들잖아요. 사모님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데 목사님 표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목사님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5: 다행히 저희 부부가 사이가 좋고요. 아직까지 사이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회 목회를 위해서도.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남편이랑 살고 있냐면요. 나는 이 남편의 아내로서 사역자인 남편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자. 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내한테 위로를 받고 아내를 통해서 뭔가 평안한 마음을 얻는다면

0: 남편 만난 거 축하드리고요.
1: 네.
0: 앞으로 그냥 하나님 영광에서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2: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님들을 보면 일단 입을 닫고 살아야 되고 귀를 닫아야 되고 정말 그 험한 길을 가시는데 가끔 보면 되게 힘들어들 하시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1: 네.
2: 지금 몇 년 되셨죠? 결혼하신 지?
1: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0: 오, 그럼 많이 되셨어요.
2: 10년이면 뭐 이제는 통달하실 때가 됐네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사모님이 되니까 그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아우 나는 머리가 늘 단발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니 짧으면 짧다고 뭐라 그러고 길면 길다고 뭐라 그러셔 반으로 잘랐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실 사모님이 되면 성도들이 계속 사실은 예의주시하고 계시잖아요.
1: 네.
2: 근데 어때요? 연예인으로 예의주시 받는 것과 사모로서 받는 것과 많이 다르죠?
1: 네. 아직은 정말 부교육자라서 그런 관심까지는 아직은 못 받는데 그래도 늘 마음이 좀 준비는 하자.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거를 저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저희 남편도 저를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는 제가 다른 무엇보다 그 목회, 목사,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인 게 좋았대요. 저는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2: 네. 그러면.
0: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수많은 사모님들을 이제 보고 우리 부교육자가 한 30여 명 되니까 사모님들 많이 보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모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역하면서요. 마음 잘 지키시면 돼요. 마음 안에 있거든요.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상처 거부해버리면 돼요.
1: 와.
0: 그 마음만 잘 지키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2: 어쨌거나 사모가 되면 연기할 때 고민 엄청 할 것 같아요. 캐스팅이
1: 맞습니다.
2: 들어오면 내가 이 역할을 해서 불륜녀 이런 거 절대 못할 거 아니에요. 뭐 나쁜 역할 이런 거 절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착한 역할이 요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틀내면 막 그 악녀나 요새는 그렇게 막 정말 야 저런 역할까지 해야 돼 하는 역할들로 요새는 다 너무 변해져가고 있는데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려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캐스팅 들어왔을 때?
1: 제가 제 남편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알아봤듯이 저희 남편도 제 직업의 가치를 처음부터 존중해줬어요.
2: 그래서
1: 여보 배우는 누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해.
2: 그게 더 힘들다. 그게 더 부담스럽다. 그래서요?
1: 그래서 제 마음은 너무 자유하고 편안해요. 그리고 작품을 고를 때는 제가 고민은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좋은 작품이 와도 그 캐릭터가 저랑 잘 맞지 않고 사실 배우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2: 그렇죠.
1: 연기는 100% 가짜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몰입을 해서 그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2: 그렇죠.
1: 표현하고 싶은 배우로서의 어떤 그 욕구는 있지만 그런 캐릭터를 표현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캐릭터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전체를 볼 때는 그 나쁜 캐릭터를 어떻게 정죄하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전체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하는 게 배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욕심나는 작품이 있긴 하지만요. 그렇죠. 캐릭터에 들어갔을 때 내 상태가 나왔을 때도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잘 소화할 만한 역할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이렇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나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 순간만큼 사람이 굉장히 악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맞는 네? 말씀이세요. 네.
0: 그렇게 드라마에 빠지

0: 그리고 그렇게 영화에 빠지다 보게 되어지면 한동안 그 세계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 그런 좀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가 중심이 단단해야 캐릭터한테 잡아먹히지 않는다고.
0: 맞아요.
1: 그래서 단단하게 그 일상의 삶이 좀 건강하고 튼튼한 분들은 그런 좀 힘든 캐릭터를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어요. 들어갔다 나와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배우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잘 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부부싸움도 하시죠?
1: 합니다. 네, 하루에 세 번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요.
2: 어떻게 풀어요?
1: 어떻게 푸냐면요. 네. 그,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고 남편한테 배운 점인데요. 잘못을 인정하기. 그래가지고.
2: 근데 그,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인정하고 싶진 않잖아요.
1: 그때는 이제 각자의 시간을 가져요.
2: 아.
1: 네,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네. 각자 기도하겠죠? 이제 저는 기도하거든요. 네.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네. 막 하나님 정말 이거는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 막 얘기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왜 항상 제가 잘못했죠?
2: 하나님은 꼭 나보고 네가 가서 사과하래.
1: 항상 그게
2: 계속 기도 안 너무 하려고.
1: 너무 신기합니다.
2: 기도하면 나만 불리해.
0: 순종이한테.
2: 그래서 안 하려고요 기도.
1: 그래갖고 항상 가서 여보 잘못했어요 싹싹 빌게요. 이렇게 저희는 이게 그 부부의 멘트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멘트가.
2: 그러면
1: 잘못했다고 싹싹 빌게요. 나 그래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이 잘못할 때 있어요. 분명히.
2: 그쵸.
1: 사소한 거예요. 그러면은 싹싹 빌어요. 그럼 싹싹 빌게요. 이렇게.
0: 그 서로 잘하시는구나.
1: 네.
0: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미안해요.
1: 네.
0: 이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그거를
0: 잘못했을
1: 배웠어요.
0: 때 인정하고 미안해요 이 한마디면 그냥 눈녹듯이 사라지는 건데.
2: 남편이 잘해요 미안하다는 얘기.
1: 잘못하면은 미안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잘못해도 미안한 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결혼 그쵸. 초반에. 네. 미안한지 알아도 하기 싫더라고요.
2: 그렇죠.
1: 그런데 그걸 자꾸 보니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잘못하면 빨리빨리 미안해요라고 얘기하게 돼요.
0: 오히려 남편이 미안하다는 소리를 더 잘하시는구나.
1: 자기 잘못을 빨리 잘 인정하는 것 같아요. 고집을 잘 안 부리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했을 때 알아도 고집을 부리는 그런 약간 못난 마음이 있었는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래서 많이 따라하려고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젠 잘합니다.
2: 저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거 힘들죠. 근데
1: 힘들어요.
2: 따라가면 되죠.
1: 네,
2: 힘들어도.
1: 열심히.
2: 저는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져도 따라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사실 못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1: 맞아요.
2: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네.
2: 근데 어쨌거나 사모님이 돼서 그 길을 간다면 저희 연예인들 중에 이제 사모된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
1: 네, 네, 네
2: 꽤
1: 맞아요.
2: 많죠. 이지도 그렇고 김효진도 그렇고 사모가 돼서 이렇게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참 순종적이에요.
1: 아, 네, 그나.
2: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사모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잘 따라가실 것 같은.
0: 그러니까 아무나 시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1: 네.
0: 좀 준비된 사람.
2: 저는 옛날에 막
0: 사람.
2: 뜨거울 때 하나님 제가 사모가 아닙니다. 제 성격상 사모는 아니고 일단 새벽에도 제대로 못 일어날 것 같고요. 일단 그걸로 접었고 그다음에 승질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서 하나님 욱하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방해되니까 요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순종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1: 목사님이랑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여기 앉혀놓으신 것 같으시네요.
2: 순종하고
1: 가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잘하겠습니다.
2: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1: 남편한테 잘 순종하고요.
2: 네.
1: 네. 그 남편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너무 슬프고 외롭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거기 그 사람 있지 라는 그 시처럼 그렇게 그냥 작은 빛으로 은은한 빛으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2: 기도 제목은요?
1: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부가 어디에서나 그런 은은한 빛으로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에요.
2: 네.
0: 그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많이 준비시키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 살리는 그런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2: 네. 앞으로 이제 진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셔서 멋진 활약하시길.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예. 목사님 사모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0: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순종하며 사시고 요동치 않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복덕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에 흐린 눈으로 본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눈을 선명하게 뜨지 않고 자세하게 보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사물이나 사람의 결점을 뚜렷하게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건 적당한 거리와 나쁜 시력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요, 조금 흐린 눈을 하고 서로를 넉넉하게 봐주면서 그렇게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SG 워너비 사랑해였습니다. 한 주 동안 기다렸던 날 토요일 오후에요 여러분.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넉넉하게 바라봐주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가요 속으로에 잘 오셨습니다.

촛불 켜는 밤 양아영 씨의 노래죠. 383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우순실 잃어버린 우산은 임미숙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490번 아파트 1층 통창 카페에서 바깥 풍경 보며 커피 마시러 왔어요. 혼자 커피 마시며 멍 때리는 거 참 좋아요. 좋죠. 예, 흐린 날도 아주 맑은 날도 예,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 가요 속으로에서 나오는 음악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거 아시죠? 김영희 씨. 오리 주물럭 집에 와서 맛있게 식사 후 말미에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방송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완벽하게 행복하네요. 예. 그럼 가요 속으로가 완벽한 디저트가 또 되겠네요. 그렇죠? 맛있게 드신 거예요. 김영희 씨 오늘 단백질 섭취 많이 하셨네요. 이젠 음악 단백질 섭취하셔야죠.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잔잔한 노래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이문세 옛사랑 그리고 양희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8892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조 PD 인순이가 함께 부른 노래죠. 친구여. 672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세요. 4809번 택시 탔는데요. 가요 속으로가 나와요. 늘 다른 분들 사연 듣고 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예, 사연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잘 듣고 계십니까? 6316 택시 기사님 빗길에 안전운전하세요 하셨는데 아, 차 안에서 두 분 함께 웃으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5314번 청소하고 계시네요. 다들 외출하고 볼륨 업하고요. 집 대청소 중입니다. 책장에 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00권 중 끝까지 읽은 책은 20권 정도 되네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다시 책이랑 친하게 지내야겠어요. 아, 가족들은 다 외출하고 지금 대청소 중이시군요. 청소 빨리 마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책 한 권 마음속에 담아 넣으시죠. 혜은이 씨의 노래 준비합니다. 비가. 이 노래는 3110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오늘 같은 날은 멀리 계신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윤두홍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그러네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광조 씨의 노래였습니다. 자, 멀리서라도 또 오늘 같은 날은 더 가깝게 지켜봐주고 계신 듯합니다. 박경순 씨, 제주에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부부 제주 한 달 살기 중입니다. 동생 두 명과 제부가 놀러와서 열을 함께 묵었어요. 12평 남짓한 곳에서 함께 자고 먹고 내일이면 두 동생들이 올라가요. 어느덧 열흘이 훌쩍 지나니까 아쉽네요. 아쉽지만 남은 20일 정도 또 멋진 일들이 생겨나겠죠. 잘 지내다가 오십시오. 8229번이에요. 아내하고 처가에 가서 쪽파 심어드리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길은 막히고 갈 길은 멀고 배도 고프고 와이프는요 폰만 보고 있고 에? 졸립네요. 8229님 저는 이럴 때 뭐 대화도 좀 하시고 뭐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사실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체력도 없으신 거잖아요. 기운내시라고 리듬 있는 노래 들려드리죠. 리아의 눈물,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0107번 그리고 이현숙 씨가 신청하셨어요.

가요 속으로 끝곡이에요. 홍윤정 씨의 신청곡 나얼의 바람 기억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박승화였습니다.

나한테 없는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보면 어쩜 저렇지? 하고 신기한 마음부터 들죠. 부럽기도 하고요. 예전엔 뭘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요리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운동이나 운전 잘하는 사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재주만 빛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 있죠? 없으면 허전하고 티가 나는 사람. 잘 웃고 잘 받아주고 빈 곳을 메워주는 이음새 같은 사람이요. 누가 어색해하면 먼저 웃어주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선뜻 표현할 줄 아는 용기가 갈수록 귀한 시대잖아요. 섬 같은 우리들을 자꾸자꾸 이어주는 사람. 그 다정한 노력이 새삼 고마운 요즘이에요. 최강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스티비 원더 마이 쉐리 아모르

인생이란 하나의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란다. 포레스트 검프, I'll be right here. 이 영화는 다시 볼 때마다 예전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엔 포레스트의 인생만 보이다가 다시 볼 땐 검프의 친구 제니, 버바가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영화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영화.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중에서 눈을 감고 피아노 연주곡이었습니다. 엔딩 장면에서 흘렀던 히라이켄의 원곡 눈을 감고를 우리나라에서는 정재욱 씨가 가만히 눈을 감고라는 제목으로 다시 불렀죠. 네, 정말 애틋했는데 워낙 유명한 영화지만 혹시나 안 보셨다면 보고 나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혀 다를걸요? 네. 사연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7137님. 같이 사는 사람한테 섭섭한 일이 있어서 기분 안 좋게 하루 보낼 뻔했는데 제가 먼저 빵 먹으라고 주고 드립커피 내려주고 했더니 저도 남편도 기분이 조금 풀린 듯 하네요. 큰 컵에 얼음 가득 넣고 아이스커피 먹으면서 부엌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이래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땐 아주아주 단맛이 강한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그냥 이런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 결혼한 부부들이 뜨겁게 사랑할 때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바람을 타듯이 한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자연스럽게 꼬랑지가 내려지고 한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강량 약강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조화로움 또 그럴 때 피식피식 웃음도 나고 내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잘 맞는구나 라고 느껴진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7137님 사연 보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마냥 행복하고 마냥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지만도 아, 이런 게 삶이고 사랑이 행복이 아닐까?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코다 중에서 에밀리아 존스, 퍼디아 월시 필로가 함께한 You are all I need to get by, 그리고 얼굴 없는 미녀 중에서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영화 왓치맨, 네킹콜의 Unforgettable. 화려하고 잔혹한 장면들을 위해 이런 다정한 노래가 맞아? 이랬는데, 데뷔되는 뉘앙스가 묘하게 또 오래 남았죠? 앞서 들은 곡은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 라리앙 로즈였습니다. 에디트 피아프 원곡이 사랑에 빠진 순간을 흑백 사진으로 본것 같았다면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는 그보다 훨씬 훨씬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진을 보며 추억하는 사람 같지 않나요? 사랑엔 나이도 없고 정답도 없지. 영화가 보여주고 음악이 들려주는 얘기는 여운이 길죠? 나나꽃님, 추천받아서 처음 들으러 와봤어요. 강현님 목소리가 진짜 너무 듣기 좋고 편하네요. 우와,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아셨죠? 9685님, 강디, 저 얼마 전부터 야간 학교 재능기부 선생님으로 첫 출근했어요. 교실 문 열기 전까지 얼마나 설레고 긴장되던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지만 반갑게 맞아주는 학생들 덕에 긴장이 사라지더라고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눈빛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용기 내서 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끝나고 어떤 학생이 활짝 웃으면서 선생님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공부가 쏙쏙 들어와요 하셨는데 뭉클하고 뿌듯해서 왈칵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저와 밤늦게까지 꿈을 향해 공부하는 우리 야간학교 학생들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이 떨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너무 반짝반짝. 정말 야간 학교여서 그런지 까만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처럼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네, 기대됩니다. 항상 힘내세요. 네, 음악 듣겠습니다. 오늘 어울릴 것 같은 곡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007 스카이폴 중에서 아델의 스카이폴 그리고 컬러 오브 나이트 중에서 로렌 크리스티 더 컬러 오브 나이트 듣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들으신 곡은 Begin Again, Keira Knightley,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그 전에 Sing Street 중에서 Up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끝곡입니다. 끝곡은 영화 Love Actually 중에서 마룬5의 Sweetest Goodbye 준비했어요. 이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FM팝스 한동준입니다.

곡식의 나달을 찧어서 껍질을 벗겨내고 좋은 상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도정이라고 합니다. 이 도정의 정도에 따라 현미와 백미로 나누고 그걸 또 얼마나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밥의 맛과 식감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밥을 좋아하는 저 한동준에게는 갈매기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좋은 음악을 더 좋게 도정하는 날입니다.